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tell. tell. 자, 어떻게 쓰죠? T-E-L-L. L이 두번 들어갑니다. 자, 써볼게요. T-E-L-L. 이렇게 쓰면 되고요. tell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say, speak가 있는데요. 모두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이 tell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주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계속해서 증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무언가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이런 끓는 현상도 우리가 증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증발과 관련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의 뇌속 포텐 지금부터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증발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증발이 일어나는 조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증발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 정의 혹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알고 싶은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질문하신 거 아니죠?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오늘의 질문도 한번 같이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증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지? 우리가 어항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어항에 담겨있는 물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바로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이 증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어항이 있는데 지금 표면적, 지금 위에 있는 면적이 다른 거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더 증발이 잘 일어날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서 얘기해봤지만 증발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체 표면에서 이 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끓음과 증발 같은 현상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증발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표면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증발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니까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연 중요한 것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액체 내부가 아닌 표면에서 입자들이 기체가 되는 거고요. 입자는 스스로 운동합니다. 스스로 운동한다는 건요,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더라도 입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발도 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끓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현상은 정말 완전히 같은 현상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뭐 강조했어요? 그렇죠. 이 증발은요,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 끓음을 보면 분명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입자가요, 액체 내부에 있는 입자

입자도 기체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 바로 기체가 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 내부에서 그 입자가 기체가 되는 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라고 두 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발의 또 다른 특징도 보면 액체의 양이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증발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액체의 양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걸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에서 증발 현상을 배웠어라고 맥락을 제시해 주시고요. 증발과 끓음이 다른 것 같은데 이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고 각각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증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줘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증발의 예시는 무엇이 있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발의 예시를 보면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이거 우리 증발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분명히 그 물이 줄어들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증발 때문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땀이 나요. 근데 이 땀에서도 뇌에 증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현상 있잖아요. 거기에도 바로 증발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주사 맞을 때 소독하기 위해서 에탄올 뿌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바로 우리 증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느꼈던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면 호수의 물 같은 거. 지나보면 호수나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들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증발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예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증발의 예시가 될지 고민해 보시고 탐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잘 일어날까?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다라고 예상해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빨래가 잘 마르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온도가 일단 높아야 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 활발해지죠. 따라서 이 증발이 더잘 일어날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빨래, 이거 건조할 때 탁탁 떨어서 넓게 펴서 말리죠. 바로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우리 공기와 접촉하는 입자수가 많아져서 우리 증발이 더잘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세 번째는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거든요. 건조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번째는요,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이 잘 분다면 그때도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서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표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어야 합니다. 즉,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래 말릴 때 생각하면 우리 선풍기 틀어놓고

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증발 현상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이러한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도 궁금해. 자세히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증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꼭 질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총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공부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속담이 몇 번 등장을 했소. 힘든 난관을 넘었더니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의미를 기억할 것이오. 오늘 속담은 난관과 고난에 대한 것이오.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협력해서 이번 과제를 잘해보자. 내가 잘 이야기했어. 마음 풀고 과제를 같이 하자.
2: 둘을 화해시키고 오니 한 친구는 다른 과제를 한다고 사라졌네. 산 넘어 산이구나.
0: 오늘의 속담,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비, 학비, 언어 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생기는구나. 산 넘어 산이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순환이대. 하등천. 만도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읍내에 나간다. 기차역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징용에 끌려가 공사를 하던 중 팔 한쪽을 잃었던 자신의 참혹한 과거를 회상한다. 만도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지만 자신처럼 팔이 잘려나가는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으며 초조하게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아들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고 지팡이에 의지한 상위 군인의 모습이다. 만도는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진수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자 만도는 목숨만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산다며 아들을 투박하게 위로한다. 만도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아가자고 제안하며 부자 간의 정을 확인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냇물에서 다리가 불편한 진수가 외나무 다리 건너기를 망설이자 만도는 등을 내밀어 아들을 업는다. 팔이 없는 아버지

0: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다리가 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업힌 채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간다. 용머리제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업고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두 세대에 걸친 순환과 아픔을 가족애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한쪽 팔을 잃은 상황에 아들까지 다리를 잃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아들마저 장애인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겠죠. 산 넘어 산처럼 비극적 상황을 연달아 겪는 부자의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깝죠.
1: 오늘의 속담, 산 넘어 산이다였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르는 뜻이죠. 그대들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여러 가지 암석을 관찰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암석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색, 알갱이의 크기, 표면의 모습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실험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씩 관찰해 보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암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암석이 만들어진 과정과 암석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모둠별로 암석 표본에 1번에서 6번까지 번호표를 붙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암석 이름 맞히기가 아니라 돋보기 관찰을 통해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론해보는 데 있어요. 지금부터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관찰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돋보기를 이용하여 암석의 색, 광물 결정의 크기, 퇴적물의 종류, 염리 등의 특징을 관찰해봅시다. 만약 자갈이나 모래처럼 보이는 퇴적물이 관찰된다면 그 특징을 기록해주세요. 또한 염리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되며 나타나는 줄무늬로 이러한 무늬가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해봅시다. 암석 표본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해봅시다. 암석을 분류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관찰한 특징을 근거로 각 암석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지 생각하며 분류해봅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암석의 특징을 관찰하고 분류해 보았어요.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성암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있어요.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띠며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반면 현무암은 어두운 색을 띠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현무암은 표면에 나 있는 구멍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퇴적암은 자갈과 모래와 같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다져져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역암,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사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면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예를 들어 대리암처럼 알갱이의 크기가 큰 암석은 변성 과정에서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재결정 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또한 표면의 줄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편마암은 변성암의 특징인 염리, 즉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되는 줄무늬가 특징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소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수업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무엇을 알수 있다? 그렇죠. 작가의 창작 의도,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실제로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두 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작품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요,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면 좋겠죠. 자, 1행부터 읽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지금 1행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나를 모르겠는가? 라고 의문형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죠. 그쵸?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읽어서 이해하겠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왜 모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의법을 사용함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너와 헤어져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을 걷고 있는 상황. 근데 그때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차가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가 나고 있고 방범대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수 있고요. 사람들이 행상을 하고 있고요. 메밀목을 팔고 있고요.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간대요. 즉 무엇이 있다. 그렇죠. 공장이 있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나의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 보이지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머님과 같이 있지 않죠. 나는 어머니를 떠나왔어요. 즉, 고향을 떠나왔어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도시로 이 농촌을 떠나서 올라온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 이촌향도라고 여러분이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고향을 그려내고 있는데, 나의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죠. 감의 이 새빨간 모습. 그랬더니 대비되는 것이 있죠. 그쵸. 도시에는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내가 도시와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대비되고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가 사랑을 느꼈던 순간, 내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이 뜨거움과 같은 촉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의 형식에 제약이 없는 자유시이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겨울. 우리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그렇죠. 눈 쌓인 골목길에서 알수 있었죠. 겨울이고요. 늦은 밤. 우리 두 점을 치는 소리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새파랗게 달빛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도시가 되겠죠. 자, 가난으로 인한 것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가난이 되겠고요. 주제 한번 볼게요. 무엇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외로움, 두려움,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가. 자,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가난이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 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백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되뇌이듯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입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가 일행에서 본 것처럼 그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파랗게 쏟아지는 달빛, 그쵸. 그리고 새빨간 감, 이런 것처럼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청각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다양한 소리들 나열한 부분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소리들을 나열하기도 했고, 또 너의 입술에 뜨거움처럼 이렇게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 색채 이미지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죠. 빨강, 파랑. 그래서 고향과 도시를 서로 대비하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어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우리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에서 나왔던 이두 점을 치는 소리부터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산업화 시대에 도시에 몰려든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행부터 3행까지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행부터 7행까지는 두려움, 그리고 8행에서 11행까지는 그리움, 12행부터 15행까지는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위에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표현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설의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설의법 배웠었죠. 자, 설의법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질문을 던지는 것. 근데 어떤 질문? 그렇죠.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색채의 대비를 통해 정서가 표현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색채의 대비 나타났던 부분 기억나죠? 그쵸. 어떤 것?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와, 그리고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해서 도시와 고향의 모습을 서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서도 표현되고 있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체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혼잣말 하듯이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모르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 계속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심상이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이 심상들은 여러분이 각각 구절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심상 어디에 드러났는지,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여러분이 답답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에서 우리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점을 치는 소리만 선생님이 써놨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소리들 뒤에 이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자, 그런 것들에서 우리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고, 내 입술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보니 촉각적 심상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화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 시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난이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가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것의 극복이 사회제도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가난을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가난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모르겠는가? 사실 안다는 거죠. 그쵸? 가난한 현실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오, 맞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쵸. 포기해야 하는 그 구절이 우리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느끼지만 못 느끼는 것처럼 나는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일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던 건 맞지만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정답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가와 나는 각각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런 식으로, 서리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시의 형식적 통일성을 높인다. 그렇죠. 첫 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다 보니 형식적 통일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도치법은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치법 사용한 거 맞고요. 독자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진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서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고요. 화자의 현실 인식이 새롭게 전환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화자가 현실을 새롭게 인식합니까? 아니죠.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특정 어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은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A의 구절이 어디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다양한 소리들을 나열한 그 부분입니다. 자, 일상의 고단함이 드러난다. 일상이, 그쵸, 쉽지 않아요.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새벽 2시에도 메밀묵 사려 소리가 들리고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살아내기 굉장히 고단한 모습 드러나고 있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고, 밤과 새벽의 소리들이 나열된다라고 했는데, 밤의 소리들 맞죠? 우리 두 점을 치는 소리, 새벽 2시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때 소리들이 하나,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이 형상화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당시, 그 시기에도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면서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노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화려함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시의 화려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구절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기의 상황이 드러난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시기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의 노동력은 대부분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 을 나타낸 시구를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디예요? 그렇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작가가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이 작품의 주제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뭘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사회문화적 상황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제를 쓰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의 상황, 그리고 그때 느끼는 정서, 태도를 종합하면서 이미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 시적 화자는 가난한 상황. 그래서,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도시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가난,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이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작가가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밑줄 그어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답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각각의 소재, 그리고 그 소재가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배경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적 화자의 상황,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고 사용된 표현법 이해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치법, 서리법, 감각적인 이 심상, 이미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작품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는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시의 어느 구절을 살펴봐도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시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이 4.19 혁명을 목격하고 나서 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쓴 시다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이 시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리운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재,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렇지만 화사한 그의 꽃이라고 하는 이 4.19 혁명의 정신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노래했던 것, 그가 추구했던 것,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3연에서는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라고 하면서 누굴 부르고 있어요? 행인을 부르고 있어요. 자, 행인의 마음은 쓸쓸해요. 왜? 그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행인을 부르고 있고, 행인은 곧 독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죠. 자,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 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라고 하면서 눈길에서 바람, 바람에서 인정으로 이어지는 연세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빈 공간을 채울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인정이다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정이다. 우리 사이의 연대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이 들의 언덕에 피어날 거래요.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갔어요? 울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이 희생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도 마찬가지 자유시이고요. 196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일어난? 그렇죠. 우리 같이 조사했죠.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이 시가 쓰여졌고요. 민주주의 운동의 희생 정신이 자연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음을 노래하며 남아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그렇죠. 공동체적 연대.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시어가 뭐였어요? 인정, 그쵸? 자, 유사한 구절의 반복. 자, 그럼 여러분, 반복하면 뭐가 형성돼요? 그렇죠. 운율이 형성되고요. 자연의 이미지를 희생자의 정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체의 연대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그 자세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가 창작된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분이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시는 1963년에 발간된 시집 아사녀에 수록된 시인데 1960년에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정신 이런 것들을 작가가 기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정신이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원하고, 2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숨결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3연에서는 행이나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고 있는 행인을 부르고요. 4연에서는 그의 뜻을 이어가서 인정을 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어떤 정신, 그쵸. 희생정신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든요. 자, 갈래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의 갈래.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그쵸, 자유시였죠. 자, 1. 자유로운 행과 연 구성이 드러난다.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유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시는 형식적 제약이 없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인물의 삶이 일대기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인물의 삶이 일대기적으로 구성되는 건 주로 전기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개인의 사실적 경험이 솔직하게 서술된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경험에 솔직하게 서술하는 갈래는 주로 수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대화체로 다양한 인물의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산문 구성을 통해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문의 형식도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기역부터 비읍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을 디귿과 미음으로 변형하여 반복했다. 그래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변형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니은에는 화자가 두려워하는 바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니은,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는 이 시적 화자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라 뭐 하는 바? 그렇죠. 소망하는 바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바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니은과 리을은 동일한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피어날지어이, 살아갈지어이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 건 맞지만, 이 어미가 의문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어이는 우리 소망, 신념, 이런 것들을 담은 어미입니다. 자, 디귿의 상황을 제외할 때 리을이 가능함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의 상황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디귿의 상황에서도 리을이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틀린 설명. 미음과 비읍에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했는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죠.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형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가는 이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로 제시된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행인에게 당부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사연인데, 사면에서 누굴 찾아요? 그렇죠.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라고 하면서 행인을 부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인에게 당부하는 말 맞습니다. 대구법을 통해 내용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와 같이 지금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람에는 그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눈길 비었거든 그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에 무엇을 담아? 그렇죠. 그의 정신을 의미하는 바람을 담고요. 그것도 비었거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죠. 사람 사이의 연대감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은 그의 정신이 맞고요. 화자가 그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이 말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담겨 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살자? 그렇죠. 연대감, 연대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소재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 화사한 꽃, 그의 영혼, 쓸쓸한 마음, 맑은 그 숨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나머지는 모두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의 얼굴, 화사한 꽃, 그쵸? 이거 그의 정신, 그의 영혼, 그리고 맑은 그 숨결, 그의 정신, 이 4.19 혁명의 정신, 이런 것들 그와 관련된 것인데, 4번만 뭐예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는 것. 시적 화자와 행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거라면 이 4번은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존재이다. 맞죠? 4.19 혁명에서 희생된 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했으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우는 그가 갖고 있는 추모의 마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설명 같아 보이지만 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적하자와 행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맑은은 그가 보여준 행동과 희생의 숭고함 보여주는 단어 맞고요. 행인은 그가 떠난 이 세상에 남아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 맞겠죠. 울고 가는 그가 슬프고 비극적인 일로 희생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죠. 울고 간 그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니은과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니은, 비읍입니다. 자, 니은에서 비읍으로 나아가면 소망하는 바가 강조되고 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강조되겠죠. 니은과 비읍은 모두 긍정적 대상 글을 자연물인 산, 언덕, 들, 언덕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니은과 비읍은 동일한 어휘를 반복해서 운율과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쵸?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운율 형성하고 있고요. 니은과 비읍은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했는데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니은과 비읍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어미를 사용해왔다. 그래서 지어이 지어이라고 하는 소망과 신념을 나타내는 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이 시의 주제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의 언덕에는 1963년 발간된 신동엽의 시집 아사녀에 수록된 시이고요.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그 4.19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그렇죠, 계속 계승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희생된 이를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복 나타났다는 거 확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우리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는지 조사해보면 여러분이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과 열심히 문제 푸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작품 읽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번 시간도 분쇄 덧셈과 뺄셈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찬찬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준비된 내용은 단원 평가 문제로 우리 교재 북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원 평가 레벨 1,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총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선 문항 1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하였군요. 그러면 2분의 1과 5분의 1만큼을 색칠했어요. 2분의 1은 1이 있을 때 그것을 똑같이 둘로 나누어 하나만큼이고 5분의 1은 1을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분의 1을 10분의 5와 같다, 또 5분의 1은 10분의 2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분모가 같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2분의 1은 10분의 5와 같죠. 또 5분의 1은 10분의 2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10분의 5하고 10분의 2를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10분의 7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같게 한다. 즉 통분하고 통분한 분모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자. 정리되었죠? 2번 볼까요? 피자를 보라는 전체의 4분의 1만큼 먹었고 민수는 전체의 8분의 5만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은 피자의 양은 전체의 얼마일까요? 그러면 자, 보라가 전체의 4분의 1만큼을, 민수는 전체의 8분의 5만큼을 먹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먹은 피자의 양은 각각 먹은 피자 양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4분의 1에다가 8분의 5를 더할 건데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하자. 즉, 8분의 2하고 8분의 5를 더하니 8분의 7이 되었답니다. 이때 이 공통분모는요, 4와 8의 곱이 될 수도 있고요, 4하고 8의 최소 공배수, 우리가 구한 것처럼 이렇게 8을 공통분모로 해서 나타내 볼 수도 있답니다. 문제의 답은 전체의 8분의 7이더라. 그러니까 4번을 골라 해결해 주세요. 또, 문항 3번은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그럼 보기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8분의 5 더하기 12분의 7을 계산할 건데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하세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24예요. 그럼 그 얘기는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였다. 8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12분의 7의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통분해서 더했더니 24분의 29,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했구나. 1과 24분의 5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10분의 7 더하기 4분의 3도 보기와 같이 계산해요. 그럼 이럴 때 10과 4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잖아요. 20을 공통분모로 해서 10분의 7은 20분의 14, 4분의 3은 20분의 15로 나타내고 이들을 더하니까 20분의 29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1과 20분의 9이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보기와 같이 나타내서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4번. 삼각형의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의 길이의 합이 몇 미터인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은요, 여기서 바로 8분의 7미터 그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변중더 짧은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12분의 5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세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세분수의 크기 8분의 7하고 4분의 3하고 12분의 5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자. 통분해서 24분의 21, 24분의 18, 24분의 10 한꺼번에 통분해서 나타냈습니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클수록 크다. 8분의 7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고, 가장 작은 것은 12분의 5이더라. 이렇게 세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가장 큰 분수, 가장 작은 분수를 골라내 그들의 합 또는 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8분의 7하고 12분의 5를 더해서 24분의 21 더하기 24분의 10 하니까 24분의 31로 1과 24분의 7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1과 24분의 7m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 4번 나타내 줄수 있군요. 이번에는 이제 문장이 주어졌는데 길이가 12분의 7m인 막대, 또 24분의 11m인 막대가 있대요. 두 막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체 길이가 몇 m가 될까요? 그럼 각각의 막대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12분의 7하고 24분의 11을 더한다라는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2분의 7을 24분의 14로 나타내서 24분의 11을 더하면 24분의 25가 되는데 이게 또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4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를 구해보면 1과 24분의 1m가 바로 전체 길이가 된다라고 답해줍니다. 두 분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였어요. 이어서 문항 6번.

3과 4분의 1 더하기 1과 12분의 5를 계산할 때 공통분모가 될수 없는 수는 어느 것인가요? 3과 4분의 1 더하기 1과 12분의 5는 4 곱 12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3과 12분의 3 더하기 1과 12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이두 분수의 분모들의 공배수는 다 공통분모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3과 24분의 6 더하기 1과 24분의 10이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또 3과 36분의 9 더하기 1과 36분의 15라고 해도 괜찮지요. 또 뭐도 괜찮을까요? 3과 48분의 12 더하기 1과 48분의 20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공통분모 12 가능하고 24 가능하고 36 가능하고 48도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될수 없는 것을 고르면 여기서는 2번 16을 골라 해결해 주는 거죠.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것은 두 분모의 공배수들은 모두 공통분모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두 대분수의 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고 그 값을 합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 말고는요. 맞아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1과 3분의 2하고 6과 5분의 4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고 6을 더합니다. 그리고 3분의 2하고 5분의 4를 더할 건데, 여기 보니까 분모가 지금 15. 공통분모를 15로 해서 통분했군요. 3분의 2는 15분의 10이고, 5분의 4는 15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다시 합해주는 거죠. 1과 6을 더하면 7이고, 두 분수의 합은 15분의 22입니다. 그런데 15분의 22가 1과 15분의 7이니까 자연수 7과 더해서 8과 15분의 7이 되었네요.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이었네요. 또 문항 8번. 도서관에서 제 안의 집을 거쳐 학교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일까? 그러면 찾아봐요. 여기 지금 도서관이 있죠? 제 안의 집은 여기 있네요. 집을 거쳐서 학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서관에서 제 안의 집까지의 거리와 제 안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이것을 더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식이 필요한지를 살펴줘야 합니다. 그러면 1과 15분의 8 더하기 2와 3분의 2가 2와 15분의 1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계산해주면 3 더하기 15분의 18이거든요. 그럼 이건 3 더하기 1과 15분의 3이니까 4와 15분의 3이에요. 기하분수로 4와 5분의 1이라고 나타내 줄수 있겠죠. 따라서 도서관에서 제 안의 집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면 4와 5분의 1km라고 답해야 한답니다. 9번 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우리가 대분수 빼기 대분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고 남는 것을 모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때요?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구나. 감 잡았죠? 3과 9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예요. 3과 9분의 2는 여기서 3이 9분의 27과 같으니까 9분의 2가 더 있으면 9분의 29가 된단 말이죠? 1과 6분의 5에서 1은 6분의 6이거든요. 거기 6분의 5가 더 있으니까 6분의 1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뺄셈 해결해야 하는데 분모가 다릅니다. 따라서 통분해서 계산합니다. 9분의 29의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면 18분의 58 빼기 6분의 11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하면 18분의 33 빼볼까요? 18분의 25가 되고요. 이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8분의 7.

이구나.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3과 9분의 2 빼기 1과 6분의 5는 3과 18분의 4에서 1과 18분의 15를 빼는 것과 같은데, 분수끼리 뺄수 없어서 2와 18분의 22 빼기 1과 18분의 15로 나타내면 1과 18분의 7이 되는 것이다. 역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10번. 주어진 식과 계산 결과가 같은 식을 찾아보자. 기호를 써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1과 12분의 1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이때 6분의 1을 12분의 2로 나타내면 1과 12분의 13이니까 2와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억을 계산해봐요. 5와 8분의 1 빼기 3과 16분의 3이에요. 그러면 5와 16분의 2에서 3과 16분의 3을 빼면 되는데, 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으니까 4와 16분의 18에서 3과 16분의 3을 빼면 1과 16분의 15입니다. 라고 나타내야죠. 그럼 계산 결과가 같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하는 거예요. 3과 2분의 1 빼기 1과 12분의 5네요. 3과 2분의 1을 3과 12분의 6으로 나타내고 1과 12분의 5를 뺐더니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남는 것을 모아보세요. 2와 12분의 1이 되죠? 바로 주어진 식과 계산의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기호 니은을 써서 문제 해결하기. 11번 수카드 문제군요. 세 장의 수카드 중두 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진분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모가 4인 진분수는 없죠. 4, 5, 7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5인 건 5분의 4. 분모가 7인 것은 7분의 4와 7분의 5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분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5분의 4하고 7분의 4하고 7분의 5 중에 일단 7분의 4보다 7분의 5가 더 커요. 그럼 5분의 4하고 7분의 5하고 어떤 것이 더 클까? 35분의 28, 35분의 25 이렇게 표현되니까 5분의 4가 7분의 5보다 크구나. 그러면 결국 큰 것부터 써보면 5분의 4, 7분의 5, 가장 작은 것이 7분의 4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장 큰수 5분의 4, 가장 작은 수 7분의 4, 그들의 차를 구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35분의 28에서 35분의 20을 뺐더니 이건 35분의 8이다. 라고 할수 있죠. 우선 만들 수 있는 진분수들이 무엇인지 진분수가 뭐냐, 요거 생각해보고, 만들 수 있는 진분수들을 모두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는 형태로, 문제의 답은 35분의 8과 같다라고 나타냅니다. 이어서, 두 수의 합을 빈칸에 써놓는 유형이네요. 12와 3분의 1, 9와 7분의 6이 있어요. 이들의 합, 즉, 두 대분수를 더해라. 가분수로 각각 바꿔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통분해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볼게요. 그러면 12와 21분의 7 더하기 9와 21분의 18로 나타내세요. 그랬을 때 21과 21분의 25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있는 건 가분수죠. 그럼 얘가 1과 21분의 4랑 같으니까 22와 21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두 수의 합, 두 대분수의 합을 구해서 22와 21분의 4입니다. 이렇게 써넣어주면 된답니다. 또 계산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7과 9분의 2 빼기 4와 27분의 13. 그러면 통분해 볼까요? 9분의 2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7과 27분의 6에서 4와 27분의 13을 뺍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으니까 7에서 1만큼을, 7에서 우리가 1만큼을요.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8과 3분의 1 빼기 3과 11분의 7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과 33분의 11 빼기 3과 33분의 21 이렇게 통분해서 나타낼 수 있죠. 분수끼리 뺄수 없어서 7과 33분의 44에서 3과 33분의 21을 뺀다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와 33분의 23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기억과 33분의 니은과 같대요. 그러면 기억은 4이고 니은이 바로 23이고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기억과 니은의 합이었어요.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4하고 23을 더해서 27로 나타내야죠. 문제의 답27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또 6과 12분의 7보다 3과 9분의 8만큼 더 작은 수. 누가 누구보다 얼만큼 더 작다? 빼야죠. 그래서 두 대분수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36으로 해봐요. 그럼 6과 36분의 21 빼기 3과 36분의 32. 6과 36분의 21을 5와 36분의 57로 나타내서 3과 36분의 32를 빼야죠. 그럼 2와 36분의 25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 보기들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2와 36분의 25, 요걸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의 답 2번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어서 세 분수 중에서 가장 큰 분수에서 나머지 두 분수를 뺀 값을 구해보자. 가장 작은 건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요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3과 5분의 4가 3과 10분의 8과 같기 때문에 3과 5분의 4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서 3과 10분의 7을 빼고 20분의 1도 빼주면 되죠. 그러면 3과 20분의 16 빼기 3과 20분의 14 빼기 20분의 1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 보세요. 20분의 2에서 20분의 1을 빼는 것으로 20분의 1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 20분의 1 간단히 정리가 되었어요. 17번 볼까요? 어떤 수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3과 5분의 1을 더했어야 했지만 잘못해서 뺐더니 1과 4분의 3이 되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는 1과 4분의 3에다가 3과 5분의 1을 더하면 되니까 1과 20분의 15 더하기 3과 20분의 4지요. 따라서 4와 20분의 19라고 할수 있어요. 문제에서 바르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의 답은 4와 2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수에다가 3과 5분의 1을 한번더 더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고요. 또 길이가 2와 7분의 5m인 새 테이프 3개를 그림과 같이 3분의 2m씩 겹치도록 이어붙였군요. 이어붙인 색 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색 테이프 3개 길이 합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한 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2와 7분의 5를 한 번, 두 번, 세번 더해볼게요. 그럼 6과 7분의 15죠. 7분의 15가 2와 7분의 1이니까 이건 8과 7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합은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서 3분의 4, 즉 1과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이어붙인 색 테이프 전체 길이는 8과 7분의 1에서 1과 3분의 1을 뺀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8과 21분의 3에서 1과 21분의 7을 빼는 거랑 같고 분수끼리 뺄수 없으니까 7과 21분의 24에서 1과 21분의 7을 뺀다. 그럼 6과 21분의 1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므로 이어붙인 색 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여 6과 21분의 17m입니다. 라고 답해 주기. 색 테이프 3개 길이 합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한 만큼을 빼서
이어붙이

대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한다라는 원리를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에서 동그라미와 네모의 합이 얼마가 되는 것일까? 그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는 네모보다 1과 15분의 4만큼 더 작은 수, 네모는 6과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6과 5분의 3, 이게 지금 네모잖아요. 그보다 1과 15분의 4만큼 더 작은 수,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6과 15분의 9에서 1과 15분의 4를 빼는 것으로 5와 15분의 5네요. 즉, 5와 3분의 1,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구해 주었네요.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와 네모의 합은 동그라미가 5와 3분의 1이고 여기다 6과 5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통분해서 계산해요. 5와 15분의 5 더하기 6과 15분의 9입니다. 따라서 11과 15분의 14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네요. 동그라미와 네모의 합을 구해서 문제의 답 11과 15분의 14로 해결해 주기. 풀이의 과정은 동그라미를 구하고 동그라미와 네모의 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써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서술형 20번 볼까요? 보기의 분수들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고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산의 결과가 지금 가장 크게 돼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를 더하고 거기서 가장 작은 수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수들의 크기를 딱 비교했을 때 여기서 3과 15분의 13, 3과 10분의 9는 나머지 두 개의 대분수들보다는 커요. 왜냐하면 자연수 부분이 2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결국 3과 15분의 13과 3과 10분의 9를 더한 값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면 돼요. 여기서는요, 이두 대분수는요, 서로 그 자리가 바뀌어도 그 합은 서로 같죠.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가 같으니까. 따라서 요렇게도 쓸수 있고요. 3과 10분의 9에다가 3과 15분의 13을 더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수.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작을까? 2와 10분의 7, 2와 15분의 11. 그럼 이건 2와 30분의 21이고, 이건 2와 30분의 22이기 때문에 2와 10분의 7이 더 작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뺀다? 2와 10분의 7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 결과가 가장 크게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다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3과 15분의 13 더하기 3과 10분의 9 빼기 2와 10분의 7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대로 계산하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자. 그러니 3과 30분의 26 더하기 3과 30분의 27 빼기 2와 10분의 7 이렇게 일단 나타내 볼게요. 물론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앞에 두 분수를 먼저 계산해 주세요. 6과 30분의 26에 27을 더했더니 그 값이 53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7과 30분의 23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 계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뺀다 2와 30분의 21만큼을 이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와 30분의 뭐가 되나요? 32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이것을 5와 30분의 2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기하분수로 5와 15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겠죠. 또는
여기 풀이 과정을 우리가 제시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앞서 6과 30분의 5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7과 30분의 23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와 30분의 21을 뺄게요. 그랬더니 5와 30분의 2로 5와 15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풀이의 과정은 조금씩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의 결과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 써 주었으니까 문제의 답을 구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니 5와 15분의 1이더라라고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되었어요. 풀이 과정은 스스로 써보도록 하자고요.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겹치게 이어붙인 색테이프 길이를 구할 때에는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긴 지금 색테이프가 3개잖아요. 색테이프 3개 길이 합에서 뺀다.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합. 여기서는 두 군데가 겹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2와 7분의 5를 3번 더한 거에서 3분의 1을 2번 더한 것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6과 21분의 17m입니다. 이렇게 겹치게 이어붙인 색테이프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은 은혜쌤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인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단어 공부할 생각하니까 선생님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라는 새로운 단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도 정말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만점 구치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 그림이나 사진 정답은 5입니다. 눈으로 딱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그림, 사진 활용하는 것이 발표 주제에 맞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 학습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책, 실전책 중에서 개념책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4단원이 대상을 설명해요 라고 했었잖아요. 자, 대상. 선생님, 피아노 대회 나갔을 때 제가 받은 대상, 그 대상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쁜 꽃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럼 카메라로 꽃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서 렌즈 안에 꽃의 모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촬영하려고 하는 그 대상 할 때 대상이지 큰 상, 최우수상 대상 할 때 그 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의 화살표를 딱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걸 설명하겠어. 그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 말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죠. 이 그림을 통해서 아, 이번 단원에서 이런 내용 배우겠구나.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볼게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어. 선풍기와 에어컨이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반 누리집에 설명해보는 건 어떨까? 아, 설명이라는 단어 들어갔네요. 우리 단원명에도 대상을 설명해요잖아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대요? 아, 요즘에 선풍기랑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반 누리집에 설명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선풍기와 에어컨

사건 작동 원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선풍기랑 에어컨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8쪽 그리고 89쪽을 한번 볼 거예요. 배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글의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을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대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설명하려는 이 글의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틀이죠, 쉽게 말해서. 그 틀을 짠 다음에 아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야겠다 하면 그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글의 구조라는 것은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틀이라고 했었죠. 구조, 틀 비슷한 말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이 에어컨과 선풍기의 작동 원리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싶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싶어, 그러면 틀을 먼저 짜고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하면 듣는 사람도 알기 쉽게 아 정리가 잘 돼 있네 이해가 쏙쏙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의 구조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라는 것은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김은혜 선생님이다. 김은혜 선생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김은혜 선생님께서는 만점한 국어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으셨다. 김은혜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해주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길 바라는 선생님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그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거 구조라고 한다고요. 다른 구조를 보면 차이점이 비교가 되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순서 구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화살표예요. 선생님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화살표는 뭐예요?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의미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순서 구조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필요해요. 이 구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여기 동그라미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에어컨과 선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작동 원리,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걸까? 그러면 둘, 에어컨과 선풍기의 공통점도 얘기할 수 있고 차이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해가 잘 되겠죠? 여기 이렇게 공통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공통되는 건 이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비끔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런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요, 글의 중요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어요. 아,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고요. 또 쓸 때도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재 8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설과 추석은 명절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정연이가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책 제목을 보면 한국의 명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 명절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아까 우리가 배운 구조에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2번, 마틸다에게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글을 써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글을 써야겠다고요? 설명하는 글을 써야겠다. 마틸다라는 이름을 보니까 우리나라 명절에 익숙하지 않은 뭐 외국 친구인 것 같네요.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줘야겠다. 이것이 바로 마틸다에게 설명하려는 내용인 거죠. 3번 장면 보니까 차이점에는 뭐가 있지? 뜻이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이제 차이점도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료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쭉 했죠. 이렇게 크게 확대된 걸 보니까 글을 쓰기 전에 내용을 미리 구성해야겠어. 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까? 차이점에는 뭐가 있지? 자료를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할 때 아마 글의 구조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정연이가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식 아니고 내용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죠. 몇 번이요? 3번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마틸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을 통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정연이가 마틸다에게 쓰려는 글은 무엇인가요? 어떤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죠.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 또는 설명해주는 글. 여러분 설명하는 글이라고만 쓰면 정답이 되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 마틸다에게 쓰려는 글이잖아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요? 설과 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라고까지 꼭 적어주세요. 3번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서진, 글을 읽으면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쓸 내용을 정리해. 어? 선생님 이거 맞는 내용 아닌가요? 아, 겪었던 일, 우리 뭐 기행문 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설명하는 글. 무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내가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쓸 내용을 정리하진 않죠. 뭔가를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니까 겪었던 일을 떠올리는 건 맞지 않아요. 민주, 설명하려는 대상을 파악하며 글을 읽고 생각나는 내용만 정리해. 자, 만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했었죠. 설명하려는 대상을 파악하며 글을 읽고까진 괜찮은데 생각나는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생각나는 내용만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겠고요. 은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고 그 구조에 알맞은 틀을 그려서 내용을 정리해야.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보고 그 구조에 알맞는 틀, 선생님이 앞서서 보여줬던 그 구조 있죠? 그 틀을 그려서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는 은서입니다. 4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적는 거예요. 가, 글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나, 글 전체의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다. 다, 다른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구조를 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간추릴 수 있는 것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틀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까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세한 내용 아니고요. 쉽게 간추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는 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가의 그림은 아, 글이 너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아, 글이 너무 많아. 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장면 볼까요? 나, 어떤 남학생이 나오는데요.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구나. 요약하며 읽어야겠다. 아까 가 장면에서는 여학생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 정리가 안 돼 했었는데 아, 이 친구는 요약하면서 읽어야겠다. 요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 하면서 적은 내용을 보니까 태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둘째, 태양은 물이 순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셋째,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여 생물이 살아가기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태양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단어도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문제 볼게요. 여자아이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찾아보면 글이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되라고 했었죠. 그대로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글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안 돼. 아, 나 요약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내용이 이상해. 연결을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되는데 하고 있었죠.

6번입니다. 남자아이가 이 글을 요약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노트를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요. 태양계에서 빛과 물이 생긴 순서대로 요약을 했나요? 화살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죠. 태양이 공급하는 빛과 물을 비교했나요? 아니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여 요약했다. 아,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그래서 이처럼 태양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나열한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남자아이가 요약한 글은 어떤 구조를 사용하였나요? 자, 우리 열거 구조 있었고, 뭐 비교와 대조하는 것도 있었고,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 구조도 배웠었는데요. 어떤 구조였죠?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는 구조.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은 열거 구조였습니다. 열거 구조. 나열했지만 나열 구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열거 구조라고 합니다. 7번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해요. 8번 서술형 문제네요. 남자아이와 같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읽으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는 겁니다. 자, 무엇을 고려해서요? 글의 구조. 너무 길지만 조금 요약해서 읽어야겠군 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고 하면서 적죠. 글의 구조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 여러 가지가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너무 기니까 머리 안 들어와 라고 했었는데 아, 글의 구조로 그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인 거죠. 기억나죠? 이 그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구조를 고려하니까 이해가 쉽고 또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즉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읽으면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문제에서 반복해서 만날 그럴 문제예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8번 문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해요. 이해, 요약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글을 한편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십장생이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고요. 중심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십장생은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를 뜻합니다. 아, 십장생의 의미가 나오고 있네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하고 이것의 의미. 오래 산다고 믿는 동식물이나 사물 10가지구나.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장수, 즉 오래 사는 것과 건강을 기원했대요. 아, 그럼 중요한 정보잖아요. 오래 사는 거 장수라고 하죠. 그리고 건강을 기원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장생을 통해서. 십장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 좀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두 번째 문단에서 첫째라는 말 나오죠. 아, 그러면 우리가 글의 구조 중에 이것을 떠올려 볼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아, 읽는데도 한참이네요. 10가지나 되니까. 이 10가지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장수와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 중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인데요. 구름과 돌 대신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이 돌, 그리고 구름 대신에 달과 사슴이 들어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알기 좋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문제도 다양하게 바꿔서 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 9번 문제 풀어봅시다. 십장생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뭐 10가지 장소 아니었고요. 세상에 10가지 기본 요소 나온 적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10가지 생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럼 일단 다음 거 읽어보셔도 돼요. 오래 살수 있는 10가지 방법? 아, 방법을 나타낸 거 아니었어요. 오래 산다고 믿는 10가지 동식물이나 사물. 어때요? 무엇이 정답이죠? 영원히 사는 10가지 생물과 오래 산다고 믿는 10가지 동물이나 사물 중에서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5번이 정답이죠. 장수한다고 믿는 10가지 동식물이나 또는 사물. 돌 같은 거는 동식물은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5번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십장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10가지 쭉 얘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네, 호랑이랑 버섯은 십장생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문에서 하나하나 보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10가지 중에 뭐한 가지 또는 세 가지 알맞게 적혀 있네요. 4번. 11번. 십장생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 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 십장생의 구성 요소는 상상의 자연물과 생물들이다. 이거 빠르게 그냥 눈을 읽어보면, 자연물, 생물, 구성 요소 맞지?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단어 뭐예요? 상상. 상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십장생을 통해 부귀영화를 기원하였다. 부귀영화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자가 돼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기원했나요? 십장생을 통해서? 아니에요. 뭐 재물, 돈과 같은 내용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장수, 건강을 바랐었죠. 3. 우리 조상은 십장생의 자연물이나 생물들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이런 십장생에 나온 자연물이나 생물들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 아, 오래 살고 싶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서 십장생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3번만 알맞은 내용이 되겠네요. 1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맞게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을 사용한 까닭을 이 글의 구조와 관련 지어 볼때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되어 있었는데요. 기억, 여러분 지문에서 찾아보면 뭐죠? 그쵸? 첫째라는 것이 기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왜이 첫째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글에서 첫째는 십장생에 대한 이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것을 열거하겠구나. 자, 세 가지 중에 찾아볼까요? 원인의 결과, 한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정답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아, 첫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둘째, 셋째, 뭐 넷째가 쭉쭉쭉쭉 나오겠구나. 그러면 한 가지 정보가 아니죠. 그럼 첫째라는 말을 안 썼겠죠? 여러 가지 뒤에 이어질 정보들이 더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거 구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우리 이제 3, 4, 5문단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 표시하면 좋겠네요. 건강,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 막 헷갈리게 문제 내기 좋겠죠. 그쵸? 해와물은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학과 거북은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이런 것들 잘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표시하거나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 십장생은 전통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 전통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더 읽어볼게요.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옛날 그림, 조각, 가구, 병풍.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조상들이 그림,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자주 사용한 걸 보니까 정말 이 건강, 장수 이런 것을 기원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예술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림, 이런 예술이잖아. 조각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어요. 고려, 이런 걸로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이나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뭔가 장수, 건강, 화려한 느낌이 나니까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낼것 같긴 한데요.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십장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준대요. 예술 작품 속의 십장생을 보며 옛날 사람들처럼 건강과 장수를 빌어봅시다. 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13번. 십장생 가운데 산과 돌, 달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잘 기억하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산, 돌, 달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무엇이죠? 영원함. 영원함.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될 수 없겠어요. 영원함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14번. 전통예술과 십장생의 관계를 알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봅시다. 병풍에는 십장생 그림을 넣지 않았다? 아니요. 병풍에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십장생의 그림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아니에요. 제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궁 안의 조각 작품에서만 십장생을 발견할 수 있다. 아, 선생님이 내고 싶었던 문제 출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궁 안의 조각 작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다. 신분이 높은 집 가구에서만 십장생을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거죠. 아니에요. 옛날 그림이나 조각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알맞게 설명한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글에서 내용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내기 좋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지를 쭉 확인하고 비교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해요. 설명하는 글이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아, 내가 지문 안 보고 외워서 내 기억으로 해야 되겠지. 기억력을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보고 지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15번 중요한 그런 문제네요. 이 글의 구조를 알맞게 설명한 거예요. 알맞게. 자, 이 글은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했다 또는 순서대로 설명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나열하는 구조.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대상이 있고 쭉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한 건지 또는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무언가가 오고 중요한 거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다음에는 이 순서가 오고 이 다음에는 또 이 순서가 오고 차례 순서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에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 거죠. 나열하면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갈 수 있지만 선생님 쭉쭉쭉 이렇게 적을게요. 몇 번째까지 나열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글, 즉 십장생이라는 글은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했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이에요. 글의 구조에 알맞게 가에 들어갈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설명하는 글의 양이 짧지 않아요. 그런데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글이 너무 긴데 아 중심 내용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단어에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 둘째, 자 내가 이제 중요한 내용,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거야. 잘 들어봐.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문에서는 첫째,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가 중심 내용이었고 둘째 하면서 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얘기한다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말 뒤에 중심 내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십장생의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금 큰 틀 보이죠? 십장생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 무슨 구조예요? 열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겠어요? 첫째, 둘째 나왔으니까 셋째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찾은 중심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정리해보면 십장생은 전통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면서 병풍에도 쓰이고 조각이나 그림에도 쓰이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핵심

핵심적인 중심 내용은 십장생이 물론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전통예술과도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조상은 십장생으로 평화를 기원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4단원의 첫 번째 퀴즈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강의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각은요,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은 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일본 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위에 여러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빨강색은 화산, 그리고 초록색은 지진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읽어보면요. 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바뀌는 걸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풍화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떠한 커다란 바위, 암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석에 틈이 있을 텐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얼음으로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어버렸네요. 그러면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즉,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암석과 암석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암석이 점점점 벌어져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풍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요. 딱 봐도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나는데요. 식물이 이러한 암석 틈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그런데 식물은 계속 생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의 힘으로

암석이 갈라지고 부셔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 그림, 석회동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석회동굴은요, 거대한 석회암 지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지하수가 흘러들어가요. 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있으면 지하수가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가 그래서 석회암 지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하수에서 석회암이 녹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해석의 묽은 염산 반응과도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면은요, 선생님, 이거는 풍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돌, 색깔이 붉게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풍화에는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석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와 반응한 것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성분이 변한 것도 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작용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셔지면서 생성된 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토양의 생성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토양이 생성되기 전에 암석, 단단한 암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암석이 A층이 되는데요. 이 A층이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 이 암석은 풍화를 받기 시작하겠죠. 드디어. 그러면 A층이 풍화를 받아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드디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층이에요? B층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B층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이제 C층 만들어지겠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어 부서진대요. 단단한 암석 뭐였어요? A였어요. 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풍화되어서 위에 있는 B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래요. 아, B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층은요, B층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B층이 더 잘게 부셔지면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뿌리 낼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층은 C층인 것 같아요. D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D층에 굉장히 많은 식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B층 다음에 더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잘게 풍화가 되면 만들어지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C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보시면요. 빗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하여 쌓인다. 아, 지금 D층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의 녹은 물질과 함께 더 작은 입자, 진흙과 같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는 층이 뭐예요? 바로 C층입니다. 그래서 C층이 가장 막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빙하의 흔적을 이렇게 대륙들을 맞춰보니 일치하더라.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를 들어서 대륙은 이동했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어. 너가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 힘의 근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그 힘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베게너는 여러 증거를 이처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대륙 이동설이 크게 지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말보다는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이 보이죠? 우리 익숙한 거예요. 위에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게,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 두께의 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겠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얼마의 두께에 100km의 두께에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판은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 간단하게 대륙판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간단히 해양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두판 중에 두꺼운 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판 역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은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이 우리의 이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판들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평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태평양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유라시아판, 또 북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여기 나즈카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방향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판과 판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보면요. 판과 판이 서로 이번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의 두께의 층이라고 했어요. 그 층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지각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막 땅이 흔들리는 현상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하죠. 땅과 땅이 꽝 부딪히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거고요.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판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열은 암석을 녹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우리 화성환 배울 때도 비슷한 현상 배웠죠. 바로 화산 활동입니다. 또 밑에는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이래요. 뭐겠어요? 지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화산대라는 말이 있는데, 화산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화산대가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뚝 둘러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대서양 중앙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요쪽에도 굉장히 화산이 많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지진대도 화산대

굉장히 유사해요. 태평양 둘레,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지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서양 중앙에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지역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겹치고 또 거기다가 판의 경계를 한번 겹쳐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큰 지도입니다. 지금 빨강색의 화산대, 파랑색의 지진대, 그리고 실선의 판의 경계를 겹쳐 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부분 부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대륙들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륙이동설을 좀 넘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이처럼 화산활동과 지진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강의 내용도 완전하게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원대한 개념 아이템 하나하나하나 모아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로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랑의 대단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우리 기초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큰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해안선의 일치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다라고 베게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의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탐구 문제고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꺼울까요? 선생님이 이전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 두꺼운 지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판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X고요.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내신 실전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암석이 벌어지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니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풍화작용이죠? 디귿, 기온이 높은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요? 왜더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날까요? 물이 얼어야 돼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풍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성숙한 토양이라는 말 했었는데요. 성숙한 토양, 이렇게 네 개의 층이 잘 발달한 토양, 그러니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A는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낸 층이래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는 B에서 녹은 물질이 A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면 그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B에서 빗물이 녹은 물질이 A로 갔대요. 말이 안 되죠. 빗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틀렸고요. C는 암석 조각

화석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요, 뒤에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 디는 풍화를 받아 생성된 고운 흙. 디 그림만 봐도 이게 흙이 아니라는 것 감이 오실 것 같고요. 디는요, 풍화가 거의 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암석층이 노출이 되면서 풍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시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많은 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나즈카 판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판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역,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해석을 할때 우리 태평양 가장자리에 띠 모양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띠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했다면 일본에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본은 판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즉띠 모양으로 어딘가에는 좀 집중되게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 뭐의 흔적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무엇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석.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어떤 모양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해안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로 나온 것은요, 오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 네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의 일치가 있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의 무엇을 보았더니 어떤 것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베게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이것의 분포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 어떠한 흔적을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각각에 들어갈 4개의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의 후기 게시판에 5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수업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풀어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라면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하나 떨어졌다. 나중에 먹어야지. 지난 시간에 관용 표현 배웠죠? 관용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용어가 있고, 또 속담이 있는데, 관용어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관용어 조금 더 배우고요. 속담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면 생각하면서,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가요. 네, 이 관용어 그리고 속담 모두 실생활 그리고 대화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뉴스를 많이 또 시청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용어 이해하기. 일단 화면부터 볼까요? 인근 지역 자원봉사자 발벗고 나서. 선생님이 그랬지. 발을 어떻게 벗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쓰라고 했죠. 자, 발벗고 나서라고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산불 이재민 돕기 자원봉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뉴스 진행자가 얘기합니다. 이재민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도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여기도. 이재민을 돕는 모습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였습니다. 이러겠지? 그치? 자, 여기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 관용어가 있는데 두 번이나 지금 쓰여 있어요. 자, 발벗고 나서다. 무슨 뜻일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내가 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정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 진짜 급해. 그러면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간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아주 발 빠르게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다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관용어예요. 자, 이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무엇일까요? 네, 뉴스 보도잖아요. 뉴스 그 기사가 지금 여러분의 글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불이 나서 이재민들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을 위해 한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여러분, 아까 그 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잘 참고하시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로의 말을 전했다, 피해 복구를 도왔다,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았다. 굉장히 그럴듯한 오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거 다 비슷비슷. 모르겠다. 정답은 어디 있다? 글 속에 있다.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피해 복구를 도왔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재민 많이 들어봤죠? 이거 홍수 날 때,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해서 뭐 이런 또 많이 쓰잖아. 그렇죠? 산불이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이 그꼭 사람 이름 같은데

여기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이가 굉장히 좀, 뜻을 생각하면, 아,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이도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그쵸? 이 이가 걸리다란 뜻이에요. 걸리다. 걸려든다. 걸리다. 금을 생각하면 돼. 금을. 그물에 누가 걸려들어? 물고기가 걸려들지. 그거 생각하면 돼. 걸리다. 근데 뭐가 걸려들어? 재앙이, 어려움이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에 걸려든 사람들이야. 어려움에 걸려든 사람. 어려움, 재앙에 물고기처럼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 이재민이에요. 도와야겠죠? 자, 그래서 도움을 주는 물품을 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딱딱 맞죠? 앞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재민 이제 딱 여러분이 어휘 여러분의 어휘 저장고에 하나 딱 넣을 거고 구호물품 이거 딱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한자로 보면 이 진짜로 이 그물을 뜻하는 그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의 중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뉴스 내용에서 찾아 써 볼게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이것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이재민이죠? 안 잊어버리겠지? 재민아, 이재민! 그 이재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재앙에 걸려들어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 물품을 보내서 도와줘야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세요. 하나하나 어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재민이라는 말을 쓸수 있겠어요? 쓸 일이 별로 없잖아.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어려운 글들도 많이 읽어야 되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나의 어휘로 만드셔야 돼요. 뉴스 내용에서 관용어를 찾고 그 뜻을 짐작했으시오. 관용어가 무엇이 있었어요? 발벗고 나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용어를 찾아봐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 교재 그 예시 답안으로 발벗고 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온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라면 발벗고 나서다라고 써도 맞게 해줄 거고요. 또 발벗고 나서 고자까지 써도 선생님이라면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관용어의 뜻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다란 뜻이 있다. 아, 아니면 여기까지만 써도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렇게만 써도 선생님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린 발벗고 나서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돕는다 뜻 넣어도 된다. 다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기 가는 이제 뭐죠? 보도죠. TV 보도죠. 텔레비전 보도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신문 보도입니다. 신문 보도. 여기는 발 빠르게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발이 타타타타 빠르다 이 말이야. 타타타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치가 신속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게 아니라 신속하게, 조속하게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이게 통계의 결과가 되겠죠. 자, 땡땡시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약 4만 명이 줄어들었다. 와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에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앞으로도 나오겠죠. 자, 여기에 관용어들입니다. 여기 기억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관용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뜻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이 다 들어가요. 발. 우리 신체의 기관입니다. 발.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발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신속히 빠르게 취하다. 발 펴다. 발을 쫙 펴. 어느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우, 나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발 벗고 잘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발을 펴다.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서 이제 마음을 놓다. 발 빼다. 물에 들어갔어. 다시 발을 빼. 이거 생각해도 돼요. 함정에 빠졌어. 나가야 되겠지.
다시 발을 빼. 자, 어떤 일에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 물러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내가 갔어요. 앞으로 나아가다죠? 나아가다. 물러나는 건 뭐예요? 이게 물러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죠. 어떤 일에서 관계를 끊어버릴 때, 예, 물러날 때, 발을 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 때, 범위가 넓을 때, 야, 너 발이 넓잖아. 내 미술용 저기 연필 좀 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친구들한테 좀 알아봐, 뭐 이런 거. 예, 기억나죠? 예, 발이 넓다. 자, 발이 묶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 묶였어. 딱 묶여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진짜 발 생각하셔도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럼 활동할 수 없겠죠. 야, 내가 저 섬마을에 갔는데, 어우, 날이 너무 안 좋다고 배가 오질 않는 거야. 그 섬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지. 이 말은 뭐예요? 그 섬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발 벗고 나서다, 발 빠르다, 발을 펴다, 발을 빼다, 발이 넓다, 발이 묶이다. 예, 이런 관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가, 나에 사용된 그 관용어의 뜻을 짐작해서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발 벗고 나서다. 우리 이웃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발 벗고 나섰어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했어요. 발 빠르게 움직이다. 네. 어렵지 않죠. 예. 네. 모든 뭔가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이거야는 아니지만. 그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또 재밌죠.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격언, 속담, 관용어, 사자성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 예, 잘안 들어본 말들도 있긴 해요. 격언? 격언이 뭐지? 뭐 사자성어? 아, 이게 뭐지? 사자가 나오는 말인가? 이거 아니고요. 네. 격언이라는 건 그냥 한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교훈,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교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린 격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격언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은 뭐다? 금이다. 아주 대표적인 격언이죠. 시간은 금이다. 뭔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걸, 야, 시간을 아껴 써야지. 너 시간 안 아껴 쓰면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어. 시간이 금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격언이죠? 네. 자, 속담은 뭐 여러분이 옛날부터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예, 속담은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부터 내려오는, 네, 예, 우리 그 만의 어떤 말들이 되겠죠? 여기에도 무엇이 들어가요? 보통? 여기에도 교훈이 들어갑니다. 네. 자, 관용어. 관용어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사용해 오던 말들. 네, 이런 것이 관용어고, 여기 발 벗고 나서다, 발 빠르다.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속담하고 관용어를 에, 잘 구별을 못하는, 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속담에는 교훈이 들어가요. 근데 관용어에는 교훈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보세요. 발 벗고 나서다.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없죠. 발 빠르다. 교훈이 들어가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이런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이 사가 뭐예요? 네 개라는 뜻이에요. 네 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알았지? 아, 그 사자가 아니야. 예,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역지사지. 이거 학교폭력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라든가 이럴 때 선생님들 예 우리 역지사지 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남의 형편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역지사지가 뭔데요? 역지사지 뭐지? 뭐 이런 것들 뭐 엉뚱한 말할 때너왜 동문서답하니? 뭐 이런 거다네 글자잖아요. 또 무엇이 있어요? 뭐아 일석이조야 뭐 이런 거. 일석이조. 말 그대로 돌 하나로 새를 두 마리 다 잡는 거. 뭐 이런 것들. 또뭐 있어? 나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남았잖아, 구사일생, 뭐 이런 거. 아홉 번 죽고 한번 산다. 예, 그만큼 위험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네 글자잖아. 이게 사자성어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다? 관용어다. 관용어. 이렇게. 관용어. 관용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한 글자로 쓰시오. 수민이는 발이 넓어. 그 다음에 그 일에서 나는 발을 빼기로 했네. 발을 뺐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서 발 팔고 잘 수가 있겠네. 이렇게 발뒤꿈치까지. 아예 빨리 그리려니까 좀 이상해졌네. 얼굴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발. 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휴. 고양이 발, 댕댕이 발. 뭐 어쨌든 네. 발. 자. 밑줄긋은 관용어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 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어요. 폭우 때문에 발이 묶여 집에 못 갔다. 발을 편 할머니 덕분에 명절에 음식이 항상 풍성하다. 발이 빠른 친구 덕분에 모둠 숙제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다. 알맞게 사용한 문장 무엇이 있을까요? 발이 묶였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발 빠르다. 조속히, 신속히 대처하다. 예. 발을 편. 걱정거리가 다 없어져서, 마음이, 걱정이, 뭐, 걱정이 없어졌다. 이러니까, 이런 할머니 덕분에 음식이 항상 풍성했을까요? 아니죠. 발 빠른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속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관용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용어, 하나는 속담. 그두 번째 속담입니다. 지훈아, 너내 줄넘기 봤어? 내 책상에서 보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책상 아래 바로 있었네. 하고 이제 줄넘기를 열심히 해요. 오, 윤서야, 너 줄넘기 잘하네. 아, 이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등잔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형광등이 없던 시절에 등잔에 이렇게 기름을 두고 불을 켰잖아요. 그죠? 불빛이 이렇게. 근데 이게 바닥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치? 바닥에다 두면 이상하잖아. 화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놔요. 이렇게. 여기 방이겠지, 여기가. 이렇게 논단 말이죠. 자, 그러면 등잔을 이렇게 켜두면, 이렇게 등을 켜두면, 등잔을 켠대. 등을 켜두면, 네. 여기가 환하겠죠. 근데 정작 어디가 어두워요? 여기가 어두워요, 왜? 여기 받침대하고 등잔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지고 어둡단 말이지.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이거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더잘 파악하고 잘 알아. 이럴 때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또 사용을 하잖아요. 속담에. 예. 탑을 쌓을 때, 하나, 정성 들였어. 공 들였어. 이러면 절대 안 무너지지. 그런데 탑을 쌓을 때, 여기 하나, 여기도 대충 하나, 여기도 대충 하다 하나, 여기도 대충 하나. 이러면 금방 무너지겠죠. 공든탑이 무너지겠어? 네.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등잔 밑은 일단,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속담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등잔 밑에서 줄넘기를 찾았다. 아유, 이거 아니죠. 네. 이 상황에서 등잔 밑은, 책상 아래이다. 맞죠? 아유, 책상 아래에서 찾았는데 책상 아래겠지, 뭐. 그치?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오히려 대상을 잘 알기 어렵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휴대폰 어디 갔어? 그럼. 아니,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진짜? 아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가 여기다 놔두고 뭐 찾았네. 뭐 이런 거. 그죠? 자,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인지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미술대회에서 그림을 여러 번 고치며 힘들게 완성해 결국 원하던 상을 받게 된 상황. 잃어버린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다 뒤졌는데 자신의 머리 위에 걸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있죠. 내 머리에 안경 걸쳐놓고, 내 안경 어디 가서, 아우, 보이질 않아, 내 안경. 이런 거. 아니, 머리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있었구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네, 이때 사용해요. 앞뒤 상황을 살펴볼 때, 니은에 들어갈 속담으로 어울리는 것. 윤서야, 너 줄넘기 잘하는데? 아우,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든지 공을 들이면 공이 뭘까요, 여러분?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성실하게 정성을 들인 일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도요, 여러분. 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1시간 공부하면 내일 100점 받겠지. 그거보다는 내가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30분씩, 30분씩 이렇게 공부에 공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발 빠르다. 이거는 관용어죠. 관용어. 그 다음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 알죠? 예, 바늘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딱 꿰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바늘 옆에 실이 있고, 실 옆에 바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얘가 이리 가면 나도 가. 내가 이리 오면 얘도 나 따라와. 이럴 때, 아유, 바늘 가는데 실 가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둘 사이의 관계가 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학교 생활 할 만하겠죠? 자, 이건 속담 맞아요. 네. 이거는 속담 맞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관용 표현은 무엇을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들을 고르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할 수 있다? 상황 판단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상황 판단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하면 좋은 거죠. 이 대화 상황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속담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해. 자, 격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격식이 있다 그럼 무엇이 딱 생각나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딱 무슨 제복을 입고, 그치? 아니면 뭐 양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유니폼 같은 거딱 입고, 딱서 있어. 거기에 맞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마치 이래야 될것 같아. 그죠? 예절이 필요해. 거기에 맞는. 예의, 예절,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자리에 맞는. 네. 그 자리에 맞는 예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왠지 그런 게 머릿속에 나오지 않나요? 생각 들지 않나요? 속담은 반드시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속담은요, 언제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잠꼬대 할 때도 사용하셔도 돼요. 알았죠? 예. 네. 속담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그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상황에 맞다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속담에는 등잔과 같이 옛날 생활 모습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이 굴뚝도 뭐예요? 예. 옛날에는 굴뚝을 정말 많이 세웠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옛날에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시대 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생활 모습과 관련된 표현들이 이 속담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면서도 간단 명료하다 얘기했죠? 간단하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어. 응? 야.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대. 그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에라라 차례라 할 필요가 없어. 속담 하나 탁 던지면 딱 상황이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속담의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채아야. 괜찮아. 격식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 채아야. 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예, 얘기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돌다리가 쪼개지거나 무너지거나 할 필요된다. 그럴 염려가 없는데도 항상 조심성 있게 생활을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덤벙덤벙 하지 않고 항상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아이고, 손 아프겠다. 두들기느라고. 항상 조심스럽게. 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 들어서도 고치기 어렵다. 이거 뭐예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천리길이라는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첫 걸음, 한 걸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너무 높다고, 예, 너무 기죽지 말고 일단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자. 예.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 지렁이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 순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보면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생물일 수도 있죠. 자, 이 지렁이도 누군가가 밟으면,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꿈틀거린다. 자,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거 없더라도, 예, 순하고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혜성아, 뭐하니?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그럴 때는 속담 사용하면 간결하면서도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알수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다면, 작은 행동? 아하!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래, 하나를 국어 사전에서 찾은 뒤에 뜻이 있는 부분의 아래를 살펴보면, 관련 있는 관용어, 그리고 속담을 찾을 수 있단다. 라고 지금, 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국어사전 집에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표준 국어 대사전 쳐보세요. 네, 요거 선생님이 적극 추천합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 쳐서 들어가 보면은요. 예,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사전이에요. 뭐든지 다 여러분이 예, 낱말뜻, 속담, 관용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적극 추천합니다. 자, 가의 속담 기역니은의 뜻을 짐작해서 연결해 볼까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네. 관계가 아주 가깝고 밀접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라는 뜻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가에서 디귿의 뜻에 알맞은 속담이 되도록 초성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써볼게요. 어릴 때 몸에 뵌 버릇은 나이 들어서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왜? 버릇을 잘 들이는 거죠. 3살적 버릇이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간대요? 80까지 간다. 80이 뭐예요? 80살까지 간다는 거죠. 80살까지 간다. 자, 가의 속담, 기역 미음 가운데 다음 상황에서 친구들이 할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 우리 반 청소부장이 평소 순하고 성격 좋은 아이에게 청소를 힘든 것을 계속 맡겼대.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따져 물었대. 응, 왜 나한테 그걸 자꾸 맡기니? 막 그래서. 이에 친구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너 지렁이도 꿈틀한다더니 왜 그랬어? 그럴 것 같죠? 자, 이거 예,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지렁이는 없습니다. 예, 지렁이로 보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친절하게 하세요. 자, 그림 나에서 채원이와 혜성이가 속담 찾은 방법을 지금 얘기했어요. 무엇이었어요? 속담 사전 책을 펼쳐서 하나씩 읽어봤을까요? 인터넷 국어 사전에서 자신이 쓰고 싶은 말, 낱말을 딱 검색했더니 줄줄이 줄줄이 속담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지하니. 지하니가 바로 봤죠? 자,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면 문제입니다. 새쥐, 소, 개, 닭, 뱀, 고래, 새우, 개구리, 고양이, 호랑이 등 동물이 들어간 속담 5가지 말하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지금 써보세요. 뭐 보지 말고. 자, 그럼 우리 속담에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간 속담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생님은 12번과 16번을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두 문제는 문제를 풀때 우리가 생각하는 닮아 있는 삼각형들 말고 다른 삼각형들이 또 닮은 삼각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문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죠.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두 개의 각이 같고요. 선분 AD의 길이가 7cm로 주어져 있을 때 선분 DB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선분 DB니까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닮은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이 하나 똑같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를 봤을 때 A라는 각이 공통이죠. 그래서 A를 세모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네모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작은 삼각형 ADE가 커다란 삼각형 ACB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AA 닮음이죠. 그렇다면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보다 더 쉽게 이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모의 양쪽 옆에 이웃하는 변을 생각해 보면 그게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알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닮은 삼각형에서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따로따로 변의 길이를 보고 그 비율들이 이 그대로 그 연결되어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서 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SAS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충분히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요런 순서로 접근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삼각형 자체가 닮음은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세모라는 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의 비율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과 각과 변으로 이어지는 5대 7.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7이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가 14cm였기 때문에 5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는 10cm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X cm, 즉 선분 DB의 길이는 3cm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 이걸 뭐 5대 7 플러스 X가 7대 14다. 이런 식의 비례식을 세워도 되지만 훨씬 바라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각 중심으로 해서 5대 7, 그래,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5대 7,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평행 4변형에서 삼각형들의 닮음을 생각하면서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작은 삼각형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보입니까? 선생님, 잘안 보여요?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과 다른 하나의 직선이 만나면서 우리 엇각을 표시해 볼수 있겠고, 맞꼭지각을 세모라고 표시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당연히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네모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각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선분 BE의 길이가 8cm였는데, 자, 이 똑같은 일이 닮은 삼각형에서도 벌어져야 되니까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역시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합니다. 네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같아져야죠. 그렇다면 선분 CF의 길이가 선분 CE의 길이하고 같아지고, 선분 CE의 길이는 10cm에서 8cm 빼면 되니까, 자, 이두 개의 변의 길이 모두 다 2cm라는 정답 찾아낼 수 있겠네요. 어때? 괜찮아요? 그래, AA 닮음 활용한 겁니다. 역시나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을 관찰한

그 결과를 어디 작은 삼각형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었다라는 거지. 물론 이걸 닮은 비가 4대 1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변도 4대 1이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바라보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시간을 좀 아끼고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번 문제 볼 텐데, 이 문제는 이 그림이 나중에도요, 정말 자주 등장할 그림이에요. 실제로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그 안에 정사각형 그리면서 닮은 삼각형을 찾아내는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요,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이 서로, 그렇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적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요. 그때 미분에서 속도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삼각형 세 개가 모두 닮음이다라는 걸 한번 바라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다는 거죠. 물론 그먼 훗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그림 만났을 때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닮음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에요. 하나의 각을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봅시다. 여기 선분 ED와 선분 BF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동그라미 옮겨올 거야 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당연히 너도 동위각으로 세모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DF 역시나 평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이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들이고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도요,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 ABC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중간 거, 크기대로 모두 다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X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여기 X cm,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도 X cm, 따라서 선분 AE의 길이는 3에서 X를 뺀 것만큼이겠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3 빼기 X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쌤,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지금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변의 길이를 보면 3, 6하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1대 2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삼각형에서도 어때?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봤을 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3 빼기 x 대 x의 b를 생각해 보면 네가 1대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x는 6 마이너스 2x하고 주어지면서 x 값 자연스럽게 2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가 2였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cm니까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4제곱cm라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겠죠. 어때? 문제를 풀기엔 어렵지 않아, 그치? 직각삼각형, 아, 너랑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야, 라는 거 찾아내고 길이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생각하면 식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 선생님이 그 삼각형들의 닮음인 것들을 다 짚어드렸으니까 그 삼각형들까지도 눈에 좀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C에서 각각 선분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각 삼각형들이 두개 있단 얘기지. 그랬는데 그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이 있더라라는 상황이에요. 많이 봤던 그림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직각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었고 또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었는데 아, 각 B가 공통으로 공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널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자,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그리고 또 다른 각은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그래, 동그라미, 너 직각, 그렇다면 이 끝에 있는 요 각, 지금 이 부분, 그게 세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변의 길이는 선분 AE의 길이니까 우리 선분 AE,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길이 구해보도록 하자. 그러려면 뭐 찾으면 됩니까? 선분 BE의 길이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BE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노란색 삼각형을 봤더니 세모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직각까지 각을 따라가면서 변의 길이를 보면 12cm와 X 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에서 12:x라고 값을 찾아내요. 자, 그게 어때?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읽어낸 겁니다. 그 순서를 어디에서?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읽어내겠다 이거지.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읽어내겠다. 그럼 9:6이라고 길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6이라고 길이 읽어냅니다. 자, 노란 삼각형, 빨간 삼각형 따로따로 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길이 B를 생각해 보시면 12:x가 3:2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3x가 24하고 쓰여지면서 x가 8cm라는 얘기 할 수 있겠네. 자, 결국 전체적으로 9cm에서 8cm를 빼내는 게 선분 AE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AE의 길이는 1번 1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 지금 우리 삼각형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C에서 수선해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런데 각 하나가 공유되어져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AA 닮음이야 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이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했었을 거니까요.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좋아. 항상 요런 그림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닮음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거 공식화시킬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내려오는 변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들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자, 이쪽이 더 짧네 그치?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 공식들을 유도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직접 유도하지 말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공식화 시킨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구조가 좀 기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드려봅니다. 자, 그럼 어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분 AC의 길이였기 때문에 자, 이 길이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선분 AC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짧은 길이 4, 그리고 긴 길이 생각하면 9. 아, 36이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가 6cm라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공식 적용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괜찮니?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 이거 매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몸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시험 볼 때 매번 그림을 보면서 그때그때 닮음을 찾아간다? 너무 불편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역시나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H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X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구조는 지금 가운데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구성되어져 있는 공식 적용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4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 H에서 짧은 길이 2, 긴 길이 X를 곱해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고, EX가 16이니까 X가 8하고 쓰여지면서 우리 정답은 5번이야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어때?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이 얘기들 하면서 개념 시간에, 그렇죠, 공식 하나 더 말씀드렸었죠. 무슨 공식? 이름하여 소공식. 그래.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하는데 선분 AB와 선분 AC를 밑변과 높이로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고, 넓이를. 아니면 선분 BC를 밑변, 선분 AH를 높이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를 곱해준 게, 자, 이렇게 길이 곱한 것과 같다라는 공식들 생각해 볼수 있었죠. 넓이로 접근하는 거였었어요. 그지? 네, 근데 그걸 공식화시켜서 우리 그냥 한글 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소공식 하면서 이 구조를 기억했었습니다. 자,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 지금 방금도 선생님이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자, 요 공식까지도 하나 더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은 이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웬만한 변의 길이들은 다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더 자세히 문제 보면서 또 다른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공식까지 어쨌든 공부하는 걸로 15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가보도록 하자. 자, 16번.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소단원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닮은 삼각형도 여러 군데 있는, 네, 그런 문제예요. 먼저 이런 생각해야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머릿속을 툭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 뭐? 이등변 삼각형. 아, 접었어.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이 똑같으면서 엇각이 발생하고 결국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죠. 찾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C가 C프라임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요. 그래, 여기 있는 너 동그라미라고 접기 전의 각 표시해 본다면 접은 후의 각, 각 C프라임 BD하고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엇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너무 많이 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이 접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을 내려그었을 때, 그래,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 F를 기준으로 해서 선분 FD의 길이와 선분 FB의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개 더하면 20cm여야 되니까 각각의 길이가 10cm여야 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게,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살펴볼까요?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 있는 작은 길이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선분 AD의 길이에서 선분 ED의 길이를 빼내면 되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아, 선분 ED의 길이 널 구하란 이야기네라고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요.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죠. 그래. 나머지 하나의 각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 아래 또 등장합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너 직각. 그럼 이 각이 세모가 되면서 아래에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 BCD와 위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10cm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x값 구할 수 있겠다. 결국 선분 AE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16cm에서 2분의 25cm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선분 AE의 길이 찾아봅시다. 너는 16에서 2분의 25 뺀다면 2분의 7cm라고 우리 정답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때, 괜찮아? 괜찮은 문제죠. 우리 접었을 때 나타나는 얘기들 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매우 복합적인 진짜 좋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소다른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에 다운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문제를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닮아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보시면 너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EBF라는 작은 직각삼각형, 그것과 여기 DBC'이라고 이야기하는 커다란 직각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삼각형들의 닮음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봐요. 이렇게 해서 소다란 실전 테스트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야, 우리 중단원 문제로 살짝 넘어가서 몇 문제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항상 닮은 도형인 걸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마름모, 두 개의 평행사변형, 두 개의 원뿔 전부 다 항상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두 개의 구가 항상 닮아 있는 거니까 그 구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놓은 두 개의 반구도 항상 닮아 있는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보통 우리 항상 닮아 있는 도형 어때? 두 정다각형, 두 정다면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요. 또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두 개의 원, 두 개의 구도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두 개의 반구 항상 닮아 있다. 그럼 당연히 두 개의 반원도 항상 닮아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 다음에서 두 개의 사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닮은 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닮은 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보시면 여기 12cm, 여기 16cm 대응변인데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은 비 생각할 수 있죠. 4로 나눠준다면 3대 4가 닮은 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아, 6이랑 y는 역시 3대 4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6대 y가 3대 4야라고 식 쓰면서 y 값은 8이구나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불어 x는 그렇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6이 또몇대 몇? 3대 4여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x 대 6이 3대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4x가 18이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9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개 곱해봐라라고 얘기해서 36을 우리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대응하고 있는 변들 중에서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찾아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내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3번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걸 찾아보래요. 여러분 보시면 A 대 D 표시할까요? 아, A 대 D 너 비율 똑같아. B 대 E 이렇게 똑같아. C 대 F 이렇게 길이의 비가 똑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각 다 같아진다. SS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다음 A 대 D, B 대 E. 자, A 대 D, B 대 E 똑같아요. 길이 비가.
그러면서 각 C와 F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SA

0: S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은요, B 대 E와 C 대 F가 같습니다. 자, B 대 E와 C 대 F가 똑같아요. 그럼, 그렇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 같아지면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이에 끼어 있는 각 A와 각 D를 지금 각의 크기 같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이거 모두 다 닮음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다음 보자. 각 B와 각 E. 자, 여기 있는 이 각과 요 각, 각의 크기 똑같답니다. 자, 그리고 각 C와 F, C랑 F 각의 크기 똑같대요. 아, 두 개의 대응각이 각의 크기가 같아져 AA 닮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4번도 닮음이 되고요. 그럼 닮음이 되지 않는 건 5번일 텐데, 5번이 왜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대 D, 너랑 너 길이의 비, 그게 B 대 E, 요렇게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닮음이려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 각 B와 각 E가 같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엉뚱한 위치에 있는 각을 주면서 SAS 닮음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5번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4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 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른 거다 그림 천천히 그려보시면 닮음의 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같이 두 개의 각의 크기를 얘기해 준 상황에서 각 A와 각 D가 70도로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주면 나머지 각의 크기가 계산에 의해서 50도, 그리고 60도하고 등장하면서 모든 각의 크기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도와 50도, 60도와 50도를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서로 대응 변이 되고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는 AA 닮음의 삼각형을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경우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요, 1, 2, 3, 4번 전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개, 즉,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 구조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1, 2, 3, 4번은 전부 엉뚱한 곳에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5번부터는요, 이 닮음의 비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들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크레파스를 이용해 뭘 그렸나 볼까요? 모두 웃는 얼굴이네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죠. 어? 이것도 웃는 얼굴 같은데? 누가 그린 걸까요? 움직입니다. 방금은 얼굴이었는데 새인가요? 그렇군요.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의 날개 위에는 이 웃는 얼굴을 포함해서 많은 수수께끼가 있죠. 이 화려하고 놀라운 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른 놀라운 특징도 밝혀졌죠. 이들의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합니다. 왜 이렇게 까만 걸까요? 그리고 웃는 표정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호주의 북쪽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가 있습니다. 섬은 거의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죠. 우린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는데 탐사팀은 야생 전문 사진작가인 시마다 타다시가 이끌고 있죠. 시마다 씨는 뉴기니의 새들에게 매료돼 이곳에 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더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죠. 이런 환경에선 좀 낯섭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나타날 징후라고 했죠. 시마다 씨는 근접 촬영을 하고 싶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이 새는 웃는 얼굴로 유명한 대륙 검은 직박이와 비슷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입니다. 길이는 약 30cm며 비둘기 정도의 크기죠. 눈은 지푸르고 뿌리엔 흰 깃털이 있으며 머리엔 길게 뻗은 철사 같은 깃털이 돋아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슴에 있는 장식용 깃털이죠. 파랑, 초록, 노랑. 이 깃털은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무지갯빛은 CD의 뒷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새가 뭘 하고 있을까요? 청소를 하는 걸까요? 청결에 신경 쓰는 것 같군요. 로웨스 6깃털 극락조의 청소 덕분에 바닥은 아주 깨끗하죠.

집안일이 끝난 후. 뭐죠? 춤이라도 추는 걸까요? 마치 발레리나 같군요. 이번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나죠. 아주 멋진 동작이네요. 이번엔 이 춤을 좀 분석해봅시다. 이 공연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공연 시작을 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마를 펼쳐서 발레리나가 되죠. 발가락 끝을 세워 춤을 춥니다. 이번엔 3단계죠. 머리를 숙이면 그와 동시에 무지갯빛 가슴 깃털이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리듬감 있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거죠. 각 단계의 공연은 30초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그 공연만큼이나 흥미로운 건 치마처럼 만든 몸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에서 관찰해보면 여기가 날개입니다. 이 새가 날개와 관계없는 깃털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연구를 통해 여섯 깃털 극락조의 가슴에 있는 200개의 특별한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들어올려 밖으로 쭉 펼쳐서 발레 치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제 여섯 깃털 극락조가 그런 특이한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시마다 씨의 근접 촬영을 통해 단서를 찾았죠. 이곳을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갈색 새죠. 이 새가 암컷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라는 증거는 푸른색의 눈뿐입니다. 털이 검은 건 수컷뿐이죠.

0: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단 하나의 관객을 위한 거죠. 암컷이 매혹된 것 같군요. 막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뭐죠? 구애 시간입니다. 이 특이한 춤은 사실 구애 행위였죠. 수컷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저런... 거절당했군요. 남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린 이유도 알게 됐죠. 하지만 이 새는 아직 웃는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마다 씨와 팀원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암컷은 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군요. 수컷이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하자 암컷이 가까이서 들여다보죠. 이번엔 리듬감 있게 머리를 흔듭니다. 시마다 씨가 이걸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암컷은 위에서 공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시마다 씨의 계획은 암컷의 관점으로 그 춤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새들은 아침과 밤에만 이곳에 오죠. 한낮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촬영팀은 이 휴식기에 장비를 준비했죠. 배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기 위해 조심스럽게 렌즈를 조정했죠.
1: 수고한다. 네, 조금 희귀. 수.
0: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암컷이 이 나뭇가지에 앉으면 수컷이 바로 그 밑에서 춤을 추겠죠. 다음 날, 우리의 배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정말 칠흑같이 까맣고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입니다. 멈췄죠.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수컷의 춤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새는 몸을 둥글게 하고 불안정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실룩거리는 검은 원은 머리에서 자라난 장식용 깃털이죠. 그리고 움직임을 멈췄을 때 밝고 노란 눈동자가 순식간에 반짝입니다. 푸른색 입모양은 좌우로 흔들리죠. 암컷의 관점으로 본 것은 우리가 옆에서 관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2,000m 높이의 봉우리들 사이에 자리 잡은 근처의 외딴 마을을 방문해 봅시다. 호갑의 주민들은 그들의 물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이 물은 아주 깨끗하고 맛있거든요. 이들은 자연보호구역인 이웃 숲을 조심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이 귀중한 물은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를 포함한 수많은 생물의 삶을 지탱하죠. 수컷의 구애 행위는 암컷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엔 작은 공 하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눈이 반짝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면 뭔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발레리나처럼 춤을 출 땐 위에서 보면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 오죠. 보세요. 수컷은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를 숙인 겁니다. 빛나는 노란색 깃털은 가슴의 장식 깃털에서 나온 거죠. 머리를 숙이면 그 깃털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무늬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위에서 보면 두 개의 눈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와 부리의 위치 때문이죠. 머리도 새까만 색이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완전히 까매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부리 위에 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왜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춤을 추기 직전에 흰 부분이 사라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분명히 처음의 인사와 관련이 있죠.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 있는 깃털을 움직여서 흰 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새는 실제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린 아직 이 새의 속임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죠. 2018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새 깃털의 반사율은 극히 낮습니다. 깃털은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 여섯 깃털 극락조가 지구상에서 가장 검은 새처럼 보이게 했죠. 검은 새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까마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촬영팀은 이 검은 깃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실에 여섯 깃털 극락조의 깃털처럼 빛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보면 빛이 사라지죠. 이 물질 두 조각을 겹치면 마치 마법 같습니다. 너무 까매서 두 개의 물질은 구별이 되지 않죠. 우린 인간이 만든 물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은 어떨까요? 왜 까만 걸까요? 그 비밀은 이 구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빽빽하고 들쭉날쭉하죠. 같은 크기의 까마귀 깃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꽤 복잡한 구조죠. 들어온 빛은 모든 표면을 반복적으로 반사하고 거의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이 놀라울 정도로 검게 보이는 비밀이었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뭘까요? 시마다 씨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는 이 새가 순식간에 매혹적인 광채를 뿜어내기 위해 몸을 완전히 까맣게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수컷은 아주 어두운 망토를 쓰고 무지갯빛 가슴 깃털을 반짝이는 행위를 하며 자신의 구애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수컷과 없는 수컷 사이엔 차이가 있죠. 가슴 깃털을 반짝인 후엔 어떻게 할까요? 저기 푸른빛이 앞뒤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꽤 인상적이죠. 분명 암컷은 이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거고 수컷을 까다롭게 부르겠죠. 저 파란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는 깃털인데 깃털을 부풀릴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춤이 끝날 때쯤 수컷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수컷이 파란 깃털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그걸 위에서 보면 웃는 얼굴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인기 있는 수컷과 인기 없는 수컷을 구분해 봅시다. 왼쪽 수컷은 암컷을 쉽게 차지했지만 오른쪽 수컷은 암컷에게 쪼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엔 머리 흔들기 대회를 해볼까요? 준비 시작! 시작부터 매력적인 수컷은 날렵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수컷은 속도도 부족하고 움직임의 시간도 짧죠. 그것은 도전자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매력적인 수컷은 빠른 속도와 오랜 움직임 덕분에 암컷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화는 아니죠. 하지만 수컷의 춤에서 암컷이 찾고 있는 건 정확히 뭘까요? 먼저 머리를 흔드는 속도와 지속 시간이 수컷의 체력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춤은 공연자의 경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동작을 익히려면 5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컷들은 처음부터 깃털이 검진 않으며 암컷처럼 갈색입니다. 그건 별로 인상적이지 않죠. 수컷은 자라면서 검은 깃털이 나타나고 춤을 더 잘 추게 됩니다. 짝짓기 후에 암컷이 혼자서 새끼를 기르죠. 포식자가 적고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니 겉만 번드레한 수컷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는 수컷이 되려면 자신의 색을 보여주고 지속해서 춤 실력을 연마하면서 적절하게 홍보해야 하죠. 이 특이한 구애 춤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우린 관찰하는 동안 훨씬 더 흥미로운 행동을 보게 됐죠. 공연 무대 위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을 치우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를 쳐다보니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서도 그 무대가 보입니다. 수컷들은 남컷들에게 자신의 공연을 잘 보이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검은 털과 감춰진 웃는 얼굴로 완성된 로웨스 여섯 깃털 극락조는 뉴기니 숲을 여기저기 활보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뿜어내는 무지갯빛은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나온 멋진 광채죠.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머리 위에 삐약삐약. 오늘은 귀여운 삐약이 머리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오늘은요, 이 삐약이 친구와 함께 우리 열심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삐약이 친구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이 삐약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삐약이니까 삐약이? 아니면 뭐, 삐돌이? 삐순이? 선생님은 생각해 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 삐약이란 이름의 노삐예요, 노삐. 어때요? 우리 노삐 좀 어울리나요, 이름이? 노삐야, 오늘 우리 꿀따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사회 공부 같이 해보자. 삐약삐약.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짜잔, 4회.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20문제 열심히 공부해 볼 거니까요. 우리 1번부터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4회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1번 문제부터 높이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문제를 보죠.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자, 1번은요. 위의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네요. 우리 장소 배웠잖아요. 장소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도 있고요, 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장소 등등등 아주 여러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 공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시장도 보이고요,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놀이공원도 보입니다. 놀이기구가 아주 많은 놀이공원이죠.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요, 수영을 할수 있다. 가는 공원이잖아요. 공원에서 수영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영장은 또 몰라도요. 자, 2번은요, 추천 도서를 빌릴 수 있다. 가. 도서를 빌릴 수 있다. 이거는 도서관이니까 아니에요. 자, 3번은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 중에서 맑은 공기를 하고 마시면서 산책을 하는데 어울리는 장소는 바로 도서관보다는 공원이 어울리겠다. 자, 4번은요, 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를 살수 있다. 그래요. 시장에서는 우리 맛있는 먹을거리를 사고 팔수 있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4번이 맞겠네요. 5번,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볼수 있다. 영화를 볼수 있는 장소는 놀이공원보다는 영화관이 어울리겠지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2번 볼까요? 다음 모습을 볼수 있는 장소를 위에서 찾아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책을 빌릴 수 있다.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중에서 짜잔, 많은 책을 볼수 있는 도서관인데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도서관이 속한 기호 바로 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라고 적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 알아볼까요? 여러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계획을 세울 때 해야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곳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먼저, 여러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우리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로 나타내는 방법, 글로 나타내는 방법, 멋지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또 뭐, 신문 기사처럼 나타내는 방법, 일기로 나타내는 방법 등등등 말이지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그림 그리기, 시 쓰기 등 방법을 정한다. 그래요. 어떤 방법일지 방법을 정해야 하지요. 자, 2번은요. 표현할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럴까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중점, 중요한 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장소에 대한 나의 경험과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도 내 기억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 집 근처 여길 거야. 이 정도쯤일 거야. 이 정도도 괜찮아요.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2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경험과 느낌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다음 3번은요, 도화지, 색연필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4번, 놀이터, 시장 등 표현할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놀이터를 표현할지, 시장을 표현할지, 도서관을 표현할지 등등을 말입니다. 다음 5번은요,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등 주제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로 2번이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3번에

2번 정답이네요. 다음은 4번 볼까요? 기역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여러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은 각자의 기억에 따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장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고 니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한번 선택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우리 배웠잖아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경험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또 2번에도 있습니다. 자, 니은도 보죠. 그래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장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눌 때 서로를 이해하고 뭘 해야 할까요? 존중해야 할까요? 비난해야 할까요? 막 공격해야 할까요? 넌왜 달라? 난 이런데! 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 안 되겠죠? 바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존중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은 경험, 니은은 존중, 선택지 1번이 정답이므로 여기에 1번이라고 적어주면 우리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과 6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을 덮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림이 가도 있고요. 나도 있습니다. 대화방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5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서 기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이죠. 자, 기억은 어디 있나요? 짠짠짠, 짠짠짠. 기억은요, 바로 여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 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화방에서. 규민이가 운동을 잘해서 자주 가는 기억에 대해 소개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빠와 함께, 이 친구가 규민인가 봐요. 아빠와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도 꾸준히 하고 있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 세 번째 친구가, 나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억은 자주 가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요, 이 운동을 잘하는 규민이가 소개하는 장소,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친구가 자주 가는 장소. 입니다. 자, 한번 선택지를 보죠. 1번 수영장, 2번 체육관, 3번 소방서, 4번 미술관, 5번 우체국인데요. 운동이라고 해서 수영이다! 1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규민이가 아빠와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수영을 하는 수영장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2번 체육관이 조금 더 알맞은 장소가 되겠지요.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 체육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도 한번 보죠. 자, 위와 같이 장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 나도 한번 보자고요. 자, 나는 보니까 소망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수가 그린 소망천은, 지수가 그린 그림인가 봐요. 소망천에 이렇게 물고기도 사네요. 지수가 그린 소망천은 이름만 들어봐서 궁금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두 번째 친구는 소망천은 우리 집에서 가깝고 저녁 되면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나도 꼭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훈이는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모두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규민이는 체육관을 좋아하고 지수는 소망천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개하는 장소가 달라요. 따라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시우는요, 나와 생각이 같도록 친구를 잘 설득해야 해.
설득이란 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같아지게 하는 걸 설득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해하고 존중해줘야지요. 들렸습니다. 3번은요. 승환이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친구들의 생각만 궁금해하면 돼. 이 선택지에서 이렇게 뭐뭐만이라고 나온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생각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법으로 그린 친구들의 생각도 잘 볼 필요가 있죠. 들렸습니다. 4번 채영이가 내가 몰랐던 장소를 소개한 친구의 이야기는 잘 안 들었어. 그럼 안 되죠. 어떤 친구 이야기든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5번 도훈이가 자신이 경험한 장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모습이 재미있었어? 그래요. 바로 이것이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친구이지요. 따라서 5번의 도훈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다섯 곡의 놀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보죠. 다섯 곡의 놀이의 정답으로 알맞은 장소를 쓰시오 라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들을 보면서 알맞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도움말은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 학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래요. 시장, 백화점, 마트. 도서관 뭐 등등등. 다음 세 번째,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중요한 도움말이 등장했습니다. 놀이기구가 있대요. 놀이공원인가? 다음 네 번째, 미끄럼틀, 시소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죠. 다섯 번째는 어린이가 많지만 어른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알맞은 장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 선생님은 알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바로! 그래요. 정답은 터는 턴데, 바로 놀이터죠. 그래요. 7번에 놀이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많은 놀이기구가 있고요. 미끄럼틀 시소를 볼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다섯 곡의 놀이입니다. 자, 오늘의 아하 문제가 이 다섯 곡의 놀이 같은 재미있는 문제거든요. 이 강의를 끝까지 보고 오늘의 아하 문제 정답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8번 문제 가보죠.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거. 이건 쉽다. 자, 우리 배운 것처럼 자, 시, 일기, 그림, 뭐 장소, 미니책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시간표를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에 시간표 만들기 정답으로 골라주고 9번으로 가자고요. 자, 9번과 1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여러 장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9번. 위 그림에 나타난 장소 두 곳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좀 구경해 볼까요? 우리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요. 어떻게 그렸나 보죠.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됩니다. 나의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 옆에는 놀이터가 있지. 희망산도 있고 캠핑장도 있어. 여기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생태공원, 기차역, 수영장, 마트, 은행, 병원, 경찰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소방서 있나요? 안 보이는데. 2번, 경찰서 있나요? 바로 여기 있지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풀어보자고요. 다음, 문구점. 문구점은 보이지가 않아요. 4번,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터미널 보이지 않는데요. 다음 5번 행정복지센터. 아까 선생님이 읽은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행정복지센터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5번 골라주면 재미있게 또 9번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 보죠. 위와 같이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표현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

사람은요, 아무래도 나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곳또 내가 자주 가는 곳의 장소는 조금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과 좀더 가깝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장소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장소에 대한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느낌이죠?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서 선생님처럼 한 가지 좋은 점 적어 주세요. 표현할 수 있다. 장소의 크기, 위치, 모양 등으로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한 가지 선생님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사진의 장소와 가장 관련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병원이 있고요. 또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수 있고요. 또 약국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약들을 살 수가 있죠. 자, 1번 교육, 2번 문화, 3번 건강, 4번 안전, 5번 여가 중에서 병원과 약국과 가장 관련된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1번 문제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2번 문제, 13번 문제에 이어지고 있는 문제 보죠. 다음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디지털 영상 지도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도 배웠잖아요. 이 디지털 영상 지도라 함은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를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죠. 자,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12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 누리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할 것은 가, 디지털 영상 지도를 클릭하고 열어야 되겠지요. 가를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요.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 장소를 검색해야 돼요. 그래서 라. 찾고자 하는 장소 검색하기를 세 번째 적어주고요. 검색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찾은 장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를 마지막에 적어주면 나가 라다 차례대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검색창에 찾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써야 하겠지요. 2번. 우리가 사는 곳의 실제 모습을 한눈에 살펴본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이지요. 맞습니다. 3번. 직접 장소에 가야 장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니지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 중에는요, 이 거리 보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거리 보기를 누르면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마치 내가 그 장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진짜 장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직접 장소에 가야만이라고 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국토정보 플랫폼과 같은 누리집을 이용하면 지도를 볼수 있는 누리집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5번, 확대, 축소, 이동 기능 등을 이용해서 찾은 장소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이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중 하나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바로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볼까요? 주변 여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요. 좋은 점은 더 좋게, 불편한 점은 더 좋게 바꿀 노력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2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는 것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들렸습니다. 3번. 여러

15번 문제, 16번 문제에 이어지는데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는요, 뭐, 시장,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이에요. 이 시장, 마트, 편의점, 백화점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공통점. 같은 점은 시장, 백화점, 마트, 편의점 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죠. 선택지를 볼까요? 자, 1번은 실내 생활, 2번은 취미 생활, 3번은 외국 돈 교환, 4번은 자연 환경 보호, 5번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 사는 것.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보죠. 니은에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장소끼리 묶인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니은은 여기 있고 주제는 교육, 문화생활입니다. 자, 보니까 뭐 학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은 모두 교육과 관련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와 관련한 장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장소를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미술관도 보이고요, 은행도 보이고요, 영화관도 보이고요, 대피소도 보이고요, 박물관, 기차역 등등이 보이는데요. 뭐 대피소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전과 관련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문화와 관련된 것은요, 바로 뭐 미술관이라던가 영화관 같은 곳들이 바로 문화생활과 관련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문화생활과 관련한 장소끼리 모여 있는 것은 바로 3번 미술관, 영화관이기 때문에 16번 문제 정답은 우리 3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여러 주제에 맞게 묶어보는 것도 우리 배운 바가 있지요.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은이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나은이는 제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요. 깜깜한 밤이에요. 우와, 여기 달도 되게 밝고요. 별도 되게 많아요. 네, 여기 보니까, 아, 구급차가 보이고요. 이 배경에 병원처럼 보이는 건물이 아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의 모습이에요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죠.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한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서, 운동을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 다 좋지만 이 친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는 바로 2번, 한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정답이 되겠지요. 따라서 17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의 모습 표현하기 활동으로 알맞은 방법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살기 좋은 곳의 모습 떠올려 봐야겠지요. 2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끝인가요? 일단,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생각해보고 고치려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고요. 4번, 우리 주변의 장소에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5번, 친구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곳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 좋죠. 따라서 알맞은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9번과 2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고 물음을 덮어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이 꿀단지 친구가요, 아이고, 공원을 건너다가,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막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고요. 쓰레기가 넘칩니다. 어이구, 막 쓰레기가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공원 곳곳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좋다. 좋긴 좋아. 좋은 점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공원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이고, 막 코를 막 이렇게 쥐고 있네요. 악취가 심한가 봐요. 자,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 1번 보죠.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서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0: 장소의 좋은 점을 살펴보기 위한 모습이다. 좋은 점도 생각하고 있고요. 3번. 장소의 불편한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냄새. 이렇게 말이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살펴보는 모습인가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4번이라고 적어주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죠. 위의 장소에서 나타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해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공원을 깨끗한 공원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한다. 우리 캠페인 배웠죠? 막 팻말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말하는 캠페인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까닭은요.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은 적어줄게요.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과 까닭!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확인할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세 곡의 놀이의 정답으로 알맞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둘,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슝! 이동할 수 있어요. 셋, 멋진 비행기도 많이 볼수 있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줄 것 같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맞은 장소를 꼭꼭 올려주세요. 자, 우리 노삐와 함께한 오늘의 공부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친구들 보러 올 테니까요.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뉴런 수학의 개념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오늘 뒤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까지 다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2개 선생님 골라봤습니다. 30번 문제와 4번 문제 볼 텐데, 이 30번 문제는 다른 단원의 확장성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얘기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풀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 요렇게 풀어야 간략하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서술형이지만 좀 간단히 정리하는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들 2개 집중하면서 문제 보시죠. 오늘 28번 문제부터 시작하죠. 28번부터 우리 스텝 3 문제라서 좀 집중하고 경우를 잘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1, 2, 3, 4의 숫자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에서 한 장씩 두 번을 뽑아 처음에 나온 숫자를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숫자

숫자를 B라고 얘기할 때 A 곱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A 곱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이게 케이스가 좀 많아요. 첫 번째, A가 짝수고 B는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A가 홀수인데 B가 짝수인 경우도 두개 곱하면 짝수가 돼요. 그렇죠? 더불어 마지막으로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도 곱하면 당연히 짝수가 될 테니까 곱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세 개의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 가지고 우리 그것들을 어떻게 해봐라? 더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석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경우를 각각 확률 구해서 덧셈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A가 짝수고 B가 홀수일 확률 생각해보자. 숫자는 1, 2, 3, 4, 4개 적혀 있는데 첫 번째 A에서 짝수 뽑아야 되니까 짝수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왜? 1, 2, 3, 4 중에 짝수는 1, 2, 4, 2개니까. 그 다음 상황,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으면서 두 번째 홀수 뽑아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카드 3장 남아있는데 홀수는 2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여서 2개 곱해서 짝수되는 경우의 확률이죠. 자,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홀수인데 B가 짝수인 경우를 생각하래요. 그럼 홀수일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죠. 왜? 1, 2, 3, 4, 4개 중에 홀수는 1, 3, 두 가지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B가 짝수가 될 확률을 생각해 보면요. 카드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아 있고요. 3개 중에 짝수가 2개 남아 있으니까 3분의 2의 확률이더라. 곱해주면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A가 홀수고 B가 짝수일 확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둘다 짝수일 확률 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요. 세 장의 카드가 남아 있는데 짝수 한 장은 이미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장만 짝수일 테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것들 전부 더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이게 6분의 5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문제 너무 복잡한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건 네 가지 경우인데 A가 홀수고 B가 홀수인 경우가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고 그러면 이게 전체 모든 경우죠. A와 B의 짝수와 홀수를 결정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위쪽 세 가지의 확률을 구하는 대신에 아래쪽 하나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A가 홀수, B가 홀수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죠. 1 빼기 A가 홀수일 확률은 2분의 1. 그 상태에서 B도 홀수일 확률은요. 앞에 하나 빼고 남아있는 홀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세장 중에 한 개가 홀수라서 너1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네 번째 경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저기에는 적어도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곱했을 때 짝수란 얘기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그러면 짝수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으니까. 자, 됐지? 적어도라는 말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없지만 숨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하자라는 게이 28번 문제였습니다. 적어도라는 문제가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앞에 27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레벨 2죠. 조금 쉬운 문제. 레벨 3, 좀 어려운 문제는 숨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9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각각 A, B라고 이야기할 때 방정식 AX equal B의 해가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는 하고 쓰셔야겠고요. A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말하니까 0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 A로 나눌 수 있어서 X는 A분의 B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럼 B라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A가 자연스럽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B가 6인 경우부터 생각해볼까요? B가 6인 경우는 A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6의 약수여야 되죠. 그래야 나누어 떨어지면서 자연수가 될 테니까. 결국 A값이 1, 2, 3, 6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나온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로 B가 5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가 5인 경우에 A값은 그렇지 5의 약수여야 되니까 1, 5 두 가지가 존재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경우 B가 4인 경우 생각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A는 4의 약수여야겠죠. 1, 2, 4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B가 3인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는 1, 3 이렇게 다섯 번째 B가 2인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는 1, 2, 2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B가 1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땐 A가 1일 수밖에 없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10가지에 4가지, 14가지 있겠네. 그래서 확률을 생각해 보면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14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는 자연수, 주어져 있는 X를 자연수로 만드는 경우의 수니까 36분의 14, 약분하면 18분의 7이라는 확률 구해낼 수 있게 되죠. 어때? 할만하세요? 좋아. 이거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냥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그냥 구하는 것보다 A분의 B의 꼴로 바꿔놓고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아 A가 B의 약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문제가 좀 편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29번 문제였습니다. 29번 문제도 역시나 케이스 분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0번 문제 살펴볼게요. 30번 문제가 중단원 마무리 레벨 3 마지막 문제고요. 선생님은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 형태의 문제로 변형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죠.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에서 점피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간대요. 아, 그럼 앞면이 몇 번이나 나올까? 고민해 봐야겠지. 자, 동전을 4번 던지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랬을 때 2라는 자리에 있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괜찮죠? 앞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면을 X번 나온다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면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4번 중에 X번 빼고 나머지 뒷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보시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가니까 앞면이 X번 나오면요. X만큼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만큼 왼쪽으로 1만큼 오니까요. 뒷면은 4 빼기 X번 나오는데 그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숫자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게 얼마? 2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계산할까요? 정리하시면 2x-4가 2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x는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면이 몇 번 나왔을 때? 3번 나왔을 때, 뒷면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자리 2라는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대응하는 수가 2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앞면이 3번 나타나고 뒷면이 1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 앞면 나올 확률 3번 곱하고요. 뒷면 나올 확률 1번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뒷면이 언제 나올지 경우가 나누어지지. 뒷면이 제일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뒷면이 한 번 나온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했지만 이 앞면 세 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자, 계속 앞면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뒷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앞면, 앞면 나오다가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경우, 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온 다음에 앞면, 앞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 자, 그리고 처음부터 뒷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면 세 번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경우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네 가지의 각각의 확률은 다 똑같죠. 보시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렇게 세번 곱한 다음에 뒷면 나와야 되는데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16분의 1이라는 확률 만들어집니다. 근데 앞면과 뒷면의 위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어차피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다네번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지고, 너도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지고, 너도 2분의 1의 4제곱 하고 쓰여진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16분의 1만 몇번더 한다? 네번더 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하고 써서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좋아. 자, 근데 이 문제 확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나중에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고,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어떤 상황을 주고, 특정한 상황이 몇 번씩 일어나야 되는지를 계산시키는 거, 요거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어떤 경우를 보게 될 거냐면, 케이스 분류를 했는데 그 케이스 분류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이 모두 동일한 확률이 나타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확률을 계산할 때 고등학교의 학생들은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아, 한번 경우의 확률이 16분의 1인데 그게 나타나는 게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4 곱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답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구조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답을 이렇게 썼을 때 아, 맞아. 각각의 경우가 나누어지지만 확률들이 다 똑같아서 똑같은 값들을 더하는 거였으니까 더하는 걸 그냥 곱셈 처리하면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요 정도 생각들로 나중에 문제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가져와 본 문제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의 마지막 문제답게 생각해야 될 거리들도 있고 또 문제도 만만치 않은 네,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자, 1번 문제 봅시다.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 1,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죠.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는 5 곱하기 4 하고 들어가면서 20 하고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니? 물론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5 그리고 4 들어가면서 우리 5 곱하기 4 쓰셔도 되지만 줄 세우기 연습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 숫자가 어떤 수가 돼야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2 또는 4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있더라? 두 가지 있더라. 2 또는 4,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됐다면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건 2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수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개수는 전체 몇 가지예요? 1의 자리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10의 자리 숫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그거 두개다 결정해야 두 자리 짝수 나올 테니까 8가지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쓸수 있겠다?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중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8가지 하고 답쓸수 있지. 자, 20분의 8 약분해야겠죠? 분자, 분모 동시에 4로 나누어 주신다면 자, 5분의 2를 마지막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 할 만합니까? 좋아. 이거
자연수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세우는 방법수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의 방법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거지. 괜찮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지.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 n은 1, 2, 3, 4, 5, 5개 중에 2개 뽑아서 1열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구나. 아, 5 곱하기 4 생각해서 20이구나. 라는 거 써낼 수 있겠네. 괜찮니? 좋아. 그리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의 수 A 생각할 건데 홀수가 되는 상황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여기 끝자리부터 결정해야 될 거고, 홀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홀수면 되겠네. 홀수는 1, 3, 5세 가지가 있으니까 끝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세 가지에다가 곱해줄 거야. 뭐를? 10의 자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 곱해줄 건데, 10의 자리는 끝자리의 온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주어져 있는 두 자리 숫자가 홀수가 될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를 생각해 보면 20분의 12니까 우리 분자 분모 동시에 4로 약분해 주면 우리 5분의 3이다라는 거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분의 3이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풀었던 문제는 1, 2, 3, 4, 5 중에서 짝수가 될 확률. 두 번째 푼 문제는 홀수가 될 확률. 여기 있는 1, 2, 3, 4, 5를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5분의 3이라는 거 우리 1번 문제를 푼 사람들이라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에서 짝수가 될 확률 빼면 홀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물론 두 개의 문제가 연달아 나와 있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얀색 분필로 선생님이 쓴 것처럼 풀어내야겠지. 알수 있겠죠? 두 문제가 서로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스텝 3에 있는 문제들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고 그중에 하나를 뽑아낸대요.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A다. 15분의 2 곱하기 A가 유한소수가 될수 있도록 확률을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네. 자, 여러분, 15가 3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15분의 2를 뭐라고 쓸수 있어? 3 곱하기 2, 15분의 1을 3 곱하기 5분의 2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A까지 곱해 놓은 게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2 또는 5라는 소인수만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3이라는 소인수가 없어져야 돼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어요? A하고 약분되어야 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A가 뭐여야 한다? 3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기록해 주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곧이곧대로 쓰자면 분모에 2 또는 5라는 소인수가 존재, 2 또는 5라는 소인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는 쓰지 않더라도 A가 3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만 쓰면 아, A가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분모에 2 또는 5라는 소인수만 살아남아 있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분모가 2 또는 5라는 소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얘기는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괜찮죠? 그럼 이제 확률 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겠다. 왜? 전체 숫자는 1부터 100까지 100개가 있고요. 그중에 3의 배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에 있는 3의 배수 몇개 있습니까? 그렇지, 33개 있겠죠. 그래서 확률 계산하면 100분의 33이야라고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네모예요. 이 얘기가 반드시 서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저 얘기가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감점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거 보자. 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한 원판을 돌려서 눈금이 가리키는 수를 읽을 때 12의 약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8등분 되어져 있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넓이가 똑같으니까 저기 나올 확률이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죠? 8등분 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다 똑같을 거고, 넓이가 똑같은 부채꼴에서 중심각이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호의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편하게 넓이가 똑같아, 8등분 돼 있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자,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12의 약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럼 12의 약수 생각할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12라는 값은 애초에 여기 문제에 없는 거니까 1, 2, 3, 4, 6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럼 1, 2, 3, 4, 6이라는 5개를 8개의 숫자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얼마나 와요? 8분의 5 하고 만들어집니다. 아, 12의 약수가 될 확률은 8분의 5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연결했으니까 두 개의 확률 더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데 1, 2, 3, 4, 5, 6, 7, 8 중에서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요? 5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8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8분의 6 정리하면 4분의 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됐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서술형인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풀이가 허전한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 네,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위에다가 한 줄씩 덧붙여주면 되죠. 첫 번째 1번, 12의 약수가 될 확률. 자, 이렇게 써주고 그것이 8분의 5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 뭐 한 겁니까? 5의 배수가 될 확률. 자, 5의 배수일 확률. 자, 이렇게 써주고 그게 8분의 1이더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해서 정답 4분의 3으로 써주시면 우리 서술형 답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확률 문제를 계산할 때 서술형을 쓰는 게 좀 애매해. 이게 도대체 서술형 풀이가 맞는 건지 객관식 풀이인지 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뭐 해주면 됩니까? 경우를 분류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써주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 확률이 얼마가 나왔고 또 다른 경우에 확률이 얼마가 나왔는지 써주시면 이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될 거다. 물론 여기 있는 8분의 5라는 값을 갖는데 그걸 숫자는 8개고 12의 약수가 5개니까 8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여서 8분의 5다 이렇게 설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 설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8분의 5라고 쓰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것들을 써주면 그게 서술형 풀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다음 거 가자. 3번 문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제비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당첨 제비입니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제비를 2번 뽑아서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첫 번째도 당첨되고 두 번째도 당첨돼야겠죠. 서술형 형태로 풀이를 쓰면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된다. 1번 첫 번째 당첨될 확률. 자, 이거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7장 중에 2장이 당첨제비니까 7분의 2다 써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을 생각하죠. 자,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카드는 제비는 6장만 남아 있고요.
그 중에 당첨 제비는 한 장만 남아 있을 거다. 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때? 첫 번째 당첨될 확률 7분의 2, 그 결과로 두 번째가 당첨될 확률, 그게 6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도 당첨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 생각하시면, 우리 2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실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겠죠. 괜찮지? 자, 여기 있는 두 번째도 당첨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당첨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에도 당첨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당첨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을 곱한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당첨 확률 써주시고, 두개 곱해주시면 전체 확률을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넣지 않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당첨제비를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 7분의 2 곱하기 7분의 2 하고 답을 쓰겠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겠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경우를 바로 계산식을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보자. 라희와 예연이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한 번만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진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덧셈을 해주어야겠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동전이 앞면만 나오면 라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라희가 승리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동전이 앞면만 나와야 되는 거지. 홀수의 눈이 나와서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는 그한번 던지는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한번 던진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하고 쓰여져야 돼요. 자, 만약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면 동전을 두번 던지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의 동전이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될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8분의 2 더해주는 거니까 8분의 3이 바로 라희가 이길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예현이가 이길 확률을 생각해 보면 1에서 라희가 이길 확률 8분의 3 빼면 되니까 아, 예현이가 이길 확률 8분의 5구나라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두 사람 중에 이길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예현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문제죠. 됐죠? 자, 선생님은요, 서술형 요렇게만 써놔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고 완강까지 하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실전 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실전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뉴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이 50번째 시간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부터 특히 차근차근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50강이라는 강의를 쭉 오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이 역사 지식 등은요. 나중에도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은 50강인데 다 대단원도 좀 바뀌었어요. 6단원으로 넘어왔거든요. 또 시대 구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때부터를 현대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6-1 주제로서 제1차 세계대전과 변화하는 정치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세부적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과 변화하는 정치체제, 그 첫 번째로 오늘은요, 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특징이 있고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전쟁들과 다르게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현재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제가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 흐름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이후 유럽인데요. 우리 어떤 걸 배웠냐면 시민혁명을 배웠었어요.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요. 미국 혁명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민족주의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또 국민국가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특정한 어느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소속감도 좀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산업혁명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이 이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었냐면 생산량의 증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했냐면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공급지가 필요했지요. 또 많이 생산한 것을 갖다 팔 수 있는 또 하나의 판매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쌓여진 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잉여 자본의 투자처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했냐면 식민지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 등으로 정당화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들을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현재 유럽 열강들이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는 식민지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처음에 투입됐던 영국이나 프랑스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산업혁명이 뒤늦게 되면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던 국가들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로코 사건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시민혁명이 있었고요. 산업혁명도 있었어요. 또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현재 유럽 열강들끼리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 관련된 건데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서 관련돼서 제국주의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불만 가졌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독일을 주도로 해서요.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랑 우리 같이 손잡자라고서는 동맹을 체결하니 이거를 삼국 동맹이라고 합니다. 삼국 동맹이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등이 손을 잡았고서는 서로 간에 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독일이 했던 부분은요. 독일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를 고립시키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나라들도 이 삼국 동맹에 맞설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가 이 삼국 동맹에 맞서는 삼국 협상이 성립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많이 헷갈려 하게 돼요. 비슷하잖아요. 삼국 동맹이냐, 삼국 협상이냐, 인 건데요. 시험 문제에서 특히 초기에 나오는 문제, 앞에 있는 좀 쉬운 문제로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 삼국 동맹에 속하는 국가가 어디이냐, 혹은 삼국 협상에 속하는 국가가 어디이냐를요, 선지에서 고르게 합니다. 특히, 보기.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두 나라씩 섞어놓고선 그 중에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외워주는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있고요. 삼국협상은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현재 삼국 동맹국과 삼국협상국 간의 갈등이 있네요. 둘 간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발칸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범게르만주의는요, 게르만족이 어디냐면은요,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에 해당됩니다.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족이 단결해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도모한 것, 혹은 그런 운동을 범게르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이들이 지금 물리치려고 하는 게 슬라브족이거든요. 슬라브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 문화적 통합을 이루려는 것을 범슬라브주의라고 합니다. 이 범슬라브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슬라브족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범슬라브주의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직접 대립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범슬라브주의에는 슬라브족은 여러 민족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르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립들이 조금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팡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전쟁의 조짐이 보였던 거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네, 발칸반도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 하나 있거든요. 보면은요,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별표해놓고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전형적인 시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삼국 협상이나 삼국 동맹국 중에서요, 특정 국가를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을 지우고 여기에 가, 혹은 이탈리아를 지우고 여기에 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혹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요. 특히 삼국 동맹을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지도에서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인데요. 자,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세르비아는 아까 얘기하면 범슬라브주의하고 연결됩니다. 슬라브족인 거예요. 근데 발칸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노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아까 범 게르만주의와 관련된다고 했었지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발칸반도에서 이 사라예보에서 이들을 암살한 일이 발생한 거죠. 사라예보에서 죽어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별표하고 꼭 외워주세요. 자, 1차 세계대전의 계기예요, 계기.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그 황제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들이 죽었어요. 황태자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죽이다니! 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예보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사라예보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 그림이에요. 그림은 현재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한 청년이 총을 쏴서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발인데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황태자 부부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가 있으면요, 이 범게르만주의를 따르는 쪽과 범슬라브주의를 따르는 쪽이 대립하는 거거든요. 세르비아가 약자예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르비아를 지켜줄 수 있는 형님이 나서야 되겠죠. 그럼 범슬라브주의와 관련된 형님 누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삼국 동맹에 속하고, 다음에 러시아는요, 삼국 협상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맹국 측에 있는 나라들, 삼국 동맹 측에 있는 나라들도 참여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도 안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참전하고 또 독일도 참전한다고요? 그러면은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봤었던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맹국과 협상국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결국은 한 국가 대 국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요, 수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으로 벌어지니 우리가 이거를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1차 대전 배우지만 다음에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배울 거거든요. 한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를 제1차 세계대전, 뒤에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나눠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사라예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강조했었죠. 이 파트를 시험 문제 낼때 전형적인 방식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섞어 놓고 내는 거예요.

혼동하고 헷갈리게끔 이걸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특징을 보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더라. 근데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자, 동맹국 측과 협상국 측을 보는데요. 무언가 좀 이상한 나라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뭔가 아까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 대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한번. 자, 동맹국 측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3국 동맹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3국 동맹 맞았어요. 다음, 독일 맞나요? 맞아요. 오스만 제국은 추후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 등과의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협상국 측 가보겠습니다. 영국 3국 협상에 해당되는 국가 맞나요? 맞아요. 프랑스 맞나요? 맞아요. 러시아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이요. 이탈리아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3국 협상에 있었나요? 아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동맹국 측에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탈리아는 동맹국 측에 가담한 게 아니라 어디에? 협상국 측에 가담한다고요. 이 이탈리아 가지고 혼동하게끔 문제내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3국 동맹국에 속하는 국가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동맹국 측이 아니라 어디 측? 협상국 측에 속한다. 있고요. 하나 더. 협상국 측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연합국 측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다. 그럼 동맹국 대 연합국의 싸움이다. 이것도 1차 대전. 동맹국 대 협상국의 싸움이다. 이것도 1차 대전이에요. 아시겠죠? 특징을 봐주시고요. 어느 국가가 어디에 속했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라면 이 이탈리아 가지고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됐었죠? 그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 다 살펴봐야 되겠죠?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일이 프랑스 등과 서부전선에 대치합니다. 현재 있는 위치를 보면요. 독일이 있으면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독일이 프랑스를 압도하거나 프랑스가 독일을 압도한 상황이 아니라 둘이 현재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려고 해요. 해상은 독일 위쪽에 있는 이쪽 북쪽 바다의 지역을 장악해서 봉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독일로 들어오는 물자가 조금 제한되는 겁니다. 독일 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지금 원래 동맹국이었지만 현재는 협상국 측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 해상을 봉쇄당하면서 물자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물자가 부족해지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영국의 해상 봉쇄를 딱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자, 별표 놓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뭐냐면, 자, 잠수함이죠. 잠수함. 바닷속으로 다니는 거예요. 독일의 잠수함이요. 영국 해상을 봉쇄하니까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합국을 오가는 군용 및 민간 선박을 가리지 않고, 이게 군용 선박이든지 혹은 민간 선박이든지 이런 가리지 않고 경고도 없이 그냥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위한 군용 상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그냥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받는 나라가 등장하니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뭐 죽기도 하고 좀 피해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본래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동맹국 대 협상국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을 때 현재 미국은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렇죠? 간섭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에다 오히려 전쟁을 위한 각종 물자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실제 이렇듯 제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서 미국이 이런 물건을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이게 미국이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자국이 피해를 입었는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협상국 측,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연합국 측이 우세하게끔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먼저 앞으로 가볼게요.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자. 이에

앞서기 위해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벌였다.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입었던 미국이 연합국 측에 가담하면서 이 전세가 연합국과 이제는 그 동맹국의 대립에 있어서 연합국 측, 협상국 측이 우세해지더라.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종결이에요. 그럼 아까 러시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네, 러시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부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정부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는 이제 전쟁 그만할래라고 하면서 독일 등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화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선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동부 지역이 독일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공세를 벌이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게 맙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닌 다른 동맹국들, 예를 들어서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이요,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진 게 바로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는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의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국 측과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전쟁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때 특히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은요, 아까 나왔었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전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결되었어요. 그럼 종결됐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 전쟁을 일으켰으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차 대전 특징 나오네요. 그럼 제1차 세계대전에 먼저 특징과 관련된 부분, 특히 서술형의 자주 등장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아까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한다고 했었죠. 근데 둘이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둘이 전선에서 대립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상대국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피해가 커지니까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길게 도랑 같은 걸 파요. 이거 어려운 말로 참호라고 하는데요. 그 참호를 파서 그 속에 머무는 겁니다. 그 상대방도 이쪽에 도랑을 파서 참호를 파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이 위로 총을 쏘게 되면 사람이 맞지 않게 되겠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요. 그 참호를 파고 있으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참호를 파서 대립하는 이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진격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참호전.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든 참호를 써서 이용한 벌인 전투, 참호전이 1차 대전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전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라고 얘기해서 총력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의 전쟁이라고 하면은요, 군인들, 특히 남성 중심이 되겠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싸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때 본국의 후방에서는 전쟁과는 또 다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방에선 그렇게 싸우고 있고, 후방에서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수공장 등에서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거죠.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니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싸웠다. 그래서 총력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성도 이런 전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으니 국가에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뒤에 배우게 될 선거권 확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무기의 등장인데요. 신무기는 아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말씀드렸었죠. 잠수함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탱크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참호를 두고 대립한대요. 그쵸? 참호전이에요. 그러면은 참호에서 나오기면 총 맞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총을 맞지 않고 안 죽으려면은 뭔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참호전을 이렇게 좀 격퇴하고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던 게 온몸을 다 철판으로 두르는 거죠. 뭐예요? 탱크죠. 그래서 탱크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참호에다가 독가스 던져가지고 하려는 부분들, 독가스. 이런 독가스나 비행기 등의 신무기가 등장했던 것도 이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과도 연결되겠습니다. 참호전, 총력전, 신무기 등장. 이 세계의 제1차 세계대전

사계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했던 거거든요. 이 14개조 평화 원칙에 따라서 하자라고 하면서 했었지만 실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들이 전쟁에서 진 국가, 대표적으로 독일이 되겠죠. 이 독일에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혹할 정도의 뭔가 배상금을 물리고 이런 일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전승국과 독일 사이에 따로 그런 배상금 등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니 그거를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구별해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열렸던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전승국 사이에 맺었던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한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는요, 독일의 전쟁 책임을 묻고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요, 군대도 없애는 부분이 있고요, 배상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르사유 체제는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 특히 독일에 대한 응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에요. 보시면 제1조. 공개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 이후에는 비밀협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밀협정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5조.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그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루며 모든 식민지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고요. 제14조는요,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별한 규약 아래 전체 국가의 연맹체가 결성되어야 한다. 지금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전쟁은 결국은 누가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문제들이 있을 때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주고 조정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한 전체 국가의 연맹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 창설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파리 강화회의의 원칙으로 달아졌었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특히 패전국인 독일에게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었지요. 보시면은요, 제119조에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다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식민지 모두 상실 이런 내용이고요. 231조에는요, 연합국과 협력국 정부는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독일과 동맹국에 있다고요. 전쟁은 다 너희 때문이야라고 전쟁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있고요. 독일은 이를 인정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독일은 연합국과 그 협력국의 최종 청구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산업복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한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막대한 배상금을 묻도록 하는 부분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에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이 베르사유 조약 내용을요, 베르사유의 명령, 이렇게 좀 불렀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조약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까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 있었지요. 거기에서도 무언가 평화를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니 전쟁을 치른 나라들도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를 찬설하니 그 기구의 명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기구의 명칭이 국제연맹이에요. 자, 국제연맹. 혹시 국제기구 좀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있는 국제연합을 잘 알고 있는데,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만들어진 국제연맹. 근데 이 국제연맹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연합이 됐었죠. 국제연합이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만약 이 국제연맹

그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면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는 거는 무언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한계 부분 서술이 좀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단 국제연맹을 만들자고 제청했던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아까 미국 대통령 윌슨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좀 전세가 뒤바뀌게 됐잖아요.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올랐는데 그 강대국인 미국이 불참해요. 아니, 미국이 제안했는데 불참한다고요? 네,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은 불참하게 됩니다. 또 나중엔 결국 가입하게 되지만 초반에는요, 전쟁에서 책임 있었던 독일, 그다음에 소련 같은 나라들이 가입이 제외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좀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참여한 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독일, 소련 가입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참고로 독일과 소련은 추후엔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일 큰게 이런 거예요. 지금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과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좀 나쁜 짓을 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한테 너네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수 있죠. 근데 만약에 네가 뭔데? 싫어, 내가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그 힘을 누르기 위한 무언가 침략국을 제재할 군사적 수단, 즉 무력이 필요한데요. 이 국제연맹은 침략국을 제재할 군사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국제연맹이 그런 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요,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을 제재하지 못하니까 국제연맹이 한계를 보이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파리 강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요.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각 한계 부분도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다른 내용들과도 연결시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시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강후기를 통해서 복습할 내용은요, 무엇보다 제일 핵심이 제1차 세계대전이겠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거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예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베르사유 조약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쭉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물질, 이 물질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에 답을 하나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공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온 음료 마시는 거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때 운동이 끝나고 마시는 이 이온 음료, 이때 말하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한 정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자는 그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이게 존재하고요.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아, 원자라고 한다면 그 거기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양성자 수 3개인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성자 수로부터 원자 번호를 따왔습니다. 아, 그러면 너 오늘부터 원자 번호 3번이야 라고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원자 번호 3번, 아,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2주기 1조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리튬 원소 기호까지 바르게 적어내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을 수밖에 없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양성자 수가 사실 3이라면 전자 수도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3개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그거 한번 표현해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3이에요. 전자는 하나당 1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데 마이너스 1. 근데 그런 거 3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전하량 더해주시면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전하를 띠지 않는구나. 바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한테 너 양성자 수몇 개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 7개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 너 원자 번호 7번이구나. 그러면 2주기 15족 원소 질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수 역시 7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요 7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7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7이라고 하면서 우리 원자가 중성이었던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지금 여기 양성자 수 8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도 8개인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자 번호 8번이 되는 거고요. 2주기 16족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역시 양성자 수에 보시면 11이에요. 아, 너 원자 번호 11번이구나. 3주기 1조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원소 기호까지 적어주시면 결국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 전자 수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전자 수 역시 11이 됩니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바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전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맞아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던 입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를 오히려 얻어도 전하를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된 이상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는 그걸 그래서 이온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튬을 예시로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 계속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음이온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연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 두 개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시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 최종적으로.

참고로 이 입자는 원자 상태에서는 전하의 균형이 맞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하죠?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리튬 원소기호만 써서는 얘가 원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온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걸 구분해 줘야겠다. 원소기호만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튬의 경우에 우리 요 위에다가 요렇게 플러스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서 지금부터 이온으로 표시를 할 거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자가 이온이 되는가, 그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자가, 그럼 이 원자 읽으시면서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얻으면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감소해서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중성이었던 입자가 이제는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온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원자 상태에 있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우리가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원자에게 전하량 이걸 우리가 플러스 1로 만약에 보고 전자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로 본다면 실제로 정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바로 양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자를 잃는다고 음이온되는 거 아닙니다.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서 양이온되는 것이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주느냐? 뭐뭐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부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아 우리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원자 모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자가 3개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럼 니은은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하는 건 확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3개에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이라면 원자에게 전하량도 플러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3개고 흰색은 4개거든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 양성자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 지금 요 흰색에 해당하는 것은 아, 얘가 바로 중성자에 해당했구나라고 각각을 포함해주시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자의 기였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3이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기 먼저 적어주시고요. 전자 지금 몇 개를 잃어버렸죠? 1개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지금부터 우리가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작은 숫자로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그럼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1을 원래 적어야 되는데 1은 생략한 상태구나. 자, 그럼 그 숫자 옆에다가 그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이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까? 그 최종 전하를 적는 거예요. 아,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 아, 그래서 결국 얘는

0: 플러스 1 띄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전화 띄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화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니까요. 얘 리튬이었어요. 그러면 리튬 이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리튬 이온이다라고 했다면 그 이온식까지 내가 적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럼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럼 우리가 뭐뭐 이온이라고 붙여서 불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기율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앞에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이온 그중에서도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리고 우리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렇게 양이온 되기 쉬운 물질이라고 하면 순위 여러분들이 금속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물론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소는 여러분들이 예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리튬, 그리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모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아니면 나트륨 이온, 아니면 칼륨 이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릴륨 혹은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또 칼슘의 경우에도요,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역시나 불러줄 때는요,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얘도요, 칼슘 이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기율표 있어요. 주로 왼쪽에는 금속들이 있고 수소는 예외지만, 그럼 금속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양이온이 된 거죠? 우리가 불러줄 때는 뭐뭐 이온,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양이온 주기율표와 연결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양이온들의 종류, 내가 읽을 수 있는지만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이온식, 화학식 제시가 됐어요. 아, 수소라는 애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칼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은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얘도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여기 보면 구리가 전자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얘도 나비 전자 두개 잃으면서 양이온 됐구나. 바륨도요,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마그네슘도 두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알루미늄 세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 됐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쭉본 것은 원자 하나가 양이온 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원자 이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질소 하나에 수소 4개라고 하는 게 보여서 바로 하나의 양이온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다원자 이온도 있더라. 얘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줘야 된다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음이온을 볼게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얻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었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량이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린 지금부터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원자에게 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로 보고 전자를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본다면 두 개 있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구나라고 보시면서 아, 전자를 얻어요. 근데 자꾸 얻는다는 연상 때문에 양이온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얻는다, 마이너스 전하량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는 거고 음이온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온 공부할 때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음이온의 경우에도 뭐뭐 이온 이렇게 붙이면 이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 것인지 우리가 좀 혼동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여줄 건데, 우리 원소의 이름 중에 산소, 염소, 이렇게 소로 끝나는 원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로 끝나게 되면 소를 지우고, 뭐뭐, 화이온, 산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산, 화이온. 염소예요. 그럼 소를 지우고, 염, 화이온.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일단 플러스 9에 양성자 수가 9라는 거거든요. 아, 원자 번호 9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원자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 전자 9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결국 중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가 10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원소 기호 있고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는 거죠. 이렇게 1 적을 거예요. 근데 요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이 입자의 전하의 종류 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뭐 화이온 붙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얘는 음이온 되었기 때문에 뭐뭐 화이온 붙여서 플로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 한 종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원자 상태가요.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8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자가 몇 개냐면 8개예요.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 두 개를 더 얻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건데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럼 전자의 총 전하량이 10이 되면서 아, 이 입자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얻은 전자의 개수 1을 적어주시고 그 옆에 최종 그 입자의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가 산소예요. 그러면 산소화 이온인가요? 아니죠. 뭐를 빼고, 소를 빼고, 산화 이온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자에서 이온이 될때 원자에게 전하량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의 총전하량이 바뀌면서 어떤 이온을 띠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온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그것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이온을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비금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7쪽에 위치한 원소들을 보면서 얘네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린화 이온입니다. 염소, 소로 끝나니까 염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되기 쉬운 거죠. 근데 소로 끝나니까 산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고, 황의 경우에도 전자 두개 얻으면서 음이온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황화 이온입니다라고 이런 음이온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러줘야 하는지까지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정말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음이온 되기가 쉽구나. 비금속과 연결해 주시면서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바로 더 다양한 음이온의 화학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음이온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름 화학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염화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얘는 다 암기해야 됩니까? 물론 암기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해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아, 염소가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었구나. 그래서 염화이온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요. 여기 아이오딘 있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 되어서 아이오딘화이온 되었어. 또 여기 황이 있었어요. 전자 두개 얻어서 음이온 된 거죠? 황화이온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앞에서 양이온의 경우에도 하나의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경우와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다원자 이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뭐뭐 화이온이라고 하는 불러주는 그 이름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식, 화학식과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아, 얘네들은 그냥 이런 이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앞으로 우리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때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때 그 수산화 이온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탄산 이온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 탄산 이온, 탄소와 산소,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요렇게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화학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얘는 아세트산 이온이고요. 과망간이산 이온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실험에서 살펴볼 거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크로미움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우리 이거 보면서 전자를 몇개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양이온, 음이온 얘기했잖아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물론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히 여기 예시를 보면 염화나트륨. 여러분, 소금의 원료잖아요. 얘를 이렇게 무게 물에 녹여보면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지금 녹아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 우리가 물에 녹였어요. 수용액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이 실제로 정말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거 확인하는 실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우리 물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황산구리이고요. 하나는 과망간이산 칼륨. 얘를 물에 녹였어요. 각각 수용액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온들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다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온들이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우리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딱딱 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여기 모두 다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산, 칼륨, 수용 수용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여기를 적시는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에는 황산구리 수용액 그리고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톡톡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어쨌든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할 건데 여기 구리 양이온, 황산, 음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구리 이온이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아, 정말 이 구리 이온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류를 흘려

줬더니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온이 정말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과망간이질산 칼륨 수용액 톡톡 떨어뜨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칼륨 이온, 과망간이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극으로 끌려갈 건데 얘가 보라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온이라고 하는 게 보이진 않지만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아, 정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색깔에 집중하지만 이 색깔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많은 이온 중에 얘네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얘도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얘는 색이 없어서 우리 눈에 뭔가 색의 이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거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칼륨 이온,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각각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모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디테일한 것들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요. 꼼꼼하게 이온의 이동까지, 색 이동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왕인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국어 과목으로 다시 만났죠. 국어 5단원 의논하며 토의해요.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고 오늘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관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의 키워드이기도 했죠.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 상황이나 같은 대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5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10문제 모두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게 국어 공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40쪽이고요. 단원평가 2회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꼭꼭 눌러 담고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2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가 글과 나 글이 있어요. 같은 세계 문화 행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글쓰니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가글의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나글의 글쓴이는 또 어떤 관점일까?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가글부터 같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글쓴이가 아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게 좋은 점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 행사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관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 행사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세계 문화 행사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죠, 우리 친구들. 자, 무엇을 통해서? 맞아요. 글쓴이가 사용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 이 글쓴이는 뭔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가글과 나글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 글 가와 나 가운데에서 다음 제목과 어울리는 글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이라고 하면 그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확인해 보면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제목을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낱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글 가와 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바로 글 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글 가에서는 첫 번째 문단부터 바로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나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글 나와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각각 기호를 쓰세요. 자,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보기를 읽어보고 각각의 보기가 글 가에 해당하는지 글 나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구분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지나치게 상업화, 오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글 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글 나를 읽다 보면 지나치게 상업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상업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려는 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을 상업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나치게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않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보다 너무 지나치게 돈을 벌려는 목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소중한 의미를 조금은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해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글 나와 어울리는 표현이다. 자, 니은도 볼게요.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좋은 점 바로 나왔죠. 키워드, 글,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특별한 행사,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디 글 가였나요? 글 나였나요? 그렇죠. 글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다음 리을을 보면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리을과 같은 경우에는 글 나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설명한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정리해 주세요. 자, 3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나다 나누어져 있고요. 주제는 모두 공공자전거예요.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가나다 각각의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가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도움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죠. 공공자전거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놔둬 볼게요.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겨서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라고 했죠. 자, 불편이라는 뭔가 부정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공공자전거가 이쪽 대여소에도 한 10대 정도 있고 또 반대쪽 대여소에도 한 10대 정도 있고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쪽 대여소에만 한 20대 정도 몰려 있고 이쪽 대여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가 없고 그럼 불편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공공자전거가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글 가에서 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찾아서 글의 기호를 쓰세요. 자, 1번 보니까 공공자전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가나다 중에 누구였죠? 그렇죠. 글 가의 글쓴이였죠. 따라서 가. 2번 봅시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공공자전거, 뭐,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셋 중에서 글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3번. 공공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한 것은 가나다 중에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가, 다. 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글 가에서 다 가운데에서 지우와 관점이 비슷한 글의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지우는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같이 읽어볼게요. 지우가 이야기하죠. 공공자전거가 인도에 쓰러져 있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라고 했습니다. 불편이라는 이 표현이 또 나왔죠. 이 지우도요, 공공자전거는 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 인도에 쓰러져 있어서 걸려 넘어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어! 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 어떤 글의 관점과 비슷하다? 글, 나와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죠? 5번 볼게요. 글 가에서 달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찾아볼 때 알맞지 아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글 가나다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발견한 공공 자전거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라는 겁니다. 기억.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글 가나다 중에 있었나요? 없었죠. 오히려 글 가의 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공공 자전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 바로 기억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다니지 않는다. 그렇죠. 글 달을 보면, 자, 여러분, 차도로 좀 다니지 마세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귿. 공공자전거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는다. 이것도 글 나에 잘 나와 있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자, 6번에서 8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상황이 있는데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1도 등장하고, 친구 3도 등장하고, 친구 4도 등장해요. 전체적으로, 아하, 학급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 1이 이야기하죠.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친구 1이 제안한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주제로 토의하는 거 어떨까요? 토의 주제를 던지고 있죠. 친구 3.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글 가의 상황을 보니까 학급 토의 중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맞아요. 토의의 주제 정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그다음 글 나도 읽어볼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땐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일 것 같나요? 그렇죠. 의견 모으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글, 가와 나 사이에 의견 나누기를 충분히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이제 하나로 모아보는 겁니다. 자, 친구 3 이야기하죠.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자, 이 말은 지금 말이 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 3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친구 4가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하고 있죠.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토의 절차 가운데 글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글 가, 나, 토의의 절차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우리 정리했죠. 가는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토의의 주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 좀더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따라서 글 가는 니음, 토의의 주제 정하기 단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글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의견을 모으고 있었죠. 여러 사람이 각각 제각각 제시했던 그 의견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모으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있죠? 의견 모으기. 이렇게 정답 정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까 친구 3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랑 관련이 없다? 그렇죠.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의견인 것 같아요. 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토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데요? 맞아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친한 친구랑 맛집 찾아가기라고 했잖아요. 아, 이걸 보고 맛집 찾아간다 그래서 친구를 존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8번 볼게요. 친구 3과 같이 친구의 의견에 질문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이 의견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비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비판과 비난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무시하는 거지만 비판을 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잘못된 점은 없을까? 이렇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질문하면 좋은 점, 한번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미술 시간에 뭔가를 다듬는 그런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퉁불퉁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깔끔하게 다듬죠. 이 사람이 낸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견이 항상 완벽한 게 아니라 처음 나온 의견은 얼마든지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조금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교하게 다듬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을 이렇게 살려서 구체적으로 다듬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의를 할 때 무조건 나는 친구의 의견을 존중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맞아 그것도 좋아. 와,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도 볼게요.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유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질문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에게 존중하는 듯한,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리액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3번.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끼리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질문하거나 비판함으로써의 좋은 점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가를 보면요. 글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광고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광고 장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파악해야 돼요. 먼저 여기 공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이 여가 시간을 놀이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행동 혹은 운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쭉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도 나와 있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나눕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 장면이 되겠어요. 자, 글 나 읽어볼게요. 오리온즈는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도시락 전달하고 책을 기부하는 거 모두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오리온즈는 지역 어린이 병원에 그 돈을 활용해서 장난감을 기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광고, 가와, 글, 나의 공통된 주제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이것의 시작은이라고 했죠. 지금 이 광고와 글 공통된 주제는 바로 나눔이 되겠습니다. 나눔이 시작된 그런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10번. 9번에서 찾은 주제와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방금 주제는 바로 나눔이었죠. 그럼 우리가 나눔을 주제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어떤 토의를 할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토의 주제를 정할 때에는요,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좋지 않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또는 해결 방안, 다양한 대안들을 찾을 만한 그런 주제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나눔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예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면 좋겠죠?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토의 주제를 정해두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더 다채로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야 단원평가 2회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42쪽을 보면 수행평가가 나와 있고요. 1번에서 3번 문제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리더십은 과연 리더만의 것일까라고 이 글쓴이가 제목을 정해두었죠. 아, 이 글쓴이는 왠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팀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리더십을 리더만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리더십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팀은 더욱 생산적으로 움직이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아닌 구성원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토의 상황에서는 리더십은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토의에 참여하기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죠. 팀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해야 합니다. 팀에서 리더십이 공유될 때 팀원들의 협력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결국 팀은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토의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를 세 가지 정리해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그대로 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토의해서 리더십은 첫째,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노력하기. 이 부분 그대로 적어주고요. 둘째,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그대로 적고요. 셋째,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토의에 참여하기. 그대로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이 글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여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또 글쓴이가 주로 활용한 표현도 있었죠. 먼저 이 글의 제목은 리더십은 과연 리더만의 것일까? 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팀이 성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했죠.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모든 구성원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리더십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관점이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관점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이 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토의 주제로 토의할 때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쓰세요.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토의 주제가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 궂은 일이 있어도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도 결국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해결했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퀴즈.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기, 의견 결정하기, 토의 결과 나누기의 활동은 토의의 과정 중 토의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시간에 국어 마지막 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공부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속담이 몇 번 등장을 했소. 힘든 난관을 넘었더니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의미를 기억할 것이오. 오늘 속담은 난관과 고난에 대한 것이오.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우리 협력해서 이번 과제를 잘해보자. 내가 잘 이야기했어. 마음 풀고 과제를 같이 하자.
2: 둘을 화해시키고 오니 한 친구는 다른 과제를 한다고 사라졌네. 산 넘어 산이구나.
0: 오늘의 속담,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비, 학비, 언어 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생기는구나. 산 넘어 산이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순환이대. 하근찬. 만도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읍내에 나간다. 기차역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징용에 끌려가 공사를 하던 중 팔 한쪽을 잃었던

0: 자신의 참혹한 과거를 회상한다. 만도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지만 자신처럼 팔이 잘려나가는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으며 초조하게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아들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고 지팡이에 의지한 상위 군인의 모습이다. 만도는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아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진수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자 만도는 목숨만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산다며 아들을 투박하게 위로한다. 만도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아가자고 제안하며 부자 간의 정을 확인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냇물에서 다리가 불편한 진수가 외나무 다리 건너기를 망설이자 만도는 등을 내밀어 아들을 업는다. 팔이 없는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다리가 없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업힌 채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간다. 용머리 제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업고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두 세대에 걸친 순환과 아픔을 가족애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한쪽 팔을 잃은 상황에 아들까지 다리를 잃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아들마저 장애인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겠죠. 산 넘어 산처럼 비극적 상황을 연달아 겪는 부자의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깝죠.
1: 오늘의 속담, 산 넘어 산이다였습니다.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르는 뜻이죠. 그대들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오?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그대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여러 가지 암석을 관찰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암석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색, 알갱이의 크기, 표면의 모습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실험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씩 관찰해보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암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볼 거예요. 이를 통해 암석이 만들어진 과정과 암석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0: 1번까지 번호표를 붙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암석 이름 맞추기가 아니라 돋보기 관찰을 통해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론해보는 데 있어요. 지금부터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관찰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돋보기를 이용하여 암석의 색, 광물 결정의 크기, 퇴적물의 종류, 염리 등의 특징을 관찰해봅시다. 만약 자갈이나 모래처럼 보이는 퇴적물이 관찰된다면 그 특징을 기록해주세요. 또한 염리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되며 나타나는 줄무늬로 이러한 무늬가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해봅시다. 암석 표본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해봅시다. 암석을 분류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관찰한 특징을 근거로 각 암석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지 생각하며 분류해봅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암석의 특징을 관찰하고 분류해보았어요.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성암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있어요.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띠며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반면 현무암은 어두운 색을 띠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현무암은 표면에 나 있는 구멍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퇴적암은 자갈과 모래와 같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다져져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퇴적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역암,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사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면서 생성된 암석이에요. 예를 들어 대리암처럼 알갱이의 크기가 큰 암석은 변성 과정에서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재결정 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또한 표면의 줄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편마암은 변성암의 특징인 염리, 즉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되는 줄무늬가 특징이에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겁게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네,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곳이죠. 바로 Science Island, 과학의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특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목격할 수 있는 이 음펜바 효과라는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왜 이름이 음펜바인지 지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지문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워크북의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freezer, 냉동고. unclear, 불분명한, 모호한. certain, 어떤, 특정한. prove, 증명하다. ridiculous,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condition, 조건. observe, 관찰하다. freeze, 얼다. scientific, 과학적인. still, 여전히, 아직도. age, 시대.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rue, 사실인. at that time, 그 당시에. pay attention to, 무엇에 주목하다. introduce A to B, A를 B에게 소개하다. 자, 오늘의 단어였는데요. 열심히 적어보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오늘의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ich freezes first in the freezer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which는 어떤 것이라는 의문 대명사예요. 즉, 어떤 것이 in the freezer, 냉동고에서 먼저 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통 이런 which라는 의문 대명사는요. A or B, 어떤 선택지를 주는 A or B 구조와 함께 잘 쓰여요. 즉, 어떤 것이 냉동고에서 먼저 올까? Cold water, 차가운 물, or hot water, 뜨거운 물. 자,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올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은 당연히 차가운 물이 더 차가우니까 먼저 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답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Th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이다? hot water, 뜨거운 물이라고 해요. 뜨거운 물이 더 먼저 온대요. It may sound ridiculous. 자, 이것은 어떻게 들릴 수 있다? ridiculous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단어인데요. 그쵸? 엉뚱한, 우스꽝스러운 이런 단어로 봤어요. 뭐 또는 이상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사운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소리라는 명사의 의미로도 알고 있지만 뭐뭐처럼 들리다 라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 메인은 그치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본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But, 그러나, 주어 동사. It is true. 이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In certain conditions. 자, 어떤 조건에서요? Certain이라고 하면 특정한이란 뜻이죠. 즉, 특정한 condition이라고 하면 조건이에요. S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들이 되겠죠. 자, 이것들은 특정한 조건들에서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This phenomenon, phenomenon, 현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Is the 음펜바 effect, 그쵸? 음펜바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음펜바 effect라고 한다. 자, actually 뒤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연결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This interesting idea, 이 흥미로운 생각은 started, 시작이 되었대요. 자,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In the age of Aristotle. 자,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어떤 시대냐면요.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생각이었대요. But, 그러나 people didn't pay attention to it at that time. 자, 그러나 주어 동사. 사람들은 그것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 pay attention to라고 하면 그렇죠. 방금 우리가 단어를 적으면서 봤던 표현이죠. 무엇에 주목하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didn't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요. 아, 그러면 이 은펜바 효과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엄청 오래전부터, 즉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생각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주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볼게요. In 1963, 자, 1963년에 은펜바, 'A Tanzanian High School Student'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콤마는 그렇죠. 둘이 동격임을 나타냅니다. 즉, 탄자니아의 고등학생인 은펜바가 observed it. 그것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observe라고 하면 그렇죠. 관찰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observed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관찰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은펜바라는 학생이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while 그리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그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에요. 무엇으로? With hot milk and sugar. 뜨거운 우유와 그리고 설탕으로요. In his science class. 그의 과학 수업에서. 자,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면 좀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무엇을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즉, 은펜바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에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빈칸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읽어보고 한번 채워볼게요. 자, blank. 빈칸이 나오고요. He introduced it. 그는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T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they,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그렇지, 앞에서 은펜바가 소개한 이 과학자들이 되겠죠. 자, 이 과학자들이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To study this scientific phenomenon. 바로 이러한 scientific, 과학적인 phenomenon,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cience라고 하면 과학이고요. scientific, 과학적인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started 뒤에 있는 이 to study가 좀 무슨 역할을 할까 궁금하시다면, 자, 이때 to 부정사는요. start라는 동사지의 목적어 자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그들은 시작했어요. to study. 연구하기 또는 연구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은펜바가 이것을 이 현상을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또는요, 소개를 한 후에 그들은 연구를 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지만, 아, 여기에는 뭐뭐 한 후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면요. However, 그러나, 그쵸. 그러나, scientists, 과학자들은 couldn't prove it. 뭐할수 없었대요? 그렇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ve라고 하면 증명하다. 즉,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증명은 못했다는 거예요. It's still unclear. 자, unclear이라고 하면 불확실한 이런 의미죠. 즉,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Why this happens?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해요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에서 why this happens 이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까? 그렇죠.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 의문문 있죠. 이 의문문을 문장의 일부로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Why does this happen?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을 이렇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써주고 싶을 때는 이것을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은 먼저 의문사를 써주고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오는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자, 이런 어순으로 쓰면 무엇이 된다?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된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간접 의문문이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즉, 여기서 간접 의문문은요. 그렇죠.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할까?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Why this happens? 선생님, 주어면은 근데 문장 맨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뒤에 와 있냐?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it이 주어 자리에 있긴 한데요. 사실 주어의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합니다. 즉, 이 it은요. 진짜 주어, why this happens라는 간접 의문문. 이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 거예요. 이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그냥 앞에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주어를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불확실하다,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고요. 진주어인 why this happens,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아, it이 가주어고 진짜 주어, 간접 의문문이 진주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comprehension check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빈칸에 뭐뭐한 후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죠. 펜바가 그것을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그들은 그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뭐뭐한 후에? 그렇지. 이번에 aft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친 펜바 에펙트에 대해 알수 없는 것은? 자, 지금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펜바 효과는 무엇이었죠? 바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답할 수 있고요. 자, 2번, Why does it happen? 자, 왜이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그렇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문의 이 부분에 보면 It's still unclear.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Why this happens?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답할 수 없는 것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번. 자, 3번에 When did the idea start? 이 생각 자체는 언제 시작했죠? 1963년은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4번은요. 그렇지. 방금 얘기한 1963년이 되겠지. When did 펜바 discover it?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Who introduced it t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한 사람은 펜바라는 학생이 됐었죠. 자, 2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가봅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펜바 효과란 무엇이다? 이러한 물이 freezes faster than, 자, faster than 이라고 하면 비교급 표현인데요. 뭐뭐보다 더 빨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이 더 빨리 얼죠? 그렇지.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그러면요.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이 되겠죠.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In certain conditions, 특정한 조건에서는 더 빨리 온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A. You speak English very well. 너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You blank like a native English speaker. 너는 마치 원어민처럼 들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동사 우리 지문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 바로 sound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ou sound like a native English speaker. 너는 원어민처럼 들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다음에 B번. In this information blank, you can easily find a lot of information. 자, 이러한 정보 빈칸에서요.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보 시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information age라고 하면 정보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ge, 그리고 information.
네, 대문자로 쓴 이유는요. 한 시대를 특정 짓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ge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가서요. 오늘의

명작 훈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서 냉동관에서 어떤 것이 더 빨리 얼까? 자, 어떤 것이라는 우리 의문 대명사가 있었어요. 바로 OH죠. 그래서 OH freezes. 어떤 것이 first, 더 빨리, 더 먼저 얼까요? 어디에서? In the freezer, 냉동고에서. Which freezes first in the freezer? Cold water A or B? Hot water. 이렇게 which라는 의문 대명사는요. A or B. 선택지를 주는 구조와 함께 많이 쓰인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장. 이 흥미로운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시작되었다. This interesting idea 시작되었다. Started. 언제요? In, 그리고 the age of Aristotle 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시작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3번으로 가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그럼 이미 people didn't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dn't pay attention to it.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언제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가 되겠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라고 하면 무엇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다음 4번. A high school student observed it. 한 고등학생이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뜨거운 우유와 설탕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던 중에,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영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 그렇지, while이 오고요. while, 주어 동사가 오죠.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던 중에, 무엇으로? with hot milk and sugar. 뜨거운 우유와 설탕으로. 자,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그가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자, 이 절까지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뭐한 후에 after he introduced it. 그가 그것을 소개한 후에 누구에게요? 네, to modern scientist.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 그들은 이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영작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키를 이제 얻으셨는데요. 자, 우리 벌써 15번째 키입니다. 그쵸? 잘 적어두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핵심 표현 바로 while이라는 접속사였는데요. while,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예문을 보면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그가 뭐 하던 동안, 그쵸? 그가 아이스크림을 만들던 중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표현 노트에 잘 적고 복습 한번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탐험 인증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떨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투명 인간입니다. 자, 우리 투명 인간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Can you find the invisible man in the photo?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invisible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 보이죠? 사실 visible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invisible은 반대말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당신은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를. 근데 어디서요? In the photo, 사진 속에서. 이렇게 해석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Liu Bolin likes to hide. 자, hide는 숨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이 Liu Bolin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You won't even know he's there 이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심지어 알지 못할 거래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걸. 그가 거기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투명 인간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He asked some artists and photographers to help him. 자, 이 문장 조금 긴 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asked에 한번 밑줄 쳐주시고 이어서 to부 정사구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sk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to부 정사구가 나오게 되면요,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몇몇 화가들과 사진 작가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자, 여러분 그가 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일단 그는 숨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숨겨달라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부탁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First, 어떻게 숨겨주었는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The artists, 화가들은 painted the clothes, 옷을 칠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옷인지 뒤에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은요, 사람, 사물 모두 꾸며줄 수 있고 여기서는 옷을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옷이냐면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칠했습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계속 볼게요. On his clothes, 옷 위에다가 they painted the shelf. 그들은요, 선반을 그렸다고 합니다. 옷 위에 선반을 그렸대요. 이따 그림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근데 또 어떤 선반인지를 뒤에 있는 이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위치는요, 사물만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쵸? 선반은 선반인데 그의 뒤에 서 있었던 그 선반을 칠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hey carefully drew every soda can exactly 라고 했습니다. 우리 carefully 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뭔가 정성을 들여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exactly, 부사 하나 더 있는데 exactly 하면 정확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소다 캔을 정말 섬세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Then, 그리고요, they painted his face and his shoes. 그의 얼굴과 신발도 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finally 라고 하거든요. finally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the photographers, 사진사들이 took hundreds of photos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took는 take의 과거형이죠.
테이크도 의미가 정말 다양한데 누구랑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진과 함께 쓰이면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진사들이요, 수백 장의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진,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as you see라고 했는데요. as도 뜻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볼수 있듯이. They made him part of the background. 자, 여기서요. made 한번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는 him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part of the background.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밑줄 쳐주셨죠? 우리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문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배경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 work was very hard. 그 작업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work 하면 일도 되지만 작업도 됩니다. 그 작업은 굉장히 힘들었고, and took more than 10 hours. 자, 여기서는 take의 과거형 took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자, 이렇게 시간 앞에 나오게 되면 시간이 걸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ook more than 10 hours 하면 10시간이 넘게 걸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But they were happy with their magic.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부린 그 마술에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한 그들의 마법, 그들의 마술은 뭐가 될까요? 그 남자를 배경의 일부로 만든 것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문제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해당 내용은 일단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어요. 누구의 노고? 화가들과 사진사들의 노고가 있었죠. 가장 먼저 옷 위에다가 이 선반도 칠한 거고요. 소다 캔도 칠한 거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색칠을 했고요. 신발에도 색칠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바로 내용 이해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키워드가 뭘까요? 이 글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투명 인간일 거예요. Invisible. 그리고 man. 자, 이런 말들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제목이라는 건 키워드, 그리고 글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꼭 그대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약간 바꾸어서 말해줄 순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invisible man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을 한번 볼게요. A man who is there but cannot be found. 자, who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who는요, 사람만 꾸며줄 수 있는 관계 대명사죠. 자, 거기에 있다, 하지만 cannot be found. 우리 find는 찾다인데, be found는 발견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남자. 이게 바로 뭐예요? Invisible man.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남자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으로 골라줄 겁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a mistake made a wonderful photo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멋진 사진을 만들어냈다. 자, 이 사진 실수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목이 안 된다. 2번 보시면 A new computer skill to take photos. 사진을 찍기 위한 컴퓨터 스킬. 근데 새로운 컴퓨터 스킬이래요. 새로운 컴퓨터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3번 가겠습니다. The mistakes that our eyes often make. 관계대명사 대절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실수인데 어떤 실수냐면 우리 눈이 흔히 하는 그런 실수래요. 우리 눈이 하는 실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제목이 될 수 없겠고요. 이어서 4번 보시면 Who is better?

An artist or a photographer? 화가랑 사진작가 중에 누가 더 잘해?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답 5번 골라줄게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their magic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They were happy with their magic이라고 했죠? 그들은 그들이 부린 마법에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만들었어요. 그를 배경의 일부로. 그들은 배경의 일부로 그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갈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세부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우볼리는 화가들과 사진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부탁을 했고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1번은 일치합니다. 다음 2번, 화가들은 제일 먼저 리우볼린의 옷에 그림을 그렸다. 자, first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옷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으로 3번인데요. 화가들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 다시 그렸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수백 번 다시 그렸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진 작가들이, 사진사들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 보시면 완성된 사진에서 리우볼리는 배경의 일부로 보인다. 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데 10시간 넘게 걸렸죠. 네,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보겠습니다. A를 보시면 shelf, 선반인데요. 선반하면 나무 조각이 떠오릅니다.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나무 조각. 근데 뭘 하기 위한? To keep things on, 물건들을 올려놓기 위한. 이게 선반이죠? 이어서 B 볼게요. Background. 자, background 여기 한번 볼게요. Things in a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물건들인데요. 어떤 물건들이냐면 뒤에 있는 which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뒤에 있는 사진 속 물건들. 이게 바로 배경이죠. 그래서 background 연결할게요. 이어서 magic. 마법이나 마술인데요. The power to make impossible things happen.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힘. 이게 바로 마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 교재 102쪽에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 보시면 invisible인데 visible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2번의 hide는 뭐예요? 숨다입니다. 그리고 carefully 하면요. 굉장히 신중히, 정성을 들여서 이런 뜻이고요. 또한 photographer이라고 하면요. 사진사가 됩니다. 이어서 clothes인데요. clothes는 옷이잖아요. 그쵸? 이어서 paint, 그리다, 색칠하다. 둘다 됩니다. 이어서 shelf인데요. 선반이고요. 또한 behind는 뭐뭐의 뒤에 라는 뜻이죠. 이어서 9번 갈게요. exactly. 자, 우리 exact라고 하면 정확한인데 뒤에 ly를 붙여서 정확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hundreds of인데요. 수백의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perfect 하면 완벽한. 그리고 part는 뭐예요? part. 부분입니다. 부분이나 일부. 자, 이어서 background인데요. background는 배경입니다. 이어서 magic 갈게요. magic 하면 마술이고요. 다음으로 photo 하면 네, 사진이에요. 그리고 artist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화가 혹은 예술가, 미술가 다 가능합니다. 자, 단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보시면 그는 몇몇 화가와 사진사들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부탁했다 동사부터 쓸 거거든요. 자, 부탁하다라고 할 때는 ask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탁했는지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는요,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 부탁한 내용이 투부정사구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구 해서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he asked some artists and photographers to help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2번 가겠습니다. 그의 옷 위에 그들은 그의 뒤에 서 있는 선반을 그렸다. 자, 그의 옷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들이 그렸다 해줄게요. They painted the shelf. 그들이 선반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선반인지 뒤에서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줍니다. Which stood behind him. 여기서 관계 대명사 which는 앞에 있는 사물인 the shelf를 꾸며주고 있네요. 다음 3번 갈게요. 그들은 모든 소다캔을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 그렸어요. They carefully 나왔고요. Drew every soda can. 모든 소다캔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exactly 해주면 되겠죠. 4번, 사진사들은 완벽한 한 장을 얻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다, 우리 take photos를 활용할게요. Took hundreds of photos.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한 장을, 완벽한 한 장을 얻기 위해 to get the perfect one. 이렇게 갈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일은 매우 힘들었고 10시간 넘게 걸렸다. The work was very hard. 그리고 10시간 넘게 걸렸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Took more than 10 hours가 됩니다. 여러분, take의 과거형 took is였는데 take는 시간과 함께 쓰일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쌤이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독해 출발하기 전에 예습 다 해오셨죠? 열심히 어휘 외우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아, 자, 이제 요쯤 됐으면, 우리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조금씩은 쌓아가는 게좀 느껴져야 되고요. 전에 못했던 부분도 이제는 좀잘 독해가 되는 부분,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부분도 생겨나야 되고요. 자, 아직 부족한 부분 있다면 선생님과 잠시 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오늘도 먼저 여러분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살펴보고 오죠.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문에도 영어는 what을 써서 나타내죠. 그래서 what a beautiful day 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what은 뭐 무엇도 아니고 뭐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야, 진짜 오늘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하는 감탄을 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오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또 what의 해석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문장 속에서 또 독해를 잘 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단락이 좀 나뉘어져 있죠. A, B, C, D라고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요거 주어진 글 읽고 나서 순서를 잘 배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독해를 해 나갈 것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출발해 보죠. In Greek mythology, there was once a nymph named Echo who loved her own voice. 그리스 신화에는요, 있었어요, 있죠? 한때 요정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과거 분사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 뭐라고 불리는 요정이냐? Echo라는 이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Echo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관계대명사가 다시 나오면서 또 수식이죠. 이 Echo라는 요정이 누구였냐면 loved her own voice.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했던 그런 Echo라는 이름의 요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Echo spent her time in the forest chatting with a group of nymphs. 근데 이 Echo가 숲속에서 친구들과 그 요정 무리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chatting 하면서. 그래서 우리 spend 동사에 또 구조가 있거든요. spend는 보통은 뒤에 목적어로는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돈도 나와요. 뭐 얼마를 썼다, 뭐 이런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시간이나 돈을 썼는지 할때 항상 이렇게 ing의 구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spend, 목적어, ing. 목적어를 뭐뭐 하면서 보내다 또는 뭐 쓰다 뭐 이런 해석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에코가 그녀의 시간을 숲속에서 뭐 하면서 썼냐면 수다 떨면서 chatting 하면서 그쵸? 누구와 그 요정 무리와 막 이렇게 수다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Echo had one problem. 이런 에코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She was too talkative. 그쵸? 우리 예상했듯이 아, 너무 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talkative는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too가 붙게 되면 부정적으로 쓰이죠. 너무 말이 많아.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정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ABCD 순서를 지금부터 배열을 해볼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어떤 게 놓여야 할지가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연결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A 먼저 앞부분을 좀 보세요. 다 읽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앞부분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서 연결이 될 만한 걸 찾는 겁니다. 근데 A는요, 갑자기 에코가 헤라를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너무 튀어나오는 거죠. 요거 뒤에 놓기에는 그치? 옆에다 두고 이랬거든. 그럼 적어도 헤라가 누군지의 소개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 문장이 와야 되지 않냐. A는 살짝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B의 앞부분을 또 살짝 보는 겁니다. One day. 요거 처음에 시작하기 너무 좋죠. 뭔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날. 아, 이렇게 좀 시작을 하잖아. 아마도 에코가 너무 터카티브해서 문제가 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one day. 이렇게 시작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B를 후보로 두고, 또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C는 역시 안될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길, 에코는 이러이러해. 근데 그녀가 누군데요? 주어진 단락에서는 에코밖에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C도 탈락. 자, D로 갔더니 또 갑자기 헤라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확실히 B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단락인 것 같아. 라고 파악이 됐다면 일단 B 문장을 먼저 해석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B 다음엔 어떤 게 올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B부터 읽어보죠. 어느 날, 헤라 등장을 하네요. 헤라가
was looking for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제우스야. 또 그래서 신화니까. 제우스가 누군데? Who was hanging out with Echo and the other nymphs in the forest? 남편이 제우스인데요. 근데 제우스가 어울리고 있었어. 자, hang out with 하면 누구누구와 뭐 어울리다. 누구누구와 지내다. 뭐라는 석이에요. 누구랑 어울려서 있었냐면 에코와 그리고 다른 요정들과. 그러니까 숲에서 부인 두고 에코랑 다른 요정들이랑 같이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한 남편, 좀 딴짓을 하고 있는 남편을 이제 헤라가 찾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씨는 이것도 그녀가 말했어. 에코는 뭐 이러이러할 거야. 뭔가 사건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좀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딘은 헤라가 에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러거든요. 어떤 사건이 없어요. 남편을 찾고 있을 뿐이죠. 역시 탈락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B 다음에 A로 가야 될것 같네요. 자, A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코가 남편을 찾아서 숲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헤라를 took aside. 옆에 두단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옆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distracted her with a long and entertaining story. 아, 그러니까 막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네. 자, 여기에서 took의 과거 동사 one, and 뒤에 distracted가 과거 동사 2로 에코의 행위로 둘다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옆에서 딱 앉혀놓고, distracted 하면 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집중을 못하게 방해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라를 뭘로 그러면 막 주의를 분산시켰냐? 길고 재밌는 이야기. 또 에코가 이게 좀 되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막 길고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헤라한테 해주면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until Zeus could sneak away. 아, 이러려고. 알고 봤더니 제우스가 몰래 빠져나갈 때까지 헤라를 붙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until 하면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고, 접속사로 뒤에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 가지고 올수 있고요. sneak away, 이게 바로 몰래 살금살금 빠져나가다, 요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헤라가 이 사실을 알면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슬쩍 봤던 것 중에서 뒤에 보시면 헤라가 에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요거랑 아주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when 주어 동사 그리고 콤마 찍히고 다시 주어 동사 구조 파악하면서 읽어주시면 독해가 빨라지고요. 근데 뭘 깨달았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fool이 바로 동사로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코가 나를 속였구나라는 거를 헤라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punished, 이게 처벌하다라는 뜻이죠. 에코를 처벌했습니다. In the cruelest way. 그래서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에코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She의 정체는 헤라였습니다. 헤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Echo는 will only be able to speak what is spoken to her. 그녀에게 말해진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보자면, 자, be able to는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cho는 오직 뭐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냐면, what is spoken to her. 자, 원래 speak이 말하다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be spoken으로 말해지다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 말해지는 건 바꿔 말하면 그냥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할수 있는 거야. 자기가 먼저 말은 못해.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at이 바로 관계 대명사 what으로 뭐뭐 하는 것, 즉 그녀에게 말해진 것, 그녀가 들은 것만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She will always only speak the last word she hears. 그래서 들은 것도 다말 못해.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들은 것의 마지막 단어만, 그 여러분 메아리 치는 거 그게 에코잖아, 그쵸? 끝에 단어만 메아리 치듯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가혹한 벌이 내려지면서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 잘 찾아봤죠? B, A, 그리고 우리가 D가 먼저였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고. 자, 밑줄 친 말. 방금 헤라가 내린 처벌. 그게 밑줄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에코는 어떨까요? 어떨까, 얘들아? Proud. 자랑스러울까? 당연히 아니겠죠? Satisfied. 만족스러울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아마도 frustrated. 좌절스러웠겠죠.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impressed. 감명을 받은 거야. 감동받는 거예요. 절대 아니겠죠? 자, 마지막 5번에 indifferent라는 뜻은 이제 무관심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또 모르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이거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무관심한이란 형용사의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말로 간단히 쓰시오 그랬거든요. 헤라의 처벌이 뭐였느냐? For what Echo had done. 에코가 한 짓에 대한 헤라의 처벌은 이것도 지금 좀 전에 본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요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진 것에 대해서만 끝에 떠나만 말할 수 있는 거. 그쵸? 들은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마지막 단어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필요한 경우 형태 변형 가능하고요. 먼저 A. The boy was muttering. mutter 하면은 막 웅얼웅얼 거리는 거야. 약간 웅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했어? 막 누가 계속 옆에서 중얼중얼중얼해. 그러면 엄청 막 주의가 산만해지겠죠. 그 단어가 바로 distract인데요. 여기서 지금 시제가 과거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여기도 과거로 시제 일치를 좀 해주죠. 그래서 ed를 붙여서 distracted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B 문장은 우리 부모님은 used to 하면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곤 했을까? 나에게 이걸 하곤 했대요. When I lie to them.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나를 처벌하곤 했다. 이거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처벌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punish. 자, 이 자리는 지금 투부정사 자리라서 그대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해 우리 본문 단어 문제 풀이까지 마쳐보고요. 우리 이어지는 월크북에서 어휘와 또 영작으로 실력을 업해보자. 자,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번으로 내려가면 우리 끝에가 이렇게 IVE로 끝나는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항상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talk, 말하는 거잖아요. talkative, 그러면 너무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이런 뜻이 되고 자, 그 다음에 take a side. 그러니까 side가 이게 옆이거든요. 그래서 옆을 딱 차지하고 이런 느낌으로 옆을 차지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우리 distract. 좀 전에도 나왔었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 주의를 분산시키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요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eak away. 살그머니 빠져나가다. 그리고 hang out, where 세 단어 다 묶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ool은 명사로는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니까 속이다 또는 놀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punish의 명사 형태가 ment를 붙여서 punishment가 된다라는 것까지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얘는 벌하다, 얘는 벌 또는 처벌 이렇게 우리 단어 관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영작 훈련으로 넘어가 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했던 에코라는 이름에 요정이 있었다. 요건데요. 자, 일단 주어진 단어는 있었다만 나와 있습니다. 요정이 있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요정은 an if. 이게 요정이야. 근데 어떤 요정이냐면,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인 거죠. 그래서 named Echo. 이게 바로 뭐뭐라는 이름의 요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수식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랑했던 다시 한번 수식을 관계대명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o loved her own voice 이렇게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보면 요정이 있었어요.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사랑했던 에코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배열해 주시고. 자, 2번으로 가보죠. 헤라는 제우스를 찾고 있었는데, Hera was looking for Zeus.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는 에코 및 다른 요정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 우리는 뒷부분만 영작합니다. 자, 주어는 그는. 근데 그는이 없어. he가 없네. 자, 이때 우리가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콤마 뒤에 후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Zeus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런데 그는 이런 뜻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Who? 뭐 하고 있었어요? Was hanging out with. 시간을 보내고 어울려서 놀고 있었어. 누구랑? Echo and the other nymphs.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 후가 그런데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까지 볼까요? 에코는 그녀에게 말해진 것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들은 것만 말할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에코는 will only be able to speak. 오로지 말할 수 있을 거야. 뭐만? 그녀에게 말해진 것만.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뭐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는데, What is spoken? 그럼 말해지는 거지. 누구에게? To her. 아, 그녀에게. 아,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 문장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하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What she thought was right. 이거 한번 직접 해석을 해 보세요.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what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감탄사인지, 한번 골라보시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정말 수고 많았고요. 복습 중요합니다. 생간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깜찍한 EBS 6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인쌤입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다시 실력을 다질 건데요. 오늘은 응용력 높이기 북 1에 있는 문제풀이를 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뒤에 몇 문제 남았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13번부터 좀 가보죠. 다음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거는 자료의 성질을 잘 보자고요. 연도별입니다. 아,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란 이 선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변화의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꺾은선 그래프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간식별 학생 수의 뭐라고요? 비율이라고요. 그럼 비율 그래프, D 그래프나 원 그래프. 그 중에 원 그래프가 있네요. 원 그래프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죠. 자, 우리 15번부터는 이제 문제에 D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과 2025년에 어느 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영화를 몇 번 보는지 조사해 각각 D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2015년에 1년 동안 영화를 3번 이상 관람하는 시민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그랬으니 2015년이니까 위에 띠 그래프에서 3번 이상이에요? 그러면 3번에서 4번에다가 5번 이상도 포함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30%와 15%를 어때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0%, 15% 더해서 45%.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진짜 걱정돼갖고 강조했던 거죠? 3번에서 4번만 체크하면 안 됩니다. 이상이니까 5번 이상도 포함되고. 그 다음 16번은 2015년에 비해 2025년에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영화 관람 횟수는 몇 번인가요? 라고 그랬어요. 자, 0번. 0번은 15%에서 10%로 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 5%로 표현할게요. 한 번에서 두 번은 40%에서

25%로 5% 늘어났고요. 세 번에서 네 번은 30%에서 32%, 2% 늘어났고요. 자, 다섯 번 이상은 몇 퍼센트? 2% 줄었네요. 그럼 가장 많이 줄어든 횟수, 바로 0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T그래프 두 개로 비교한 문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마트의 일주일 동안 사탕 판매량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 가마트의 전체 사탕 판매량은 300개이고, 나마트의 전체 사탕 판매량은 125개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마트와 나마트의 초콜릿맛 사탕 판매량의 차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마트는요, 왼쪽 원그래프고요. 나마트는 오른쪽 원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초콜릿맛 사탕 판매량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가마트의 초콜릿맛을 구해보면 15%거든요. 근데 가마트는 바로 300개를 팔았으니까 300개의 15%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전체에다가 뭘 곱하죠? 15%의 비율 100분의 15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45. 아, 초콜릿맛이 45개 팔렸고 나마트는 전체 판매량이 125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초콜릿 맛 찾아보면 20%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약분 20으로 약분하고 5로 약분 그러면 25. 따라서 판매량의 차는 45개에서 25개를 빼주면 됩니다. 20개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은 2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은요. 두 마트의 맛별 사탕 판매량의 합이 가장 많은 사탕은 무슨 맛이고 모두 몇 개가 팔렸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마트의 딸기맛부터 시작해서 몇개 팔렸고 나마트의 딸기맛 구해서 더해보고 가마트의 포도맛, 나마트의 포도맛 구해서 더해보고 다 따져봐야지 합이 가장 많은 사탕을 알수 있을까요? 자, 그 전에 가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맛은 딸기맛. 나마트도 딸기맛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구해보지 않아도 합이 가장 많은 사탕은 바로 딸기맛이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딸기 맛, 딸, 다시 쓸게요. 딸기 맛이 되겠고 모두 몇 개가 팔렸는지는 각각 구해보죠. 가마트의 딸기맛은 300개 중에서 35%니까 곱하기 100분의 35를 계산하면 되죠. 약분하면 3 곱하기 35, 105개가 되겠고, 그 다음, 나마트의 딸기맛은 125개 중에 28%니까 100분의 28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25로 먼저 약분하면 4하고 5에다가 4로 한번더 약분하면 7, 75, 35. 아하, 그래서 105개와 35를 이제 더했을 때 140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40개가 팔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서 넘어보기 이제 문제풀이 꼼꼼히 했으니까 응용력 키우러 가봐야 되겠죠?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모르는 항목의 수를 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는 유난의 동아리 학생들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조사해 나타낸 표예요. 표를 완성하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표로 한번 볼까요? 베트남, 미국, 영국, 스위스, 기타까지 해서 40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니, 영국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르는 수를 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문제 스케치 볼까요? 자, 전체에서 아는 수를 빼면 모르는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서 40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40에서 나머지를 빼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영국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40에서 6, 12, 8, 4에 다 합을 빼야 되니까 18하고 그 다음에 18하고 여기는 10이에요. 18, 12를 더하면 30입니다. 자, 40에서 30을 빼면 10. 그러니 10명이죠, 10명. 그러면 여행하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좀 구해볼게요, 이제. 미국부터 가보죠. 전체 40명 중에 바로 12명이니까 40분의 12 곱하기 100을 하면, 자, 4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고, 한번더 10으로 약분하면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여기 30. 이렇게 치워줄게요. 자, 10, 30까지 채웠고, 그 다음에 영국 갑니다.
영국은 40명 중에 10명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약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4로 약분해 볼게요. 자, 2로 약분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2 약분하면 5, 또 한번 2 약분하면 얼마? 5가 되니까 20.

그래서 25%. 우리 친구들 약부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는 40명 중에 8명이네요. 그러면 8로 약분할 수 있어요. 8, 5, 40이고 또 5로 약분하면 20이 되겠죠? 20%. 그 다음 기타는 4명인데 4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자, 4로 약분하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또 10분의 1 곱하기 100은 10. 그래서 1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 30, 25, 그 다음 20, 10. 다 더해보면 100이 맞네요. 합계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 T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베트남은 지금 15% 나뉘어져 있고 미국은 30%입니다.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5%이기 때문에 10, 20, 30 이렇게. 그 다음에 영국은 25%죠? 10, 20, 그 다음에 25. 스위스는 20%니까 10, 20, 그 다음 나머지 10% 맞네요. 그럼 한목을 써볼게요. 자, 미국 30%. 그 다음 영국 25%. 그 다음 스위스 20%. 그 다음 기타 10%.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학생 수가 다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수는 전체에서 빼면 된다라는 거 연습해 봤으니까요. 자, 우리 비슷한 문제 하나. 이번에 원그래프 그려볼게요. 다음은 어느 마을의 일주일 동안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조사해 표로 나타낸 표인데요. 자, 종이류 배출량은 플라스틱류 배출량의 1.2배일 때, 아,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표로 완성하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종이, 플라스틱, 병, 비닐 합계가 2000kg인데, 종이류 안 나왔는데요. 플라스틱류 배출량이 1.2라고 나왔어요. 그럼 플라스틱 배출량이 600이니까 종이류의 배출량부터 구해보면 600의 어때요? 1.2배니까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제 720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720이에요. 그럼 병류는 어때요? 전체 2000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병류를 구하는 방법은 2000에서 종이류 720, 플라스틱 600, 그 다음에 비닐류 280을 빼줍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720하고 280 계산하면 1000이고, 여기서 1600을 빼면 400이 나온다.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하죠. 종이류부터 가면 2000분의 720입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약분 100으로 약분하고 또 한번 10으로 약분하면 이제 36%가 되겠네요. 여기 36% 써주고 그다음 플라스틱은 2000분의 600입니다. 여기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110 그럼 2분의 60이니까 30%가 되겠어요. 그래서 30%. 그다음 병유는 400kg이니까 2000분의 400. 곱하기 100 계산하면 약분 2분의 40이니까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닐류 갈게요. 2000분의 280 곱하기 100입니다. 약분 잘해주세요. 100 약분하고 15로 약분하면 1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더해볼까요? 30, 20 더하면 50이고 36, 14 더하면 50이니까 아, 합해서 100이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구한 부분은 좀 지워보고, 그 다음에 백분율을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지금 눈금이 꽤 많은데, 이거 조심해 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5%인데, 5%가 또 작은 눈금 5칸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그대로 1%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36%라는 거는 여기 25, 30, 그 다음에 35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잘 나눠야 돼요. 이렇게 선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0%를 더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6이니까 30만큼 더 간다면 이 눈금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66이 되겠죠? 그러면 50, 55, 60, 66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66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 20이니까 86까지 연결해줄게요. 여기 80, 85, 86, 여기네요. 여기가 86이니까 이렇게 눈금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나머지가 14%로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써보죠. 종이류부터 36%, 그 다음, 예쁘게 쓸게요.
그다음 플라스틱류 30%.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좀 또박또박 써주세요. 여기 작게 써야 되다 보니까 병유 20%. 그다음에 여기 비닐류입니다. 비닐류 1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좀 좁으면은 이게 화살표로 우리가 이렇게 빼가지고 나타내 줘도 되겠습니다. 여기 비닐류만 다시 써보죠. 비, 닐, 류. 이렇게 원그래프도 완성해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항목의 수를 이용하여 전체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준영이네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인데요.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생이 75명일 때 전체 학생 수를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초등학생 25%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75명이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 스케치 볼게요. 우리가 전체가 100%잖아요. 그럼 초등학교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25%하고 100%를 비교하는 거예요. 몇 배죠? 4배죠. 그럼 학생 수도 4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전체 25%라는 거 알았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몇 배다? 100에서 25 나눠주면 4배가 되니 전체 학생 수는 그러면 75명의 4배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4, 20, 7, 4, 28이니까 바로 몇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300명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율 100분의 25를 곱해서 이것이 75명이다라는 거. 쌤이 앞에서 이런 거 우리 계산하는 거안 배웠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75 나누기 100분의 25로 해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럼 요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와 이 비율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은은회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O형인 학생이 112명일 때 은은회학교 전체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그랬네요. 자, O형 찾아보니까, 아, 28%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28%가 112명이래요. 그러면 전체는 100%인데, 선생님! 28에 딱몇 배가 100이 아닌데요? 그쵸? 그럴 땐 어떻게 할까? 계산 편하게. 1%를 구해도 되고요. 그럼 1% 구하려면 얘를 28로 나눠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계산하기 편하게 4% 구해도 됩니다. 볼래요? 일단 4% 계산 가능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4%에 7배가 28%니까 나누기 7을 해주면 되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누기 7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12 나누기 7을 계산해 보세요. 자, 10이라는 7이 한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40이니까 6번 들어가니까 16명이에요. 그럼 이제 4%에 몇 배? 25배가 100%니까 16에 25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 곱하기 25로 해볼까요? 6, 5, 30, 8에다가 32, 400이죠, 400. 400명.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는 28%를 통해서 1%를 구할 거야 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때는 112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12를 28로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 여기 한 4번 들어갈까요? 8, 4, 32. 네, 딱 맞네요. 그러니까 1%가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에 100배가 100%니까 4명의 100배를 해도 똑같이 400명이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00명이 되겠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이 원그래프는 정우가 한달 동안 사용한 용돈의 쓰임새를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요. 정우가 군것질로 14,000원을 사용하였다면 정우가 한달 동안 사용한 용돈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어디 보자. 군것질이 어딨냐? 35%네. 그러면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14,000원이라는 거네요. 그럼 100%를 계산하기 편하게. 왜냐? 35%에 몇 배가 100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5% 구하는 건 어떨까? 5%. 물론 1%도 괜찮고. 5%라는 거는 나누기 7을 하면 되니까, 여기도 나누기 7을 하면 2,000원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10%는 5%에 2배니까 4,000원이죠. 그 다음에, 그럼 100%는

또 10%에 10배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내가 편한 과정 거쳐서 찾아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이제 5%를 통해 20배를 바로 해도 괜찮아요. 자, 따라서 저한달 동안 사용한 용돈 4만 원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10%가 4천 원이다라고 했다면 다른 항목 금액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학용품이 3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 2천 원이니까 요한칸 있죠? 한 칸의 크기가 용돈으로는 2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2천 원 이렇게 30%가 얼마냐라는 것도 다른 항목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대표 3번 내용이 항목의 수를 이용하여 다른 항목 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훈의 반 학생들이 키우고 싶은 동물을 조사 나타낸 원그래프인데,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12명이래요. 그럼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몇 명이냐? 자, 비율에서도 우리가 몇 배냐를 따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 스케치에서는 30%와 40%가 몇 배냐를 관계를 통해 학생 수도 몇 배를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학생 중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 강아지는 45%. 그럼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에 45 나누기 30을 하면 이제 1.5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는 12명의 1.5배를 또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은 우리 친구들한테 맡길게요. 18명으로 나옵니다. 자, 물론 뭐 1%라든지 아니면 10%, 5%를 구해서 그래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다음 문제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놀이공원에 일주일 동안 연령대별 방문자 수를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요. 50대 이상인 방문자 수가 160명, 50대 이상 어디야? 5%가 1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잘 보세요. 20대와 30대 방문자 모두 몇 명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20대 30%, 30대 25%니까 합해서 몇 명이냐죠? 그러면 전체는 55%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11배입니다. 5에서 11 곱하면 되니까 160명도 똑같이 10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이제 1760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1760명. 얘는 바로 11배네. 그래서 사람 수도 11배다라는 거 계산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 띠 그래프를 볼게요. 회원님의 가족이 오늘 나들이 가서 사용한 비용을 띠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입장료로 사용한 금액이 42,000원. 식비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띠 그래프에서 입장료 찾았습니다. 35%인데 35%가 42,000원이래. 그러면 우리한테는 식비로 얼마니? 식비는 40%잖아요. 42, 35에 몇 배냐?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딱 자연수배로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자, 이번엔 쌤이 다른 방법으로 알려줄게요. 지금 보니까 5% 구하기가 너무 쉽다. 왜냐하면 나누기 7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누기 7 하면 7, 6, 40이니까 6,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5%에서 40%는 어때요? 나누기 7 했으니까 이제 곱하기 8을 해주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6, 8에 48, 48,000원.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뭐가 더 편해요? 네, 나름대로 편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48,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유형으로 가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도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자, 별표. 자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그래프 그리기. 지금 왼쪽이 작년에 종류별 나무 수의 비율인데요. 작년에 어느 공원에 있는 나무 200그루가 있었는데 종류를 조사해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올해는 소나무가 50그루 늘어났고요. 다른 나무 수는 그대로야. 소나무만 늘어났어. 자, 올해의 종류별 나무 수를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 200그루가 아니라 50그루 늘어났으니까 전체 그루수도 바뀌었을 텐데. 우리 문제 스케치에서는요, 이 나무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이 4개씩 구슬이 있을 때 합계가 이제 8개가 되고, 구슬수 같으니까 백분율 50%로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 구슬이 2개가 많아지면 빨간색 6개, 파란색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계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파란색은 그대로 4개였지만 백분율이 변해요. 50%에서 줄어듭니다.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항목의 수가 늘어나면 합계도 늘어나므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을 각각 다시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해볼까요? 먼저 작년에 공원에 있던 나무 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백분율만 나왔잖아요. 그러니 벚나무는 200 곱하기 100분의 60 계산해서 120그루, 소나무는 200 곱하기 100분의

30 계산하면 60그루. 그다음 은행나무는 지금 200 곱하기 100분에 다시 볼까요? 10%거든요. 10%니까 20그루예요. 그럼 여기서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는 그대로 있었고 얘만 50그루 늘어났어요. 소나무가 50그루 늘어났으니까 올해 전체 나무수는 200그루에서 250그루가 되고 소나무는 60그루에서 50그루 늘어났으니까 110그루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비율 구해봐야 되겠죠? 구해볼게요. 따라서 올해 종류별 나무수의 백분율을 구하면, 자, 전체가 250그루가 됐으니까 기준량 250으로 다 놓고, 벚나무랑 은행나무는 그대로 120그루, 20그루 변함이 없고, 소나무만 50그루 늘어나서 110그루가 됐고,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싹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가 되냐? 48%로 계산이 되고, 여기 44가 됩니다. 이게 8. 자, 띠그래프 그려볼게요. 작은 녹음 한 칸이 1%니까요. 48%면 여기다가 이렇게 48. 그 다음에 뒤에서 8 나누는 게더 편하겠어요. 이렇게 8. 그래서 벚나무는요. 48%. 그 다음 소나무는 40. 아, 여기가 44죠. 네, 44라고 써야 됩니다. 44%. 그 다음에 여기는 밖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은행나무는 8%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좋아요. 한 문제 더. 어느 가게에서 지난달 주스 판매량을 조사해 나타낸 띠그래프인데 지난달은 전체가 300병인데 이번 달에는 딸기 주스 30병, 사과 주스 20병이 줄었고 다른 주스 판매량은 그대로. 그러면 이번 달 주스 종류별 판매량을 띠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난달 300병이에요. 전체가. 그럼 이번 달은 몇 병일까? 딸기 주스, 사과 주스 30병, 20병 줄었으니까 합해서 50병이 줄어서 250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0병에서 각각, 자, 지난달의 주스 병수를 구해주면요. 우리 친구들 300 곱하기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보세요. 전체 100%가 300병이니까요. 10%는? 그래요. 나누기 10을 해서 30병입니다. 그럼 40%는 30병의 4배니까 120병, 딸기 주스는 90병, 사과 주스 60병, 그 다음에 기타 30병. 근데 오렌지 주스하고 기타는 그대로 딸기 주스 30병 줄었으니까 60병 됐고 사과 주스는 20병 줄었으니까 40병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번 달 오렌지 주스는 보세요. 전체 250병 중에 120병이니까 여기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백분율을 다 계산해 보면은 계산을 꼭 해보세요. 48%. 자, 딸기 주스는요, 250병 중에서 60병이죠. 그럼 계산해서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과 주스는 250병 중에 40병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6%. 기타는 250병 중에서 몇 병, 30병 그대로네? 변함은 없지만 요거 계산하면 12%로 비율은 달라져요. 그럼 이제 띠그래프 갑니다. 48%니까 이렇게 48, 48칸, 24니까 여기 72, 뒤에서 12를 이렇게 하면 가운데는 1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 40%, 딸기 주스 30%, 사과 주스 20%, 기타 10%.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용 갈게요. 연관된 두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주인의 학교 6학년 학생 몇 명, 400명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조사하여 왼쪽 띠그래프로 나타내고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오른쪽 띠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남학생 중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남학생 중 축구는 여기 몇 명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남학생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남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서 그중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55%에 또 40%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스케치 볼게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전체의 몇 퍼센트를 또 다시 전체로 하여 나눈 이렇게 연관된 그래프에서는 한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수를 구하고 그 수를 전체로 하는 다른 그래프, 두 그래프를 번갈아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6학년 전체 학생 수 400명 중에 남학생이 55%잖아요. 그러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55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20명인 거죠? 그럼 여기가 또 전체가 220명인 거예요. 그러니 남학생 220명 중에 이번에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40%잖아요. 그러니까 220명 중에 40%도 계산하면 약분하면 이제 88명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더 연습할까요? 어느 건강 프로그램에서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 유무를 조사하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에 또몇잔 마시는지 조사했대요. 각각 원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탄산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산음료 안 마신다, 마신다 중에 마시는 사람 중에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세잔 이상이면 여기가 다 합해지는 거죠. 그럼 일단 좋아. 200명 중에 60%. 200명 중에 60%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20명입니다. 그럼 이 120명 중에 25%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중에 또20% 5% 합하면 25%니까 100분의 25를 계산하면 되죠. 약분하면 이제 30명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0%에 해당하는지 60%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읽고 잘 구별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전체로 봤을 때그 중에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된 그래프 시험에 잘 나와요. 정답은 몇 명? 30명이 답이 되겠어요. 특히 이 문제에서는 3잔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3잔, 20%라고만 생각하기 어깁니다. 좋아요. 오늘의 문제집 뚝딱 볼게요. 원그래프에서 A형 학생 68명일 때 전체 학생 수 구하는 거 앞에서 했던 유형입니다. 꼼꼼하게 풀어보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다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 우리 새로운 단원평가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강이고요. 유닛 3, 5형식 문장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5형식 문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어휘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어휘들 쌤이랑 한 번씩 읽으면서 바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roar, roar. 자, roar 하면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roar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laugh, laugh. 웃다인데요. 얘는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L-A-U-G-H인데 laugh, F 발음이 나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laugh, 뜻은 웃다입니다. 자, 이어서 join 나와 있습니다. join 하면 우리 조인하다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join the team 하면 팀에 합류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ring 나와 있는데요. 우리 ring이라고 하면 반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ing, 울리다. 이어서 aloud, aloud.

얘는 큰 소리로라는 의미예요. Aloud, 큰 소리로. 그래서 read aloud 하면 큰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추가 어휘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leave 나와 있는데요. leave, L-E-A-V-E 하면 떠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형도 기억해 둘까요? 과거형은 left, 떠났다가 되겠죠. 자, leave와 left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mak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make 하면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make a robot 하면 로봇을 만들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배울 make의 뜻은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를 꼭 기억해 두세요. make의 의미가 뭐라고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입니다. 자, 오늘 이 make의 의미가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hapter 1 문장의 형식 중에 가장 복잡하게 생긴 오형식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형식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동사를 꼽아 보라고 하면 바로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동사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형식 문장 한번 완벽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오형식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두어야겠죠? 자, 오형식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동사,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는 몇 형식 문장이랑 똑같죠? 3형식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 동사 자리에 사역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역동사라는 건또 무엇일까? 사역동사라는 것은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허락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동사들을 말해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허락하다. 이런 유의 동사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make 혹은 let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역동사가 사용된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movie made me cry. 무슨 의미죠? 그 영화는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make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의 사역 동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 더. They let him go. 그들은 허락했다. Let은요. 누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누가 뭐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가 가도록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역동사의 의미. 사역동사라는 것은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오형식 문장의 구조입니다. 오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서 보충

해주는 말인 목적격, 보어가 뒤따르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make, have, let. 얘네들은요,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혹은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또한 목적어가 하게 되는 일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죠. 이 목적격 보어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해 볼게요.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왜꼭 기억해야 하냐면 학교 시험에 정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The movie made me cry는 가능하지만 The movie made me cries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안 되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의 원형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S 붙인 형태 안 됩니다. 하나 더 퀴즈 내볼게요. They let him go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They let him to go. 될까요? 안 됩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to를 붙인 형태 절대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역동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지각동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오형식 문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주어와 동사, 그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서 보충해주는 말인 목적격 보어가 뒤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쓰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각동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각동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혹은 느끼다. 이런 유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부르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hear 혹은 see 이런 동사들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보다의 의미를 갖는 지각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eard a lion roar.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뭐 하는 걸 들었어요?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것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 더. Children saw a panda playing.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 보았는데 누가 뭐 하는 걸 봤어요? 판다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와 같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보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주어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5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각동사 교재 개념 정리해 볼게요. 지각동사에는 대표적으로 see, hear, fee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감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한 가지 목적어가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역시 정해져 있죠. 지각동사가 앞에 있을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They heard a lion roar. 이 문장은 잘 쓰였죠? 그럼 얘는 어때요? They heard a lion roaring.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된다입니다. 자, 왜 될까요?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인 형태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Children saw a panda playing은 되는데, Children saw a panda plays.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각동사가 앞에 있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혹은 ing 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은 형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되시죠? 우리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 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스텝 1 골라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A 보겠습니다. 그의 농담은 그녀가 웃도록 만들었다. 자, 그런데 B를 보니까 나는 그가 눈을 감게 시켰다. C를 보니까 그들은 내가 팀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했다. 자, 모두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무슨 동사가 나와 있죠? 사역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그리고 let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역동사로 쓰여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D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see의 과거형인 saw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인데요. 그는 그의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는 지각동사 feel이니까 feel의 과거형인 felt를 골라주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사용된 경우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A를 보시면 Mom made me clean my room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께서는 만드셨다. 근데 누가 뭐 하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목적어 뒤에 있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앞에 사역동사 made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clean을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쌤이랑 한 번씩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Mom made. 어머니께서는 만드셨다. 누가 뭐 하도록? 내가 청소하도록. 무엇을? My room. 내 방을.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B 보겠습니다. They heard. 그들은 들었어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가지 형태 가능합니다. 동사 원형, 그리고 ing 형태예요. 따라서 우리는 singing 골라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sang의 경우 sing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맞지가 않네요. 그러면 쌤이랑 한번 써볼까요? They heard. 그들은 들었다. 자, 그런데 누가 뭐 하는 걸 들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어디서? In the

cage, 새장 안에서.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saw, C의 과거 형태죠? 지각동사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ing 써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it 골라주시면 되겠고, ate는 이색 과거 형태이므로 알맞지 않겠네요? 써볼게요. He saw. 그는 보았다. 누가 뭐 하는 걸 보았죠? 기린이 a giraffe 먹는 것을 eat leaves. From a tall tree. 높은 나무에서 따서 먹는 것을 본 것이죠. 자, 이어서 D입니다. My parents let. 나의 부모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내가 머무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머무르도록 같지만, 뒤까지 보면 사실 stay up late라고 해서 늦게까지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취해요. 그래서 stay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써볼게요. My parents. 나의 부모님께서는 let, 허락하셨다. 내가 뭐 하도록? Stay up late.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도록. 그런데 언제? On weekends, 주말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를 보시면요. The teacher had 시켰다가 되겠죠. 학생들이 읽도록 the book aloud. 큰 소리로 책을 읽도록이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어요. read 골라주시고 써볼게요. The teacher had 선생님께서는 시키셨다. 누가 뭐하도록? 학생들이 the students read the book aloud. 그 책을 큰 소리로 읽도록.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그녀는 우리가 모둠으로 공부하도록 시키셨다라고 했는데, 빈칸에 알맞은 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공부하다라는 단어는 study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역동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 study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B를 보면 그는 브래드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했어요. 누가 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타낼 수 있고요. let은 과거형도 let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C를 보면 우리는 소녀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자, hear의 과거형인 heard가 지각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동사 원형 혹은 ing. 그래서 talking 혹은 talk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를 보면 무엇이 뭐뭐 하는 것을 느꼈다니까 feel의 과거형인 felt 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E를 보면 그녀는 그녀의 강아지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두 가지 형태 가능합니다. 동사 원형 혹은 ing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지각동사 때문이에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혹은 ing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소음이 그가 잠에서 깨도록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인 make의 과거형 made를 써주시고, 그 뒤에 누가 뭐뭐 하도록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잠에서 깨도록이니까 him wake up 이렇게 되겠죠. B를 보면 엄마는 내가 혼자서 저녁을 요리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허락하셨다 let 써주시고 누가 뭐 하도록이에요? 내가 요리하도록이잖아요. 그래서 me cook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를 보면 우리는 그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았다니까 saw 혹은 watched 해주시고 그 뒤에는 누가 뭐 하는 것을의 순서로 써야 하므로 the train leaving 혹은 leave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를 보면 나는 누군가가 밖에서 웃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I heard 뒤에 누군가가 먼저 나와 주어야겠죠. Someone 그 뒤에 웃고 있는 것을 laughing 혹은 laug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eard는 지각동사기 때문에 이 목적격 부어 자리에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자, 이어서 이를 보면 차가운 바람이 내가 창문을 닫도록 만들었다 라고 했거든요. 뭐뭐 하도록 만든 거니까 made 써주시고 그 뒤에는 누가 뭐 하도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닫도록이니까 me clo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A를 보면 나는 그가 내 자전거를 고치도록 시켰다. I had him fixed my bike. 자, 여러분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자, had라는 이 사역 동사는 목적격 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쵸? 따라서 ed 안 되겠고 I had him fix my bike. 원형으로 쓸게요. B를 보면 He let I watch TV after dinner 이라고 했는데 우리 let이라는 이 사역 동사 뒤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부호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이므로 I가 아니라 목적격 me로 바꿔주어야 알맞은 말이 되겠죠? C를 보면 They heard rain was falling hard 라고 했어요. 자, hear이라는 이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비동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they heard rain fall falling hard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D입니다. The teacher made us to write the words again. make라는 사역동사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만 씁니다. 그래서 The teacher made us write the words again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보면 We saw the birds flew in the sky라고 했는데 see의 과거형인 지각동사 saw는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ing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We saw the birds flying in the sky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어서 6번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A를 보시면 He let us left early라고 했습니다. Let은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부어를 순서대로 취하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예요. 그런데 사역 동사는 그 특성상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게 됩니다. 여기선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he let us leave early로 바꿔줄게요. B를 보면 the short clip made they laugh. 그 숏폼 동영상이 만들었는데 그들을 웃도록 만들었대요. 자, 그들이 웃도록 make라는 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부호를 취해요. 따라서 they 아니고 목적격인 them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C를 보면 I saw my friend took quiet lunch. C의 과거형 지각동사 saw는 목적격 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만 쓸수 있죠. 그래서 I saw my friend crying at lunch로 바꿔주어야 해요. D를 보면 we felt 우리가 느낀 거죠.

하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주면 됩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The teacher had us wrote an essay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시키신 거죠? 우리가 쓰도록. 자, 그런데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형이 나와 있습니다. 안 되겠죠? 이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알맞은 형태는 The teacher had us write an essay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주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문장의 형식 중 5형식 문장을 공부하였습니다. 5형식 문장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동사 두 가지 뭐라고 했죠? 바로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동사를 목적격 보어에 취하는지 중심으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복습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워크북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국어 5단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우리 5단원은 바로 주장하는 글과 관련 있는 단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5단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5단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꼭 선생님과 똑같이 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원평가 2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주장하는 글을 많이 만나게 되죠. 주장하는 글에는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도 있고요. 이 주장에 대한 까닭인 이유도 있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 있죠?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주장과 이유, 그리고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 뭔가 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잘려있는 것 같죠?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는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자, 신문에 있는 어떤 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신문에 실린 내용,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아, 이거 근거네. 객관적인 자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런 차이가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무엇무엇 해야 한다? 아, 그럼 이것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 주장인가 보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자, 기울여야 하고 살펴야 한다.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글에서 하고 싶은 의견, 그러니까 바로 주장이 되는 거예요. 1번,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정보가 부족해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최근 우리 사회에 정보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승현,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없다고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불평등도 있고라고 했죠. 현성.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 간의 차이를 줄여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현성이가 되는 겁니다. 현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서 글 가와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글 가와나,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될까요? 자, 글 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주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까닭이 나와 있었어요. 바로 이유가 나와 있었던 거죠. 이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 즉 근거들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본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어때요? 나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주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르죠. 다음과 같이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주장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글은 대부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글을 쓰면 좋은 점이죠. 2번. 주장하는 글을 쓰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글을 쓰는 자체가, 주장, 이유, 근거, 이것들을 쭉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 사고력, 논리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3번. 글로 표현한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자,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건이 사람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글은요, 이 글을 통해 상대방을 슬슬 설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한다? 자, 이것은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3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 2022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첫째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쓴것 보니까 이 다음에 둘째도 나올 것 같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 글에 해당하는 글의 짜임과 중심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일단 이 글은요, 글의 짜임에서 어느 곳에 해당되나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그의 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서론과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지워질 수 있죠. 자, 그럼 본론이에요. 중심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4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까? 그렇죠. 바로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래스인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 찾아볼 건데요. 환경부인지 외교부인지 한국방송공사인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방송공사 2022에 따르면이란 말이 나와요. 자, 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져다 썼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출처를 밝힐 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자료의 제목은 무엇인지,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였는지 이렇게 쭉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장 안에 이 내용을 쓰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용의 출처, 어디에서 썼는지를 쓰고, 그다음 연도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을 해주면 돼요. 자, 어디인가요? 그렇죠. 한국. 방송공사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 6번부터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 자, 이것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6번.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1번.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된대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학습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쓰면 기억도 좀더잘 되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자, 2번.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익히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글의 주장과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번. 이 글에서 기억을 인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기억 어디 있을까? 자, 글 나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인터뷰를 왜 인용을 했을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업 시간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알겠죠? 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공책에 필기하는 쪽,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쪽둘 중에 무엇일까요? 자, 니은을 다시 볼게요.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이것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이 내용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왔을 거잖아요. 자, 그럼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경향 높았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공책에 필기하는 쪽,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쪽? 네,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자연스럽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을 때에는요,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것을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9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원입니다.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해. 자,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 이건 어느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을 해야 되죠. 준영, 표현이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인지 점검해야 돼. 자, 정확한 표현인지 점검하는 거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표현 나와 있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죠. 표현하기. 그다음 지안이 볼게요.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했는지. 자,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했는지 점검해야 된대요. 자, 여기 내용 다 나왔죠? 그래요. 내용 조직.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조직하기.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사람 골라야겠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준영이가 되겠죠. 그래서 준영이의 이름을 써준다면 정답이 되는 거죠. 준영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 1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교육부의 자료보다 어떤 사람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내 주장을 더잘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 개인 블로그의 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자, 그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아니, 블로그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썼던 그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근거로 쓰고 싶어진 거죠. 자, 이런 충동 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 데에서나 정보를 찾거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 근거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객관적이어야 할까요? 네,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쳤더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객관적일까? 자, 우리 교육부, 이런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다? 그럼 객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9시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또는 책에 나와 있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또는 어떤 경찰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근거로 썼을 때 근거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거의 타당성이 높이려면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아. 자,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 전문가 인터뷰, 책, 뉴스, 신문, 아니면 공공기관 발표 자료,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바로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들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면 이런 말도 함께 들어가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 문제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글잘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글 하나만 딱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간편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대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인쇄하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펜으로, 연필로, 붓으로 글을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글을 쓰는 게 불편하게 여겨진대요. 이건 바로 문제 상황이죠. 하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이건 바로 이 글쓰기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주장. 자, 글 쓰는 행위는 좋은 점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뭐 하자? 손으로 글을 쓰자. 자,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경제일간지 최동그라미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첫째라고 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성을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왜 좋은지 그것에 대한 까닭,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일간지 최동그라미 기자의 연구, 취재 결과.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볼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유와 근거가 되죠. 어떤 인터뷰라고 했죠?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이유죠. 자, 2020년 국내 네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몰입과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 것이다. 자, 우리 국내 네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와 근거 역시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선생님처럼 주장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다음 이유, 근거에도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글의 짜임에 맞게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건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우리가 이 문단에서 나머지를 다 지우고 딱한 문장만 남기면 어떤 걸 남기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서 한번 밑줄을 쳐보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요, 가장 첫 문장이거나 또는 가장 마지막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일단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거 문단의 어디에 있었어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게요.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뭐라고, 뭐라고. 자, 결과가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라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에다가는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밑줄 쳤죠? 자, 그럼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에서는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일까? 두 번째 문단에서.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나머지는 우리 이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문장 하나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뭐겠어요? 셋째라고 나온 부분이죠.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근거로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근거는요, 없더라도 이첫 번째 문장은 꼭 필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이첫 번째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자, 주장하는 글을 읽고 나서 자, 이 글쓴이에게 내가 설득이 됐다면 나는 이 글쓴이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도 아, 나는 설득이 안 돼.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의견,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 글쓴이의 글을 읽고 나니까, 아,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자, 이렇게 나의 입장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럼 어쩌면 나도 이렇게 비슷한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뒷받침하는 이유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여전히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주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자, 아마도 이 글쓴이가 그런 내용을 잘 썼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정답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써보시고요.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봤어요.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도 수행평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답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때에는 이것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원평가 내용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5단원 내용도 여러분 이제 자신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6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엄마,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그래,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었네. 저기 나비도 날아가요. 노란 나비가 훨훨 날아가네. 야옹! 아이가 하는 말보다 엄마가 하는 말이 더 실감나고 생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꽃이 아니라 예쁜 꽃. 그냥 피었네가 아니라 활짝 피었네.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실감나요. 귀여우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야옹이가 아니라 귀엽고 똑똑한 야옹이. 여기에서 귀엽고 똑똑하니 바로 꾸며주는 말인 거죠. 야옹이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한데. 선생님, 꾸며주는 말 많이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만나는 날이네요. 몇 단원인가요? 벌써 3단원이에요. 3단원의 제목 바로 겪은 일을 나타내요 입니다. 여러분, 야옹이가 방금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야기해 주었죠? 선생님이 야옹이에게도 꾸며주는 말 많이 알려줄게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떤 내용을 먼저 만나게 될까요? 3단원에서 배울 내용 살펴보기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3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쓱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3단원에서는요,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가지고 일기 쓰기도 해볼 거랍니다. 진짜 재밌겠죠? 그럼 먼저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꾸며주는 말인데요. 그림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친구가 무얼 하고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남자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어디에 갔어요? 그래. 이렇게 옥수수가 많은 옥수수 밭에 갔어요. 옥수수 밭에서 무얼 하고 있나? 아, 주변에 있는 풀도 정리하고, 다른 것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 어떤가요? 밝게 웃고 계시네요.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남자아이가 쓴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어때요? 글잘 썼어요. 본인이 겪은 일 글로 아주 잘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이 글을 이 경험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을 썼대요.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나입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에서 쓴 글보다 나에서 쓴 글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옥수수 밭은 옥수수 밭인데 대체 어떤 맛인지 넓은이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또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조그만하게 미소를 지으신 건지, 아니면 하하하하 크게 웃으신 건지, 아니면 활짝 웃으신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활짝이라는 낱말을 넣어서 그 뜻을 자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활짝처럼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꾸며주는 말.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조은아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핀한 것도 없이. 그러면, 선생님 그냥 머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쁜 노란색 핀을 꽂으니까, 좀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꾸며주는 이 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낱말의 뜻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꾸며주는 말 대체 어떻게 사용하나요? 꾸며주는 말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준비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꾸며주는 말 문장에서 어떻게 찾는지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문장부터 봅니다.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 친구들은 이런 문장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궁금하단 말이죠. 대체 어떤 동생이랑 어떤 놀이를 한 거지? 궁금해요. 그럴 때이 동생과 놀이가 어떤 동생이고 어떤 놀이였는지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요. 그런데 꾸며주는 말을 어디에다 넣냐면요. 내가 꾸며주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넣습니다. 동생을 꾸며주고 싶으면 동생 앞에, 놀이를 꾸며주고 싶으면 놀이 앞에 꾸며주는 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은 동생인데 내 동생이 되게 귀여워요. 그러면 귀여운 동생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귀여운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여운이 꾸며주는 말이 된 거죠. 어때요? 동생이 귀엽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뜻이 자세해진 것 같죠? 그 다음 이걸로는 좀 부족해. 그래서 놀이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아, 어떤 놀이지? 아, 재미없는 놀이였나? 지루한 놀이였나? 어려운 놀이였나? 재미있는 놀이였나? 그래서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라고 썼더니, 아, 이 놀이 재미있었네. 그 뜻이 더 자세해졌어요. 자세하고, 그 다음 실감나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쓴 문장보다 어때요? 훨씬 더 자세하고 그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 문장이 됐죠. 이게 바로 꾸며주는 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만났어요.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그럼 꾸며주는 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장 자체가 의미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여기에서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여기에서 놀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뭔가 이상하죠. 나는 귀여운 동생과 재미있는 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은 사라지면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말은 사실 다 빼고 나는 동생과 놀이를 했다라고 해도 말이 돼요. 꾸며주는 말은 있어서 좋은 것이다.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달린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달리는지 자세히 나타내어 보고 싶어요. 꾸며주는 말을 넣을 건데요. 아, 강아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얀 강아지, 뭐 검정색 강아지, 아니면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선생님은 작은 강아지라고 했어요. 바로 작은이 꾸며주는 말이죠. 작은은 강아지를 꾸며주고 있어요. 작은 강아지가 달린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지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나 더 추가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작은 강아지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생생해요. 실감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빠르게는 빠르게인데 아주 빠르게라고 해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꾸며주는 말 앞에 또 꾸며주는 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옹이가 귀엽고 똑똑한 야옹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귀엽고 똑똑한 두개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두 개씩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주 큰 고양이처럼 아주 큰둘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 꾸며주는 말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생각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실감나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강아지가 달린다랑 작은 강아지가 아주 빠르게 달린다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게 꾸며주는 말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에 다양한 꾸며주는 말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꾸며주는 말들을 만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문장 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쁜, 노란, 빨간, 멋진, 작은, 시원한, 튼튼한, 맛있게, 귀여운, 빠르게, 뜨거운, 큰, 화려한, 넓은, 많은, 활짝, 활활, 친절한, 솔솔, 차가운, 아름다운, 엄청, 뭉게뭉게. 모두 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꾸며주는 말을 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무 데에나가 전부 다 그냥 꾸며준 말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쁜 내 얼굴은 아주 꾸며주는 말을 잘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솔솔 내 얼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어색하겠죠. 꾸며주는 말은 뒤에 있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오, 여기 짠.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이 사과를 꾸며주는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일단, 색깔을 보니까요, 선생님. 빨간 사과가 딱이에요. 빨간 사과.
여러분, 빨간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요. 바로 사과의 색깔에 집중한 거예요. 그 다음, 사과를 또 보니까, 동그랗네요. 동그란 사과. 동그란 사과는 무엇에 집중한 건가요? 그래요. 바로 모양에 집중한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맛있는 사과. 맛있다. 맛있는 사과. 라는 건 이 대상의 특징에 집중한 거죠. 이것 말고도 아삭아삭한 사과, 큰 사과, 작은 사과, 다양한 꾸며주는 말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빨간 사과밖에 안 떠올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양, 특징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면 다양한 꾸며주는 말들을 떠올릴 수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문제를 한번 만나볼 겁니다. 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글 가와 나,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글 가도 나쁘지 않아요. 글을 잘 썼는데, 글 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옥수수밭이 아니라 넓은 옥수수밭. 그냥 웃으셨다가 아니라 활짝 웃으셨다라고 하면서 꾸며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나가 그 가보다 더 실감납니다. 그런가요? 네, 그 나는 꾸며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더 실감이 나죠.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그 가와 그 나를 잇는 느낌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없나요? 선생님은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나가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표, 바로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그 나에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말, 자세하게 해주는 말 무엇이 있었나요? 그 나에서 할머니였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꾸며주고 있지 않았어요. 넓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이 넓은은 옥수수밭이라는 낱말을 꾸며주고 있었어요. 옥수수밭이었나요? 아니요. 옥수수밭은 오히려 넓은이 꾸며주고 있었죠. 활짝이었나요? 그래요. 웃으셨다를 이렇게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었죠. 활짝도 맞습니다. 웃으셨다는 어때요? 웃으셨다는 그 뒤에 있는 말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짝이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 골라와라 라고 하며 2번, 4번을 골라주어야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넓은과 활짝 다른 꾸며주는 말로 바꾸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넓은 옥수수밭 말고 멋진 옥수수밭. 좋죠? 활짝 웃으셨다. 또는 껄껄 웃으셨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3번. 2번에서 답한 것과 같은 말을 가리키는 말. 아,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와, 다 말했어요. 바로 꾸며주는 말. 부르는 말 아니고요. 설명하는 말 아니에요. 이어주는 말도 아니고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흉내내는 말도 아니죠.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꾸며주는 말 간단히 알아봤고요. 우리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서는 겪은 일을 나타내어 본다고 했어요. 겪은 일을 글로 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일기 써본 친구들 있죠? 일기 써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아마 일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써봤을 거예요. 그림 일기든 아니면 줄글로 쓰는 긴 일기든 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겁니다. 일기는 무엇일까요? 일기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겪은 일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기록해 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것이 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일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일기다. 그러면 서우랑 예준이가 일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우. 일기에는 아주 특별한 일만 써야 해. 그래서 나는 일기 쓰는 날은 특별한 일을 만들려고 노력해. 어떤가요? 아니요. 이거는 일기를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만 가지고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서도 여러분들은 일기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예준이 볼게요. 일기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쓰면 돼. 꼭 특별한 일을 만들어 쓸 필요는 없어. 어때요? 예준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일기에 들어갈 내용은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요. 정답은 무엇이에요? 그래요. 바로 예준이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내용 쓱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꾸며주는 말,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재미있죠? 강아지가 달린다 해서 작은 강아지가 아주 빠르게 달린다까지 문장이 길어지는 마법 같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글쓰기가 정말 재미있었을 거예요. 동시도 잘 쓸 수 있고요. 읽기도 잘 쓸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과 그 말을 고른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학생이 비가 오는 날에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우리가 드는 건 네, 바로 우산이죠. 우산인데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라고 문장을 썼더니 뭔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산이라는 낱말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을 넣어야 좋을까요? 선생님이 꾸며주는 말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산의 색깔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산의 색깔 어떻지? 노란색이네. 그러면 노란 우산 이렇게 꾸며주는 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모양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산의 모양을 보니까 와, 예쁘네. 그러면 예쁜 우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우산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뭐 튼튼한 우산일 수도 있죠. 튼튼한 우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산 우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 우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 꾸며주는 말들의 여러 가지를 적어보세요. 모르겠다면 색깔, 모양, 특징을 이렇게 나누어서 써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노란이라는 말은 우산의 모양일까요? 아니면 우산의 색깔을 생각한 것일까요? 그래요. 노란 우산에서 노란은요? 바로 우산의 색깔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예쁜은 어때요? 예쁜은 그렇죠. 바로 우산의 모양을 생각한 거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노란 예쁜이 되는데요. 선생님 두 개 다 쓰면 안 되나요? 두 개 다 써도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랗고 예쁜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꾸며주는 말 되게 재밌죠? 6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거북선이 바다에 나간다 해서 이 앞에서 거북선이라는 낱말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거북선 한번 살펴보죠. 아, 거북선은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거북선일까? 거북선. 일단 선생님은 모양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 모양. 멋진 거북선. 멋진 거북선이네. 그 다음 또 어떤 거북선이 되면 좋을까요? 특징을 생각해서. 와, 튼튼한 거북선. 그 다음 아, 이번에는 거북선이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거북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거북선이라는 낱말의 뜻을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쓴 낱말이 선생님이 쓴 것과 다르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멋진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 알맞게 넣어보면 됩니다. 7번에서 8번은요. 여기 보이는 이 보기처럼 낱말을 꾸며주는 말을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와, 분홍색 꽃인데요. 원래 이 꽃을 보고 나서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와, 꽃이 피었다. 그랬더니 문장이 좀 심심한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야겠네. 꽃이 피었다. 어떤 꽃이? 아, 예쁜 꽃이. 꽃을 어떤 꽃인지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쁜이라는 낱말을 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피었는데

피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활짝 피었다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 보았어요. 이것처럼 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것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왼쪽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와, 뭘 먹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딸기를 먹고 있어요.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딸기를 먹었는데 대체 어떤 딸기를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꾸며주는 말 넣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딸기를 먹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와, 일단 색깔을 생각해보면 빨간 딸기를 먹었다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또는 작은 딸기를 먹었다라고 해도 될것 같죠. 작은 딸기를 먹었다. 그리고 많은 딸기를 먹었다라고 써도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꼭 선생님이랑 답이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딸기를 먹었다 해서 먹었다를 꾸며주는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먹는 건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아, 먹는 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맛있게 먹었다. 또 딸기를 빨리 먹었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을 넣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정답은 다양하겠죠? 다음 8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 강아지가 달린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강아지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어떤 강아지가 달리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강아지를 보니까 작은 강아지가 달린다라고 해도 좋고요. 귀여운 강아지가 달린다라고 해도 딱 좋네요. 이번에는 달린다라는 말을 꾸며줄 거예요. 어떻게 달릴까요?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 또 강아지가 계속 달린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볼 수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 다양하게 넣어보고요. 9번 문제도 역시 사진에 어울리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보기에서는요, 꾸며주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말이 달려온다 해서 어떤 말이 어떻게 달려온다 두번 꾸며주는 말을 썼어요. 멋있는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써보죠. 파도가 모래밭으로 몰려온다. 왼쪽에 그림을 보니까 파도가 막 몰려와요. 어떤 파도가 몰려올까요? 예를 들면,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또는 큰 파도가 몰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래밭으로 어떻게 빠르게 몰려온다. 또는 계속 몰려온다라고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꾸며주는 말을 넣어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 어떤 것인지 아나요? 어떤 장면인지? 아, 바로 누리호를 발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그렇죠. 누리호예요. 그러면 넓은을 넣어서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누리호가 넓은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써볼 수 있겠네요. 넓은. 그 다음, 시커먼을 넣어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 시커먼 연기를 뿜는다. 라고 써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인데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아직 닮음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닮음이 찬 내용이 많죠, 그쵸? 근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제 피라미드와 모래시계 유형으로부터 또 유도가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기존의 거다 잊어버리고 여기 좀 결과를 좀 암기하고 적용하고 풀어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거고요. 자,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도 또 등장하긴 해요. 또 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렇죠? 아, 물론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내용 두 가지인데요. 무게중심이 무엇인가? 그 안에 중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개념 자체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선 배우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배우고요. 또 삼각형의 무게중심 중에서 어떤 넓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배웁니다. 정리할 게 생각보다 몇개 없어요. 지금 키워드 던질 수 있어요. 2대 1, 그다음 넓이 6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중선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미들라인, 가운데 선입니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나는지 보면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마주보는 변, 대변의 중점을 딱 연결해주면 이게 중선이 됩니다. 다시요. 한 꼭지점 입장에서 반대쪽 변의 가운데로 가는 게 중선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선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이 성질이 아주 쏠쏠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삼각형의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하나가 넓이 보세요. 지금 높이는 같은데 밑변의 길이까지도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둘다 높이 같잖아요. 밑변을 얘네 둘로 하면 그래서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중선이 있다? 그럼 두 삼각형 넓이 같다. 요런 아이디어가 계속 사용이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중선이 문제에 주어져도 중선에 대한 그 냄새를 못 맡아요. 아, 그냥 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선인 걸 알아야 아,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중선 꼭 기억을 하시고 참고로 한 삼각형 안에는 세 개의 중선이 있어요. 꼭지점이 세 개다 보니까 하나, 뭐 둘, 뭐셋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세 개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무엇이냐?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죠? 뭔가 안 넘어지는, 그죠? 뭔지 알죠? 그래서 삼각형도 뭔가 어디 손을 딱 올려두면 삼각형이 안 넘어지고 딱 무게를, 중심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과학적 개념이죠. 그죠? 과학 교과에서 좀더 재밌게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철저하게, 그 무게중심에 대한 그 무게, 중심, 그런 개념이 쓰이지 않고요. 철저하게 그냥 잘 보세요. 암기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새 중선의 교점입니다. 재밌게 탐구할 만한 주제긴 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름만 빌려왔다고 생각하시고요. 본질은, 아, 삼각형 입장에서 새 중선의 교점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뭐로 지었을 뿐?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지었을 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네요. 다시요.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새 중선의 교점이에요.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써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중선이죠? 중선. 근데 새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고요. 영어로 보통 G라고 부릅니다. G. 그래서 여기 G, 무게중심.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길이의 비가 2대 1이에요, 항상. 몇대 몇이요? 2대 1이요. 그래서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키워드는 2대 1입니다. 됐죠? 2대 1. 뭔지 몰라도 2대 1, 2대 1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중선이 있어요. 그 위에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 1로 나누어집니다. 어디가 2고 어디가 1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2대 1인 게 중요한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면 AG 대 GD는 2대 1. 그리고 BG 대 GE도 2대 1. CG 대 GF도 2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디가 2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선 입장에서 꼭지점과 무게중심 사이 되는 거죠? 표현은 그러한데 그냥 눈으로 보고 2대1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중심 외심 내심은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오랜만이죠, 외심 내심. 자,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오랜만이라고 찡그리지 마시고. 자, 외심 내심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조금 특정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외심도 나오고 내심도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외심이 여기고 내심이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무게중심 또한 이 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선이잖아요. 중선. 그렇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또 중선이 되기 때문에 아 무게중심도 그 위에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자,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자, 왜 2대 1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2대 1인지. 알겠죠? 아, 물론, 보통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문제 푸는데 바쁜데, 이게 결국엔 또 피라미드와 모래시계의 콜라보레이션, 협동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F랑 D는요, 각각의 삼각형에 변해서 중점이죠, 중점. 보세요. 여기 길이 같고요. 여기도 여기랑 같아요, 각각.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 F랑 D를 이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피라미드 발생. 보세요. 1대 2, 1대 2, B는 공통. 그러면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았네요. SAS 닮은, 그죠? 닮은 비는 1대 2가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어디도 1대 2냐면 FD 대 AC도 1대 2가 됩니다. 자, 써볼게요. 선분 FD 대 선분 AC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됩니다. 피라미드에 의해서. 여기까진 괜찮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점 연결 정리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1대 2 닮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모래시계 차례입니다. 자, 여기 요렇게도 모래시계가 잡혀요. 아까 우리 여기 닮음에 의해서 이게 평행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마술. 이거 다 지워버렸네, 모르고. 자, 마술, 마술. 여기가 아까 1이라면 여기가 2였잖아요. 그쵸? 피라미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집중. 집중. 이제 여기 대 여기도 몇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끝. 다시요. 긴 쪽이 2, 짧은 쪽이 1이죠? 즉, 이 모래시계도 마주보는 삼각형이 두 배. 그죠? 작은 걸두배 확대하면 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쪽, 긴 쪽에 해당하는 대응변이 2라면 짧은 쪽에 대응하는 변이 1이겠죠? 그래서 2대 1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보통 이 설명하는 과정보다는 2대1을 써먹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대1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무게중심 2대1, 무게중심 2대1.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자, 두 번째 개념인데요. 무게중심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황이 뭐냐면 자, 볼게요. 중선 3개에 의해서 삼각형이 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지죠? 이 6개의 조각의 넓이가 신기하게도 다 똑같다 이거죠. 모두 같다. 자, 무게중심 세 가지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무게중심의 뜻은 뭐냐? 세 중선.

중심의 교점입니다. 두 번째요. 그 중선이 무게중심에 의해 2대1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넓이가 6개로 나뉘어지는데 6개가 모두 어떻다? 똑같다. 키워드 중선 2대1 6등분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개가 왜 같은지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설명해보죠. 일단 AD가 중선이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죠? 동의하시죠? 일단 똑같고 두 번째 AG랑 GD가 2대1이거든요. 2대1. 그럼 잘 보세요. 2대1이기 때문에 삼각형 AGC와 삼각형 GDC의 넓이가 각각 2대1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다시요. 높이는 같은데 밑변이 2대1이에요. 그래서 넓이도 2대1이 돼요. 그리고요. 저 2자리 한번 볼게요. 2자리. 여기 넓이가 2인 거. 비율이에요, 비율. 지금 2인 거 봤을 때, 여기도 결국엔 2가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2자리도 결국 1, 1로 나눠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1, 1, 1, 반대쪽도 1, 1, 1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6개의 넓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무게중심이니까 넓이가 다 같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맨 마지막 것좀 먼저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제곱지점을 이어서 생기는 새삼각형은,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개별로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얘네들끼리 항상 합동이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넓이가 같으니까 합동 아닌가? 완전 안 돼요. 알겠죠? 넓이가 같아도 다른 삼각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합동은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오해하지 맙시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내용은 위에 거의 그냥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잘 봐요. 핵심은 11111인 거예요. 넓이가.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씩 묶은 거예요. 두 개씩. 2, 2, 2.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얘로 다 풀린다 이거죠. 굳이 하나만 꼽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자, 가보겠습니다. 유제 2번이요.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3분 BC의 중점이다. 자, 중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H는 점 A에서 3분 BC로 수선을 내렸을 때의 수선의 발이래요. 자, 그리고 3분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전체가 14예요. 그러면 각각 7, 7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길이가. 아, 그러면 삼각형 AMC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다. 요쪽이요.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ABM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ABM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35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밑변의 길이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앞에서 자, 중선에 의해 삼각형은 넓이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삼각형 ABM의 넓이는 3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게이 삼각형의 높이로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35라는 것은 7 곱하기 3분 AH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AH 구하면 되겠죠? 7 먼저 5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5네요. 그럼 3분의 AH 길이는 10c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무게중심보다 좀더 기본적인 중선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이 2대1과 아까 넓이 6등분에 꽂혀서 이거 많이 놓쳐요. 시험 때 많이 틀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냄새를 잘 맡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무슨 단원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중선, 넓이 2등분.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3번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2대1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해야 되는 것은 AD 한쪽의 어떤 중선의 길이네요. 중선이 몇대 몇? 2대1이라고요. 그러면 위쪽이 더 기네요. 2대1이에요. 근데 1에 해당하는 게 5cm죠?

총 3칸, 선분 AD는 몇 센티미터다? 15cm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할 확률이 높은데, 예, 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유제 4번이에요. 유제 4번. 여기는 또 별표. 오랜만인데 기억하려나?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CG의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요게 무슨 선일 수밖에 없냐면 중선일 수밖에 없어요. 선분 CD는 중선입니다. 중선. 허허, 근데 중선인데 이 길이를 알아야 2대1을 쓸 거예요. 보세요. 여기 2대1이 됩니다. 근데 전체 뭔가 길이를 알든, 한쪽에 뭔가 한 칸의 길이를 알든, 뭔가 일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해주세요. 들리게 말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선분 CD가 몇 센티미터예요? 여기 9cm죠? 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키워드. 삼각형의 외심. 맞습니다. 보세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어디에 위치한다? 중점에 위치한다. 아주 중요한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 자주 쓰여요. 여기도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일단 길이가 같죠. 그렇죠? 사실 몰랐어도 여기까지는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선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9군데요. 더 중요한 건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저번에 반지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요거 파악하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는 쓱싹 풀면 되죠. 구하고자 하는 선분 CG의 길이는 9cm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죠. 그렇죠? 3칸 중에 2칸. 계산해 보면 6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이거 별표 쳐두고 직각삼각형, 뭔가 빗변의 중점 나오면 이 결과 항상 기억해 주세요. 얘도 반지름이다 라는 거. 자, 유제 5번입니다. 전형적인 수학의 패턴입니다. 뭔가 하나를 배우면 그걸 두번 적용하는 거. 덧셈을 배웠어요. 그럼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두번 더하거나 뭔가 전개를 해요. 이걸 전개한 걸또 전개해라 라든지 여기도 G가 무게중심이래요. 어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냐면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랍니다. 여기 중선이 되겠죠? 그럼 중선이 2대 1로 나뉘어지니까 여기가 2, 아래쪽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선분 G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2cm 맞죠? 두 칸이 24니까 한 칸당 10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저 G'이라는 게또 무게중심인데 그 안에 있는 GBC라는 삼각형의 또 무게중심이래요. 그죠? 그럼 또 2대1로 나뉘어지겠네요. 자, 지금 여기 한,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GD의 길이가 12cm이기 때문에 저걸 3등분하면 444 이렇게 나눠지겠죠? 444. 한 칸당 4예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건 G'D잖아요? 한 칸입니다. 그래서 G'D는 4c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유제 5번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야겠죠? 거꾸로 예를 들면 G, G' 길이를 주고 이쪽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잘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이요. 무슨 선 보여요? 평행선 보여요. 평행선 보이면 이제 동의각, 억각도 떠올라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거 떠올라야 돼요. 피라미드 보세요. 예를 들어 평행선을 기준으로 얘도 피라미드 맞죠? 그렇죠? 여기도 피라미드 그리고 어디도 피라미드냐면 여기도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주어진 것은 선분 FD의 길이 9cm. 그런데 구해야 될 것은 선분 EG의 길이네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아래쪽 걸 잡는 것보다는 얘를 먼저 잡아보는 게 아무래도 좀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풀 때. 자, 요런 상태.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봅시다. 일단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괜히 준게 아닙니다. 일단 삼각형 AEG와 삼각형 AFD는 닮았습니다. 이제 뭐 이유도 적을 필요 없어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AA 닮음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닮은

비가 중요하죠. 닮은 비몇대 몇일까요? 찾아보세요. 지금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 여기 중선이 보이죠? 중선이 2대 1로 나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닮은 비는 2대 1 아닙니다. 2대 1. 알겠죠? 2대 1 하면 안 되고 2대 3이에요. 잘했어요. 이렇게 구해줘야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2대 3은 선분 이지대 대응변이 9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죠. 3배, 3배. 선분 이지의 길이는 6cm.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유제 8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피라미드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반대 피라미드 잡아서 조금 헤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유의미한 시도입니다. 평행선 보면 피라미드.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제 10번입니다. 자, 좀 요런 건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눈에 띄는 어떤 유형이 하나 있네요. 여기 오랜만 나 모래시계야. 그렇죠? 일단 모래시계가 있네요. 근데 얘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엔 일단 멈춤. 뭔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G라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어디가 2대1이냐면 여기가 2대1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모래시계 유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얘가 크게 막 이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또 어디 뭔가 또 다른 모래시계 입장에서 그렇죠.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문제 풀다 보면 선분 AD만 중선이라고 자꾸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분 BE도 중선입니다. 중선. 그렇기 때문에 BG 대 GE도 몇대 몇이다? 2대 1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 적어볼게요. 삼각형 GBD. 그리고 삼각형, 자, GB니까 GEF겠죠? 엇각길이 대응되니까 GEF. 닮았는데요? 닮은 비몇대 몇이라고요? 2대 1입니다. 여기는, 그쵸? 여긴 2대 3.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긴 2대 1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걸좀 봅시다. 구해야 되는 것이 선분 FG의 길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알면, 요 길이 알면 뭔가 관계를 찾을 수 있겠네요. 2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여기 추가됩니다. 자, 여기 추가해보죠. 여기 선분 AD 입장에서. 에서 2대 1. 2대 1이잖아요? 그럼 G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10cm.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왜 10cm예요? 30을 3등분하는 것 중에 한 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GD는 10cm고, 자,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 노란색 모래시계 입장에서도 2대 1인데, 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잖아요. GD. 그래서 10대 선분 FG.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FG는 5네요. 끝. 이렇게 되겠죠. 유제 10번의 답은 5cm. 됐을까요? 그래서 닮은 도형을 통해서 그 닮은 도형의 뭔가 닮은 비가 무게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넘어갈게요. 11번이요. 자, 이제 넓이에 대한 거죠. 무게중심은 삼각형 6개로 나누고 걔네가 다 똑같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중선을 시원시원하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어보겠습니다. 6개 넓이가 다 똑같다. 이건데, 참고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네요. 24제곱센티미터. 그러면 하나하나당 6으로 나눠보세요. 다 얼마다? 네, 4가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답은 삼각형 GBD의 넓이는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도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 쉽다고 하자마자 바로 좀 어려운 문제가, 그쵸? 등장을 했습니다. 두개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 주제에서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등장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평행사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선이었어요? 대각선이었죠, 그쵸? 제가

0: 교육 과정에서 사각형에 대한 성질은 대각선 위주로 다루는 거라고 막 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각선이 BD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AC가 없죠? 그럼 그거 봐야지. 그거 봐야지. 자, 필연적인 보조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아니, 평행사변형이면 당연히 대각선 그거 봐야지. 이건 거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AC에 의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요. 잘 보세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끼리 서로 몇 등분했어요? 서로 이등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이 점을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O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이 BO라는 게 여기 길이를 AO와 CO를 딱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얘가 무슨 선이 되냐면 중선이 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에. 마찬가지로 이 선분 DO가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중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란 삼각형 입장에서 BO 중선인데요. AM도 중선이죠? M이 중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P라는 게 무게 중심이 됩니다. 반대쪽에서도요. AN과 OD의 교점인 Q가 무게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삼각형인지는 적지 않을게요. 둘다 각각 무게 중심이 되고요. 구해야 되는 건 길이잖아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A라고 두고요. 여기를 B라고 둬볼게요. 물론 둘다 이렇게 뭔가 3, 3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뭐 완전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 1대2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A? 2A가 되죠. 여기도 2B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BD의 길이는 A 더하기 B의 3배가 되죠. 그쵸? 즉, 6, 3, 18. 이렇게 됩니다. 답은요, 18cm. 됐을까요? 이 주제의 중심, 아, 주제, 이 중, 이 주제가 뭐냐면,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무게중심 두 개가 나타나더라.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같은 이유로 이 P라는 점이 삼각형 ABC 입장에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 C랑 P를 쭉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6개 나오죠. 얘는 넓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짜리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절반의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죠?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의 6등분이니까 3, 3, 3, 3, 3, 3,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APO의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예제 7번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꼭 기억 꼭꼭꼭꼭은 요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뜻이 무엇이니? 삼각형이 새 중선의 교점이다. 중선,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 거고, 길이의 비 2대 1. 긴 쪽을 딱 보고 2대 1 하면 되겠고요. 넓이는 6등분 다 똑같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계속 닮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힘드신지 아니면 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면 수강 후기를 통해서 항상 저에게 좋은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아, 한 주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 아, 맞아요.
0: 수고하신 김에 금요일까지 깔끔하게 랩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행 가서 배우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0: Yes, yes. 자, 여행 영어인데요. 예.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파트 1 되겠습니다. 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1: 네.
0: 진짜 뭐라 그럴까? 항상 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1: 저도 사실 올해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가지고 칠순 여행을 계획하다가 와, 항공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0: 맙소사.
1: 국내로 지금.
0: 약간 네. 좀 기다렸다가.
1: 왜냐면 저희 전체 가족이 가야 되는데 7명이라.
0: 오케이, 오케이.
1: So many.
0: 예. 저희 동네 놀러 오셔도 괜찮아요.
1: 그렇게 하려고요.
0: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남매끼리 혹은 뭐 자매 아니면 형제끼리 그런 거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너가 뭘 알아봐. 그러면은 뭐 언니가 뭘 알아봐. 이러면서 계획하는 내용으로 일단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마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제 여동생 선생이랑 계속 그 얘기 중이에요.
0: 그대로 여기 넣어놨어요.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1: 아, 어버이날에.
0: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영어에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는 게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어머니 날 그리고
1: 아.
0: 아버지 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1: 오.
0: 정도는 그 미국에 좀 맞춘 거예요.
1: 네네.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부러운 게 저는
1: 네.
0: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같이 좀 으쌰으쌰 할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1: 아, 그런
0: 같은데요.
1: 게좀 아쉬우시겠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빠에게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0: What?
1: Mother's Day.
0: Mother's Day, yeah.
1: Mother's Day.
0: Oh, yeah.
1: Yes. trip to everywhere with mom.
0: Trip to everywhere?
1: Trip to somewhere.
0: Oh,
1: Yeah.
0: somewhere.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1: We
0: about a
1: can
0: weekend getaway?
1: get away.
0: Like getaway
1: Yeah.
0: to Las Vegas.
1: 라스베가스로? 너무 좋지. 좋아. 내가 그러면 호텔 좀 찾아볼게.
0: You hotel?
1: Good. 라스베가스 one.
0: Good,
1: Good.
0: good, good.
1: Good. I will check the hotel.
0: Okay.
1: I'll find it.
0: You find the hotels?
1: Yes.
0: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Restaurant.
0: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Sure. Oh,
0: Okay?
1: good.
0: Okay.
1: 오케이,
0: Oh,
1: 오케이.
0: that sounds good. 아,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행 관련된 거, 그쵸? 뭔가 찾아봐라.
1: 그럼요.
0: 뭐 다양한 생활 영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3: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뭐 남매끼리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어버이날 한국에서는 Parents Day라는 거가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1: 그럼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런가요?
0: That's right.
1: 네, Let's take mom on a for Mother's Day.
0: 끊을 수 없을까요?
1: 아, 끊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네, 엄마의 어머니 나를 위해서 Let's take mom 엄마를 데리고 엄마를 모시고 여행 가자.
0: 오케이.
1: 이거 on a 다음에 왠지 여행 나와야 되니까 on a 그 여행이니까 travel.
0: 죄송한데 트라벨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딱 처음 들어봤는데
1: 트라벨
0: 어느 트라벨
1: yes.
0: 자 정답은요 우리 사실 덩어리 표현을 더 간단한 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trip maybe right
1: 어? 아
0: on a trip 덩어리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1: 제가
0: 같아요
1: 제가 이제 이 사이즈를 파악했거든요 이거 4개 들어가는 거예요
0: 오케이
1: 어쩐지
0: 자 T-R-I-P trip 자체가
1: 에이.
0: 여행이죠 발음할 때 트립 아니죠, 여러분들.
1: 네?
0: TR,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모양을 모으고 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Trip, trip.
1: Trip, trip.
0: There you go.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주어가 여행을 간다. 단순하게 여행 가다란 덩어리는 take a trip이라는 게 있어요.
1: 아하.
0: Okay? Take a trip. Or go on a trip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Yes.
0: 자, take a trip은 내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주어가. I took a trip. 이런 식으로. I took a trip to 뭐 어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런던으로 여행을 갔어.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랑 달라요?
1: I took a trip to London.
0: That's it. I took a trip to London. Just like so. Right? 그런데 오늘은 자, 보세요. 본인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1: 예, no. 엄마 모시고.
0: 모시고.
1: 네.
0: So 누군가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
1: Yes.
0: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Take on a trip.
0: Take 이 사람.
1: 아하.
0: On a trip.
1: 아.
0: 그래서 take가 데려간다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 trip에 실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1: 아.
0: On a trip. Okay?
1: 오.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얘 바꾸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고 하셔도 되거든요.
1: 네.
0: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자.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을 데려가자. 그럼 거기까지.
1: 데려가자. Let's take them.
0: 여행에.
1: On a trip.
0: On a trip.
1: Yes.
0: Alright. 왜냐하면 trip은 목표, 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To라고 하시면 안 되고 on a trip이에요.
1: 네네.
0: 자,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어. 여행에.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다.
1: We took Mayu on a trip.
0: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1: Yes.
0: We took a trip이랑은 다르죠.
1: 예.
0: 우리가 여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데리고 여행을 그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역으로 가주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Let's take them. We took Mayu. 근데 어디예요?
1: On a trip.
0: 얹어서.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take them on a trip.
1: Let's take them on a trip.
0: We took Mayu on a trip.
1: We took Mayu on a trip.
0: All right. 자, 이번에는 Mother's Day is coming, right? So 그날을 위해서 let's take mom 데려가자 on a trip에 읽어볼게요.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1: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0: All right.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짧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러면은 라스베이거스로 주말 여행

0: 어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주말이라면 라스베이거스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일 수 있죠.
1: 예, 예.
0: Right?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로 주말 여행 어때?
1: Well, how about a 주말 여행 to Las Vegas인가 봐요. 주말 여행이니까 그냥 바로 써줄까요? Weekend trip으로 갈게요.
0: 오케이. Okay.
1: 왠지 한 단어일 것 같아요.
0: 이렇게 긴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똑같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guess를 딱 느낌이 왠지 그래요. So weekend trip, 주말 여행. 일단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표현이 새로운 게 있어요.
1: 오.
0: 바로 we can't get away.
1: 오.
0: 자, 얘도 주말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Getaway 자체가 여행을 뜻하는데요.
1: 네.
0: Trip과 다른 점이 좀 있다면 getaway는 특히 짧은 여행, 단기 여행을 얘기를 해서 주말에 1박 2일 갔다 오던가
1: 네.
0: 뭐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1: 어허.
0: 그런 것들을 보통 getaway라고 많이 써요.
1: 아.
0: 왜냐하면 지친 삶에서 getaway.
1: 아.
0: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1: 약간 도시 탈출 느낌으로.
0: 네. 맞습니다. 좀 굉장히 옛날 말 같은데.
1: 그렇죠.
0: Alright, so weekend getaway는 주말 여행이지만 특히 짧게 갔다 온다는 뉘앙스를 넣어놓은 겁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그래서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어때? 자, 여러분들, you guys, we did this just the other day, right?
1: 네.
0: 바로 요거.
1: 아하,
0: 기억나세요?
1: 기억나죠?
0: 네, how about Friday?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1: 금요일 어때?
0: 맞아요. 뭔가 제안하고 추천하는 네. 듯한 느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왕초보 영어 제가 글을 써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1: 예.
0: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이 들어서
1: 맞아요.
0: 이걸 많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1: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니까 나를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요.
0: That's good. Alright, we're gonna do that.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혹시
1: 네.
0: 장거리, 운전해서 가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1: 장거리 여행이요?
0: 운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동부죠?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막 횡단하고
1: 라운드 트립인가요?
0: 자, 그거는 왕복
1: 여행이라는
0: 뜻이고요. 로드 트립이라 그래요.
1: 로드.
0: 예. 왜냐하면 로드는 자동차 가는 길을 얘기를 하죠, 보통.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고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강원도를 찍었다가 뭐 예우. 대전 갔다가
1: 와우.
0: 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야, 로드 트립 어떨까?
1: 오, how about a road trip?
0: 그렇죠. Hey, how about a road trip?
1: 오, 생각만 해도 신나요.
0: 재밌겠다, 그렇죠? 자, about this. 여행 어때? 자, 그런데 잉글랜드로 가는, 잉글랜드로 가는 여행 어때? 그럼 일단 여행 어때?
1: How about a trip?
0: 자, 잉글랜드로?
1: To England.
0: That's right.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Wow.
0: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진짜 막 여행하고 있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0: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1: 진짜요.
0: Right?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a road trip?
1: How about a road trip?
0: 자, 이번에는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How about a trip to England?
0: Alright. 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잠깐 브리프하게 얘기하면 얘는 방금 뭔가 추천한다는 느낌이었죠?
1: 네.
0: 하지만 What about me? 나는 어쩌고 해결해달라라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읽을 때 라스베가스 하지 마시고요.
1: 어떻게 해야 돼요?
0: Vegas.
1: Vegas.
0: 실제로 얘랑 비슷해요.
1: 아.
0: 다만 빠르게 하고 V니까 입술이 베 이러면 안 되겠죠?
1: 예.
0: Vegas. Las Vegas. 이런 식으로 입술만 안 붙으면 됩니다.
1: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면은 A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Vegas니까.
0: Vegas.
1: A 사운드가 원래 A 이렇게
0: Vegas.
1: 나잖아요.
0: No.
1: 아니에요?
0: Vegas. 살짝 늘어지는 사운드일 뿐이에요.
1: 아, 그래요?
0: Las Vegas.
1: Vegas.
0: Right? Okay.
1: Vegas.
0: 자, 가보겠습니다.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Vegas. Okay, there you go.
1: Mm-hmm.
0: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네, 다음 미션 보겠습니다.
1: 네.
0: 좋아. 그러면은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그러니까 이게 분담이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네. Nice.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마유쌤.

0: Very nice.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거 가져왔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
0: Right? 하지만 this is perfectly fine. 이
1: 오.
0: 상황에서는 완전 괜찮아요.
1: 오.
0: 자, 저는 let me 조금
1: 아.
0: 더 부드럽게 한 것뿐이에요. 어,
1: 에.
0: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아.
0: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친하고 당연히 남매잖아요. 그럴 때는 I will 할게.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1: 우와.
0: 저는
1: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제가 뭘 쓸지 아시는 것처럼?
0: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1: 와.
0: I will, let me 제일 헷갈려 하거든요. 자,
1: 예.
0: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걸 본인이 직접 설명할 정도의 내공력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그쵸.
0: 자, let me, I will. 결국 한국말로는 하면은 내가 할게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will 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적
1: 아하.
0: 의지. 아, 그래. 내가 할게. 아, 혹은 내가 할래. 이 정도의 말투가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의지가 강하죠. Let me도 할게라는 느낌이지만 얘는 원래는 직역하면 내가 하게 해주세요. Let이 허락하는 거예요.
1: 렛이니까.
0: 근데 어차피 하긴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만큼 그냥 할게인데 좀 부드럽게 한 겁니다. Let me. 그래서 둘다 좋지만 얘는 굉장히 의지 강조, 얘는 좀 부드럽게 예의 있게 쓰는 말투. 그 정도
1: 어호.
0: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Let me 뭐 할게. Some hotels를 뭐 한다고요?
1: 올려다본다는데요. Look up.
0: Look up, 아, look up. 실제로 올려다보다란 뜻도 돼요.
1: 네.
0: Look up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찾아보다,
1: 아.
0: 조회해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1: 아.
0: 그래서 마유쌤이 무슨 단어를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뭐 search engine 같은 데서
1: 딕셔너리에서.
0: look up 해볼게.
1: 예.
0: 아니면 dictionary 같은 데서 사전에서 내가 look up
1: look up.
0: 해볼게. 아니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같은 데 보면 연락처가 나오고 했거든요.
1: 연락망이 거기 다 있죠.
0: 옛날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가 페리에 오면 나를 룩업 해봐. 이런 말도 그때는 썼었어요. 그래서
1: 네.
0: 룩업은 정보를 찾아보다 조회해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있잖아. 그뭐 요즘에 호텔 사이트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호텔들을 내가 좀 찾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find나 search나 다 비슷한 말인가요? 아니면
0: find는 결론적으로 찾아낸 거고요.
1: 아.
0: 걔는 안 되고요.
1: 예.
0: Okay? So look for도 괜찮아요.
1: look
0: 찾아서 찾으려고
1: for.
0: 노력하다. Okay?
1: yes.
0: 얘는 그냥 조금 그냥 조회하는 느낌. Alright? 자, 가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거는 무조건 쇼를 가서 봐야 되거든요.
1: 아, 라스베가스 쇼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무조건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some shows를 내가 찾아볼게. 내가 쇼좀 찾아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아.
0: 그냥? 아, 찾아봐. 명령으로 해보세요.
1: 예. 그
0: 명령으로.
1: look up some
0: 그죠?
1: shows.
0: Hey, look up some shows. I'll look up some hotels.
1: 예.
0: 분담하는 거죠. Right?
1: 아.
0: 자,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 페이스 노트북이 있다고 칠게요. 페이스
1: 예.
0: 노트북입니다.
1: 네.
0: 자, 날 찾아봐. 페이스 노트북에서. 나를 찾아봐.
1: look up me.
0: Okay? 페이스 노트북에서.
1: look up me at in to
0: on. 그 많은
1: 다
0: 것 중에
1: 틀렸네.
0: 다 틀리시네요.
1: on
0: 제가 소셜미디어 류
1: 페이스나
0: 앞에는 on을 무조건 붙이자고 했죠.
1: 아.
0: 웹사이트 류 같은 거.
1: 아니군요.
0: Right, let me show you. Let me
1: yes.
0: show you.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에러도 있었어요.
1: 어?
0: Show up, 아, look up me가 아니라 look
1: Look
0: me
1: me
0: up.
1: up.
0: 알 right, 자,
1: 아하.
0: 일단은 누군가를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할때 look up 그 사이에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1: 네.
0: Me, him, her 이런 것들은
1: 으흠.
0: 무조건 가운데 넣어주셔야 돼요.
1: 어허.
0: Okay, 그래서 얘는 some shows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얘는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me, you, her, them 이렇게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1: Yes.
0: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라고 할때그 온라인 웹사이트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는 그 앞에 무조건 on이라고 쓰셔야 돼요. online 이거
1: on.
0: 기억하셔야 돼요.
1: 죄송합니다.
0: Yes,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up some shows.
1: Look up some shows.
0: Look me up on Face Notebook.
1: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All right. We have only one sentence left. All right. 한번
1: 와우.
0: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 네.
0: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호텔을 알아본다 하면 상대방은 또 다른 책임이 있어야겠죠.
1: 그쵸?
0: 그래서 아, 그럼 난 공연이랑 식당을 살펴볼게.
1: 아하.
0: 네.
1: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식당. 이겠네요. 식당은 아, 또긴거 하나 비워놓으셨네요. 예.
0: 그럼요.
1: Restaurant인데,
0: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헷갈려하는 원어민들이 헷갈려하는 스펠링 중에 하나가 식당이라고.
1: 너를 다음이군요.

0: 예,
1: 그렇습니다.
0: 레스 토토토 레스토랑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
1: 정말
0: 레스토랑
1: 진짜 뭐라 그러지?
0: 예스
1: 그대로 쓰셨네요,
0: 아
1: 발음대로.
0: 그럼요 우리 파닉스가 중요해요
1: 알겠습니다. 자,
0: 예
1: 스펠링이 살짝 아쉽긴 한데, Then I'll check out some shows and restaurants,
0: 어
1: right?
0: 아우
1: 일단은 그래서 원어민들도 rest까지는 잘 써요. 그러다가
0: 예스
1: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tricky해진다면서 터터 이렇게 되거든요.
0: Yes.
1: 자, 여러분 스펠링을 정말 이미 안다고 하더라도 교재 한세번 정도는 쓰셔야
0: 아,
1: 됩니다.
0: 진짜 안다고
1: 미니멈.
0: 하더라도 나중에 또 틀리더라고요.
1: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이라는 단어 할때 발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0: 네.
1: Restaurant, restaurant. 여기 RANT를
0: 랑.
1: 랑트도 아니고 랑도 아니라 살짝 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restaurant, restaurant. T가 살짝 나긴 하지만 연음에선 거의 안 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달리다라는 느낌. Restaurant 이런 식으로
0: 네.
1: 한번 두 번씩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Restaurant, restaurant.
0: Restaurant. Restaurant.
1: 좋아요, 좋아요. 자,
0: 오.
1: 그리고 식당이 또 있죠. 사실 몇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식당 중에서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을까요? 짧아요.
0: 캐주얼한 식당이요?
1: 네, 가면 뭐 거의 없는 메뉴가 없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분식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미국 버전에.
0: 그래요? 이렇게 짧아요?
1: D로 시작해요.
0: D요? D요?
1: 모르겠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0: I don't know.
1: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다이너.
0: 다이너.
1: 예.
0: 다이닝 룸에서 나온 거죠?
1: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0: 그쵸?
1: 지금 보세요. dinner 아니죠? 걔는
0: 예.
1: any 두 개입니다. 걔는 저녁 식사고요.
0: 네.
1: any 하나면
0: 아,
1: diner고, 이거는 식당
0: 다이너.
1: 중에서도 캐주얼한 식당을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 가면 무조건 간판이 써 있어요.
0: 다이너이라고요?
1: 네네. 그래서 들어가면
0: 오.
1: 뭐, pancakes부터 무슨 뭐, French toast and everything. You see
0: 아.
1: everything. Like sandwiches, hamburgers, and
0: Yes.
1: pizzas, and stuff like that. So, restaurant하고 diner 조금 캐주얼한 거 있고요. 진짜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결정 못하면 분식집 들어가잖아요. 여러
0: Yes.
1: 가지 파니까. 거기도 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보세요. I will, 여기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0: 네.
1: Let me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뭐죠? Check out.
0: 체크아웃? 오, 체크인 체크아웃인데요?
1: 아, 그 check out은 아니고요, 여기서.
0: 예.
1: 여러분, 이 check out입니다. Hey, check it out. 영화가
0: 아.
1: 노래에서 막, check it out. 이게
0: 어허.
1: 뭐예요? 한번 봐봐. 내가 노래를 해볼게, 한번
0: 아하.
1: 봐봐봐. 그렇죠. 그래서
0: 예.
1: 우리가 명사를 체크아웃 한다는 건 살펴보다, 혹은
0: 와.
1: 조금, 구어체로 뭔가 한번 봐보다. 네, 그래서 내가
0: 음흠.
1: 쇼나 레스토랑 같은 거 하면 내가 살펴볼게. 이렇게
0: 네.
1: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체크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와, 이 페인팅. 페인팅이 이제
0: 그림. 네.
1: 그림이죠. 와, 대박이야. 이 페인팅 좀 봐봐봐.
0: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1: 그렇죠.
0: 예.
1: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0: 아, let를 넣어야 되나 막 생각하고
1: No, no.
0: 있었어요. 예.
1: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봐봐봐, you guys. 이렇게 한번
0: 예.
1: 해볼게요.
0: Check it out, you
1: You
0: guys.
1: guys, check it out. Check this
0: Check
1: out.
0: this out.
1: 그렇죠. So, 대명사를 쓰면 얘도 가운데 이렇게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Check out this painting.
0: Check out this painting.
1: Check this out, you guys.
0: Check this out, you guys.
1: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교재에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꼭 우리 쓸 겁니다.
0: 네.
1: Check out은 take a look at something. 이것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바꾼 버전이에요. 조금 더 격식으로 가면 take a look at. Can you take a look at my homework? 제 숙제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어요. 얘가 더 격식이에요.
0: 네.
1: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
1: 아주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0: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1: Alright.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0: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3: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Ne,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All right. 첫 번째. Take someone on a trip.
1: Yes.
0: 할게요.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자, 엄마를 모시고 가자. 트립에.
1: Let's take mom on a trip.
0: 어머니의 날에
1: For Mother's Day.
0: There you go. Mm-hmm. 두 번째, 그분들 모시고 여행 가자. 그분들, 그들 oh. 데리고 여행 가자.
1: Let's take them on a trip.
0: There you go.
1: Uh-huh.
0: 세 번째, 우린 마유 데리고 여행을 갔어. 과거형으로요.
1: We took Mayu on a trip.
0: That's it. Mm. 읽어볼게요.
4: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them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0: Alright, 두 번째 패턴은요. Look up something or someone.
1: Mm-hmm.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Let me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약간의 호텔들을 찾아볼게.
1: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Mm-hmm. Mm-hmm. 영영어로. 쇼를 좀 찾아봐. 쇼들을 좀 찾아봐.
1: Look up some shows.
0: 그죠? Look up some shows.
1: Yeah.
0: There you go. 세 번째. Face notebook에서 날 찾아봐.
1: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5: Let me look up some hotels. Look up some shows.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6: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7: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6: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7: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Ooh,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3: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Ooh, good.
0: Wow. Great job, you guys.
1: 여행 떠날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0: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 문장이었죠. 네. 평상시에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0: 네.
1: Don't stress me out.
0: 그렇죠. Stress someone out. Don't give me stress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look up something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카페들을 좀 찾아봐. 카페들을 좀 찾아봐.
1: 오호, 네.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도시죠?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거 하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도 해주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Unit 85. QU.
1: Let's go. Phonics QU. Qu, qu, qu. Qu, queen.
2: Qu, queen.
1: Qu, question.
2: Qu, question.
1: Qu, quilt.
2: Qu, quilt.
1: Qu, squeeze.
2: Qu, squeeze.
1: Qu, square.
2: Qu, square.
1: Qu, squid.
2: Qu, squid.
3: 친구들, 안녕!
4: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퀘 소리 나는 알파벳 Q와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퀘 퀘 퀘 Very good. 그럼 퀘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여왕, queen이에요. 여기 퀘 소리 들렸나요? 실제로 우리가 영국에 가면 여왕님이 계셔서 여왕님을 볼 수 있어요. 여왕, 영어로 queen. queen. queen. Very nice. 또 퀘 소리가 나는 단어는 질문, question이에요. 여기도 퀘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영어로 question. question. question.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퀘 소리 날까요? 아, 이불, quilt도 퀘 소리가 나네요. 이불의 한 종류고요. 다양한 천을 모아서 꾸며놓은 아주 예쁜 이불이에요. 이불, 영어로 quilt. quilt. quilt. Good job! 퀘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꼭 짜다, squeeze예요. 여기는 중간에 퀘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과일 주스를 해 먹으려면 과일을 꼭 짜야 돼요. 짜다, 영어로 squeeze. squeeze. squeeze. 발음이 너무 좋아요. 퀘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네요. 바로 네모, square이에요. 여기도 중간에 퀘 소리가 나요. 우리가 창문이나 박스를 보면 네모나죠? 네모, 영어로 square. square. square. That was very good. 퀘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오징어, squid이에요. 여기도 중간에 퀘 소리가 들려요. 바다 동물인데요. 다리가 무려 10개나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오징어, 영어로 squid. squid. Squid. Great job! Wow! 이렇게 퀘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5: Hello.
3: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퀘 소리 나는 알파벳 Q와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5: 콱, 콱, 콱.
3: That's right. 신기한 퀘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여왕인데요. 실제로 영국 가면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뭐죠?
5: Queen.
3: That's right. Queen. 자, 그러면은 우리 queen 자석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 Quit 한번 찾아보세요. Sunny는 EEN을 붙일게요. 이제 로건이가 오늘 배운 quit 찾아서 붙여주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죠?
5: You.
3: Yes.
5: I'm an. I'm a you.
3: 아주 잘했어요. 단어가 완성됐네요. 여왕, queen. 다시 발음해주세요.
5: Quack, quack, queen. Quack, quack, queen. Quack, quack, queen.
3: Excellent. 이 단어도 quack 소리가 나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사람한테 질문을 하죠. 질문 영어로 뭐예요?
5: Quack, quack, question. Quack, quack, question. Quack, quack, question.
3: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quack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덮는 이불인데요. 이불의 한 종류예요. 뭐죠?
5: Quilt.
3: That's right. Quilt. 여기 quilt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크게 발음 해주세요.
5: Quilt, quilt, quilt. Quilt, quilt, quilt. Quilt, quilt, quilt.
3: That was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quilt 소리가 나는데요. 로건, 혹시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좋아해요?
5: 네.
3: 네, 그럼 오렌지 주스를 먹으려면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꼭 짜야 돼요. Squeeze. 여기 중간에 quit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럼 우리 발음 다시 들려줄까요?
5: Quick, quick, squeeze. Quick, quick, squeeze. Quick, quick, squeeze.
3: Very good. Quit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This is a quiz. 모양이에요. It's a shape. 이 모양 뭐죠?
5: Square.
3: That's right, square.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square를 로건이가 그려볼까요? I'll give you a ruler. 자,를 줄 테니까 square 그려주세요. Oh, 네모 square 볼까요? 짠! 그리고 로건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트를 그려줬어요. 자, 네모 square 다시 발음해주세요.
5: Quack, quack, square. Quack, quack, square. Quack, quack, square.
3: 아주 잘했어요. Quack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오, 이거는 다리가 10개예요. 그리고 물렁물렁해요. 뭐죠?
5: Squid.
3: Squid, 오징어. 여기도 중간에 Quack 소리가 나요. 어, 근데 로건아, 오징어, Squid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5: 네.
3: 진짜? 그럼 한번 볼게요. 와우!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커다란 오징어가 있네요. 오징어, squid. Let's say it again.
5: Quack, quack, squid. Quack, quack, squid. Quack, quack, squid.
3: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노래 불러볼까요?
0: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Q-U Quack, quack, quack Quack, queen
5: Quack, queen
1: Quack, question
5: Quack, question
1: Quack, quilt
5: Quack, quilt
1: Quack, squeeze
5: Quack, squeeze
1: Quack, square
5: Quack, square
1: Quack, squid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qui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quit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우리 친구들 왔니? 오늘 문어 이모. 뭐 달라진 거 없어? 그치? 달라졌지? 어떤 점이 달라졌어? 맞아, 맞아. 이모 안경. 어때? 멋지지 않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근데 보통 안경이 아니야. 수상한 안경이냐고? 수상한 안경은 아니고, 요거 전자파 차단 안경이야. 이모가 요즘 눈이 건조하고 눈이 침침해요. 이 안경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 눈을 보호해준대. 그래서 이모가 장만했어. 근데 이모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뭔가 지적해 보이지 않니? 네. 무슨 일이시죠? 말만 해보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치, 그치, 얘들아. 되게 잘 어울리지?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블루베리랑 당근도 눈에 그렇게 좋대. 우리 지금부터 이 소중한 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책도 잘볼수 있겠지? 어쨌든, 문어 책방 왔으니까 이모가 책을 추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갈까요? 어떤 책?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몹시 궁금하구나. 좋아, 좋아. 오늘 문어책방에서 읽고 가. 그리고 실천도 꼭 해야 돼. 책은 어떤 책이 좋을까? 이책 있어. 바로바로. 짜잔.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책이야. 이 책에 어떻게 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자세히 나오거든. 우리가 읽고 실천만 하면 우리 눈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야. 눈 건강도 지키고 국어 공부도 하고 오늘 혜은 선생님이랑 문어 책방에서 아주 알찬 시간 보내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눈 건강 지키는 방법,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마무리하지 못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감자가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 읽었냐면 할머니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소리 감자가 생겼죠. 자줏빛 꽃이 핀 감자였어요. 자, 그런데 감자를 캐러 갔는데 꽃이 졌어요. 그래서 소리 감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이것저것 뽑아 보았지만 소리 감자를 찾지 못해서 소리가 골이 나서 감자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 혼자 가꾼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 이야기 이어서 읽고 일어난 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01쪽입니다. 내 감자가 생겼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자, 소리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또 가꿨어? 할머니 말고 또 누가 가꿨어? 이렇게 물은 거죠.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네요.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자, 가랑비는요,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은 물방울을 말하고요. 떼약볕은요, 여름에 굉장히 강한 햇볕,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떼약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쓰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자, 떼약볕 쓸 때는요, 이렇게 떼약볕 이렇게 적는 겁니다, 친구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포슬포슬이라는 것은요, 물기가 적어서 흙이 엉기지 않고 바스러질 때 우리가 포슬포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대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 땅이 막 올라와!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두더지구마! 아, 두더지 때문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온 거네요. 소리가 감자를 던지서 놀랬는갑다. 그랬더니 소리가 참말로 두더지야.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캐지 않은 이랑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갔어요. 두더지는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나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자, 갑자기 두더지가 나타났습니다. 두더지를 본 소리는 조금은 놀랐겠죠? 자, 그런데 두더지가 여기저기 막 파헤치고 다니니까 소리도 호미 들고 두더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이 부분이네요.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왜 흙이 포슬포슬 올라왔죠? 할머니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구마. 자, 두더지가 지나가서 흙이 포슬포슬 올라온 것입니다. 1번, 두더지가 지나가서 이것이 정답이죠. 이랑에 흙을 덮어서 감자가 자라고 있어서 소리가 감자를 뽑아서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물러져서 이거 전부 아닙니다. 45번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어서 46번입니다.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는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캐지 않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글에 나오지요? 그래요. 캐지 않은 이랑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글에 나옵니다. 이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소리가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소리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니은. 나는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갔어요. 자, 왜 두더지를 쫓아간 거예요? 두더지가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니까 호미 들고 쫓아간 거죠. 준수. 소리는 두더지가 감자를 던져서 쫓아간 거야. 자, 감자를 던진 건 소리입니다. 두더지가 아니라. 예주, 소리는 두더지가 감자밭을 파헤쳐서 쫓아간 거야. 맞아요. 미연, 소리는 두더지가 호미를 훔쳐갈까봐 쫓아간 거야. 자, 호미를 훔쳐갈까봐 쫓아간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7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4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여기 낱말의 뜻이 있고요.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나왔던 낱말이에요. 자, 뜻 보겠습니다.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볕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떼약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랑비,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자, 그럼 떼약볕 함께 써볼게요. 아까 우리 차근차근 써봤죠? 우리 친구들 쓰면서 꼭 기억합니다. 자, 떼약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떼약볕. 자, 우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덩이 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굳어지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자, 물기가 적어서 굳어지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뭐예요? 할머니 뒤에 흙이 어떻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요.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포슬포슬이라는 뜻입니다. 포슬, 포슬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48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글 읽겠습니다. 놀란 두더지가, 자, 우리 소리가 막 두더지 쫓아가니까 두더지가 놀랐어요. 놀란 두더지가 이 구멍 저 구멍 머리만 쏙쏙 내밀다가 어느새 땅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에이, 가버렸어. 소리가 아쉬워하네요. 나는 두더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감자밭을 휘 둘러보았어요. 자, 휘 둘러보다라는 것은요, 휘휘 둘러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휘 둘러보았다. 자, 이런 말이죠. 휘 둘러보았어요. 자, 둘러보았는데 그러다 자줏빛 감자 하나가 두더지 굴 옆으로 삐죽 나온 걸 보았어요. 자줏빛 감자? 이거 소리 감자 아니에요? 와, 할머니, 이것 좀 봐! 자랑을 합니다. 나는 감자를 주워서 높이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오야오야, 소리 감자구만. 소리 감자 찾았네요. 나는 내 감자를 포깃째 뽑았어요. 그랬더니 자주감자가 주렁주렁 딸려 나왔어요. 나는 두더지 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자, 지금 두더지에게 감자를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하네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읽으면 소리의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리는요, 소리 감자를 찾지 못해서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죠. 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자줏빛 감자 하나가 두더지 굴 옆에서 삐죽 나온 거를 보고서는 와, 할머니 이것 좀봐 하면서 감자를 주워서 할머니께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더지에게 뭐를 선물해 주려고 해요? 감자를 선물해 주려고 하죠. 자, 처음에는 두더지가 밭을 파헤쳐 놓으니까 막 쫓아갔는데 지금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이렇게 말하네요.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마음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를 통해서 소리의 감자를 찾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자연을 바라보는 소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주렁주렁 무슨 표현일까요? 자, 주렁주렁은요,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을 주렁주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감자를 포깃째 뽑았죠? 자, 뽑았는데 감자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렁주렁 자주 감자가 딸려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읽어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읽고 일어난 일 파악해 보고 그때 소리의 마음 생각해 봤었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소리의 마음을 파악해 보았었어요. 토요일에 할머니 밭에 갔을 때 자주 꽃핀 감자를 찾지 못했죠? 자, 그때 소리의 마음은요, 감자꽃이 다 져버려서 속상했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요. 두더지를 쫓아다니다가 자줏빛 감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소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처음에 두더지를 보았을 때는 두더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게 되었죠? 자, 이때는 굉장히 기쁘고 두더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 일어난 일에 대한 인물의 마음의 변화 파악을 해봤어요. 자,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중요한 내용,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9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소리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자, 기억. 에이, 가버렸어. 자, 두더지가요, 놀라서 이 구멍 저 구멍 머리만 쏙쏙 내밀다가 땅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에이, 가버렸어. 이랬죠? 굉장히 아쉽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자, 기분 찾아볼게요. 지루하다 아니고요. 행복하다 아니죠? 재미없다 아니고 실망스럽다.

이거죠. 자랑스럽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있는 모양. 우리가 읽은 글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감자를 포깃째 뽑았는데 자줏빛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 주렁주렁입니다, 친구들. 주렁주렁.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51번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 변화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였을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1번, 자줏빛 감자만 소중히 다루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소리는요, 모든 감자를 소중히 다루게 될것 같아요. 자, 2번, 예전과 다르게 시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이와 같은 경험이 시골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죠. 자, 3번, 두더지를 보고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두더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두더지에게 이거 하나 가지고 가. 감자도 하나 주려고 하죠.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두더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5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건 때문에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줏빛 감자를 찾지 못했는데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줏빛 감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두더지 덕분에 찾을 수 있어서 자연을 대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5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글,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리 글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문단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 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낱말의 뜻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글 읽어보죠. 일단 글 제목이요, 친구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럼 그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부터 읽겠습니다. 요즘 승아네 반에는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대요.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대요.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부터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그런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렇게 첫째, 둘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자,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나왔죠?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 뭐예요? 중요한 문장,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죠. 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니까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읽을게요.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보면 안 된대요.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문장이죠. 스마트폰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너무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초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초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과 사물의 거리에 따라 그 사물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기 위해 맞추는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진대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글 읽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승 안에 반해서 병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아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간다고 했죠? 자, 글 앞에서 보면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자, 눈이 나빠져예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배탈이 나서 아니고요. 2번, 눈이 나빠져서 이게 정답이죠. 자, 3번, 4번, 5번 전부 아닙니다. 그쵸? 자, 54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까닭이 뒤에 나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즉,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고 한 것이죠. 자, 1번, 화면과 가까우면 글자를 읽기 어려워서 아니고요. 2번, 가까이에서 보면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아닙니다. 3번,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이것이 정답이죠. 자, 4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시력이 완전 좋아져서 아니고요. 5번, 먼 거리에서 보면 눈의 건강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 이런 것도 아니죠. 자, 3번이에요. 자, 이어서 55번입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뜻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거리에 따라 대상을 똑똑하게 볼수 있도록 맞추는 점.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초점이라고 했죠. 정답은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55번 초점의 뜻 알아보았고요.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자, 까닭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죠.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56번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글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라 부분 읽어볼게요.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자, 눈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을 먹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래요. 자, 뒤에 이유가 또 나오죠.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도 중심 문장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의 까닭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 읽겠습니다. 넷째. 넷째. 자,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안구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래요. 자, 읽어볼게요.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래요. 자, 상하 좌우는요. 상, 위, 하, 아래, 좌, 오른쪽, 왼쪽, 우, 오른쪽. 그러니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래요. 그러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래요. 자, 이렇게 안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손바닥을 비벼서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은요, 어떻게 안구 운동을 하는지 그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라고 했어요. 자, 지그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지그시라는 뜻은요, 손에 힘을 약간 주어서 지그시 누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그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지그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이 말은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그시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그시 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힘을 약간 주어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그시 이렇게 적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바 부분 읽어 볼게요.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무엇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눈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의 방법들을 이야기했죠. 자, 이런 행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되풀이할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좋죠? 자, 이렇게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글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쉬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57번입니다. 눈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습관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한다. 자, 이말 있었죠? 2번, 책이나 스마트폰을 최대한 가까이 놓고 본다. 아니에요.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놓고 보라고 했죠? 3번,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신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억에 들어갈 낱말 생각해 보았어요.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무엇을?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알려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되풀이해 봅시다. 규칙적으로 해 봅시다.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자, 이어서 59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어떻게 안구 운동하는지 글에 나와 있죠? 글 보고 빈칸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죠? 그래요. 상, 하, 좌, 우로 움직이라고 했어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 손바닥을 비벼 눈 위를 어떻게 누르라고요? 지그시 누르라고요. 자, 지그시 약간 힘 주어서 누르라고요. 자, 지그시 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그시 기억합니다. 자, 59번 해결했고요. 이어서 60번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예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사실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는 글 찾아볼게요. 1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글. 자, 그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뭐뭐 합시다, 이런 거니까 주장하는 글이겠죠? 2번,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고 권유하는 글이에요. 자,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글이겠죠? 3번, 전교 임원 후보가 된 학생이 쓴 선거 공약. 제가 임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생각, 의견이 들어간 글이에요. 4번, 우리 조상들이 추석 때 했던 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글. 자, 그럼 추석 때 했던 놀이를 알려주는 글, 설명하는 글, 맞죠? 자, 그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우리 한글을 바르게 쓰자는 의견을 쓴 글이니까 설명하는 글 아니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했지? 중요한 내용 정리해보자구.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중요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거나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알고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줘. 여름날 아주 강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묘사해요. 네, 다양한 날씨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떤 날씨인지 맑은 날, 비 오는 날 등등 다양한 사진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요? 밝게 비추는 해의 빛이죠. 우리가 햇빛이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는 sunshine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unshine. 한 번 더. sunshine. 네, 잘하셨어요. sunshine, 햇빛을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The sunshine feels warm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밖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We played outside in the sunshine. 그래서 in the sunshine 이라는 표현으로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unshine, 우리말로는 햇빛 또는 햇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사진 모습 기억하시면서 sunshine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죠?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 상태, 비 오는 영어로는 rain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rainy. 한 번 더. rainy.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볼까요? 오늘은 비가 와요. 그러면 It's rainy today 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날씨를 얘기할 때 어떤 지칭하는 말에 it이 아니라 비인칭 주어라는 it을 붙여가지고 날씨를 얘기해줘요. 앞에 나오는 말을 말해주는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비가 온다. It's rainy today. 오늘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it. 네,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나는 비 오는 날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walking on rainy da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So, rainy, it's rain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rainy day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다양한 문장들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이번에는 어때요? 천둥과 강한 바람 그리고 폭우가 몰아치는 상태 폭풍우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우리가 영어로는 storm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tormy 한번 더 stormy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폭풍우처럼 변했어요. 그럼 우리 became 쓸 수 있겠죠? The weather became stormy suddenl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또 폭풍우가 와서 우리는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we stayed home because it was stormy. 네, 날씨는

추운 날씨를 표현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흐려요. It's cloudy this morning. 네, 날씨 얘기하는 표현 함께 계속 같이 잘 봐두시고. 오늘은 하늘이 흐려 보여요. 그러면 the sky looks cloudy today. 뭐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look이라는 표현도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 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옇게 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 앞이 잘안 보이겠죠? 이 사진처럼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안개입니다. 그쵸? 이 현상은 안개이고요. 안개는 영어로 fog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fog. 한번 더. fog. 네,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The fog was thick. 짙은 거, 두꺼운 거는 thick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짙다라고 할때 thick 같이 쓸수 있어요. So the fog was thick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안개 때문에 도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가 짙게 끼면은 앞이 잘안 보이잖아요. We could not see the road because of the fog.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fog. 이거는 안개 명사입니다. 그래서 fog. 안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진들 보면서 다양한 날씨 얘기해봤고요. 그에 맞는 단어들 공부해봤습니다. 잘 기억에 남나요? 한번더 복습하고요. 퀴즈까지 풀고 올게요. 퀵 리뷰입니다. 다섯 개 사진들 잘 보세요. 그리고 사진과 단어들 매치하면서 외워볼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햇빛이네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unshine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나요?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fog였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볼게요. 이거 어떤가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stormy였습니다. 네, 우리 sunshine, rainy, stormy, cloudy, fog까지. 날씨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들 퀴즈까지 풀고 오니까 이제 기억에 잘 남지요? 마지막 미션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문장 만들기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한 날씨는 어떤가요? 다섯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was rain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날씨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it 쓰는 거,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 미션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한 날씨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날씨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꾸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5강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국민국가 건설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 산업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현대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전반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는데, 확실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제국주의는 바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들, 보통은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활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산업혁명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할때 언제나 산업혁명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게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있죠. 그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도 이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를 우린 산업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산업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떠올리면 영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먼저 번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 여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있으니까 여러분 좀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대륙을 보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고, 이제 안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하면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자유주의 확대라든지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위는 많았지만 그게 유럽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귀여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철과 석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인클로저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로저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요, 여러분들,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이 영지에 사는 많은 백성들, 농로들이 그냥 가서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내 영지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너 농사 짓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로들, 농민들이 공유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무거라도 일을 해야 지금 밥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과거부터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있었고요, 뭐 인도도 있었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지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공업 기술이 들어왔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면에서, 면직, 그, 면화에서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산, 인도의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직물의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직물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 면직물과 비교했을 때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업을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좀 제끼고 영국의 면직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시키게 됩니다. 방적기는요, 실을 뽑아내는 기계고요. 방직기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기억나시나요? 방적기는 일종의 가락바퀴 역할을 한 거고, 방직기는 뼈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집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수공업,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물건만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한 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있는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서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운항하는 데 성공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고 상품 시장 확대 및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산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확산되면서 많은 산업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발전한 국가들은 성공한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배경과 전개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생활 방식 변화 보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걸어가거나 말 타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를 증기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기 기관차를 통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팀들도 이런 시기에 성장한 도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를 운영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노동, 몸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귀족과 평민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공장과 뭐 생산 수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 약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본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이 좀 으뜸인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경제 체제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 연결지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 끝에, 변화 이제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노동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좀 자본가들, 일부 좀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행병도 이때 유행을 많이 했다. 아, 전염병도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 문제 측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다 해주는 것도 자본가 입장에선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좀 고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의 노동, 아동도 이제 노동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되고 공장의 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 문제를 한번 좀 볼 건데요. 노동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막 6살, 7살, 8살인데 막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막 석탄 막 이런

치우고 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막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자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화 포인트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보면,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6살 때부터요. 뭐,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일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혁대, 약간 벨트 같은 거예요. 벨트 혁대로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보면은요, 이제 런던, 영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에게 누가 오냐면, 디프테리아, 결핵,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강에 여러 가지 폐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냥 빨래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중세라든지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은 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위생 관념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이제 규명이 되지만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면 기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로봇을 가지고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그 기사 제목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착취를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공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등장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본가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을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 공장과 기계는 자본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혜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 소유로 돌리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 하려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막 격렬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하자. 자본가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노동 문제 신경 쓰면서 해결해주고 노동자들도 자본가에게 좀 협조하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협동을 하는 자본가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본가가 모든 경제적인 독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우리 힘을 모아서 계급투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면은 혁명을 의미해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 공장과 기계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겠죠.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내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식민지 가서 원료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요구에 발맞춰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력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사력에 재투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등장 배경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를 일반 시장에서 사오면 비싸다 보니까 식민지에 가서 좀 값싸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제국주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딱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먼저 보자면 일단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등의 논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많은 동물들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학설이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파급력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도태되는 동물과 이제 발전하는 동물이 존재하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도태되는 사회와 발전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발전된 사회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가미하게 되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아무래도 신앙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흑인을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발전된 사회는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두 가지의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내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어떤 게 나오냐면,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여기서 말하는 백인의 짐이 뭐냐면,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라. 정복한 이 피로를 채우게 하라.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전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 새로 정복한 민족들,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을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너네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좀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내륙이 이제 탐험되게 됩니다.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거기 가서 원료를 좀 값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아볼까라는 욕구가 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원칙이 합의된 이후부터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로로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에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다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못 살게 굴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했던 베를린 회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 등도 참여하면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쇼다 사건은 지금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미하고요.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을 좀 넘보다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이후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벨기에령 콩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아도 침략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요. 넘어서 말레이반도와 미얀마 등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프랑스의 그런 흔적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대를 장악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인도가 인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미국은요, 하와이를 이때 병합하게 되고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과 감 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필리핀, 미국이 점령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인도, 미얀마 이쪽 지역과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강이 식민지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고무를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거를 원료를 이제 수급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서양 열강이 자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하는 농업 방식이다. 열강은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원주민을 착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0: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인들로부터 독창적인 비취색 천하 명품, 천하 제일 이런 칭송을 받았던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물, 국보, 고려청자,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자, 20에 시작해서 60년이 넘게 고려청자 만든 일에 매진하고 계신 고려청자 명장분이 계십니다. 과거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요. 이중투각, 삼중투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고려청자를 또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고요. 전 세계의 청자를 알리고 계신 김세용 명장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2002년에 명장이 되셨고 고려청자 네. 유일의 명장이시죠.
1: 그 당시에는.
0: 예, 네, 그렇죠. 네.
1: 그 후에는 이제 또 명장이 한두 분 선정이 되셨는데
0: 네.
1: 2002년 당시에는 제가 청자 만드는 사람으로는 최초로 됐죠.
0: 그렇죠. 네. 자, 이 고려청자 하면 이제 바로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작품이 몇 개 있는데
1: 네.
0: 이 영롱한 비취색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 색깔을 일부러 이색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 예. 이거는 겉에다 색을 입히는 게 아니고요.
0: 예.
1: 그, 이 흙에서 나오는 색깔하고.
0: 저 지금 가지고 나오신 저거는 그냥 흙으로 이게, 빚은 거죠.
1: 예, 청자 흙으로 빚어놓은 지금 이제 날그릇 상태입니다.
0: 그렇죠,
1: 굽지
0: 그렇죠.
1: 않은.
0: 예, 예.
1: 근데 이거를 이제 초벌구이 한 상태에다가 유약을 입혀서 굽는데.
0: 초벌구이를 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1: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 됩니다.
0: 흑색이 붉은색으로.
1: 네.
0: 그 다음에 거기다 유약이란 건 뭐죠?
1: 유약이라는 거는 초벌구이된 기물 위에다가 이제 입히는 건데.
0: 예.
1: 그 유약의 원료가 여러 가지 돌가루입니다.
0: 돌가루.
1: 네. 석회석이라든가 장석, 주석, 도석. 전부 다 석자 들어가잖아요.
0: 예, 예.
1: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그걸 아주 미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청자의 그 색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게 산화 제2철입니다.
0: 산화 제2철.
1: Fe2O3라고 우리가 산화 기호로는.
0: 예.
1: 그게 이제 거기다 합쳐져가지고 아주 곱게 또
0: 갈아서
1: 잘 섞은 다음에
0: 어.
1: 그거를 초벌구이가 된 기물 위에다가 입히는 거죠.
0: 그렇게 입혀놓으면 어떤 색깔이 돼요?
1: 그렇게 이제 그걸 시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유를 해놓으면은 유약 색깔이 붉으스름한 색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붉으스름한 색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우면은 이제 저런 청색이 되는데.
0: 이야, 신기하네요.
1: 예.
0: 아니, 그냥 흑색이었다가. 예. 초벌구이 하면 약간 붉어졌다가.
1: 예, 초벌구이.

0: 저희는 이제 산화로 하거든요. 다. 왜냐하면 850도에서 한 900도 사이 온도로 구워서 왜 초벌구이를 하냐면 만약에 초벌구이 하지 않고 지금 이 날그릇 상태를 유약 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어지겠죠.
1: 흙이 풀어져
0: 흙이
1: 버리죠.
0: 풀어지죠.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고
1: 않게.
0: 유약을 입힐 수 있는 온도가
1: 단단한 상태로.
0: 그렇죠. 850에서 900도 정도 된다고
1: 그러니까 그게 초벌구이가 되고, 약간
0: 유약을
1: 불그스름한
0: 입히고.
1: 색깔인데, 유약 입혀도 유약도 약간 불그스름한
0: 예,
1: 색이고.
0: 그런 비슷한
1: 그런데
0: 색깔이죠.
1: 어떻게 이런 빛이 색이 나와요?
0: 불 때는 방법이 있어요.
1: 어떻게 해요?
0: 불 때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산화소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성소성이 있고, 환원소성이 있어요. 환원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마솥 불뗄 때, 보통은 한 900도 정도에서부터 한 1100도 될 때까지, 가마솥을 불꽃으로만 꽉 채워서 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산소가 전부 불꽃으로 뺏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착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Fe2만 이 불꽃하고 이 그릇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불이 끝나고 나면 이런 청색이 되고.
1: 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흙으로 빚었고, 뭐, 돌가루와 일종의 금속으로 유약을 살짝 덮어서 전혀 없던 비취색이 새롭게 불과 함께 나타난다.
0: 그렇죠.
1: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 듣기에 지금 우리 고려시대 청자 뭐 많았겠습니다만 다 소실되고 이제 몇개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고려 청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고려청자의 그 영롱한 빛을 요즘은 도저히 못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 수 있나요?
0: 글쎄요. 우리가 이제 고려청자 하면 흔히들 색깔이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공들에 의해서 청자가 구워졌잖아요.
1: 그랬겠죠. 그랬겠죠.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도자기를 하는 사람으로
1: 네.
0: 제 가마, 한 가마에서 불을 떼서 나와도 똑같은 흙, 똑같은 유약, 똑같은 불을 뗀다고 떼도 그 작품이 어느 쪽에 쟁임이 되어 있느냐, 가마 속에.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가마 앞쪽이냐, 뒤쪽이냐,
1: 위치에 따라서.
0: 아래냐, 위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1: 그렇겠죠.
0: 불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혼자서 굽는 가마에서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하물며
1: 고려시대의
0: 몇백 년
1: 수많은 도공이.
0: 동안 수많은 도공들이 의해서 구워진 수십만 점, 수백만 점의 그
1: 네.
0: 청자 색깔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1: 다양하겠죠.
0: 그럼 몇
1: 다양하겠죠.
0: 가지냐? 아마 수십만 가지 될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재현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청자, 옛날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청자 색깔하고 같이 만들어야 재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만든 이 청자 색깔하고 같은 색깔이 고려시대의 어느 도공에 의해서 언젠가는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당연히 있겠죠.
0: 그래서 재현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말 자체가 저는 조금 우문이 아닐까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김세용 명장께서는 고려시대 장인들이, 도공들이 만들었던 청자를 뭐, 우리 김세용 장인식으로 만들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조금 더 모든 게 현대화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불 속에서 구워지는 거는 같은 원리입니다.
1: 그렇죠.
0: 옛날이나 지금이나.
1: 네. 그런데 고려시대 그한뭐천 몇백도의 온도를 말씀하신 환원소성처럼 온통 불로만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현대에 와서 새롭게 그걸 알아내게 됐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1: 그렇죠.
0: 저는 지금도 제가 60여 년을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게 참 퀘션 마크입니다.
1: 그렇죠.
0: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물론 중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 들여와서 우리가 배워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1: 중국에는 청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0: 아, 있긴 있죠. 있는데 저희가 이제

0: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옛날 가마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1: 예.
0: 근데 그 가마하고 우리 저 고려시대 선조들이 굳던 가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1: 네.
0: 현명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중국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 네.
0: 중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내지
1: 만들었습니다.
0: 않았습니까?
1: 네.
0: 예.
1: 그리고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을 그대로 구현해내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켜서 이중투각, 삼중투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셨다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0: 예.
1: 바로 제 옆에 있는 이게 이중투각이고, 이게 삼중투각이죠.
0: 네.
1: 지금 제가 이걸 이 TV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겉표면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구멍들이 뚫려 있고, 이 안에 도자기가 그대로 하나가
0: 하나가
1: 있어요.
0: 더 들어있죠.
1: 그래서 이중투각인 거고.
0: 네,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부어도 바깥으로 새지는
1: 안 새는
0: 않죠.
1: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거는 삼중투각인 게
0: 네.
1: 구멍이 뚫려 있고 속 안에 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속에 도자기가 있어요.
0: 그냥 도자기가 아니고 그 속에도 도자기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1: 아, 그건 안 보이네요.
0: 아니, 이게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볼수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여기에 물을 보면 안
0: 안
1: 새나가는
0: 새죠.
1: 거죠. 그런 거죠.
0: 네네.
1: 이게 고려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0: 고려시대에는 이중투각이라는 거는 제가 잘못본것 같고요.
1: 그냥 투각.
0: 그냥 호투각.
1: 그거는 물을 담으면 새잖아요.
0: 호수 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 우리가 볼수 있었던 투각은 그 향로 종류의 뚜껑,
1: 그렇죠.
0: 향로의 뚜껑에 그 구멍을 파서 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중이 아니고 그냥 호투각이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 향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호투각이에요. 근데
1: 맞아요.
0: 그런 데서 투각을 볼수 있지, 이중으로 된 투각은 제가 제 기억으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 뭐 게다가 삼중 투각은 더 없겠죠.
0: 더 없죠.
1: 근데 우리 김세용 명장은 이런 걸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0: 그거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제가 도자기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고려 청자를 모방하는 걸 했어요. 모조품.
1: 예.
0: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그것밖에
1: 그렇죠.
0: 없었고, 또 문헌에도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1: 가능한 똑같이 만드는.
0: 제가 78년에 창업을 했는데
1: 네.
0: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13세기, 14세기, 15세기 청자를 모조만 할 것인가?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 예.
0: 21세기에 나만의 작품을 좀 남겨야 되지
1: 그렇죠.
0: 않겠느냐? 그래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아, 요거는 13세기, 14세기 작품하고는 좀 다르네.
1: 네.
0: 21세기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세용이라는 명장이 만들었다는데 나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때 원을 세웠어요, 제가. 네 가지 원을. 그때 그네 가지 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1: 정교.
0: 지금 이거보다 청자로 더 정교한 작품들은 없거든요.
1: 그렇겠죠.
0: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청자를 만들어 보자.
1: 아름답습니다,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청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청자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제가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네 가지 원을 시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웠어요.
1: 그리고 정교하며 아름다워야 된다 보니까 투각이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것을 좀더 섬세하게, 예? 그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아, 그래, 이중투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1: 그리고 한
0: 그랬어요.
1: 아
0: 그랬더니 이 작품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에 가셔가지고 영국에 황실 전시장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다 아마 전시를 해놓으시고,
1: 맞아요.
0: 요것뿐이 아니고 이제 하하에마리에서 받으셨던 탈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기 영국만 방문 오면 꼭 데리고 가서 이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1: 예.
0: 사진을 영국 황실 그 홈페이지에 실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1: 바로 이런 이중 투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저 가져오신 저 날그릇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서요?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0: 이게 지금 날그릇 상태인데요.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겉 힘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 그 안에 뭐가 또 있네요.
0: 네. 이게 컷 기물을 만들었으면 요 크기에 맞는 속을 만들어요.
1: 속기문을
0: 네.
1: 만들고.
0: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굳혀야 돼요. 이게 뭐, 마르지 않으면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1: 네.
0: 이제 하루 정도 굳히면은 좀 꾸둑꾸둑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손에 이렇게 만져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이 기물에서 지름이 제일 넓은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자르게 돼요.
1: 지금 잘라 놓으신 거죠?
0: 자르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포물선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물레에다 올려놓고 돌리면서 직선으로 잘랐어요. 칼을 대면 바로 돌아가는 거니까 쫙 잘라지거든요.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붙였을 때그 자른 부분이 참 많이 갈라졌어요. 이게 옆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르면서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축을 할때그 잘라서 붙인 자리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1: 결국은 영국 끝에 이런 포물선이 됐군요.
0: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1: 하하하하,
0: 이거
1: 야.
0: 하나,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1: 아무튼,
0: 걸렸어요.
1: 그렇게 해서 이걸 속 안에 넣고,
0: 네.
1: 그 다음에 걷기문에 구멍을 뚫고,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0: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속에 들어갈 기물은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얇게 깎고 바닥도 이렇게 뚫어요.
1: 여기 바닥이
0: 왜냐하면 여기에
1: 있으니까.
0: 바닥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바닥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닥을 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무게가 덜 나가게 해야 이 바닥이 좀
1: 맞습니다.
0: 덜 하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을 구멍을 뚫고 바닥에다 이제 칼자국을 좀 내고 흙물. 이 흙을 물에다 푸른 흙물이 있어요. 그 흙물이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1: 살짝
0: 그
1: 발라서.
0: 흙물을 여기도 바르고 해서
1: 알겠어요.
0: 중심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붙여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올려만 놨더니 나중에 초벌구에서 뒤집으려고 했더니 떨거닥떨거닥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 이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붙인 다음에 이 분리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맞추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맞추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연필로. 여기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해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붙일 때 이게 어디 가서 맞는지 잘
1: 정확하게
0: 모르니까
1: 맞아야 되니까.
0: 예,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그 맞출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1: 알겠어요.
0: 딱 맞춥니다. 그래서 붙이면은 이제 그리고서도 또 하루 정도 굳혀야 돼요. 왜냐하면
1: 그렇죠.
0: 밑에 바닥에 들어가서 붙인 거하고 여기 붙인 거하고 다 굳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하루 이틀 말린 다음에 이제 굽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굽가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굽이에요, 굽. 이게 일곱
1: 바닥.
0: 바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바닥을 이렇게 까서 釉약을 벗겨내지 않고 그냥 구우면은 이 釉약이 철거덕 달라붙어 버려요,
1: 못
0: 바닥에.
1: 되는군요.
0: 못 뛰죠. 그래서 항시 도자기는 이 바닥을 이렇게 벗겨내야
1: 알겠습니다.
0: 돼요. 유약을 벗겨내서 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는 것을 여기 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굽을 만드는 굽가리를 해야 돼요.
1: 알겠고요.
0: 그리고서 이제 조각을 하는
1: 네.
0: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양을 이제 조각을
1: 뭐
0: 하죠.
1: 이런 문양 저런
0: 이
1: 문양 뭐.
0: 국화 투각인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이거 전부 컴파스로 하나씩 원을 친 겁니다.
1: 그래야 되겠죠.
0: 그래가지고 그 컴파스와,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를 뚫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원과 원이 연결하는 그 부위가 아주 가느다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칼이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들락날락 해야
1: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0: 저런 그 구멍이 뚫리거든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사람 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1: 당연히 실수.
0: 그러다 보면 그 얇은 꽃과 꽃을 연결하는 그 얇은 선을 칼이 침범하는 순간에 못 쓰게 돼요.
1: 못 쓰게 되죠.
0: 예, 다 해놓고 밑에 가서
1: 하나
0: 마지막에서.

0: 만약에 그렇게 됐다.
1: 아이고.
0: 그래도 못 쓰게 되는 거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이중 투각을 할 적에는 정말 삼매에 들어야 돼.
1: 게다가 삼중 투각은 저 겉과 속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각이 돼 있잖아요.
1: 네.
0: 이 삼중 투각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된 것에 조각이 돼 있는 거를 만져야 되니까
1: 네.
0: 이렇게 만져서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요런 가느다란 선이 들어가니까 이
1: 부서지죠 또 막
0: 굽지 않은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조금만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져요.
1: 그러니까 또 망치고.
0: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 이중은 그 부서지고 뭐 어디가 확률이
1: 네. 네.
0: 일반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냥 일반 청자를 만드는 노력을 1로 친다면
0: 네.
1: 이중 투각이나 삼중 투각은 몇 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0: 글쎄요. 물론 문양에 따라서 다르고 뭐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1: 최소 10배.
0: 네. 아마 공정도 그렇게 될
1: 그렇죠?
0: 겁니다. 한 10배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1: 네. 네.

0: 뭐 일반 청자건 토각 청자건 간에 뭐 한 100점을 만들어서 가만히 놓고 구우면 성공하는 게 몇 프로쯤 됩니까?
1: 우리가 옛날에 그 전통 가마라는 게 있어요. 전통 가마는 이제 장작불로 떼는 거 아닙니까? 전통 가마에다가 소성을 했을 경우에는 30% 미만이라고 해요. 확률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장작을 집어넣어가지고 불꽃을 만들어서 떼는 거기 때문에 그 가마 안에 그 분위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마의 앞쪽이냐 뒤쪽이냐 예, 위냐 예. 아래냐 좌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품으로 나온다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가마였을 경우에 보통 한 30% 미만이라고 봐요.
0: 전통 가마가 아니 현대식 가마는?
1: 현대식 그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로 했을 경우에는

0: 만듭니다.
1: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그냥 자연에 있는 흙을 가져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럼요.
0: 제가 78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천 지역에 요장이 한 8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흙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없고 유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요장을 하려면 자기가 흙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유약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흙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 흙이 한 가지 흙이 아니고 여러 가지 흙을 배합을 해서 그 수비 과정을 거쳐서 수비라는 건 이제 물에다 풀어서 흙물을 풀어가지고 그걸 체를 통과시켜서 앙금을 앉혀서 그걸 앙금을 떠내서 말려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 흙이 이제 보통은 점토, 고령토, 또 사토.
1: 보통 우리가 고령토를 많이 기억하는데
0: 고령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카오리는 청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점토하고 사토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천의 사토가 아주 좋은 사토가 많이 나요. 그 사토도 이제 고령, 저질 고령토나 마찬가지예요. 뭐 A, B, C 등급으로 따지면 아마 F등급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내구성을, 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많이 있는 사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토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흙을.
1: 알겠습니다.
0: 그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제.
1: 점토, 수비해서 사토, 쓰죠. 고령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걸러서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이거면 딱 작품이 되겠다.
0: 아니죠. 실험을 해야 돼.
1: 다양하게 해보시면.
0: 엄청나게 여러 번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만들면 그걸 건조해잖아요. 근데 건조하면은 그냥 제가 창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흙바닥에다가 그 개울에 나가서 그 모래를 쳐. 그래가지고 큰 돌, 이만큼씩 한 돌이 이제 그 걸리는 채에다 쳐가지고 그 큰 돌, 이만큼씩 한 돌들만 모아가지고 그 바닥에다 깔고 가장자리를 이제 부르크로다가 한 두세 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거기다 이제 광목천을 깔고 그리고 흙물 그 앙금을 퍼서 거기다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잡티가 많아서 구우면 잡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흙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조금 발전된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높이에다가 원두막꽃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나무를 쫙 깔고 거기다 강목을 씌워서 하니까 물이 밑으로 빠지고
1: 그 모든 게 다 시행착오 끝에
0: 그렇습니다.
1: 개발해내신 거죠.
0: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개발했어요.
1: 그다음에
0: 공정 개선을 많이 했죠.
1: 흙도 그렇고 유약도 직접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그럼 그 흙에 맞는 유약을
1: 그러니까 그 유약을 만들려면 또 각종 돌을 가져다가
0: 맞습니다.
1: 그걸 갈아가지고 아 직접 개발하시고.
0: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는 마치 그 바위돌에다 계란 던지는 심정이에요. 운이 좋으면 되겠지. 그리고 뭐 그때는 무슨 그 저울에다 달아서 하는 게 없고 그냥 대충 바가지로다 이렇게 몇 바가지씩 이렇게 했거든요.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그렇게 많이 실패 많이 하지 않고 했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
1: 자, 흙, 그 다음에 유약, 그 다음에는 가마도 직접 만드셨어요?
0: 그럼요. 그 당시에도 뭐, 가마도 누가 뭐 만들어줄 사람이 없고, 물론 이제 가마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그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마도 이 보조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받고,
1: 우리 보통 전통 가마는 흙으로 빚지 않나요?
0: 그 흙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78년 6월 달에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월 달이면 장마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3월 달, 이제 4월쯤 됐을 때 날이 풀리니까 이제 가마를 박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흙으로다가 벽돌을 그 위에 집에 제가 있던 데는 그런 터가 없으니까 위에 집에 넓은 터가 있었어.

0: 거기다가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벽돌을 막 찍어놨어요. 흙벽돌을
1: 흙벽돌.
0: 잔뜩 찍어놨어요.
1: 그걸로 이제 쌓아 올려서 가마를
0: 가마를
1: 만들려고.
0: 박으려고. 아, 근데 이게 장마가 와가지고
1: 다 녹아버렸어요.
0: 다 버렸어요.
1: 그래서요, 그래서요.
0: 그러니 이제 6월 달에 창업을 해야 될 텐데, 가마를 박을 방법이 없나 하고 궁리를 하는데, 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저기, 저, 뭐야, 포항제철에서 쓰는 그런 벽돌 갖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1: 포항제철?
0: 포항제철에 그 요가 있잖아요.
1: 예.
0: 쇠 녹이는 요.
1: 예.
0: 거기도 이제 그런 가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벽돌은 뭐다 없어졌고. 뭐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사장님을 잘 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같이 갔어요. 포항에. 가니까 그 벽돌 공장이 있는데 그 새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흔거도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 흔거는 뭐냐 그랬더니 포항제철에서 그 가마를 바꿔져 이제 헐고 다시 박을 때
1: 예.
0: 옛날에 쓰던 가마 거기는요. 그 고온으로 굽기 때문에 벽돌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몇 겹으로 한대요. 근데 그저 뒤쪽에 있는 벽돌들은 거의 익지를 않았어요. 새거 같았고. 근데도 그건 이제 중고로 나온 거죠.
1: 다시 재활용한
0: 예,
1: 거군요.
0: 재활용할 수 있게.
1: 예.
0: 그 벽돌을 제가 구입에다가
1: 포항제철 내화 벽돌.
0: 예, 내화 이제
1: 그걸로 가마를 지으셨어요.
0: 예, 내화 벽돌이라는 거는 이미 1400도 이상으로 구워진 벽돌이에요.
1: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0: 아, 그래서 성공한 거죠.
1: 이처럼 흙부터 유약, 가마, 그다음 뭐 이중투각, 삼중투각 이 모든 것을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오늘의 이제 세계에 이르시게 된게 아닌가
0: 예.
1: 싶고요. 아까 그네 가지 원을 세우셨다고 할때첫 번째가 정교한 것, 아름다운 것 있고 세 번째가 큰 것이었는데 1미터가 넘는 투각 작품이 있다면서요.
0: 투각은 아니고요.
1: 아, 투각은
0: 예,
1: 아니에요.
0: 일반 작품인데, 그 작품을 이제
1: 작품
0: 만들면서
1: 이름이 뭡니까, 그게?
0: 지금 이제 그 외금강 만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금강산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1: 예. 그 높이가 1미터가 넘어요?
0: 1미터 넘죠.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한 1미터 20 이상 됐을 거예요. 이 도자기라는 게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재벌구이까지 끝나면은 한, 제흙 같은 경우는 흙에 따라서 다
1: 조금씩
0: 다릅니다만
1: 줄어드는군요.
0: 18% 정도가 수축을 해요. 1m짜리라면은 18cm가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 1m 20좀 넘게 만들었는데 줄다 보니까 지금 아마 1m 한 몇 cm 정도 될 거예요.
1: 그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0: 아, 그게요. 이런 일반 조그만 작품들은 건조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금방 말라요. 근데 이큰 거는 밑에가 두께가 이런 거는 뭐 조그마해 얇아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 크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그
1: 그렇죠.
0: 무게를 지탱하려면 밑에는 두께가 이 정도는 두꺼워야 돼요.
1: 두꺼우겠죠.
0: 그럼 두껍다는 거는
1: 속이 안 마르죠.
0: 잘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기포가 혹시 있으면은 그게 그 나중에 불 속에서 막 터지고
1: 다
0: 그러거든요.
1: 터지죠.
0: 그래서 그 말리는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작품 성형해서 조각해서 하는데도 뭐 한달 이상 걸리고, 그 말리는 것도 한 10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돼야 한번 구워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저기가, 주기가. 그래서 그 1년 해가지고 구웠는데 못 쓰게 됐어요. 응? 또 다시 해. 그거를 10번 실패를 하고 11번째 가서 성공을 했어요.
1: 11년 걸렸군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뭐, 홍수환이는 사전옥이라고 막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1: 7.8기 뭐 그러죠.
0: 근데, 7전8기라는 말은 있죠, 우리가.
1: 예.
0: 근데 10전11기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고민이 이거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1: 지금 문화생이 없으세요?
0: 아, 이 문화생은 있는데요. 안 하려고 그래, 애들.
1: 워낙 어려워서.
0: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도예인의 한 10%도 안될 겁니다. 청자하는 사람은.
1: 근데 우리 명장님은 젊어서 어쩌다가 청자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습니까?
0: 아, 그게 1966년도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

0: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1: 예.
0: 그때 이제 중앙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1: 예.
0: 그 진열되어 있는 그 유물들 중에
1: 예.
0: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도자기예요.
1: 그 중에 고려청자.
0: 아니, 그러니까 도자기가 제일 많이 보이고,
1: 많이
0: 그
1: 있었죠.
0: 중에 고려청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도자기가 우리 박물관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은 결국 우린 도자기가 강한 나라가 아니냐,
1: 네.
0: 도자기 강국이 아니냐,
1: 예.
0: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려청자를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여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왜그
1: 그냥
0: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1: 아.
0: 내가 이제 수촌광이었을 때
1: 네.
0: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야, 참 아름답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그냥 번개 맞은 듯이.
0: 예, 네, 감동을 받았어요.
1: 아니,
0: 그때
1: 그거 주변에 그런 거 하시던 분도 없었는데,
0: 없었죠.
1: 전혀.
0: 아무도, 전 도자기라는 건 도자도 몰랐죠.
1: 그랬어요. 박물관에서 딱 보고 꽂혀서, 그 다음에는요.
0: 그게 이제 요새 말로 휘일이 꽂힌 거예요.
1: 예. 네.
0: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한 시간 이상을 그 앞에서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도취해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박물관을 나왔는데,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1: 그래서 어떻게
0: 아,
1: 하셨어요?
0: 오랫동안. 그 이제 책, 그때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자기에 관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1: 읽어보고,
0: 연구하고 읽어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1: 그리고.
0: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도자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1: 예.
0: 참 아름답고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면서 책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어느 땐가 시간이 지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1: 하하.
0: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마가 있던 데가 경기도 이천 쪽에
1: 네.
0: 가마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1: 찾아가셨어요?
0: 그렇죠.
1: 무작정.
0: 무작정 가가지고 구경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좀참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올라왔다가,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1: 예.
0: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아버님이, 그래, 너는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도자기가 많이 있는데, 도자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야, 그내 친구 아들이 이천에 도자기 가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1: 오, 마침.
0: 거기 가볼 테냐고
1: 네.
0: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내려갔던 것이 이천의 그 도박료라는 그 요장이었어요.
1: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1: 아.
0: 거기서 7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어요.
1: 네.
0: 70년도에. 그래가지고 75년도까지,
1: 거기서
0: 예,
1: 배우시고.
0: 거기서 배웠고, 그분이 이 양주 쪽으로
1: 옮기고.
0: 옮기는 바람에 그때 같이 가자 그러는 거를,
1: 네.
0: 제가, 저는 이천에서 더
1: 하겠다.
0: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에 떨어져 가지고 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데 갔을 때는 제가 그 공장장 직책으로 갔어요.
1: 그리고 78년에 창업까지.
0: 예.
1: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운명적인 거네요.
0: 그렇죠.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1: 예.
0: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좀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너 혹시 내가 고려시대 고려도공이 아니었을까?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을 하게
1: 알겠습니다.
0: 되더라고요.
1: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김세용 명장 본인 스스로가 딱 꼽는 나의 베스트 세 작품이 혹시 있으세요?
0: 그거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 열 손가락이 있지만
1: 안 아픈
0: 안
1: 데
0: 아픈 손가락이
1: 없죠.
0: 없잖아요. 제 작품은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 그래도.
0: 그래서 참다 아까운데,
1: 네.
0: 제일로 힘들게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1: 그건 제일 큰 거겠죠, 우선.
0: 그렇죠.
1: 11년 걸린
0: 금강산
1: 거.
0: 만물상이라는 그 10, 10, 10, 뭐야, 10전
1: 11년.
0: 11기로 만든 그
1: 네.
0: 작품이 제일로,
1: 1번.
0: 머릿속에 남고, 또 하나는 그게 90%

0: 때인데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고야에서 국제 박람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거기 그제 작품 세 점이 코트라에서 빌려가가지고 한국관에서 전시한 작품 중에 매화문 이중 투각 병, 저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거기 전시할 때 제가 가봤는데 이벽 속을 이렇게 깊이 파고 거기 사면을 다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조명을 했는데
1: 기가 막히겠네요.
0: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요미우리 신문이 선정한 명품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 일본 사람들이 팔라고 그러는 걸 제가 노 해가지고 가져온 작품이 하나 있어요.
1: 매화문이 이중투각, 항아리.
0: 이중투각호. 그게 이제 기억에 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에리자베스 투각입니다.
1: 이거죠, 이거.
0: 예. 이게 일명 에리자베스 투각이 됐는데 이 작품이 어느 날그 에리자베스 여왕 덕분에
1: 세계적으로.
0: 세계적인 작품이
1: 아유,
0: 돼가지고
1: 정말 아름다워요.
0: 예.
1: 다시 봐도, 다시 봐도.
0: 꼭세 점만 하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1: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0: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원대한
1: 네,
0: 계획인데요.
1: 뭡니까?
0: 지금까지는 제가 도자기 만드는 데만 열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드는 일보다는 좀 제가 만든 도자기를 세계 만방에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아직 제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뭐 얼마든지 시간만 내면 저희 요장에 와서
1: 아,
0: 보실 수
1: 그렇죠.
0: 있겠지만
1: 그렇죠.
0: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정말 이거는 독보적인 예술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독보적인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해외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미국 쪽에 대도시를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 기획하고 전시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LA에서 했고 그 24년도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전시를 했는데 거기 그 전시를 하면서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시를 구경하셨던 그뭐 대학의 그 한국학과 그 주임 되시는 분이 구경하시고 이 훌륭한 문화를 대학에서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안에 받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을 내가 하겠구나. 거기 가서 우리 한국 그 전통 문화를 가리키고 그러면 그게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큰
1: 퍼져나가죠.
0: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하자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더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전시 또 외국 대학에서의 강의 모두 다 해서 더 널리 이 고려 청자가 전 세계인 가슴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고려 청자. 그러나 이걸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신세계도 만들고 계신 명장님의 투혼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 등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우리 이 듣기 말하기 영역으로 와서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은 함께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어떤 내용의 글일지 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글은요, 김중리 작가의 느티나무 수호대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듣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속에 계속해서 이 대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화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이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 줄거리부터 같이 읽어볼 텐데, 이 앞부분 줄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국적을 지녔어요. 자, 지금 첫 문장에서 요한이의 무엇이 제시가 되고 있냐면 상황. 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 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뒤에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자, 요한이는 대포읍이 재개발되면 오래된 느티나무가 베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난이, 민용이, 새보미와 춤추는 동아리인 레인보우 크루 활동을 통해서 느티나무를 지키려고 한대요. 아, 지금 이 친구들이 느티나무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 이 작품의 제목이 느티나무 수호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공연을 만들지 그 공연 기획을 위해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무용수가 한국에서 겪은 차별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제로 만든 공연을 발견하고 모여서 영상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제시되는 대화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대화 장면이 되겠죠. 자, 화면을 보던 요한이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돌 춤이 아니잖아. 현대무용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그 영상에 내가 무엇이 있다? 그렇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쿨레칸이라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댄스 컴퍼니야. 저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요한이가 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이가 이 영상을 보면서, 흑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댄스 컴퍼니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보미의 설명이 놀라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새보미가 다른 링크를 열어주면서, 자,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세보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보미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링크도 가지고 올 정도로 이 영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분들 홈페이지야. 내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고 찾아봤는데 팀 이름이 플레칸이래. 그리고 춤추는 분은 에마니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오셨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에 있는 공화국, 그래서 수도는 와가두구고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가 부분에서 계속 영상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세범이가 보여주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춤이 되게 힘이 있으면서 우아하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도훈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보미가 보여주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도훈이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유심히 본다라고 하는 건 도훈이도 화면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화면 속 영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만딩고라는 서아프리카 전통춤을 현대 무용가 접목한 거래. 이 장면은 대개베라는 공연 중 일부야.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겪은 차별, 그리고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담은 무대래라고 하면서 세보미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보미의 설명에 요한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자, 여러분, 눈을 반짝인다는 건 어떤 표시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쿨레칸의 춤 공연 영상에 요한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을 반짝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레인보우 크루랑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친구들이 만든 댄스 크루의 이름이 레인보우 크루잖아요. 그래서 이 만딩고라는 서아프리카 전통춤을 현대 무용과 접목한 점. 그러면서 이 한국에 와서 겪은 차별과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담은 무대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 댄스 동아리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들이 영상을 함께 보게 된 이유가 이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세보미가 소개한 이춤 공연 영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 요하나,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누가 질문합니까? 그렇죠. 금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요하니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하니에게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물었을까요? 그렇죠. 금란이의 인식 속에 요하니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란이는 왜 요하니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요하니가 흑인이기 때문에. 그이 외모만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하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요하니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요하니 입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왜 나한테 묻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자 요하니가 어리뻥뻥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리뻥뻥한은요, 어리둥절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다 하는 표정인 거죠.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할때 여러분, 요하니의 감정, 기분, 어땠을까요? 그쵸. 속상하고 서운했겠죠. 요한이도 알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 아,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나는 한국인인데? 그쵸.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란이의 질문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는,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요한이도 금란이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란이가 요한이의 질문을 받고 당황을 하죠. 아니 나는 그냥 네가 잘알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요한이가 대답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한이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까지라고 하는 조사를 왜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까지라고 하는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에게 지금까지 그러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있었다.

누나 말고도 더 있었는데 설마 누나까지 날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나는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마저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을 아프리카 사람으로 여겨서 화가 난 요한이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금란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요한이의 감정은 어떠할지. 그리고 그 금란이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에게 이런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란이가 요한이에게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질문하는 장면, 그리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요한이의 기분이 상한 장면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누가 말했겠어요? 그쵸. 금란이가 말했겠죠. 아, 선생님, 이 장면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자, 금란이도 사실 아까 당황했단 말이에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가 왜 화가 났는지 금란이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면, 아,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가 아니라, 야, 미안, 미안.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라고 했으면 갈등이 더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하면서 지금 요한이가 화를 내니까 덩달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칫하면 말다툼이 시작될 분위기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민용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민용이가 얼른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 누나. 이번엔 누나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렇지만 요한아, 누나가 너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 줄 알잖아. 라고 하면서 이 민용이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 민용이가 누나, 즉 금란이에게 누나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누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와 더불어서 요한이에게 그런데 요한아, 누나가 널 놀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야. 상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이 금란이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고 요한이의 입장에서는 아, 누나가 저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나를 놀리려는 의도는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이 민용이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민용이의 말에 금란이가 머쓱해 하며 사과를 합니다. 그쵸. 사실 금란이도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쓱해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나요한, 미안해. 나도 모르게.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지. 무심코 장난으로. 흑인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끼리는 모두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신경한 행동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요한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는 자신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자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인이기 때문에 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점. 즉, 외모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끼리는 모두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신경한 행동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뭐 대포 음만 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만 한 거야? 아니야. 아프리카는 대륙이라고. 그큰 대륙에 있는 나라 중 하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난 한국인일 뿐더러, 아프리카가 무슨 대륙, 이 동네도 아니고 그큰 대륙에 있는 나라를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한들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가 기분이 상한 이유가 이 요한이의 말에 아주 분명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외모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으로 일반화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차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요한이의 상황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이의 볼멘소리에 금난이가 겸연쩍은 얼굴로 다시 사과를 합니다. 자, 요한이가 이렇게 다들 그러지부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까지 한 말이 볼멘소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볼멘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서운하거나 성이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요한이의 감정을 짐작을 할수 있죠. 요한이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서운하고 화가 난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요한이의 볼멘소리를 듣고 금난이가 겸연쩍은 얼굴로 다시 사과를 합니다. 겸연쩍다라고 하는 건 쑥스럽다, 그래서 미안해서 어색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쑥스럽고 미안한 그런 얼굴로 다시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라고 이제 금란이가 요한이에게 사과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금란이가 요한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사과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가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영상 댄스 공연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 영상에 관심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댄스 컴퍼니라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보미의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장면이 가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나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죠. 자, 금란이가 뭘 물어봐요? 요하나,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냐면, 요한이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요한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는 기분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 부분에서 이제 요한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 무신경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을 말하게 되고, 금난이가 결국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 나, 다 부분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 특강에 보시면 공감적 대화를 위한 대화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인지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해서 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처한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요하나, 네가 아프리카 사람으로 자주 오해를 받아서 기분 상하는 일이 많았던 상황을 내가 이제야 알겠어. 자, 인지하는 거죠. 너가 너의 상황을 이제 알겠어. 이해했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방법은 인지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정서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반응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느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친구인 내가 편견을 가지고 너를 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겠다. 미안해. 사과할게.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인지적 공감에서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라면, 정서적 공감 같은 경우에는 너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겠다. 즉,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함께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적 대화를 위한 전략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이런 공감의 전략들을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면 공감적 대화가 훨씬 더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요한이 금란에게 화가 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요한이가 금란이에게 화가 난 이유를 여러분이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한이가 금란이에게

게 여러분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까? 금란이가 요한이에게, 요한아,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요한이가 감정이 상했죠. 요한이의 감정이 상한 이유는 그 질문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편견이 담겨 있어요. 요한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그렇죠. 그 편견 때문에 요한이는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자, 금란이가 대화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다. 아니고요. 금란이 요한이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았다. 요한이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질문에 편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란이 말과 어울리지 않은 표정을 지어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금란이 요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였다. 이거죠. 그쵸? 이 요한이가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 그래서 흑인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겪었을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맞고요. 금란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한 것, 화가 난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을 참고하여 기억에 담긴 요한이의 속마음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우리 기사의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기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러시아인 엄마를 둔 김동그라미 학생도 고충을 털어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충인지 보니까 눈이 파란색이다 보니 대뜸 영어로 말을 걸어요. 정작 전엔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여기서 나고 자란 한국인인데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거는 이유가 눈이 파란색이다 보니, 즉, 무엇 때문에? 그렇죠. 외모 때문에. 그래서 이 외모를 바탕으로 편견이 존재하고 차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에 담긴 요한이의 속마음. 요한이가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요한이도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외모를 보고 나 지금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묻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자, 외국에 가본 적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이 요한이의 속마음 이거 아니죠. 누나가 자료를 보고 흥분한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금란이가 질문을 할때 흥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가 나왔는데 흥분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요한이의 속마음은 아니죠.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끄러워. 부끄러우니까 누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누나가 부르키나파소를 알지 못하다니 믿을 수 없어. 이 이야기도 아니죠. 5번. 누나까지도 나에게 차별적인 말을 하다니 당황스럽고 서운해. 그쵸? 누나는 나의 상황과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누나마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애 속마음을 담고 있는 것 맞겠죠. 그래서 누나까지도 나에게 차별적인 말을 하다니 당황스럽고 서운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질문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은 이 말입니다.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이거 누구 말이에요? 그렇죠. 금란이의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이에게 덩달아 화를 내고 있다. 맞죠. 그쵸. 요한이가 그 앞에서 누나는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하면서 요한이에게 덩달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것 맞죠. 자, 요한이의 실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이의 실수 없고요. 요한이를 부드럽게 타이르고 있는 말 아니죠. 그쵸?
요하니의 잘못을 남모르게 숨겨주려고 하는 말도 당연히 아니고요. 요하니와 이전에 다투었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알수 없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디귿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디귿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말다툼이 시작될 분위기였다. 민용이가 얼른 끼어들었다. 아, 누나. 이번엔 누나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렇지만, 요한아, 누나가 널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 줄 알잖아. 라고 하는 누구의 말이에요? 그렇죠. 민용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와 금난이 사이에서 민용이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1번. 상대의 의도를 추론하여 진술한다. 추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누나가 너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 줄 알잖아. 라고 하는 상대의 의도를 추론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를 이끈다. 있었죠. 누나가 실수한 것 같고, 누나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 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를 이끌고 있죠.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짚고 넘어간다. 이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뭐예요? 그렇죠. 누나가 좀 실수했어. 금난 누나가 좀 실수했어. 라고 하는 그 발생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죠.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직접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타인의 처지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금란이에게는 요한이의 입장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고요. 요한이에게는 금란이의 그 의도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0: 찾아서 한번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벙어리 장갑이라든지 눈먼 돈과 같은 표현들이 왜 어떤 편견을 담고 있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왜 써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술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와 관련된 글 함께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생긴 그 낱말들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쓰였나 열심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자, 우리 이번 그 내용에서 함께했던 공기템 무엇이 있었는가 기억하십니까?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 외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리키는 말, 중심 생각까지 함께 공기템 알아봤었습니다. 동형이의어 하면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다의어도 있었고 가리키는 말 요거 여기 가리키고 저기 가리키고 요거. 자, 그다음에 중심은 무슨 뜻이 있다?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중심에 있어. 자, 그래서 중심은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고, 중심 생각은 그래서 중요한 생각.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도 한번 복습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알아볼게요. 자, 핵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핵심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공기템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국어사전에서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무수히 많은 낱말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그 생김새가 똑같은 것들도 자세히 보면 그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동형이의어가 있고요. 다의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동형, 형태가 정말 우연히 같을 뿐이야. 하지만 그 뜻은 달라. 이 이가 다를 이라고 했었죠? 형태만 같을 뿐 뜻은 다른 낱말. 이게 동형이의어고요. 뜻이 아주 많이 있어. 여러 개 있다. 이런 뜻이죠? 뜻이 여러 개 있는 낱말은 다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형이의어의 대표적인 것 한번 찾아볼게요. 낱말의 형태만 같고, 같다가 뭐라고요? 동이에요, 동. 뭐가? 형태가. 그래서 동형이에요.

자, 낱말의 형태만 같을 뿐이지 그 뜻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그냥 뜻은 다 다른 낱말이야. 이런 말을 동형이의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물이 차다.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은 거랑 공을 차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요? 동형이의어다. 이 차다와 이 차다는 동형이의어예요. 또 있죠? 고기잡이 배는 선박이죠. 교통수단이죠. 먹음직스러운 배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배로 맛있다. 뭐두 배로 맛있다. 세 배로 맛있다. 그만큼 더 맛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아무 뜻에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아, 여기 배가 불러 할 때, 아니, 선생님, 배는 아직 안 불러요. 예, 배가 부른 느낌이 날때 배는? 예, 우리 신체 기관이죠. 자, 여기 배는 전혀 그 뜻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낱말이다.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이긴 맞지만, 학생인 건 맞지만, 전혀 별개의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아니죠. 비슷한 사람도 아니죠.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차다 1, 차다 2, 차다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똑같죠? 어떤 집에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똑같이 다 아들이라고는 부르지만, 아들 1, 아들 2, 아들 3. 다 다른 인간들이니까. 딸도. 어떤 집에 딸이 많아? 다 딸이라고 부르지만 딸 1, 딸 2, 딸 3,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그쵸? 자, 똑같아요. 차다 1, 차다 2, 차다 3. 우연히 그냥 모습만 같을 뿐이지 전혀 별개의 낱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이거 어깨 번호라고 알려줬었죠. 예, 어깨 위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그 번호, 어깨 번호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의어는 뭘까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다고? 음식을 먹어. 그래, 음식 먹어. 근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세월이 가면 나이도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 그게 내 나이가 되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먹는 것도 말이야,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겠다! 뭐 하면, 이 마음도 내가 이렇게 내몸 안에 딱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기본 의미가 음식을 내배 안에다 넣는 건데 나이도 내가 먹고 마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어유 저기 있는 저 꼬리 막 오네 공이 막 오는데 내 꼴대에 이 꼬리 들어갔어 볼이 들어갔어 아이고 내가 꼴을 먹었네 아유 난 점수를 잃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에서 점점점 뜻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뜻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관련이 있어. 관련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뜻이 여러 개구나. 먹다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개 있다 해서 다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뜻이 많다. 예, 이게 한자로 많을 다예요. 뜻이 많다. 즉, 뜻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의어.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도 동형이의어는 차다 1, 차다 2, 차다 3 이러는데 여기는 이거 눈인데 뜻이 여러 개야. 첫 번째 뜻은 이거고, 두 번째 뜻은 이거고, 세 번째 뜻은 이거고, 네 번째 뜻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을 딱 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를 보고, 아, 이거 동형이의어구나. 아, 이거 다의어구나. 하고, 아, 눈치를 챌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의어의 가장 대표적인 거. 눈을 깜빡이다. 네. 그 감각기관, 눈이 나쁘다. 이건 시력. 그러니까 눈에는 감각기관이란 뜻도 있고 시력이란 뜻도 있구나. 네, 이렇게 기본 의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동형이의어에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처음으로 교재에서 봤던 건데 뭘까요? 쥐가 있었죠? 쥐. 자, 이 외에 쥐가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배가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 여러분, 차.

마시는 차도 있고, 뭉뭉, 교통수단에 차가 있잖아요. 마시는 차하고, 굴러가는 차하고, 연관성 전혀 없지요. 뜻이 전혀 다르죠? 이런 게 바로 동형이의어고요. 말도 그래요, 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히히히, 저기 말. 예, 전혀 다르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일회용 용기. 일회용 용기 쓰지 않을 나의 용기. 예, 그 용기가 있었었죠? 용기. 또뭐 있나요? 쓰다. 쓰다도 있었었어요. 그쵸? 기억나요? 쓰다. 마음을 쓰다도 있지만 글을 또 글씨를 쓰다. 예, 이 쓰다. 또 여기 다의어의 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거. 시원하다 있었죠. 시원하다. 아니, 뜨거운 국물을 먹고 왜 시원하다고 해? 뭐 이런 거. 후련하다. 그쵸? 자, 또 무엇이 있었나? 여기 먹다 있고요. 눈도 있고요. 머리. 머리 어때요? 머리. 머리. 여기 우리 신체 부위 머리도 있지만 이 머리가 좋다 할 때, 너 머리 좋다. 예, 지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머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재에서 시 읽을 때 나왔어요. 저녁. 저녁. 예, 해질녘. 해질녘이 저녁이죠. 그때 먹는 밥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저녁. 야, 저녁 먹어라. 예, 저녁. 이렇게 불렀었죠. 예, 기억나죠? 예. 자, 가리키는 말. 가까이 있는 건 뭐라고? 이것. 이거 상대편에 있는, 야, 그거. 그래, 네 옆에 있는 거, 그거. 예, 그것. 저기, 너와 나 가까이가 아닌 저기 멀리서, 그럼 저거, 뭐 이거. 예. 자, 가리키는 말은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할때 귀찮단 말이죠. 저 고양이 그림 그려진 저 파란 물병. 그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 물병. 아, 저기 고양이 그려진 파란 물병.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말은요, 원래 굉장히 게을러져요. 뭐냐?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기 싫어지는 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요거,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나온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 때,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 물건, 장소 따위를 콕 집어서, 예, 콕이 들어간다고 했죠? 야, 요거 콕 집어서 이거. 콕 집어서 그거. 응,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사용을 합니다. 대상을 나타낼 때 이것, 저것. 그래, 그것.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 야, 여기.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 예. 여기. 오, 그래, 거기 있어.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음식점, 저 이렇게 할 때. 예. 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낼 때도, 여기 가리키는 말이 쓰입니다. 이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저 파란 물병. 그 계속 쓰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이거, 저거, 그거. 예, 이렇게 간단하게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이야기를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도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중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 뜻이죠. 중요하다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중심이 아니죠? 네, 중요. 또 쌌어. 중요. 중요의 뜻이 있다고 했고요.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주요. 왜? 네. 주요 생각, 주요 사건. 뉴스 보다 보면 오늘의 주요 사건은 막 이러잖아요. 그 주요가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중심 사건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야기를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자, 이야기. 감기 친구는 싫어. 예, 요 이야기 여러분 읽은 기억나죠? 자, 어디에서 벌써 중심 생각이 드러난다? 제목에서 벌써 중심 생각이 드러난다. 감기 친구는 싫어. 이 말은 감기 걸리기 싫어.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럼 감기 걸리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렇게까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직 제목만 봤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작만 일단 하는 거죠.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추립니다. 자, 주요 장면 무엇이 있었나요? 학교에서 아팠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도 열 나니까 병원 가. 자, 짜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주은이하고 얘기를 나누죠. 아우, 나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릴까요? 이러이러.

하면은 감기 안 걸려. 그래서 주은이는 집에 와서 그 예방 방법을 종이에 써서 열심히 실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감기 안 걸렸어요. 이게 주요 장면이죠. 어때요? 주요 장면을 얘기만 했을 뿐인데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줄거리 간추렸죠. 이런 식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말. 그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말이야. 운동하고 환기시키고. 자, 이런 말. 이 말에서 글쓴이의 생각을, 즉 중심 생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제목, 줄거리,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파악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종합력이라고 하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가 있고요. 주장하는 글에서도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문단이 중요하다. 예, 문단. 예, 문단이 뭐라고? 문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한 개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중심 생각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 문단에 첫 번째에 나타난다. 보통 나타나요. 여러분 교재나 교과서에 99%는 숨어 있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 문단에 처음에 딱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다.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열심히 제목에도 슬쩍 나타나게 해놨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습니다. 아주 쉽다고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 그 문단의 처음 부분. 그 문단의 처음 부분에 대부분 다 나타나 있고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심자 또 써줄게요.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목적, 제목, 글의 중요한 낱말. 중요한 낱말은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문단별 중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심 생각을 찾습니다. 자, 얘기하고 있죠?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면 글의 중심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단다. 이 말은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이 곧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쪽지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밑줄 그은 차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각각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을 차다, 공을 받아 올리다 이런 뜻이죠. 제기를 차다. 제기를 차다도 역시 뭐예요? 받아 올리다. 제기를 발로 이렇게 막 받아 올리잖아요. 그죠? 손으로 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공을 차다, 제기를 차다, 뭐 물건을 차다. 다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1번은요, 예, 기억에 나타나 있습니다.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이것은 물이 차다, 기온이 차다, 공기가 차다. 예,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 네. 자, 그럼 차다. 여기에 차다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차다. 차다.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물에 닿은 물체나 대기 온도가 낮다. 전혀 뜻에 관련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동형 형태만 같을 뿐 뜻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동형이의 어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꼴을 차다. 과일을 차다. 아닌데, 뭐지? 꼴을 베다. 아, 이것도 아닌데, 뭘까? 그렇지. 꼴을 먹다. 그죠? 점수를 잃다. 과일을 먹다. 예, 음식을 내 뱃속에 넣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여기다가 꼴을 먹다. 먹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일을 먹다. 자, 이렇게. 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동형 이의 어와 다의 어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자,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시고

자, 여기 동형이의어와 다의어의 뜻을 여기 냈다는데,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넓혀 여러 가지 뜻으로 쓰는 낱말. 자, 여기 힌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다. 이거 뭐라고요? 예, 많다. 다짜죠, 다. 다. 자, 원래 쓰던 하나의 뜻. 원래 쓰던 하나의 뜻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본 의미라고 해요. 기본 뜻. 예. 자,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아까 그 먹다도 보세요. 먹다. 원래는 음식을 내 뱃속에 넣는 게 먹다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도 이렇게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이도 먹고 말이야. 먹을 게뭐 있을까? 꼴도. 꼴을 내가, 남의 꼴을 내가 먹었으니까 점수를 잃었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의 뜻이 점점점 여러 가지 뜻으로 넓혀져 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의어라고 한다고 했죠? 다의어. 그다음 낱말의 형태만 우연히 같고, 정말 우연히 같은 거예요. 우연히 같고 뜻은 전혀 달라요. 자, 그런 건, 야, 너랑 나랑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야. 똑같이 생긴 것뿐이야. 완전 다른 낱말이지 않니?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동형이의어죠. 사실 동형이의어든 다의어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얘네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이 생각보다는 재밌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밌게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야,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이 낱말은 어떤 뜻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재미있고요. 이것으로 또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유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재미있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꽁트를 만들 때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동형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또 원고를 또 만들기도 하신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동형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재밌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또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이런 것도 동형이의어나 다의어 가지고 만든 뭐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예, 재밌어요. 예. 아, 지금 하나 생각났다. 이것이 무엇이요? 자시요. 흠서망버거. 이건 좀 다른가요? 이것이 무엇이요? 가시요. 그럼 가. 공짜로 먹고 가. 뭐 이런 거. 예. 무슨 말이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이게 동형이의어나 다의어와 같은 건지 난 모르겠네. 근데 막 생각났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국어사전의 낱말 뜻풀이 제시 방법을 보고 동형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차다. 이걸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깨 번호 나왔네. 자, 어깨 번호는 뭐라고요?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아들 1, 아들 2, 아들 3. 딸 1, 딸 2, 딸 3. 뭐라고요? 모습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들. 여기도 그렇죠?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낱말. 자, 그럼 뭘까요? 사전에 이렇게 어깨 번호가 나오면, 뭐다? 동형이의어이다. 네. 동그라미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차다 1. 발로 내어지르거나 받아올리다.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공을 차다. 나오겠죠?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 온도가 낮다. 얘가 뭐로 나올까요? 물이 차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 가지고 장난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말이 그렇게 아주 감각적이고 또 아주 감성적인 말들도 많은데 이렇게 말이 풍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꾸미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밑줄 그은 낱말을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먹음직스러운 배를 하나 베어 물었다. 어때요? 전혀 뜻의 연관성이라고는 1도 없죠? 왜요? 동형이의어. 봐요. 생김새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자, 눈을 감다. 눈이 정확하다. 눈 감아봐. 눈 떠봐. 자, 뭐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죠? 자, 이거 감각기관이죠? 자, 이거는
예, 감각 기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감각 기관으로 뭘 해요? 물건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너 시력이 떨어졌구나. 눈이 나쁘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뭔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되어 있어. 뜻이. 그죠? 자,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그걸 눈으로 유심히 보죠. 그죠? 귀로도 듣고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그 행동을 눈으로 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행동이 바른 사람이겠구나.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너 이거 과일 보기만 해도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아? 너 과일 보는 눈이 정확한데? 여기서 눈은 뭐예요? 판단이죠. 판단력. 자, 뭔가를 판단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때요? 뭐든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 감각기관에서 시작하죠? 뜻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의어. 자, 가리키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두 가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등이 있다. 앞뒤 문장에서, 앞뒤 한두 문장에서 한두 문장이란 얘기는 하나나 두 개의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 한두 문장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과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이건요. 이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어주는 말. 그래서 알맞은 것 두 가지에 해당되진 않죠. 가리키는 말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이것, 저 듣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그것, 그죠? 내 근처에 있으면 이거, 듣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그거, 나도 너도 아닌 저쪽 멀리 있으면 뭐 저거, 예, 이렇게. 장소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이거 전부 다 가리키는 말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대화에서 가리키는 말을 찾아 쓰시오. 자, 민지가 말합니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거 같은데? 자, 어디 있어요? 가리키는 말. 자,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가리키는 말은 주의사항 띄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예,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요것을 간결하게 그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 누구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거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민이 거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요것까지 알아두면 좀 좋겠네요.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찾은 것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까? 지훈이의 말에서 더 이상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어. 자, 여기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기일까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파악하기일까요? 네, 더 이상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어. 예,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이게 뭐예요? 예, 말이나 행동으로 중심 생각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지어낸 글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어낸 글쓴이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그게 바로 중심 생각 찾기예요. 중요한 생각 찾기. 자, 글쓴이는 어디에 그 힌트를 숨겨놨다? 제목에 숨겨놨다. 또 중요한 낱말에 숨겨놨다. 그걸 중심 낱말이라고 해요. 네, 우리 감기 친구는 싫어. 여기서 중심 낱말은 감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숨겨놨다.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우린 설명이라고 할까요? 보고라고 할까요? 주장이라고 할까요? 감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 주장이 맞는 말이죠. 감상은요, 다른 말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해요.

0: 그래서 독서 감상문 하면 책 읽고 네가 생각한 것이나 느낀 점이 뭐야? 예, 이런 말이죠.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자, 아까는 이야기에서, 여기는 주장하는 글에서 새롭게 한 내용을 정리한다.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조사한다. 요거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은 반드시 있게 된다. 어디에 있다? 앞부분에 있다. 그리고 몇개 있다?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은 한 개가 꼭 있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끝. 공기템에 해당하는 이제 공기문 한번 볼게요. 자, 공기문 보겠습니다. 다음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점수 1자,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음식 따위를 입을 보여 뱃속으로 들여 보내다, 일정은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아유, 쉬워라. 우리가 공부했던 낱말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강의 끝나면 예, 선생님은 떡볶이를 먹으러 갈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의 마지막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전쟁과 드론, 2편에서 전쟁과 로봇, 그 다음에 3편에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AI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무기체계를 이 AI가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이 AI가 그 치명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공격용 또는 안보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 작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바꾸게 되면 감시, 결심, 대응이었는데 과거의 전쟁과 작전과 전투는 인력 중심으로 이러한 감시, 결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의 템포가 되게 늦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또는 미래는 AI 기술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감시, 결심, 대응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전개된 전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진흥화 전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군이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여 돌파구를 크게 형성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고 현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적은 반격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 규모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로부터 위성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고 자체 정찰대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저 지역을 러시아군이 도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후방이 잘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만 띄워서 계속해서 저 지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우버택시 아시죠? 우버택시를 미국에서 우리가 예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기를 지정해주고 AI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오게 만들죠. 똑같은 지휘통제 수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AI가 위치를 계속해서 최신화해주고 각각의 표적별로 성질별로 최적화된 타격 수사를 계속해서 매치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넘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의 가용한 모든 수단, 포병, 전차, 드론, 그 다음에 MRS, 그 다음에 인간 전투원이 갖고 있는 대전차 화기까지 일거에 사격을 하게 돼서 적이 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0대가 넘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일거에 무력화되고 1,5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일개 중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뒤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의 규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일개 중대 전투력만 보낸 상태에서 결국에는 약대 강의 전투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우버 형식의 AI 시스템인 GIS 아르타를 이용해서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우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IS 아르타가 표적 성질별로 각각에 맞는 타격 수단을 실시간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사격한 후에 극강의 타격 효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던 지능화 전투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IDF, 즉 국방군을 가자지구에 전개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서로 다른 세 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면서 가자지구의 북쪽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두 가지 A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라벤더, 두 번째는 가스펠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랜 분쟁의 결과 약 3만 7천 명, 4만 명에 가까운 급진주의자들의 인적 정보를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모션, 그 다음에 생김새, 말투까지도 다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타나는지를 다행역 감시자산으로 확인하여 추적하는 것들이 바로 라벤더라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에 의해서 그 인원이 추적이 되고 이 인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해서 표적관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가스펠이라는 A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위성이나 드론이나 인간정보에서 식별하게 된다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지역으로 A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시켜 놓는데 거기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급진주의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2명, 3명, 4명, 5명 이상하네? 갑자기 여기 있는 데가 왜 갑자기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모이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소구나 하면서 그거를 가스펠이 지휘소로 책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그 정보가 이스라엘 공군과 또는 미사일 부대에 공유가 되면서 바로 정밀 타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 블럭 단위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블럭에 오늘 작전을 할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다른 쪽으로 피신하세요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인적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원을 추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AI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의 추적한 결과를 건물에 투영하여 그것을 표적한 후에 이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핀포인팅 당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란의 최고 지휘자가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했을까? 전 세계는 의아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메네이가 머물었던 지하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시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 모사들은 이란으로 침투해서 인간정보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메네이 측근에 있는 경호원들과 저 가택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포섭을 하고 저 지하에 비콘을 설치하여 전자파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긴트 위성, 즉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들이 그것을 감지하여 저와 같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저런 지하시설을 가시화시켜 놓고 미 공군은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포탄을 어느 지점에서 몇 도의 각도로 어느 속도로 뚫으면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공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미네이는 0.1초 만에 주요 제기자들과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AI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건데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정찰기, 전자감청, 휴민트 등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다영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멀티모달 방식으로 그것을 표적화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팔란티어의 군사지도 시스템인 고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 시내에 있는 CCTV를 해킹하고 그걸 통해 갖고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에 군사지도에 표정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에서 세우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LM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이것을 과거에 있는 행적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 빅데이터를 보고 실시간대 프라이어리티 1, 2, 3, 4를 실시간대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AI 시스템은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기존 영상 신호 분석 AI와 결합되면서 무엇을 언제 타격해야 할지 제시하는 AI 전투참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로부터 우리는 AI에 대한 미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 참모 또는 AI 전투 참모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인간 지휘관이 결심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의 군사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투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게 안에는 먼저 보는 감시 자산도 있고 결심하는 시투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하는 슈터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작전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실시간대 이합질산하는 것들을 모자이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 측면에서는 군과 민간 AI 혁신기업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디테치먼트 2021이라는 기술 혁신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25년 5월 13일 미 육군이 4명의 AI 전문가를

예비군 중령으로 임관을 시킵니다. 이때 임관한 인원들이 누구냐면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그 다음에 메타 CTO, 그리고 오픈 AI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오픈 AI 연구 총괄자 등이 임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육군이 이네 사람의 한명한명한 명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전체의 혁신 기술을 빨아들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육군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AI 혁신 기업과 융복합하면서 이런 AI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AI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AI를 잘 알고 군사 분야에서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먹고 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분야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작전 보안 차원에서 이 데이터가 죽고 사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즉, 2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작전 보안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장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대 전장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다영역 감시 체계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지휘결심이라든가 타격체계에 연동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즉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군지 위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AI를 군사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저궤도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민간 분야에서 실시간대에 창출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다양역 감시 체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드론, 전쟁과 로봇, 전쟁과 대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첨단 무기 체계를 여러분과 소통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멀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드론, 로봇, 대드론, 그리고 AI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 체계를 알아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때 서둘러 우리는 경제 안보와 우리의 국가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보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라는 인물,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그런 기억을 회상해보니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이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소제목은 First Album으로 시작하네요. 싸이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after 이라는 것은 뭐뭐 한 후에 싸이가 left Berkeley. Left는 원형이 뭐죠? 바로 leave입니다. 그래서 leave라는 것은 떠나다 라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뭐뭐를 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싸이가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그래서 떠나다,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지난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죠? 싸이가 버클리를 떠났다. 1번. 두 번째요.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싸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을 한 후에 2번 문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알수 있냐면 한 가지 단어, 한 단어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af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이가 버클리를 떠난 후에, 싸이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뭐 한 후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떠난 게 먼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도 뭐뭐한 후에. 제가 은연 중에 이미 우리말로 다 말씀을 드렸죠. 버클리를 떠난 후에, 뭐뭐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여기에 제목을 제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 오후 3시에는 무엇을 했는데 오후 5시에는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접할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한번 알아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일단 예시문을 우리말로 먼저 써보았습니다. 탐은 숙제를 했다. 두 번째,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숙제를 하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숙제를 하면서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두 개가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할 거를 하고 나가서 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1번 문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바로 앞에 딱 적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릴런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영어 공부과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이 아래의 것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 학습자,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매일매일 배우면 연속이죠. 어쨌든, 이 아래의 방법도 참 알아놓으면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놓을 가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자,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표현에서는 finished, went라고 둘다 과거형을 썼는데, 아래에는 좀 다르죠. 아래에는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had finished가 뭐냐면, 형태로 보자면은 had plus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 형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 had plus pp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라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이 had finished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he went out to play. 여기 있는 went보다 먼저 일어난 게 바로 had finished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과거 완료, 즉 had finished라는 이 시제,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아, 요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이 문장이 이 뒤에 있는 and he went out to play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를 after를 쓰지 않고 단지 저기 있는 had finished만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즉 그릴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자면, 탐은 그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놀기 위해 나갔다. 즉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지 과거 시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제 이름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had plus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딱히 해석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만을 위해서 만든 우리말은 없으니까요.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 시제인데,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라면, 그 중에 빨리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after, 뭐뭐한 후에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인은 버클리를 떠났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C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둘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죠. 위에 보니까 left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moved라는 둘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여 있으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아, 버클리 대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fter를 써주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번. Cy had left Berkeley. 아, 그러면 had left를 딱 보시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had left를 쓰는구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 시제를 채택했구나, 선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y had left Berkeley and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위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게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이제 과거 완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볼까요? There, 거기에서 he worked hard.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record songs. record라는 것은 바로 녹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cord가 이제 방금 제가 녹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녹음하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일 때는 record가 됩니다. 기록이 되겠죠. record.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철자 RECORD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냐면,
이 품사에 따라서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 뒤에 강세가

0: 가고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앞에 record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In 2001, 2001년에는 he released his first album. 그는 release,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방출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을 방출했다. 세상에 방출하는 것이죠. 세상아 받아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lease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뿌리는 것, 즉 발매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가 되겠죠. 그것은 Psy from the Psycho World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Psy에 대한 이첫 번째 앨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그 앨범의 첫 번째 싱글, first single, single이라는 것은 싱글 앨범을 뜻합니다. 싱글 앨범이라는 것은 노래가 한곡 들어가 있거나 그한 곡의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가 한두 곡더 들어가 있는 그 싱글 앨범, 즉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Bird, 우리말로는 새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Psy는 이 노래를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가 되겠네요. 팬들은 were very excited. 유후!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거, 무엇에 의해서 신났냐면 그 무엇에 의해서 있었냐면 바로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었던 by the crazy dance moves 아주 미친 듯한 맞죠? 아주 이런 화려한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아주 재밌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신나는 미친 듯한 그런 댄스 움직임들. 그리고 and clothing 옷들에 의해서 매우 신났습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ey saw in the video 그들이 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 되겠죠.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그리고 그 노래는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became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a hit. hit이라는 것은 바로 흥행, 성공,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ave. Leave.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Record. Record.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Release. Release.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Single. Single.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Hit. Hit.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한번 이렇게 땡땡땡 라운드 1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독해와 문법, 즉 무언가를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고 또한 여기에서도 어휘도 있을 수 있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지 접하는 게 아니라 독해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은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법, 주어진 글, 주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는 그 과정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어보는 그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언어이기 때문이죠.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틀려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죠. 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이 막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아, 내가 과거에 아,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아, 이런 문장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 즉, 학습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오류와 함께 그 언어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유창성, 아 이렇게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하는 것, 접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기와 쓰기도 꼭 좀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허리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학 3단원 함께 공부할 건데요. 와, 우리 친구들 벌써 총 40강 중에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달려왔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실력이 조금은 향상된 것을 느꼈나요? 좋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수학 3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단원은 여러분, 나눗셈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나눗셈 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눗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맞아요. 나눗셈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지요. 자, 그럼 나눗셈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일상생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쿠키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면 되죠. 자, 이거 하나. 자, 그다음 여기 하나 주고, 그다음 이거 하나 넣어 주고, 다시 이건 넣어 주고. 자, 이건 다시 왼쪽 주고, 이건 오른쪽 주고,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게 된 상황. 자, 그러면은 똑같이 나누어졌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나눗셈 식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쿠키를 2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하나의 접시에 똑같이 몇 개씩 줘야 될까? 3개씩 주는구나. 자, 이렇게 길게 말한 거를 아주 짤막하게 숫자를 표현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눗셈 식의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6, 나누는 게 뭐였으면 나누어지는 게 바로 쿠키였죠. 자, 이 쿠키,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먼저 앞에 쓰고요. 자, 이거를 나눕니다. 나누기. 자, 나누는 수. 몇 개의 접시에 나누었나요? 두 개의 접시였죠. 자, 그래서 2가 나누는 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 하나의 접시에 여러분, 몇 개의 쿠키가 담겨지게 되었어요? 세 개의 쿠키가 담겨지게 되었죠. 자, 이세 개. 이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몫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을 때는 6 나누기 2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나누기는요, 여러분들. 자, 어떤 식으로도 나눌 수 있냐? 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사탕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2개씩 빼는 거예요. 자, 2개, 2개, 2개. 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 그러면, 자, 이걸 나눗셈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6에서 얼만큼을 뺐어요? 그렇죠. 2씩 뺐어요. 자, 2개씩 묶어서 빼줬어요. 자, 빼줬더니 몇 번을 빼줘야 0이 되나요? 자, 이걸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6 나누기 2. 자, 6에서 2를 빼주면 몇 번을 빼줘야 돼요? 3번을 빼줘야 되죠. 세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눗셈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은요, 곱셈이랑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들, 덧셈과 뺄셈은 함께 같이 가죠? 곱셈과 나눗셈도 함께 같이 가는 친구랍니다. 자, 그래서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 곱셈식은 나눗셈식 두 개로, 나눗셈식은 곱셈식 두 개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7은 14. 우리 곱셈 99에서 배웠죠? 자, 이걸 우리 나눗셈으로 바꾸어 보면, 자, 14에서 우리 2를 나눠주면, 자, 14개에서 2개씩 나눠주면, 그쵸. 7번 여러분들 나누어줄 수 있겠죠. 또는 14개에서 여러분들 나누기 7을 해주면은 2가 될수 있겠죠. 자, 이처럼 곱셈과 나눗셈식은 서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나눗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나눗셈이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곱셈 99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곱셈 99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나눗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의 몫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15 나누기 3은 네모. 자, 이 네모에 들어갈 몫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나눗셈과 곱셈, 서로 여러분들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것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우리 15 나누기 3이 얼마지? 자, 이걸 생각할 때는 곱셈을 떠올려서, 그럼 3에서 얼마를 곱해야 15가 되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 곱하기 얼마를 해야 15죠? 그렇죠. 5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네모가 5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자, 내용들,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해가 안될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익히면 돼요. 그럼 단원평가 1회 교재 69쪽 1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볼게요. 바나나 9개를 바구니 3개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자, 바구니 1개 몇 개씩 담아야 하는지 바구니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화살표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다시 또첫 번째 바구니 가야겠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두 번째 바구니, 자, 세 번째 바구니, 자, 우리 이 친구는 다시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로 가야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줄게 없네요. 딱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구니 한개몇 개씩 담아야 되는지 동그라미를 그리면 몇 개씩 담아야 돼요? 그렇죠. 세 개씩 담아야 되는구나. 자, 바구니에 동그라미를 세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바구니 한 개에 바나나 몇 개? 세 개씩 담아야 한다. 자, 이거를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아홉 개의 바나나를 나눠줍니다. 몇개 바구니예요? 세 개의 바구니에. 자, 그랬더니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들어가요? 세 개씩 들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식으로도 나타내 볼수 있겠죠. 자, 우리 2번 볼까요? 수직선을 보고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요. 자, 보면, 30만큼 여러분들 수직선으로 표시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뺄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30에서 자, 빼주는 거예요. 30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크기만큼 빼줍니다. 6만큼 빼줬더니, 자, 6 빼면 24, 6을 빼면 또 18, 18에서 6을 빼면 12, 12에서 6을 빼면 6, 6에서 6을 빼면 0.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아, 자, 빼기를 해서 다시 0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몇번 걸리나요? 5번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30에서 6을 빼줬더니 몇 번을 빼줘야 0이 되더라? 아하, 5번을 빼줘야 0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30 나누기 6은 5라고 하는 몫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 보는 문제인데요. 40 나누기 5는 8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40. 자, 나누기는 기호 어떻게 쓰죠? 그렇죠. 나누기. 자, 5는 무엇과 같다? 8과 같다. 해서 우리 3번 나눗셈식 쓰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나눗셈식 12 나누기 2는 6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우리 12 나누기 2는 6이라고 하는 것은요, 1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두개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한 사람당 또는 한 그릇당 몇 개씩 가질 수 있더라? 6개씩 가질 수 있더라. 자, 이걸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문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빵! 몇 개? 12개. 자, 이거를 몇 명한테 나눠줬다? 2명한테 똑같이 나눠 주었더니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더라? 그렇죠. 6개씩 가지더라. 해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12, 2, 6 순서대로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각각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자, 5 곱하기 네모라고 돼 있네요. 5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1, 2, 3, 4, 5.
아, 이렇게 세로로 다섯 줄 있구나. 그러면 가로로는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세 보면 되겠죠. 자, 가로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개가 있군요. 아, 그럼 이건 곱셈으로 나타내면 다섯 줄이 여러분들 아홉 묶음으로 있는 거죠? 자, 아홉 개의 세로 줄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9는 얼마예요? 45가 됩니다. 자, 그럼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에서 5를 나눴더니, 자, 45개, 총 45개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다섯 개로 묶었더니, 다섯 개로 묶었더니, 여러분들 그럼 몇 묶음이 나올까요? 아홉 묶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45개를 5개씩 묶었더니 9 묶음이 나오더라. 9줄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9, 45, 45, 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24 나누기 3의 몫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곱셈식입니다. 자, 24 나누기 3이 그럼 얼마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24 나누기 3은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24개를 3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당 8개씩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곱셈식. 아, 24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3에 8을 곱하면 24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필요한 것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곱셈식을 보고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9 곱하기 6은 54예요. 자, 이걸 가지고 두개 만들 수 있죠. 몫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만들 수, 아, 몫이 아니라 곱셈의 결과 값을 이용해서 나눗셈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54를 여러분들 6명한테 나누어주면 몇 개씩 가질 수 있을까요? 9개씩 가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54개를 9명한테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한 사람당 6개씩 가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번 문제 볼게요. 곱셈표를 이용해서 48 나누기 8의 몫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곱셈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8 나누기 8의 몫을 구해야 되는데, 48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48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48 여기 있어요. 아, 48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곱셈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8에 어떤 수를 곱해서 48이 나와야 돼요. 자, 8에 어떤 수를 곱해서 48이 나오는 건 무슨 수예요? 그렇죠. 바로 6입니다. 따라서 우리 48 나누기 8의 몫은 6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9번 볼게요. 길이가 25cm인 수수깡을 다섯 도막으로 똑같이 나누면 한 도막 몇 cm인지 구해야 됩니다. 나눗셈 식으로 써볼까요? 25cm를 자, 몇 도막으로 나눈다고요? 다섯 도막으로 나눈다고요. 25 나누기 5가 뭐지? 곱셈을 생각해 봅시다. 자, 5 곱하기 뭘 했더니 25가 되어야 돼요. 자, 5에 어떤 수를 곱해야 25가 될까요? 5일은 5, 520, 535, 5420, 5525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몫은 얼마다? 5다. 자, 그래서 한 도막 몇 센티미터다? 5cm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가볼게요. 사탕 27개를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접시의 수에 따라 놓을 수 있는 사탕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탕 총몇 개? 그렇지, 27개입니다. 자, 그러면 27개를 접시 3개에 놓는다고 합니다. 자, 접시 3개에 놓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3개 똑같이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3개 놓을 때한 접시에 몇개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하, 한 접시에 몇 개? 9개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접시 9개 놓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9개에 놓으려면 이렇게 한 줄씩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9개에 놓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한 접시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3개가 들어가죠. 자, 따라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27개를 3개 놓을 때몇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9를 내야 27이 나오니까요. 자, 이 문제는 9개니까. 자, 9 곱하기 얼마를 내야 27이 나온다? 3을 해야 27이 나온다. 해서 우리 9개 3개 나눗셈 식으로도 곱셈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묶어보면서 3개씩 묶어보고 9개씩 해보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11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나누기 4예요. 자, 곱셈을 생각해 봅시다. 곱셈 구구를 떠올려 보세요. 36, 4에 얼마를 곱했더니 36이 되어야 돼요. 자, 4 곱하기 얼마를 해야 36이 되더라? 그렇죠. 9를 해줘야 36이 됐었죠. 자, 그래서 36 나누기 4의 몫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 나누기 6을 해볼까요? 자, 6에 어떤 수를 곱해줘야 36이 나왔죠? 맞습니다. 6을 곱해줘야죠. 따라서 36 나누기 6의 몫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7단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단 곱셈 구구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7, 1은 7, 7이 14, 7, 3에 21, 7, 4, 28, 7, 5, 35, 7, 6에 42, 7, 7에 49, 7, 8에 56, 7, 9, 63. 어우,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14에서 나누기 7을 내줬습니다. 자, 공통적인 건다 나누기 7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에 얼마를 곱해야 14가 나오죠? 그렇죠. 7, 2, 14니까 여긴 2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21은 7, 3에 21. 자, 그럼 42는요? 7, 6에 42. 자, 그럼 56은 어떻게 해야 나오죠? 7, 8에 56.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 8. 그래서 12번 정답 3, 6, 8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몫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더 큰지 아니면 같은지 자, 이것을 써 넣으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니까 곱셈 구구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눗셈?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단 곱셈구구, 5단 곱셈구구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4단 곱셈구구를 생각했을 때, 자, 3어 32. 자, 그러면 이 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숫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4, 8에 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의 몫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볼까요? 35 나누기 5예요. 자, 5단에서 5, 뭐, 35가 돼야 돼요. 자, 뭐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뭘까요? 그렇죠. 5, 7에 35죠. 자, 그러면 우리 35 나누기 5의 몫은 무엇이다? 7이다. 그러면 8과 7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죠? 당연히 8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 어느 쪽으로 벌려줘야 돼요? 그렇죠. 왼쪽이 더 커요. 라고 이렇게 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나눗셈의 몫의 차를 구해 볼 거예요. 아, 목도 구해야 되고, 차도 구해야 되는, 좀두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지만 어렵지 않죠? 목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6 나누기 6. 6 나누기 6? 똑같은 숫자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초콜릿 6개 가지고 있어요. 6사람한테 선생님이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럼 선생님이 한 사람한테 몇 개씩 줘야 될까요? 그렇죠. 딱 하나씩만 줘야 6개를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6 나누기 6. 얼마일까요? 몫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1 나누기 9는 얼마일까요? 우리 곱셈 9구를 생각해 볼까요? 자, 9 곱하기 얼마를 해서 81이 나와야 돼요. 잠깐만, 9, 뭐, 81.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뭐에 들어가는 숫자 생각해 봅시다. 자, 9, 뭐, 81. 그쵸. 바로 9, 9, 81이죠. 자, 그래서 81 나누기 9의 몫은 얼마다? 9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몫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9에서 1을 빼주면 얼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의 몫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풀이 과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몫이 얼만지를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기역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역. 10 나누기 5예요. 자, 10 나누기 5. 우리 곱셈 9구 떠올려 보세요. 자, 5, 10. 그쵸? 5, 2, 10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목 2가 되겠고요. 자, 20 나누기 4. 4단 곱셈 9구. 4의 곱셈 9구 생각해 봅시다. 4. 그렇죠. 4, 5, 20이죠. 그럼 몫이 5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8단 8의 곱셈 9구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8 72. 역시 훌륭합니다. 8, 9, 72가 되겠죠. 자, 다음 우리 리을 볼까요? 36 나누기 9예요. 자, 9, 4, 36이 되겠습니다. 오호라. 자, 그러면 우리 무엇부터 쓰라고 했어요? 몫이 작은 것부터 쓰라고 했어요. 정답 다 찾아놓고 여러분들 큰 것부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문제 잘 보시고 작은 것부터 써야 돼요. 그럼 작은 거는 그렇죠. 기역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니은 써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디귿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우리 풀이 과정을 쓰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각각 구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적어주시고, 자, 어떤 것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적어서, 기역, 리을,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내면 이 서술형 문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6번 문제 볼게요. 교실의 가위가 몇 개? 그렇죠. 24개. 자, 풀몇 개? 18개가 있습니다. 가위와 풀을 6개의 모둠이 각각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자, 한 모둠이 가질 수 있는 가위와 풀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합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실수를 할수 있어요. 틀린 친구들 중에 아마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 가위랑 풀이 이렇게 있다고? 아, 근데 이거를 6개의 모둠한테 준다고? 자, 이 뒤에 부분을 안본 거죠.
각각 똑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아, 이거를 6개로 한다고? 그럼 24도.

구하기 18 해서 그럼 42개구나. 42개를 6개의 모둠에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8개인데. 그럼 정답이 8개, 8개인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개를 그럼 6모둠으로 나눴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위 24개 6모둠으로 나누면 6, 4, 24니까 자, 4개 필요하겠죠. 4개씩. 자, 풀은 18개예요. 자, 풀은 18개인데 이걸 6모둠에 나눠주면 6, 3, 18이니까 풀은 3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6번 정답 가위 4개, 풀 3개 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1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도경에는 몇개 땄나요? 31개 땄습니다. 성우는 몇개 땄어요? 32개 땄네요. 두 사람이 딴 사과를 한 바구니에 7개씩 담으려면 바구니는 몇개 필요한가요? 자, 이번 문제는 각각이 아니네요. 도경이가 딴 거, 성우가 딴 거, 자, 이거를 합쳐야 되겠죠. 자, 합치면 여러분들 총 사과가 몇 개가 되나요? 31 더하기 32니까 그렇지요. 63개가 됩니다. 자, 63개를 여러분 7개씩 담는다라고 해요. 자, 63개를 7개씩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자, 나눗셈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몫을 구하려면 곱셈 99를 생각해 봅시다. 7 곱셈 99 생각해 볼까요? 7, 뭐를 곱해줘야 63이 나올까요? 그렇죠. 7, 9, 63이죠. 따라서 우리 바구니 몇개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물통에 일정한 빠르기로 4cm만큼 물을 채우는데 2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빈 물통을 가득 채우려면 모두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왠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파고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파고볼까요? 자, 물통이 일정한 빠르기로 4cm만큼 물을 채우는데 얼마가 걸렸대요? 아, 28초가 걸렸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알수 있느냐? 그럼 1cm를 채우는 데는 몇 초가 걸렸을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cm를 채울 때는 몇 초가 걸릴까요? 자, 이걸 나눗셈식으로 해볼까요? 똑같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자, 일정한 빠르기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겠죠? 자, 그러면 28초를 똑같이 나누면, 자, 4cm로 4등분하면, 4개로 나눠주면, 자, 1cm당 몇 초가 걸릴까? 자, 우리 곱셈 99 생각하면 4, 7에 28이죠. 아하, 1초에 여러분들 1초가 아니죠. 자, 1cm당 7초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빠르기로 빈 물통을 가득 채운다고 해요. 자,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총 길이가 6cm입니다. 6cm를 꽉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1cm 채울 때 7초니까 6cm를 채우려면 7 곱하기 6을 해줘야 되겠죠? 자, 7 곱하기 6 얼마입니까? 42가 되죠? 자, 그럼 걸리는 초몇 초? 42초가 되겠죠? 자, 어려운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막상 하나씩 하나씩 배운 거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19번 가보겠습니다. 수카드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중에서 두 장을 골라서 네모 나누기 네모의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중에서 가장 큰 몫은 얼마인지 구해봐야 된다. 자, 나눗셈에서 가장 큰 몫을 나오게 해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눠줘야 여러분들 몫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수 카드 어떤가요? 49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에요? 7이네요. 아하, 그럼 49 나누기 7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7, 7에 49니까 정답 19번 7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서, 아, 여러분들, 정말 힘들죠? 왜 맨날?

잘못 계산할까? 제대로 계산하지. 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못 계산한 거 거꾸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어떤 수를 네모로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2로 나누었대요. 자,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다? 8이다. 아, 그러면 바르게 계산했으면 몫이 얼마일까? 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네모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서 2를 나눴더니 8이 되었다라고 해요. 곱셈, 9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2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겠죠. 2 곱하기 8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6. 아, 그럼 네모는 얼마다? 네모는 16이다. 자, 그런데 이건 바르게 계산한 걸 찾아야 되니까 16에서 또 4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16에서 4를 나눠주면 얼마다? 4다.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잘못된 건 이건데 제대로 찾으면 16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나온다. 자, 이 풀이 과정 써주시고 정답 4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수학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 바로 이건데요. 48 나누기 6은 8에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몫이 각각 무엇인지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까지 선생님과 함께 동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화 그리고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대로 이어서요. 또 동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호흡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제주도의 해녀를 아시나요? 네, 제주도의 해녀 문화는 우리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문화인데요. 이 해녀들은 한번 잠수를 하면요. 보통 한 5m, 그리고 깊게는 수심 15m 이상까지 내려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최대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을 때 이 해녀들은 숨을 굉장히 오래 참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해녀들이 숨을 쉬러 수면 위로 나왔을 때 빠르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숨비 소리는 굉장히 높은 음에 삐 하는 그런 소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마치 휘파람 소리가 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숨을 참고 숨을 쉬는 이 숨비 소리는 과연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숨을 참은 다음에 숨을 다시 쉴 때 우리는 들숨부터 쉴까요? 날숨부터 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들숨과 날숨 정확하게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가민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이번에도 역시 궁극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과연 호흡, 우리는 이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숨을 참으면요, 한 1분 정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직접 숨을 쉴 수가 없다면 인공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이 호흡을 계속 해야지만 우리는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야만 하는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역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포호흡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포호흡을 할 때 세포들이 필요한 기체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산소기체였죠? 그리고 나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는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따라서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소를 계속해서 내 몸에 들이고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포호흡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 호흡의 필요성 느끼셨다면 자, 이제 호흡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가장 먼저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 바로 코입니다. 이 코를 통해서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들어온 기체는 긴 관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숨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숨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숨관은 끝부분에서 양쪽으로 Y자형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갈라진 끝에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얇은 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간에 달린 가지다라고 해서 순간가지라고 합니다. 이 순간가지와 우리의 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호흡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주인공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이 폐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포도송이 모양을 한 이러한 허파꽈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허파꽈리가 지금은 그림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크기 굉장히 작고요. 이러한 허파꽈리는 우리 폐 속에 약 3억 개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좀 실감이 나시죠? 이러한 허파꽈리 주변에 커다란 모세혈관이 막 뒤엉켜 있으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산소를 우리 몸속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폐는 이렇게 양쪽에 좌우 한 개씩 들어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허파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 기체 교환을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는요, 마치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좀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어떤 보호막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단단한 갈비뼈. 그리고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것은 가로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흉강은 어떤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빈 공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폐는 이 흉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 호흡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폐는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나갔다가 이러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두 가지 기관 있죠? 바로 앞에서 봤었던 갈비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자, 부피가 변하면 압력이 변화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 기억나시나요? 아, 보일 법칙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어떤 일정량의 공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크다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피는 당연하게도 눌렸으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이 누르는 힘이 만약에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면, 즉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었다면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제 부피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또 반대로 커진다. 따라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 때문에 이 부피가 변하고 따라서 내부의 압력이 변함으로써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기는요, 언제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건 또왜 그러냐?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기체가 동일한 부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면서 압력이 많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주위에 공기가 적은 곳이 있어요. 동일한 부피에 공기가 적다면 충돌이 적으니까 그만큼 압력이 적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이 몰려있는 데서 적게 몰려있는 곳 쪽으로 공기는 자연스럽게 막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항상 평등한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기체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해서 평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폐 내부의 압력이 변함으로써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숨은요,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그러니까 폐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숨이고요. 날숨은 내쉬는 숨입니다. 그래서 날숨은 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각각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펜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양쪽에 있는 이 갈비뼈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천천히 숨을 끝까지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하고 들이마시면 여러분들의 손끝의 움직임 어떤가요? 맞아요. 이 갈비뼈가 위쪽으로 들어 올라와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우리 몸 안쪽에 있어서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순 없지만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갈비뼈는 올라가고 아래 받치고 있는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감싸고 있는 이 공간, 바로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간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보일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흉강과 폐의 압력은요, 반대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압력도 낮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공기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맞아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 높은 바깥에서 압력이 낮아진 폐 안쪽으로 공기가 호로록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들숨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날숨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갈비뼈에 손을 얹어보시고 손끝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끝까지 후 하고 내쉬어보세요. 자, 갈비뼈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거든요. 갈비뼈는 내려가고요. 배가 쏙 들어가는 걸 보아 가로막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흉강, 그리고 폐 부피가 이번에는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들의 압력은 반대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내부에 있는 이 공기 압력이 외부의 공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언제나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 쪼로로록 이렇게 공기가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닐봉지를 끝을 살짝 손가락으로 맞고요. 이 비닐봉지를 꾹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압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뾰로로록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날숨의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숨과 날

말씀을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로 한눈에 딱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숨을 쉴 때와 날숨을 쉴때 각각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차이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들숨부터 보겠습니다.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흉관과 폐의 부피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비례해야 되죠. 따라서 압력은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언제나 공기는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큰 바깥에서 압력이 작아진 폐 쪽으로, 안쪽으로 쪼르르륵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날숨을 볼까요? 날숨은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갈비뼈는 이번에는 다시 내려갑니다. 가로막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감싸고 있는 흉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폐 부피 감소합니다. 따라서 폐의 압력은 반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였습니다. 이표 우리 친구들 딱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호흡 원리를요, 그대로 모형에 적용한 거, 요것도 탐구 활동도 많이 하고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운동 모형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호흡 운동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호흡 운동 모형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각각의 이 부분들이 우리 실제 기관에 어떤 것과 해당하는지 먼저 매칭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길다란 공기가 출입하는 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로는 순간이 되겠죠. 이 순간은 끝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Y좌관이라고 하는데 이 Y좌관은 실제로 우리 기관의 순간 가지에 해당을 하겠죠. 이 순간 가지 양쪽에 매달려 있는 요것, 연결되어 있는 요것, 고무풍선은요, 실제 기관에 비유를 하자면은 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폐 속에, 이 고무풍선 속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단단한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페트 뼈는 무엇에 비유해 볼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고무막은 가로막에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우리 흉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 운동 모형과 실제의 차이점은요. 실제로는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모두 다 움직이지만 이 모형에서 페트병의 크기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은 항상 가만히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고무막만 아래쪽으로 늘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것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다 시켜봤고요. 자, 그렇다면 고무막을 내릴 때와 다시 위로 들어 올릴 때 각각 들숨과 날숨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무막을 처음에 아래로 내린다면, 우리 실제로 가로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고무막을 내림으로써 페트병 속의 공간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고무풍선의 부피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은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기는 압력이 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것은 바로 들숨이구나,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고무막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고무풍선의 부피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무풍선 안쪽에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는 언제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높아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무풍선 속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도 들숨과 날숨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 작은 세계에서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기체를 교환하는지 이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허파과리 굉장히 실제로는 작은데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것이고요. 이 허파과리 주변에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이들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위아래 좌우로 나누어서 이름 붙이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좌심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우리 온몸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들어온 이 혈액이 다시 우심실로 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허파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를 지나 반대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을 허파순환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때 온몸을 돌면서는 이 온몸의 세포에게 산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폐를 지나면서 이 부족한 산소를 다시 채우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기체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폐 쪽에서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속에 부족한 산소는 받아오고 우리 피 속에 많이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이 허파꽈리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도 역시나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또 살펴보면요.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주변, 세포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세포에게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아까 받아왔었던 산소를 다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산에 의해서 이 기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세밀한 관점에서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산소는 결국 몸 바깥에 있는 이 허파꽈리를 통해서 이 허파꽈리의 기체를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들여오고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산소를 조직세포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선생님이 헛박과리를 이렇게 귀여운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헛박과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을 모세혈관이 막 감싸서 지나가고 있죠. 실제로는 막 붙어가지고 엉겨있지만,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떨어뜨려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있고요. 이 모세혈관은 결국에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분포하는 세포까지 함께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산소는 결국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여오고, 이 모세혈관은 온몸의 조직세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또다시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요, 이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혈관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이 허파과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가 확산이 되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이 이동 방향성의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배웠던 이 호흡 원리에 대해서 기초탐구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호흡 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호흡계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었나요? 자, 먼저 공기가 출입하는 가장 입구, 코부터 시작을 했었죠. 코로부터 공기가 들어와서 기다란 관을 통해 우리 몸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관을 순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순관은 끝부분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순간 가지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순간 가지에 연결된 장기가 바로 폐였었죠. 이 폐에 폐는 수없이 많은 허파과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허파과리와 그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흡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티귿 그리고 리을과 비읍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호흡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 자, 각각 우리 몸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이 호흡 운동의 원리 부분이죠. 이 호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실 때, 자, 이런 거잘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면요. 무조건 직접 손을 짚어가지고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자, 손을 딱 짚었을 때, 들숨에서는 갈비뼈가 어떻게 되시나요? 들이마시면 맞습니다. 우리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를 둘러싼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가로막은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고 있는 이 공간, 즉, 이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공간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흉강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이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졌더니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공기는 압력이 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들숨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정반대로 적용해서 날숨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날숨일 때또 다시 손을 얹은 다음에 갈비뼈의 움직임을 느껴보시면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다시 원래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만드는 공간인 흉강의 부피, 그리고 폐의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서, 그래서 압력이 커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날숨의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서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표는 폐와 온몸에서 기체의 교환과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산소 기체가 폐와 온몸에서,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폐와 온몸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각각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모세혈관, 조직세포, 허파과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체는요, 무조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기체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산소부터 보겠습니다. 산소는요, 폐 주변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자, 농도가 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더 높은 허파 꽈리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여보내야겠죠? 따라서 모세혈관으로 먼저 들여오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은 온몸에 있는 혈관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에게 그 산소를 전달해주게 되죠. 따라서 디귿도 그대로 모세혈관, 그리고 리을은 조직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찾았지만 우리 정말 맞는지 이산화탄소 기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온몸에서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요, 우리 모세혈관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이 다시 폐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즉, 허파과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허파과리 쪽으로 방출을 해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기억부터 리을까지 잘 찾은 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제시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를 해결할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 해녀의 숨빗소리는 들숨이었을까요? 날숨이었을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직접 숨을 한번 오래 참아보시고 그 다음에 첫 호흡이 들숨인지 날숨인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날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요, 이 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해서 먼저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들숨부터 먼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날숨부터 우리는 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혈액 속에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먼저 빠르게 내보내고자 하는 이 신호를 뇌에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빠르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날숨이 바로 숨비 소리였었고요.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서 폐를 비운 다음에 이후 산소를 들이마시는 들숨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단계, 이제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190강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여러분들 저랑 어휘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자, 주제별로 주로 이제 어휘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집과 그 다음에 집안일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건데요. 예, 가정과 그 가정사와 관련된 그런 어휘들은 중학교 수준에서 꽤 많이 지문 안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휘 개수가 좀 많아서 저희가 좀 2시간으로 나누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순서는 어휘 공부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퀴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셨던 어휘와 핵심 문장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따라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sta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stare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자,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일단 영영사전상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에 하나입니까? of the ste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스텝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의 뜻도 있지만 한 발자국을 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steps라고 하는 단어가 계단의 뜻이 있다는 것도 혹시 모르셨다면 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계단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관계대명사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 동사부터 출발하니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도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근데 그 계단들이 어떤 계단들이에요? 자, 어디로부터? 하나의 층으로부터 또 another, 다른 층으로 가는 그런 계단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 전체를 stair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우리가 a stai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계단이라고 뜻을 드리지 않고 한 단의 계단이다 이렇게

드렸고요. 동의어로 step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시 한번 드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어휘에 대한 정의는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자, star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왕에 만난 김에 연관되는 단어들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좀 좋겠죠? 자, 요 두 개 정도는 여러분께서 종합과정에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쪽에 up과 down이 붙었어요. 그리고 stare 다음에 s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들을 다 밟고 올라가면 뭐가 있죠? 위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 s가 붙어 있는 복수형으로 돼 있지만, 자, 이 단어는 위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downstairs는 아래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충격적인 사실. 이 단어들이 뭘로 쓰인다고요? 네, 부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오히려 명사보다도 부사로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니까, 자, 그 점을 주의하셔야겠어요. 명사에 s가 붙었는데 부사로 쓰이더라. 아, 이 녀석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tairs는 위층에서 위층으로 이런 뜻이고요. downstairs는 아래층에서 아래층으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어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climb 됐어요. 자, climb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무엇을 타고 올라가다의 뜻이죠. 네, 그래서 타동사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를 타고 올라갔어요? 또 다른 한 세트를. 근데 무엇의 세트입니까? 계단의 한 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 한 세트를 우리가 타고 올라갔습니다. 목적은 뭔가요? 자, 문장 맨 끝에 있지만 문맥상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게 옳겠다. 자, 두 번째. 자, 투부정사는 부사 자리에 나오더라도 동사 구조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get이라고 하는 것은,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만능 동사에 가깝고, 자, 일형식으로 사용되게 되면 가장 자주 쓰이는 뜻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의 뜻입니다. 어디에? to the roof가 되겠고요. 자, roof는 잘 아시겠지만 지붕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자, 집과 집안일 관련된 어휘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몰랐다면 저 단어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붕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단 또 다른 한 세트를 자, 타고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어휘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가는데요. 2번은 yard가 되겠습니다. 자, yard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의 단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써요. 우리는 metric system이라 그래서 미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쓰지만, 자, 미국 사람들은 metric 시스템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1야드, 2야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의 단위를 나타낼 때도 yard를 쓰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집과 집안일 관련된 의미는 전혀 달라요. 자, 뭐냐면, 자, outdoor area. 그러니까 집 바깥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또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자,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xt는 수거입니다. next가 원래 형용사 부사거든요. 그런데 to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받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어디 어디에 옆에 이런 뜻이에요. 집 옆에 있는 장소고, 그 다음에 대개 어떤 장소예요? usually covered. 덮여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으로? 자, 풀로 덮여 있어요. 어디가 연상이 되시나요? 그쵸. 마당이나 뜰 따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yard의 의미, 집과 집안일 관련해서는 마당과 뜰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단어도 워낙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관련된, 자, 어휘들 여러분들과 좀몇개 나누고 좀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 과정에서 지문을 읽다 보면 schoolyard 이런 단어들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 있는 마당 뜰이니까 뭐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schoolyar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playground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backyard. 이것도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마당이 어디 있을 때 쓰나요? 바로 뒤에 있을 때. 그래서 뒷마당이나 뒤뜰에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당인데 배를 만드는

0: 마당이에요. 그럼 shipyar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조선소의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yard와 항상 비교되는 단어가 garden이라고 있어요. 자, yard는 그냥 공간에, 그러니까 집이 한채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공간에 그냥 의미인데요. garden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정원입니다. 한국말로 느낌 차이가 좀 오시나요? 정원은 좀 어때요?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번 규모적 측면에서 yard보다 정원이 규모가 좀큰 것을 가리킨다. 둘다 마당은 맞는데 두 번째 garden은 뭐다? 손질과 관리가 항상 필요하다.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잘 정돈돼 있는 그런 느낌이 garden이다. 이렇게 의미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다음 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ouse has a small yard at the b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이 예문은? 네, 그래서 그 집이 작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에? 자, 바로 여기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명사로 쓰였네요. 뒤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편에 작은 마당을 그 집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자,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wn mower. 자, 이것도 집안일과 관련해서 지문 안에 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 la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 저 lawn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잔디밭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mow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뭔지 아세요? 자, mow는 cut의 동의어입니다. 자르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ER은 어떻죠? 네, ER은 사람이나 기계를 지칭하는 그런 어미가 되겠죠. 자, 결국은 잔디밭을 깎는 기계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자, 굳이 영영사전의 설명을 여러분들 듣지 않으셔도 lawnmower라고 하면, 자, 기억을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영영사전의 정의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인데요. 자,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네요.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기계인데 목적이 뭐예요? 바로 cutting, 자르는 것이죠. 뭐를요? grass, 풀 자르는 거예요. 자, 어디? 잔디밭에 있는 풀을 자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lawnmower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했다가 지문 안에 그런 단어들이 탁 나오게 되면 기분 좋게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갈게요. I borrowed a lawnmower. 제가 잔디 깎는 기계를 빌렸습니다. 자, 누구로부터 빌렸나요? 바로 스튜어트로부터 빌린 것이고요. 언제 빌렸나요?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좀 빌렸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짓고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illow 이런다는데요. 자, 중등 과정에서는 아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중간쯤 이 단어는 뽑을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뽑아봤고요. 자, pillow라고 하는 단어 익숙하신 학생들도 있겠으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bag입니다. bag을 우리말로는 이제 가방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주머니에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뒤쪽에 지금 바로 분사가 나와 있잖아요. 자,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부드러운 물질. material이라고 하면 물질의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드러운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백은 또 어때요? is used. 요거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건데요. 뭐로써? 바로 쿠션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 대개 뭘 위해서? 자, for the head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머리를 위해서 쿠션으로 사용이 되는 부드러운 물질로 채워져 있는 주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또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주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영영사전상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적용되면 이렇게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분 좋은 경험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who's lying down?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위해서 되게 쿠션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다. 뭐겠습니까? 우리말로는 베개죠. 그래서 pillow는 베개의 뜻이 있다. 그리고 집안일과 관련해서 집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나 글 안에서 무척 많이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단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라. 자, 기억하시면서 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사주를 투이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투이어가 무엇입니까? 자, 투이어는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당연히 need가 타동사니까 뒤는 목적어인데, 자, 부정사는 다시 한번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자, 바이가 수요 동사죠. 그래서 수요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어가 두개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뭘요? motion pillow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과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베개도 뭐 코골이 방지용 베개 이런 거 되게 많죠. 예. 바로 motion pillow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코골이 방지용 베개가 되겠습니다. 모션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각도, 그러니까 소리, 그다음에 각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코골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각도 조정을 해요. 이 베개가 알아서 전동으로. 자, 이래서 모션 필로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침대 중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침대 있잖아요. 다리 부분이 올라가고 또등 부분이 이렇게 등 올라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motion b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현대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니까 그럼 필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지문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대화 안에 등장해서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pillow뿐만 아니라 motion pillow 전체를 잘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한테 코골이 방지용 베개를 사주는 것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의 내용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로 갑니다. 자, routine인데요. 자,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주 보실 수 있는 단어기도 하죠. 자, routine이 뭔가요?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만, 자, 명사로 주로 쓰이고요. 자, something that is repeated. repeat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서 반복되는 겁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뭔가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반복되는 일, 판에 박힌 일, 또는 그냥 루틴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섯 번째 단어까지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예문은 메이크가 사역동사로 쓰였네요. 목적어와 목적보호입니다. 자, 엑서사이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운동의 뜻이 있죠. 명사로. 자, 그래서 운동을 뭐가 되게끔 일부분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무엇의 일부분입니까? 바로 데일리 루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의 일부분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Make exercise a part of your daily routine이라고 하는 예문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wnmower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awnmower, 잔디 깎는 기계, yard는 마당이고요. 자, pillow는 어떻습니까? 베개, stair는 계단, routine은 반복되는 일 되겠습니다. 자, 점검 끝났고요. 자, 그러시면, 자, 마무리 퀴즈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운동이 반복되는 일의 한 부분이 되게끔 만들어라. 자, 5형식이라고 했죠? 자, 거기서 반복되는 일은 뭐예요? routine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parts of your daily routine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코골이 방지용 베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바로 motion pillow.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motion pillow로 정답 쓰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고요. 자, 지금 다시 듣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듣고 돌아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1: Stair. Stair. We climbed another set of stairs to get to the roof. Yard. Yard. The house has a small yard at the back. Lawnmower. Lawnmower. I borrowed a lawnmower from Stuart last weekend. Pillow. pillow.

0: I need to buy my husband a motion pillow. Routine. Routine. Make exercise a part of your daily routine.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집과 집안일 관련된 어휘 다섯 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안녕.
2: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초, 중, 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역사의 중심에 도시가 있었다. 특유의 실용정신으로 서양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땅 로마. 자유와 관용이란 경쟁력으로 황금시대를 개척한 암스테르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리더 런던. 끝없이 혁신하는 도시 시리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다가올 미래를 만나보자.

0: 오늘은 기회와 실용의 도시 로마를 찾아가 보죠. 로마는 영원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1세기에 티불이라는 시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세계 역사상에 사실상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죠. 콜로세움이 있는 로마, 수도교가 있고 트레비 분수, 우람한 개선문이 있는 대도시 로마.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 지키기 위해선 싸워야 했다. 살기 위해선 이겨야 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중해 패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 승리자는 로마였다. 당시 로마는 생존마저 불투명한 작은 도시국가였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죄자와 노예들까지 군인으로 만들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다. 생존을 위한 전투 의지는 지중해 장악의 성공, 대로마 제국을 완성하기 이른다. 위대한 제국의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도시 문화를 꽃피웠던 로마. 그들의 실용정신은 2000년이 지난 현재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로마로 떠나보자.

이 전성기 로마의 모습을 보시면은 로마의 한 중심에는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을 했는데요. 그 공연도 말하자면 서커스라는 것도 있고 기독교 신자를 처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했습니다. 도시의 풍경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나라이면서도 정치 체제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데도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나라처럼 왕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기원전 6세기죠. 공화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평민의 성장이 있었다. 귀족과 평민들이 성장하면서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로마 사회에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귀족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고 평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강한 지도력을 가진 민중파의 지도자가 황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제정입니다. 로마의 도약적인 발전은 기원전 2세기에 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는 세 차례에 걸친 약 100년 동안에 걸친 그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로마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지중해의 로마로 바뀌어 갑니다. 포에니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아마 한니발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가지고 로마로 쳐들어오죠. 그 까닭은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서 대단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는 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카르타고를 꺾게 됩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로마의 평민들이 군인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로마는 처음에 하나의 도시였고 그 도시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많은 다른 도시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한 다음에도 바로 자기네 영토에 편입시키지 않고 연맹으로 묶어두었던 것인데 그 연맹 국가들은 로마가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도와야만 됐어요.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강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의무를 제대로 잘하게 되면은 많은 보상을 주었던 거죠. 이래서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아주 강력한 하나의 결집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거다. 그런 게 이제 결국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고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마친 다음에는 바로 그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기 정복 지역에서 많은 평민들을 군인으로 동원함으로써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는 지중해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페르시아 지역까지도 점령하고 스페인을 넘어서 유럽 본토도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단한 국가가 되는 것인데 그 로마에는 지배 체제상으로도 재미있는 점이 있었어요. 공화정 속에서 사실상 행정을 맡았던 군사적인 실권을 쥐었던 사람은 집정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집정관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귀족들은 원로원을 구성했는데 원로원에는 약 300명의 귀족들이 평생 동안 로마의 중요한 일들을 마음껏 결정했다. 말하자면 로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로마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평민들이. 우린 뭐냐 도대체.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이 평민들에게 민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평민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국회, 상하원이 있을 때 하원은 민회에 해당이 되고요. 로마의 민회에 해당이 되고 상원은 옛날 로마의 원로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정관과 평민회가 로마의 중요한 정치 기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평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호민관인데 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귀족들이 정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다. 평민이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로마 공화정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로마에서는 그런 평민의 권리를 문자로 기록해서 표시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전으로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는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2표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좀더 명확하게 법에 나타나게 됐고요. 그것이 이 다음에 이제 리키우스 법이라든가 호르텐시우스 법을 통해서 더욱더 평민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정당하게 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취급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영토로 편입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게 되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로마는 고대의 국가이지만은 어찌 보면 대단히 현대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야말로 대단히 현대적인 고대 국가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짚어드리지만, 평민에게 모든 공직을 개방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로마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이제 원로원에 들어간 귀족 남성은 300명, 40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1%도 안 되는 귀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로마에는 노예도 30%나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평민이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평민들

그런 고대의 다른 나라의 평민들과는 달리 실제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하고도 좀 유사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전기와 후기에 교육의 모습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공화정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의 장소가 가정 중심의 교육일 때가 많았고, 그때는 이제 로마의 일반 시민들이 일단 군인이 되고 군인으로서 뭔가 공을 세우고 또 인정을 받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용감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중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말 그대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된 다음에는 연설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그랬듯이 학교를 통해서 인문교육을 했다, 고전교육을 했다,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그거는 이제 로마와 같은 시기에 중국 한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처음으로 쳤거든요. 유교 교육을 각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했었거든요.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점은 있다. 그렇긴 하지만 평민에 좀더큰 중점이 찍혀 있었다는 점에서는 로마의 차이가 있고, 로마의 기회를 가져온 것은 군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로마에는 몇 명이나 되는 군인이 있었을까요? 정식 군인과 정식 군인들을 보조하는 보조 군인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일당백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 4천 명씩 하나의 군단을 편성해서 20개에서 25개 정도 군단이 로마에는 있었던 거고요. 그런 로마의 군단에 처음 속했던 사람들은 대개는 자영농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마 제정이 되면은 그런 자영농민들이 다 양극화해서 몰락해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모병제가 되는 거예요. 모병제가 되는데 그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이라는 것은 군대 복무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뭐 20년씩, 25년씩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시민권을 얻고 연금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에서는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또는 소방관으로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관. 그건 좀 의외죠. 아, 교수님, 이건 소방관이라뇨.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로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다. 전성기에는 무려 120만 명의 하나의 도시에 살았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화재 사건이 잘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번 화재가 나면은 엄청나게 초대형 사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역마다 소방대를 두고 소방관을 고용했는데 이 소방관으로 6년 동안만 잘 근무를 하면 이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시민권만 얻는 게 아니고 관련 업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도시에서 관련 업종이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가령 건축업 같은 거. 그래서 지방 출신의 사람들이 소방관 근무를 해가지고 출세해서 부자도 되고 나중에는 귀족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로마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 신분제는 열린 신분제였다 하는 것이 좀 흥미로운 거죠. 이 로마와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 그 로마시와 같은 빽빽한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술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용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의 실용기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교 또는 수로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하면은 도로가 또 아주 대단하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이웨이, 도로가 필요했다. 당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0: 동력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중력을 이용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1: 언제나 깨끗한 물을 원했던 로마인들. 오염된 도시의 물 대신 산과 호수의 물을 끌어오기로 하는데 문제는 수도가 낮은 곳을 지날 땐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등장한 수도교. 물이 끊어지지 않게 수도를 연결하는 이 아치형 다리는 로마 전역에 만들어졌고 로마인들에게 풍족한 물을 선물했다. 풍요로운 삶에는 도로도 한몫을 했는데 로마인들의 도로 건설 기술은 탁월했다. 그 결과 지중해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고 로마인의 실용정신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0: 로마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공기가 더러워지고 또 여름에 너무 덥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로를 통해서 분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조절한 것 같다. 대단히 실용적인 문화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로마의 공중 목욕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밑에서 지하에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덮여서 찬물, 더운 물, 미지근한 물을 제공하는데 이게 다 공짜였다.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집에 목욕탕이 없었다는 것, 씻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공중 목욕탕이 필요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주어야만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아파트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2평, 3평짜리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런 데서 보통 사람들은 살았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노동에 의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뜯기는 그런 말하자면 대단히 열악한 여건이었다. 그래서 걸핏하면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로마를 서커스와 빵의 나라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복지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정치를 했다.
1: 최초의 무상 복지 제도 쿠라 안노나이. 로마는 시민에게 공짜 빵을 나눠주는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했는데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0: 이후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공짜빵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 정치인들 또한 인기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퍼다주기 시작한다. 공짜 음식과 오락은 시민들을 정치적 장님으로 만들었고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1: 로마는 결국은 서로마가 멸망한 것은 476년이고 동로마가 멸망하는 데까지는 또 다른 천년이 흘러갑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476년 서로마가 멸망한 것을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좀 과장하면 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군인 왕제들이 서로 들어서면서 죽이고 살리고를 거듭했고 또 반달족을 비롯한 외래 민족들이 마구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기회가 균등했던 로마가 보통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된 것. 그다음에 그런 실용적인 기술마저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혼란 속에서 차츰 퇴보해 간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우선 12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문법이고요. 로마의 법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상 현대 우리 법에도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국가 조직에 관한 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로마 법을 잘 살려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민법 대전을 만들죠. 그것이 결국 19세기, 20세기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각국의 헌법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로마의 후예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저 오래전에 사라져간 하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앞으로도 아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대단히 중요한 역사상의 한 나라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암스테르담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본래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인데 그 강에 댐을 막은 거예요. 암스테르담을 이야기할 적에 자유요 관용입니다. 개척정신이었다. 이정표를 마련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을 암스테르담에서조차 출간하지 못했어요. 튤립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다. 다 끌어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만들었다. 주식시장을 만들었다. 뜻밖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지마를 들어들면서 일본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0: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늘은 여러분을 암스테르담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뭐가 특별한가요? 암스테르담은 아시다시피 2001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했죠. 또 그 이듬해인 2002년에는 알락사까지도 인정했습니다. 매우 참 대단한 곳이죠. 이 암스테르담의 전성기는 17세기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17세기에 10만 명의 인구와 함께 유럽의 3대 도시의 하나였거든요. 런던, 파리, 그리고 암스테르담. 이게 결국 그 당시 서양 세계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1: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라 네덜란드. 이 평화를 위해 네덜란드인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상대는 바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맨손으로 끈질기게 바다에 잠긴 땅을 끌어올렸고, 포용과 관용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는 암스테르담이 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간직한 도시 암스테르담을 만나보자.
0: 암스테르담을 이야기할 적에 저는 두 단어를 강조하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요, 관용입니다. 그 자유와 관용은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특유의 문화를 만들었죠. 그 문화는 단순히 문화적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저는 그것이 바로 개척정신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척했다는 것인가요? 그 암스테르담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스테르담 하는 데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이잖아요. 암스텔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 겁니다. 그 강에 댐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입니다. 본래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인데 제방을 만들고 풍차를 돌려서 물을 뽑아내고 한 평 한 평씩 땅을 얻어서 이룩한 도시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고 누구보다도 가장 차별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네덜란드는 매우 특별한 나라이다. 그 특별한 나라 네덜란드의 심장부가 바로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은요, 중세부터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모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가톨릭 교회에 탄압을 받던 많은 수공업자들, 많은 상인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의 자본을 가지고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법에 걸려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와 소설과 역사와 모든 문화적인 상품들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책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 읽어서도 안 된다, 팔아서도 안 된다 했지만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암스테르담에 가져가면은 그걸 다 책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걸 몰래 들여다가 팔 수 있었으니까요.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서양의 근대화를 가져오는데 암스테르담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0: 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민들이 주로 몰려든 것은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였어요.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말하면은 16세기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교도들이 많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주로 이동해 갔습니다.
1: 독실한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은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처형했다. 카톨릭 교회는 이단자 색출이란 명목으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고, 의사나 은행가, 상인같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했던 유대인 대부분이 강제로 스페인을 떠나야 했다. 갈곳 없던 그들을 품어준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었다.
0: 그리고 이제 17세기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자들, 위구노라고 하죠. 위구노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프랑스의 위구노들도 주로 암스테르담으로 갔고요. 런던, 그리고 독일, 스위스로 가서 각 지역의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튤립과 풍차와 그리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목각 신발도 떠올릴 텐데요.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한 암스테르담의 풍경, 네덜란드 풍경이 실은 그렇게 대단한 역사적 사건을 딛고서 일어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룩한 평민의 문화였다는 점에서 매우 신기하게도 생각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대인 출신 이주민으로서 17세기 네덜란드 운명에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이가 바로 스피노자였죠. 스피노자는 철학자들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피노자는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킨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신학 정치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을 암스테르담에서조차 출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속한 유대인 공동체는 스피노자가 유대의 신 야훼를 부정했다 해가지고서 암스테르담에서 축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암스테르담에 남아있던 많은 친구들의 도움과 인정 속에서 학자로서의 그의 캐리어를 계속 쌓아갔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스피노자를 교수로 초빙하기도 했습니다만 스피노자는 그때 그걸 거절합니다.

0: 그러한 스피노자를 쫓아내기도 했지만 끝까지 응원했던 것이 바로 네덜란드였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피노자도 그렇지만 왕보다는 공화주의자, 공화파이기를 원했다. 왕이 없는 평민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자신들의 의지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한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적 문화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시장의 시초가 되었다. 그 여러분은 1636년에서 37년 사이에 있었던 튤립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요. 제일 고가의 튤립은 알뿌리 한 개가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게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당시 튤립 구근 하나만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1636, 7년경에 튤립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오늘날의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방불케 하는 거고요. 그때 일어났던 가격 폭등이 오늘날의 증권시장의 거품, 그걸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이 알뿌리를 거래할 적에도 이른바 선물 거래를 했던 거예요. 선물 거래가 뭐예요? 꽃이 피기 전에, 알뿌리를 받아보기도 전에 그 알뿌리를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레스토랑에서, 호텔의 밀실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사고 팔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금보다도 이 튤립 가격이 비쌌고, 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 그런 장면이 너무나도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이 당시에 이제 튤립 투기가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지, 돈이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돈이 없는 사람, 빌려서까지 투자를 했다. 얀반 호이에는 가난한 화가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끌어당길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요즘은 끌이라고 하잖아요. 다 끌어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서 얀반 호이에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쭉 하라고 그려가지고 무려 2,000장이 넘는 유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부채를 청산할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얀반 호이엔을 후대에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줍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려면요, 그림을 물론 잘 그리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상당량의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얀반 호이엔은 튤립 파동으로 망했고, 얀반 호이엔은 튤립 파동으로 결국 역사에 이름이 남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다 그렇게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추구하던 그 네덜란드의 화풍이 맹맹히 살아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렘브란트를 말하고 싶습니다.
1: 세계문학의 거장 괴테에게 영감을 줬던 한 장의 그림. 이 그림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다. 흔들리는 청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이 천재 화가는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며 빛과 어둠으로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는 독자적인 화풍을 완성.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이 된다.
0: 이 당시의 회화라면, 17세기 회화라면 우린 대개 종교적인 그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족이나 왕의 초상을 생각하게 되죠. 아주 근엄하거나 아주 자유롭게 생긴. 그런데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초상화는, 또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그다지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대단히 평민적인 것이었다. 평민의 문화를 표현하는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뭘까? 우선 평민들이 중산층으로서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가 갖는 의미가 네덜란드에서는 대단히 희석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간 자신의 모습, 자기들의 얼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네덜란드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제 개척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자신감이 없이 열등감에 가득 찬 나라였더라면 과연 그런 자유와 관용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한 발언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죠. 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0: 평가입니까? 이것은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네덜란드란 말 자체가 사실은 네더라는 말은 낮다라는 뜻이고요. 란드는 땅이라는 말이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라 그런 뜻이 네덜란드예요. 보통은 해수면보다 낮으면 사람이 살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거기에 살았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도적인 국가가 됐다.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걸 보면 그들의 개척 정신, 그들의 의지가 매우 돋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던 거죠. 물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잘 보입니다.
1: 도시의 이곳저곳을 혈관처럼 연결하는 암스테르담의 상징, 운하.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운하는 간척한 땅에 홍수가 날 경우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운하를 따라 지어진 주택엔 상인들이 살았는데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들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된 물건들은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렇게 운하는 암스테르담을 유럽 최대의 상업도시로 발전시켰다.
0: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간척사업의 결과이기도 했죠. 한평한 평을 끌어모으는.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대항해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에서는 15세기 말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발주자는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대항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는 처음에 아주 가난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세계 최대의 무역회사를 만들고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고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1: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는 부유한 상인도, 장갑 제작자도, 미망인도, 너도 나도 투자를 했는데.
2: Ik zou ook heel graag willen beleggen. Mag dat?
3: U staat vrij om met uw geld te doen wat u wil.
1: 투자처는 바로 동인도 회사. 유럽 무역의 중심지였던 암스테르담에선 동아시아에서 온 물건들이 인기였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 반면 장기간 항해를 위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누구든 동인도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주식 열풍은 증권거래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 주식시장이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것이다.
0: 동인도라는 말은 사실은 진짜 인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데 동인도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인도가 아닌 곳을 인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가짜 인도, 잘못 인식된 인도를 서양 사람들은 끝끝내 서인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인디언이라는 말은 인도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17세기 이후가 되면 진짜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도에 진출하는, 즉 동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교역망을 확장할 적에 네덜란드는 그 회사를 VOC라고 불렀어요. V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하는 회사인데 컴퍼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네덜란드에 큰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주식과 같은 거죠. 그렇게 시장을 만들었다. 주식시장을 만들었다. 증권시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소자본을 모아서 결국은 아시아 무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주식도 거래하고 주식 영수증도 발행하고 또 동인도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해서 나중에는 서인도 회사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에는 시작은 네덜란드가 시작했지만 영국도 그것을 따라하고 프랑스도 또 벨기에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17세기의 대표적인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거였죠. 네덜란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큰 문화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뜻밖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도에서의 면화와 향신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향신료를 수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자기를 수입해가고 또 일본까지 진출해가지고 일본의 실기라든가 일본의 무엇보다도 은을 많이 가져갑니다. 18세기 일본은 세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진출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묘하게도 나가사키라는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섬 데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 데지마를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데지마를 드나들면서 일본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에 관한 정보를 다 뽑아냅니다. 일본의 서양학으로 발전해요. 그것을 일본말로는 난각부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읽으면 네덜란드 화란, 난이라고 하기 때문에 난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발달합니다. 나중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난학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는 그러니까 매우 호혜적이었다. 양쪽에 이익을 주는 관계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17세기에 네덜란드에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이용했으면 일본이 아니라 우리도 참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건 역시 개척정신이 얼마나 필요한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동인도 회사에 관한 질문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겨냥한 회사, 즉 아시아 무역을 겨냥한 회사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시아에 침투해가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었던 아시아 무역 시대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토대를 둔 동인도 회사가 번창했고, 이후에 이제 영국이 잘 나가면서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사실상 인도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런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런던을 새롭게 어떻게 건설할래?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한 셈이 되었다. 폭발적인 성장은 영국의 정치적 안정과 관계가 있었다.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스워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스워드 라인. 젠트리들이 칼을 뽑아가지고서 상대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18세기 이후와 달라지는 까닭은 산업혁명의 결과죠. 증기기관도 발전하고 공장들도 발달하게 되고 피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특별한 학교 제도가 발달하게 돼요. 영국의 뭐 중요한 지도자들, 중앙자들 다 나오죠. 아시아에 와서는 대단히 흉악한 사건도 일으키죠. 아편전쟁이죠. 이것이 결국 제국주의적 침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0: 보려고 합니다.
1: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 대영제국. 20세기 초 여러 대륙에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다. 또한 평등과 자유를 토대로 한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는데 이 찬란한 역사의 출발점에는 대영제국의 심장, 런던이 있었다.
0: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무엘 존슨을 아시나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런던이 싫다면 그것은 런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런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런던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런던 하면 합리성, 런던 하면 근대의 도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 런던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유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십니까? 추리소설 중에서도 아마 정말 고전적인 것이 셜록 홈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코난 도일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런던에 가보면 그 작중인물인 셜록 홈스가 살았던 집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셜록 홈스가 살았던 작중의 주소가 221B번지거든요. 221B번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번지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들이냐면 20세기 초반에 그때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번지 수를 만드는 겁니다. 본래는 코난 도일의 작품 속에만 있던 번지를 실제 지도 위에 올렸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그곳에다가 후대의 영국인들은 셜록 홈즈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런던이 중세적 도시의 탈을 벗고 근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1666년에 런던 대화재 사건입니다. 화재의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조 건물이고 밀집되어 있었으니까 사실 어느 도시라도 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었죠. 런던은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역사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이름난 건축가죠. 17, 18세기 영국의 건축가인데 사실은 재밌는 일이 저는 이게 참

0: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화재 사건을 겪고 나서 자, 그럼 이제 런던을 새롭게 어떻게 건설할래? 해서 시안을 많이 공모했어요. 공모해서 크리스토퍼 렌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렌이 바라는 식으로 런던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렌이 만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럽의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형 종교적인 건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을 바로 이 렌경이 설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 무려 50개의 교회와 수도원과 이런 건물들을 크리스토퍼 렌경이 설계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토퍼 렌경이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한 셈이 되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세인트 폴 대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18세기 전에는 훌륭한 건물들이 런던에는 별로 없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런던의 지배층, 즉 영국의 지배층을 우리는 흔히 젠틀이라고 합니다. 젠틀이라는 말에서 젠틀맨이 나온 거고요. 그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귀족이지만 평민적 성격을 가진 귀족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국에서는 귀족 가문이 20개도 안 되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젠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없는 대지주들이었어요.
1: 귀족과 평민 사이에 위치한 영국의 신분 계급, 젠틀이. 유럽의 귀족은 모든 자녀에게 세습이 가능했지만 영국의 경우 장자만이 아버지의 귀족 지위를 물려받았다. 이런 귀족과 달리 귀족 칭호는 없었지만 땅과 특권을 지닌 계급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후 영국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상류층 젠틀이다.
0: 이런 사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골에 있는 자기의 영지, 농토를 관리하면서 살고 겨울철이 되면은 런던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규모가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한 철만 남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영국의 말하자면 부유한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집들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18세기 이후가 달라지는 까닭은 산업혁명의 결과죠. 부유한 런던을 떠날 필요가 없는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런던을 떠날 필요가 없는 런던의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18세기 말 19세기를 거치면서 오늘의 런던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런던이 진짜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춘 것은 19세기였다.

19세기 초가 되면은 런던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10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런던에는 증권 거래소도 생기고 또 바로 그때의 영국의 왕실은 오늘날의 이 버킹엄 궁전도 새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국에 하면 전통 하면 버킹엄 궁전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만들어진 전통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궁궐로 썼던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웨스트민스터였다. 그 웨스트민스터는 지금은 의회잖아요. 영국의 근대적인 건물인 잉글랜드 은행이라든가 리젠트 스트리트라든가 정말 런던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영국의 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국의 의회는 사실은 본래 왕들의 거주지역이었다. 그런데 이게 16세기가 되면은 왕들이 의회,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에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영국에서는 왕권보다는 신하들 권리가 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14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의 런던에는 흑사병을 겪고 나서 4만 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6세기를 거치고 17세기,

0: 그가 바로 최초로 공화정을 실시한 올리버 크롬웰이다. 하지만 그 역시 독재 정치를 펼쳐
1: 여러 가지 특허를 보장해주고 또 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시티 오브 런던이에요. 그게 이제 런던 시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인데 면적으로 보면은 3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많은 외국으로부터 온 많은 이주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유대인 자본가들, 유대인 기술자들, 각국에서 온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바로 이 시티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산업 자본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기기관도 발전하고 공장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공장을 토대로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다시 식민지로 수출되고 공장에서 사용할 면화와 같은 재료들이 식민지에서부터 헐값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원료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 그런 현지로 이송되어 간 흑인 노예들의 피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런던의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범죄의 문제, 화재의 문제,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심지어는 전염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이미 런던에서는 전문 경찰제를 두게 되고요. 또 국가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니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영국의 특별한 학교 제도가 발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퍼블릭 스쿨이다. 이튼 스쿨, 해로우 스쿨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런 질문도 해요. 그게 다 사립학교잖아요. 근데 왜 사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스쿨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학교들을 만들 적에 종교적 신앙에 관계없이 수입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게 공공에게 개방한 학교였다는 의미로 퍼블릭 스쿨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를 나오면 되게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국 엘리트의 산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로우 스쿨과 이튼 스쿨 같은 데에서는 영국의 뭐 중요한 지도자들, 중요한 정치가, 중요한 재벌, 중요한 국회의원 다 나오죠.

19세기 중반이 되면 런던의 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때 이제 메트로폴리탄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수도망을 새로 만들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현대적인 도시를 키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50년 후에는 6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런던이 되고요. 런던은 지금도 위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도시다. 20세기 세계 대도시의 발전에 뭐랄까 하나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 영국의 런던이다. 그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이 시대에는 해가 질 날이 없다. 그 영국이 물론 우리 아시아에 와서는 대단히 흉악한 사건도 일으키죠. 그것이 이제 1840년부터 60년까지 일어났던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아편 전쟁이죠.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죠.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그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에 그걸 수출해 가지고 무역 적자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편을 청나라가 금지시키니까 두 차례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결국 동

아시아에 대한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제국주의적 침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청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결국 조선도 그 뒤를 따라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영국도 결국 20세기에는 미국의 등장으로 빛을 잃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많이 약해집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는데요.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영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또이 유럽연합의 깃발 아래서 동유럽 출신의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 영국이 어떤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이거 참 궁금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최초로 하수도다운 하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전문적인 경찰 제도를 두어서 도시의 치안을 도모했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일반 대중들이 도시에 몰려 사니까 보편 교육, 또 그렇게 교육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죠. 보통 선거를 역사상 사실상 가장 최초로 실시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도시 런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이것은 많은 현대 국가의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되진 못하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세계적인 명품 도시 취리히를 찾아가시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명품인가요? 20명이 모여있으면 저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백만장자다. 자유왕국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산 자유인 겁니다. 하나의 이정표가 됐던 거는 1336년에 있었던 길드 혁명입니다. 대단히 우수한 면직물을 생산했어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갑니다. 물이 오염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환경을 복구하자. 야,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싶지만은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시 비밀금고로서 역할을 스위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죽은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스위스에는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즈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죠. 취리히에서는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죠. 교육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역사의 중심에 도시가 있었다. 특유의 실용 정신으로 서양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땅 로마. 자유와 관용이란 경쟁력으로 황금시대를 개척한 암스테르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리더 런던. 끝없이 혁신하는 도시 취리히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다가올 미래를 만나보자.

0: 오늘은 역사가 백승종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도시 취리히를 찾아가시겠습니다. 이 취리히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이다. 뭐가 그렇게 명품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취리히에 가면은 반호프슈트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전거리라는 말인데요. 그게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온갖 세계 진짜 비싼 물건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리히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자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취리히가 명품인 거는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스위스는 특히 취리히는 소득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인구는 불과 스위스 자체, 취리히 자체의 인구는 40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취리히 시민 가운데 5.4%가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취리히에 가서 한 20명이 모여 있으면 저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백만장자다. 그런데 이 취리히를 볼 적에 저는 세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명품 도시 취리히는 끝없는 혁신의 결과였다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혁신의 전통이 어떻게 대물림을 했는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명품 도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1: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서울보다 적은 인구가 사는 나라. 온 나라가 산으로 둘러싸여 국토의 4분의 1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스위스. 강대국 사이에 낀 내륙 국가였던 스위스는 로마 시대 교통의 요지였던 취리히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게 된다. 취리히는 기술적 진보와 변화를 발빠르게 산업에 접목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스위스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유럽의 심장이 된 명품 도시 취리히를 만나보자.
0: 끝없는 혁신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취리히는 이미 1262년에 자유왕국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자유란 말은 봉건 지배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바로 그런 자유도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건 결국 돈을 주고 산 자유인 겁니다. 그럼 누구 자유겠습니까? 중산층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상인과 수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취리히의 경우에는 매우 재미난 것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요, 취리히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게 세관이라는 뜻이에요. 세관.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온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 북유럽으로 넘어갈 적에 관세를 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관세를 받던 지역이 취리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취리히에는 처음부터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 진귀한 물건들이 흘러들어갔다. 어떤 물건들이 그럼 그렇게 비쌌을까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비단이거든요. 비단. 중국에서 온 비단이 취리히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교역의 도시이고 상업의 도시인 취리히였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도시의 귀족들은 결국 상인의 후예들이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항상 업종을 바꿔나갔다는 것이 이제 취리히의 혁신입니다. 먼저 이제 그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던 것은 1336년에 있었던 길드 혁명입니다.
1: 유럽 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건물 벽이나 간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그림들이 바로 길드를 상징하는 마크다. 중세시대 상업이 발달했던 취리히에서는 장인들과 상인들의 공동체인 길드가 만들어졌다. 길드에 가입한 구성원들은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했는데 도시의 시장 정책에 관여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유럽 경제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0: 이 사람들이 취리히의 전통적인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1336년이다. 이 취리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밖으로 진출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거나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취리히 사람들은 견직물의 중심지로서 그러니까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단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지역으로서 나중에는 면직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바뀌고요. 그 면직물이 또 막히면은 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가장 뭐랄까 관심을 끄는 산업, 이익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끊임없이 바꾸고 또 바꾸고를 거듭하면서 취리히는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 그 형태를 유지해갔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가 아니고 스위스 연맹이라는 걸 결성해서 그와 처지가 비슷한 가령 바젤이라든가 겐프, 제네바 이런 여러 도시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갔다. 최초에는 비단 무역을 했으나 결국은 비단을 생산하는 최고 명품 견직물 생산 기지가 되었고 이어서 최고 면직물을 생산했죠. 그렇지만은 인도에서 아주 값싼 양질의

0: 물이 수입되어 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버려요. 그걸 버리고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갑니다. 정밀공업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중화학공업에서는 쥐리히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쥐리히 호수가 있잖아요. 리마트 강이 있잖아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서 마음껏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킵니다. 그 쥐리히 사람들, 그들을 포함한 스위스 사람들은 정밀공업에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이지만 영국의 기술자들을 데려다 배우고 그것을 훨씬 더 정밀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대단히 우수한 면직물을 생산했어요.
1: 시계하면 떠오르는 나라 스위스. 정교하고 정확한 스위스 시계의 명성은 600년 역사를 이어온 스위스 정밀 기술의 상징이다. 또한 이런 스위스의 기술력은 현대의 첨단 과학과 만나 스위스를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0: 그러고는 이제 중화학 제품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선 값싼 노동력을 구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쥐리히로 많이 몰려들어와서 그런 사회적인 갈등도 생기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오염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쥐리히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100년 전의 쥐리히는 그야말로 아주 중화학공업에 의해서 오염된 매우 지친 모습을 그야말로 인간 문명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쥐리히였다는 것도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재미가 되는 것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화학공업도시 쥐리히는 20세기가 되면은 또 다른 변화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산업들이 결국 한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흥 공업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쥐리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업 경쟁력이 20세기 후반이 되면 약화됩니다. 그때 쥐리히는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이 세상에서 1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런 공업들은 다 내려놓자. 정말 과감한 결정이죠. 내려놓고 우리는 환경을 복구하자. 그래서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자 해서 결국 오늘의 아름다운 쥐리히가 됐는데요. 생태복원이죠. 생태복원에 정말 모범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스위스고 그중에서도 이제 쥐리히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쥐리히의 모습을 보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도시가 있나 싶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쥐리히는 단순히 생태만 복원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돈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스위스의 경우는 국제금융이었다는 거죠. 국제금융의 중심지 쥐리히. 쥐리히가 본래부터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쥐리히의 금융의 전통은 있었죠. 그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죠. 그게 가장 빛났던 도시는 암스테르담이고 런던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쥐리히도 16세기부터는 금융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위그노죠.

0: 취리히는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융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1846년 19세기 후반이 되면 취리히의 다른 산업들이 조금씩 밀렸을 때, 그때 이제 면직물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적에 금융업을 통해서 새로 활기를 찾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20세기가 되면 이제 주력 산업이 사실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스 은행은 좀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실명제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거래를 기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번호로 합니다. 번호로. 그리고 그 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검은 돈이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 결과 이제 조세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조세 피난처로 많은 지탄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풀렸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밀 금고로서 역할을 스위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비밀 금고는 돈을 갖다 맡기는 사람은 많은데 맡기고 그들은 이자를 무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익을 내고요. 또 그렇게 맡긴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금융업이 발달하니까 그 발달한 금융업과 같이 가는 언론도 엄청 발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행의 발달과 언론의 발달,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엄청 깊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아야만 투자를 할지, 투자를 중단할지, 매각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굉장히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스위스에 그렇게 매체가 많고 그렇게 매체가 또 발달해 있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전 세계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집행하는 돈의 25%가 취리히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 개인, 부자 개인들의 돈의 4분의 1은 취리히 은행에서 투자와 투자 중단과 매각이 결정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스위스에 안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사실 그 세율이 무지무지하게 낮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그 재정 수입 있잖아요. 재정 수입의 절반이 금융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이러한 스위스, 대단히 경쟁력 있는 스위스가 될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위스에는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스위스에서 그렇게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었던 출발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즈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죠.
1: 1522년 어느 날, 취리히 모처에서 만난 12명의 남자들. 며칠 후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체포당하는데, 이유는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었기 때문. 금욕기간, 육류 섭취는 가톨릭 교회의 금기였는데, 이때 등장한 자,

0: 불합리한 교회 제도의 전면 개혁을 외친 칩잉글리. 취리히에서 시작된 칩잉글리의 종교개혁은 이후 스위스 전체로 확산된다.
1: 칩잉글리는 스위스의 루터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칩잉글리는 만인사제주의,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토론이 토론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교육의 장소이다, 교육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칩잉글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스위스에서는 아주 다른 나라하고는 빨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문맹률이 낮아지고요, 취학률이 높아지고요, 교육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나 토론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문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스를 아주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페스탈로치가 나온 거예요. 근대 교육자의 표상이 페스탈로치잖아요. 페스탈로치는 바로 칩잉글리적인 발언을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절대로 교육은 사회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취리히에서는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죠. 노벨 평화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취리히에는 대학이 두 개가 있거든요. 취리히 연방공대하고 취리히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두 개의 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교육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은 산업이고 오늘날에는 금융업이 바로 그런 취리히를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조사에서 보면 혁신지수 같은 것도 가장 높은 나라가 취리히입니다. 세계에서.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매년 기업가나 정치가나 교육가나 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해 그해마다의 세계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칩잉글리적인 거죠. 결국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시민들의 뭐랄까 참여인데, 이것은 스위스의 문화적 수준, 예술적 수준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리히에 가면은 박물관도 엄청 많고요. 또 이런 취리히 쿤스트하우스, 그런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이 인구 40만의 도시에 200군데나 돼요. 박물관이 50군데고. 그리고 거기에는 취리히에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세계축구협회가 피파죠. 피파 본부도 취리히에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파 축구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하면은 시계가 유명하죠. 정밀공업에. 그 시계 박물관도 또 있습니다. 또 아주 재밌는 게 이 스위스의 경우는 화폐에 정치가가 한 명도 안 나와요. 화폐, 지폐에 문화예술계 인사들만 나옵니다. 제일 비싼 것은 야콥 브루카르트라고는 미술사가가 나오는 그런 화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김홍도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간송 전영필이다, 이런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사실 스위스에서 관광업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1년이면은 9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0만 명 정도가 숙박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리히 인구가 40만인데 200만 명이 자고 간다.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취리히는 작은 도시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작은 도시를 큰 도시로 만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혁신이었고요. 그 혁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해마다 게오르그 미흐너 상을 주는데 게오르그 미흐너라고 하는 사람은 극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극작가인데요. 오늘날 독일어권에서 주는 제일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비흐너 상입니다. 바로 취리히 사람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작은 취리히는 큰 인물들을 많이 냈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알프스 소녀 하이디, 요하나 슈필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작품도 있고요. 또 유명한 동문 작가로는 거트프리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가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취리히는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망명 작가들을 수용하기도 했죠. 그중에는 음악으로 유명한 리하르트 바그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상가인 좌파 사상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레닌 같은 사람도 그가 궁지에 몰렸을 적에 취리히에서 살아남았다. 또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 같은 사람도 취리히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탐욕스럽게 돈을 막 벌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언제나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때 가능한 거다. 취리히는 내일도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스위스처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자유도시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취리히는 16세기에도 자유도시였지만 이미 13세기부터 항상 자유도시였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시라는 건 오늘날의 무슨 그 관세가 없는 그런 도시, 자유무역이 가능한 도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봉건 제후로부터 벗어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도시, 도시 귀족들과 상인들의 도시, 그들이 말하자면 사실상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장, 경제적 장, 이거를 이제 자유도시라고 하고요. 그 자유도시로서 취리히는 오랫동안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세 중립 국가잖아요. 이쪽에도 매이지 않고 저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국가가 됐다. 아까 금융업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금융업이 스위스에서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스위스가 진영 논리에 몰입되지 않기 때문에, 떠놀려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스위스에 맡긴 돈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스위스 사람들이 가꾼 하나의 귀중한 유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의 국가로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Oh,
3: yes. 어린 학생들이 This one.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호떡아! 어? 어, 호떡아! 너 게임 좀 그만해!
1: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해도 돼!
0: 너 오늘만이 아니고 요즘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게임했다가, 영상 봤다가.
1: 아, 누가 때문에 죽었잖아! 다시 해야지.
0: 에이, 그만해! 너 그러다가, 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나면 어쩌라고 그래!
1: 휴대폰 좀 본다고 병이 난다고?
0: 그래! 너 맨날 스마트폰 보다가 병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세자 이야기?
0: 어!
1: 기억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는군.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신난다!

0: 거북목이 쑥! 그 일은 한동안 휴대폰을 멀리하던 세자가 재밌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기게 되었다.
1: 신이나 신이나 애템 애템 신이나 신이나
0: 영상을 재밌게 보던 그때
1: 아 이제 게임해야지.
2: 오 슝슝슝
1: 필살기 슝 우와
0: 세자는 그만 게임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3: 뿅뿅뿅 아유 좋아.